0: 대에서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대규모 홍수로 오늘 기준 양국 사망자 수가 584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날까지 362명이었던 사망자가 하루 만에 200명 넘게 증가했으며 실종자 수도 네팔과 티베트를 합쳐 2482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운데 517명은 인도와 미국 등 30여 개국 출신 외국인입니다. 네팔 최대 규모 수력발전소인 어퍼트리슐리 발전소 터널 안에는 여전히 100여 명이 갇혀 있으며 두꺼운 진흙층으로 인해 구조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네팔군은 헬기 두 대를 투입했지만 터널 입구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네팔 구조당국은 오늘까지 보안요원만 4,800여 명을 투입해 3,742명을 구조했으며 헬기로 3,253명을 추가 대피시켰습니다. 국제적십자사 적신월사연맹은 최소 9만 3천 명이 피해를 입었다며 2차 홍수 위험도 매우 우려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홍수는 해발 5,200m 지점에서 폭 600m에 달하는 빙하가 암석과 함께 붕괴하면서 규모 5.2 지진에 맞먹는 충격이 발생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후 빙하와 토성류가 70km 하류까지 쏟아지면서 대규모 홍수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계속되는 한 이런 규모의 홍수가 앞으로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 네팔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오늘 빙하 홍수가 발생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녹은 빙하수가 약 100km 협곡을 1시간 만에 휩쓸며 하류마을까지 순식간에 덮쳤습니다. 당국은 기온 상승으로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빙하호가 붕괴된 것을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대가 피해 지역에 투입돼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시간대별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장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쪽으로 60km 떨어진 네팔과 티베트 국경지대. 네팔 현지 시각으로 8시 37분 히말라야 산맥의 거대한 빙하 일부가 떨어져 나옵니다. 크기가 세계 최고층 빌딩인 부르즈 칼리파에 버금가는 거대한 얼음 안반이 붕괴하며 산사태가 시작됩니다. 암석과 얼음, 물과 진흙이 섞인 거대한 급류는 렌데콜라 강을 휩쓸고 내려옵니다. 빙하 붕괴 7분 뒤 중국 관영 CCTV에 지룽 검문소의 재난 상황이 포착됩니다. 네팔과 티베트를 연결하는 지룽 국경 검문소는 등산과 순례를 위해 산을 오르려는 사람들이 모이는 관문입니다. 급격한 경사를 내려오면서 불어난 물은 네팔 라수와 지역 마을 곳곳을 강타했습니다. 티무레 지역 생존자 증언으로 밀어볼 때 이 지역 홍수는 오전 8시 53분쯤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홍수는 뒤이어 아랫마을인 샤프루베시도 집어삼켰습니다. 흙탕물은 트리슐리 강을 따라 오전 10시 전에 하류에 있는 누아콧에 도달한 걸로 보입니다. 처음 빙하 붕괴가 일어난 지점에서 7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불과 1시간여 만입니다. 흙과 암석이 뒤섞인 거대한 물폭탄은 여전히 맹렬한 기세로 쏟아져 내려갔고 수력발전소까지 단숨에 파괴했습니다. 누아콧 지역은 산악 국경지대인 라수아 지역보다 주민이 훨씬 많이 사는 곳입니다. 상류 지역에서 일어난 비극을 알 길이 없던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홍수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4: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5: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4: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6: 5시 이브닝 뉴스는 PCB뱅크가 함께합니다.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0: 미국 재무부가 오늘 이란과 연계된 금융기관들에 대한 신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이란 전쟁이 시작된 지 꼭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는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인 방크 미스르의 아랍에미리트 지점이 미국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했습니다. 이 은행이 이란 정권의 달러 조달 창구로 활용돼 왔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방크 미스르 아랍에미리트 지점은 202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란의 그림자 금융 네트워크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103개 기업을 위해 약 18억 달러를 처리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고객사 중에는 이란 국방부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제재를 피하는 데 이용한 위장 기업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란을 지원하는 세력들이 더는 미국 달러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이란 멜리은행의 두바이 지점장과 홍콩의 카맹 트레이딩 리미티드도 함께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란의 자금줄을 국제금융망에서 단계적으로 끊어내려는 미국의 압박 전략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7: 한국관세청이 올해 들어 7월까지 해외에서 유입된 마약류 총 954건을 적발했습니다. 무게로는 1054kg에 달하며 1회 투약량 기준으로 3,5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종욱 관세청장이 어제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단속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적발 건수 가운데 859건은 관세청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국경 검사를 한 차례 통과한 우편물을 다시 걸러내는 2차 저지선에서도 10건이 추가로 적발됐다는 사실입니다. 관세청은 마약이 적발되지 않은 것처럼 위장해 실제 수취인까지 추적하는 통제배달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세관은 태국발 국제우편으로 야바약 4천정을 밀수입한 조직원을 이 기법으로 검거했으며 이들은 택시기사를 매수해 마약을 옮기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려 했습니다. 다크웹으로 마약을 주문하고 암호화폐로 대금을 지급한 사범도 잡혔는데 서울세관은 배송 조회 과정에서 확보한 IP 정보와 실시간 위치 추적으로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미국 국적 피의자가 커피 봉지 속에 대마 카트리지를 숨겨 자신이 머무를 호텔로 보낸 사례도 2차 저지선에서 걸러졌습니다. 관세청은 국내 유통책과 배후 조직까지 추적 검거하는 방향으로 단속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 TSA가 공항 보안 검색 절차를 바꾸고 있습니다.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한 터치리스 아이디 서비스를 전국 65개 공항으로 확대했습니다. LA 국제공항을 비롯해 샌프란시스코, 세크라멘토, 세노세 샌디에고, 오렌지 카운티, 팜스프링스 등 캘리포니아 주요 공항도 모두 포함됩니다. 터치리스 아이디는 보안 검색대에서 카메라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신원 확인이 끝나는 생체 인식 시스템입니다. 신분증이나 탑승권을 꺼낼 필요 없이 얼굴 사진이 사전 등록된 여권 정보와 자동으로 대조됩니다. 다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TSA 프리체크 가입자 가운데 참여항공사와 공항에서 자격을 갖추고 사전에 등록과 동의를 마친 승객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TSA는 올해 초 40개 공항에서 운영하던 이 서비스를 65개 공항 112개 검색대로 늘렸으며 구글 월렛과 협력해 디지털 방식의 등록 절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TSA는 시스템 오류나 추가 확인에 대비해 유효한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함께 소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이번 네팔 홍수 피해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재난대응 지원단을 현지에 파견했으며 긴급자금 지원도 결정했습니다. 영국과 인도도 구호품과 지원 의사를 밝힌 가운데 유엔은 긴급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고 추가 인력도 대기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국제적 십자는 피해 지역 주민에게 생필품과 위생용품을 배급하며 국제사회에 구호기금 모금을 호소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본격적인 현장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8: 이번 홍수로 인한 실종자 가운데는 미국인도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막대한 피해를 입은 네팔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 It's terrible. No, and we've called Nepal and we've offered any help that they need. You know, we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Nepal and that was a brutal. That wasn't just that was mud and water as a mixture. Nobody's ever seen anything quite like that.
8: 미국 정부는 수색과 구조 작업을 도울 재난 대응 지원단을 현지에 보냈고 긴급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정부도 네팔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10: The immediate offer that the foreign secretary has relayed to the Nepalese government is an offer of first responders, search and rescue support. Britain excels in this. financial support has been put on the table as well, of course.
8: 실종자가 가장 많은 인도는 화물기로 구호쿰부터 보냈습니다. 이번 홍수가 불러온 막대한 피해는 당사국 힘만으로는 수습하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2m 가까운 진흙이 쌓인 가운데 신속한 인명 구조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11: The big priority is to search and rescue, to conduct an assessment and to prove and to deliver aid as quickly as possible. But again, one of the some of the municipality most affected, it's going to be extremely difficult to reach those population.
8: 이미 긴급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한 유엔은 추가 인력도 대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 십자사는 피해 지역 주민에게 생필품과 위생용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에 네팔을 도울 구호기금을 모으자고 호소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4: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12: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13: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12: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4: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4: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5: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6: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5: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7: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8: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1250만 불, 1250만 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페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행복한 추석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추석을 맞아 페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9월 한 달간 100만 달러를 현금과 이지플레이로 쏩니다. 페창가 리워즈 카드를 사용해 슬롯과 테이블 게임을 하며 한 달 동안 응모권을 모으세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밤 페창가에 오시면 당첨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9월 26일 대상 추첨일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현금 10만 불을 받는 행운의 당첨자 3명 중 1명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당첨되려면 반드시 추첨 현장에 계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페창가.com에서 확인하세요. 21세 이상 유효한 아이디 소지자만 참여 가능합니다. 뭐.

0: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1: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2: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3: 건강하세요.
1: 센터 메디컬 그룹.
4: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0: 향년 84세였습니다. 세르비아 국영 RTS 방송이 보도했으며 물라디치의 변호사도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유엔 측은 즉각적인 확인을 유보했습니다. 물라디치는 네덜란드 헤이그의 유엔 구금시설에서 종신형을 복역하던 중 숨졌습니다. 최근 수차례 뇌졸중을 겪었고 인지기능 장애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족은 치료를 위해 세르비아로 이송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발칸 반도의 도살자로 불린 물라디치는 2017년 유엔 전범재판소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95년 보스니아 스레브레니차에서 무슬림 주민 8천여 명을 몰살한 학살을 지휘한 혐의가 핵심이었습니다.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이어진 보스니아 내전은 유고슬라비아 연방 해체 과정에서 민족과 종교 갈등이 폭발하며 시작됐고 1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물라디치의 사망으로 20세기 유럽 최악의 전쟁 범죄로 기록된 보스니아 내전의 마지막 주역이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베트남이 미국을 상대로 가장 큰 상품 무역 흑자를 기록한 국가로 올라섰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연방정부 통계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으로 베트남의 올해 상반기 대미 상품 무역 흑자는 1,14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대만과 멕시코 그리고 중국을 모두 웃도는 수치입니다. 베트남 경제 규모가 멕시코의 약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결과로 평가됩니다.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이 있습니다. 펜와튼 예산 모델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23%를 넘어 전 세계 평균인 7%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베트남산 제품의 실효 관세율은 6% 중반에 그쳤습니다. 이 관세 격차 속에 애플과 나이키, 룰루레몬 등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내 생산 비중을 줄이고 베트남으로 생산기지를 옮겼습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미국의 베트남산 상품 수입액은 1,230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 급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질서 재편에 나선 지 1년 만에 베트남이 최대 수혜국으로 부상한 셈입니다.
1: 페이팔과 벤모로 대학 등록금을 낼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벨러마인드와 버틀러대 캔자스 주립대, 미시건 주립대, 텍사스 공대 등이 이 결제 방식을 도입했으며 올해 안에 더 많은 대학이 합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대학 납부 시스템에서 페이팔이나 벤모를 결제 수단으로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새로운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페이팔 측은 식료품 구매나 월세 분담처럼 이미 익숙한 결제 수단을 등록금에도 쓸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힌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거래 수수료나 처리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금액은 대학과 자금 조달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페이팔과 벤모는 최근 대학 운동선수 수익 배분금 지급과 이름 이미지 초상권 관련 제휴 등을 통해 대학생 고객 확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디지털 결제 앱에 보관된 자금은 은행 예금과 동일한 연방 예금 보험공사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페이팔은 일부 적격 잔액에 한해 프로그램 은행을 통한 간접 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모든 잔액이 대상은 아닙니다. 이 보험은 페이팔 자체의 부실이 아니라 해당 프로그램 은행의 파산에 대비한 보호라는 점도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증거가 제시되자 한 경찰관이 사건 종결 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오늘 인정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실제로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여러 건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당국은 이 경찰관이 성과지표를 높이기 위해 허위 기재를 반복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조작된 사건의 규모와 피해 현황을 현재 조사 중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3: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4: 허위 종결 인정하시나요?
5: 구경장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는 자리에서 허위 종결 혐의를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연락이 닿았다는 주장을 이어왔는데 최근 일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통화 기록과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의 부검서 등 증거를 내밀자 부경장이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와 60대 남성 모두 실제로 연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아가 부경장은 허위 보고를 넘어 전산 시스템 기록까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모 씨에 대해서는

0: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가짜 사유를 입력해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지워버렸고, 7월에 접수된 60대 남성 사건 역시 소재가 확인됐다며 멋대로 조기 종결했습니다. 결국 두 실종자 모두 이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특히 장 씨의 경우 허위 종결 탓에 초기 동선을 입증할 CCTV 확보 등 초동 대응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사망 원인을 밝히는 데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투입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부경장이 왜 실종 사건들을 허위로 종결했는지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1: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LA 시의회 공청회에서 노숙자를 위한 이른바 공공 성관계 오두막 설치를 제안하는 발언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한 남성이 공청회 발언대에 서서 노숙자와 주거 불안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 성적 해소 클리닉 시범 사업을 LA시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자위나 상호 동의하에 이뤄지는 성적 해소를 위한 사적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평등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시설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전문적인 감독 아래 관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은 LA시의원 트레이시 박이 공개한 영상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영상에는 발언을 듣는 박 의원의 충격에 휩싸인 표정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박 의원은 영상 말미에 우리는 공공성관계 오두막 같은 건 절대 만들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시의회 차원에서 이 제안을 검토할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도 선을 그었습니다. LA 시의회 공청회는 시민 누구나 발언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인 만큼 이번처럼 이례적인 제안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기자전거와 전기모터사이클이 남가주 도로에서 잇따라 사망 부상사고를 일으키며 심각한 안전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남가주에서만 관련 불법 운행으로 4명이 기소됐습니다. 전기자전거는 면허 없이도 구입할 수 있고 속도 제한도 사실상 무력화가 가능해 일반 오토바이 수준의 속도로 도로를 달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운전자만이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불법으로 전기자전거를 제공한 부모도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당국은 이를 총기 불법 제공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찰은 불법 전기자전거를 자진 반납할 경우 최고 $1,000를 지급하는 바 200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는 구입 장벽이 낮은 만큼 사고 위험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구매 전 법적 기준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범수리가 오는 9월 1일 할리우드볼 무대에 처음으로 오릅니다. 이날 공연에서 김범수리는 LA 피라모닉과 함께 브루흐 바이올린 협주곡 한 번을 협연합니다. 브루흐의 이 협주곡은 낭만주의 바이올린 음악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깊은 서정성과 풍부한 선율로 널리 사랑받아 왔습니다. 김범수리는 세계 주요 콩쿠르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국제 무대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후 세계 최정상 클래식 레이블인 도이치 그라모폰과 전속 계약을 맺으며 정상급 솔리스트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따뜻한 음색과 노래하듯 흐르는 선율이 그의 연주를 특징짓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할리우드볼은 야외 공연장 특유의 개방감으로 클래식 음악을 더욱 풍성하게 전달하는 무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9월 1일 공연은 LA 피라모닉의 정기 시즌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로 진행됩니다.
2: 증거가 제시되자 한 경찰관이 사건 종결 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오늘 인정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실제로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여러 건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당국은 이 경찰관이 성과 지표를 높이기 위해 허위 기재를 반복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조작된 사건의 규모와 피해 현황을 현재 조사 중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3: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4: 허위 종결 인정하시나요?
5: 부경장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는 자리에서 허위 종결 혐의를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연락이 닿았다는 주장을 이어왔는데 최근 일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통화기록과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의 부검서 등 증거를 내밀자 부경장이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와 60대 남성 모두 실제로 연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아가 부경장은 허위 보고를 넘어 전산 시스템 기록까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모 씨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가짜 사유를 입력해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지워버렸고 7월에 접수된 60대 남성 사건 역시 소재가 확인됐다며 멋대로 조기 종결했습니다. 결국 두 실종자 모두 이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특히 장 씨의 경우 허위 종결 탓에 초기 동선을 입증할 CCTV 확보 등 초동 대응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사망 원인을 밝히는 데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투입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부경장이 왜 실종 사건들을 허위로 종결했는지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6: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7: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6: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7: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6: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숙 코치. 714-742-485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8: 눈은 밝게,
9: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검안과.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8: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9: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8: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9: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8: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1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1: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2: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2: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3: LA 한인타운 버지스퀘어 아파트 세입자들이 공동 유틸리티 요금 납부를 집단으로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세입자조 포터는 입주 당시 매달 $50를 내기로 했지만 3년 만에 청구액이 $182까지 치솟았다고 밝혔습니다. 3배가 넘는 인상이지만 건물 측은 요금 산정 근거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공동 유틸리티 비용을 세입자에게 나눠 청구하는 방식을 RUBS라고 부릅니다. 실제 사용량이 아니라 세대수나 면적 비율로 요금을 배분하는 구조여서 개별 세입자가 자신의 사용량을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은 임대인이 유틸리티 청구 방식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세부 산정 내역 공개 의무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요금이 갑자기 오르더라도 세입자가 법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버지스퀘어 세입자들의 집단 거부는 불투명한 청구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유사한 방식으로 유틸리티를 청구받는 세입자라면 계약서상 청구 방식 조항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노숙자 서비스 당국 LAHSA가 운영하는 노숙자 지원 시스템에서 천만 달러 규모의 사기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문제의 단체는 어번던트 블레싱스로 노숙자 지원 명목으로 수천만 달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한 단체의 비리 때문만이 아닙니다. LAHSA는 LAC와 카운티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노숙자 예산 통합기관으로 매년 30억 달러에 가까운 예산을 수백 개의 민간 단체에 배분합니다. 문제는 이 막대한 자금이 충분한 감사와 검증 없이 집행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지원금을 받는 단체들이 실제로 노숙자를 돕고 있는지 확인하는 체계가 허술하다 보니 예산이 새는 구조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번던트 블레싱스 같은 사례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감사 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 비슷한 사기 단체가 또 등장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LA의 노숙자 문제 해결에 쓰여야 할 수십억 달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노숙자 서비스 당국 LAHSA가 운영하는 노숙자 지원 시스템에서 천만 달러 규모의 사기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문제의 단체는 어번던트 블레싱스로 노숙자 지원 명목으로 수천만 달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한 단체의 비리 때문만이 아닙니다. LAHSA는 LAC와 카운티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노숙자 예산 통합기관으로 매년 30억 달러에 가까운 예산을 수백 개의 민간 단체에 배분합니다. 문제는 이 막대한 자금이 충분한 감사와 검증 없이 집행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지원금을 받는 단체들이 실제로 노숙자를 돕고 있는지 확인하는 체계가 허술하다 보니 예산이 새는 구조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번던트 블레싱스 같은 사례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감사 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 비슷한 사기 단체가 또 등장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LA의 노숙자 문제 해결에 쓰여야 할 수십억 달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 미국 공화당 소속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이 어제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의 쿠팡 규제와 조사를 문제 삼았습니다. 모레노 의원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이후 한국 정부의 광범위한 조사와 제재 압박을 받고 있으며 미국 국적 임원들이 형사 절차에 소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며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공식 조사 착수를 촉구했습니다. 모레노 의원은 한국의 규제가 최근 체결된 한미무역합의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필요할 경우 관세 등 비례적 대응 조치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4: 미국 공화당 소속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이 한국 정부의 쿠팡 등에 대한 규제와 조사를 문제 삼으며 미국 무역대표부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공식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모레노 의원은 27일 USTR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이후 한국 정부의 광범위한 조사와 제재 압박을 받고 있으며 미국 국적을 포함한 임원들이 형사 절차에 직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한국 전쟁과 주한미군을 언급하며 한미 간 안보 경제 협력 관계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70년 전 미국은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지키다 3만 7천여 명의 목숨을 잃었다며 이후 수십 년간 미국은 안보 우산, 경제 지원, 기술 협력, 투자 환경을 제공하여 한국이 세계 주요 경제 대국 중 하나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레노 의원은 한국의 규제와 집행이 최근 체결된 한미 무역 합의의 취지와 조항에도 어긋난다며 USTR이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공식 조사와 무역협정상 협의 절차에 착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필요할 경우 관세 등 비례적 대응 조치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과 노동자가 외국 정부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가 조사와 관세 부과 등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모레노 의원은 상호주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며 저는 한국이 양국 경제를 움직이는 혁신 기업들을 상대로 배은망덕하게 정부 권력을 무기화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LA 사는 이야기 김재현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박지수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땀으로 일군 LA 귀거리마다 남아있는 추억, 사랑 미식, 맛집, 그리고 이민의 역사. 여러분들의 이민의 추억도 들려주세요.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아이디 RS 1650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도 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채널 고정해주세요.
0: 라디오 서울 AM 재현이와 지수의 LA 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2: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 로스앤젤레스 시장 캐런 베스가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 노점상에 대한 형사 인용장 발부를 즉시 중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경찰국이 메가더파크 인근 노점상들에게 인용장을 잘못 발부했다고 시장실에 직접 인정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베스 시장은 잘못 발부된 인용장에서 비롯된 혐의를 취소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며 시 전역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경찰국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시장실은 노점 행상을 로스앤젤레스 음식 문화의 핵심이자 수천 명의 생계수단이라고 밝히며 노점상들의 필요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1월 결선 투표를 앞두고 베스 시장과 시의원 니티아 라만 사이에서 노점 정책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나왔습니다. 베스 시장은 지난주 토론에서 음식 노점상이 일반 식당 바로 앞에서 영업하는 것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가 노점상 지지단체와 라만 의원으로부터 노점상을 노숙자 야영지에 비유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라만 의원은 이에 맞서 허가 지원과 소액 대출 및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이민자 경제기회 허브 설치를 포함한 노점 정책안을 공개했습니다. 라만의 제안에는 공용 세면대와 전기 조명 그늘막 화장실을 갖춘 지정 노점 구역 조성도 담겨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상 보도 노점 행상은 이미 비범죄화돼 있지만 노점상들은 여전히 지역 규정과 허가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결선 투표가 다가오면서 노점 정책을 둘러싼 두 후보의 입장 차이는 앞으로도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 몰로비아에서 한 달 넘게 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수배자가 뜻밖의 장소에서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보석 없는 중범죄 보호관찰 위반 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는데 경찰이 두 차례 체포를 시도할 때마다 고속도로로 뛰어들어 달아났습니다. 두 번의 실패 끝에 경찰은 전략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17일 점심시간 경찰관들이 헌팅턴 드라이브 서쪽 600번지 블록의 판다 익스프레스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수배자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식당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경찰관들은 즉시 그를 알아보고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영상에서 수배자는 내가 뭘 했냐고 묻고 경찰관은 한 달 가까이 나한테서 도망다녔잖아 라고 답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몬로비아 경찰은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훌륭한 경찰 업무인지 나쁜 타이밍인지 아니면 처음에는 거부할 수 없는 냄새 때문인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체포 후 자리로 돌아가 식사를 마저 마쳤다고 덧붙였습니다.
0: 샌버나디노 카운티 펠런 지역에서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12시 11분 리긴스 로드만 800번지 블록에서 한 남성이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현장에서 펠런 주민 안토니오 르네 마르티네스 37세와 산타아나 주민 네스토르 프란시스코 산체스 35세 두 명이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피해 남성의 신원은 현재 비공개로 처리된 상태입니다. 수사는 빅터 벨리 쉐리프서가 담당하고 있으며 당국은 추가 용의자 여부 등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라디오 서울은 관련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0: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0: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2: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3: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4: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7: 213-383-3838 213-383-3838.
8: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9: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8: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9: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1: We will fight for you.
1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2: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3: 네팔 북부를 강타한 돌발 홍수와 산사태의 피해 복구가 진행되는 가운데 유엔이 현지 상황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주네팔 유엔 최고 책임자 릴라 피터스 야히아는 피해 지역을 방문했다가 추가 홍수 경보를 받고 1시간 만에 수도 카트만두로 되돌아와야 했습니다. 야히아는 40km 길이의 도로가 완전히 파손되고 교량 40개가 무너지거나 심각하게 손상됐다며 피해 규모가 믿기 힘든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헬리콥터로만 접근이 가능해 식수를 포함한 모든 물자를 항공으로 수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적 십자사 네팔 대표단은 9만 3천 명 이상이 피해를 입어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학교 18곳이 완전히 무너지고 20곳이 파손됐으며 아동만 명에 대한 학습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피난민 과밀화로 식수와 위생 서비스가 마비될 경우 감염병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상류의 고인물이 추가 재앙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구호팀은 라수와 누아코트 다딩 지역에 고립된 주민들에게 닿기 위해 밤낮 없이 복구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엔 재난위험 감축사무국 수장 카말키 슈어 특별대표는 극심한 위험과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상태라며 재난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14: 네팔 당국이 오늘 중국 접경 지역에서 티베트 자연댐이 추가로 붕괴될 위험이 있다며 저지대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네팔 비두르 지역에서는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탄 주민들이 고지대로 피신하는 피난 행렬이 이어졌고 당국은 저지대 접근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네팔 당국은 대홍수로 형성된 자연댐 호수가 며칠 안에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해왔으며 어제까지의 주의경보가 오늘 실제 대피령으로 격상됐습니다. 한편 한국인 실종자 9명의 행방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추가 홍수경보까지 겹치면서 수색과 구조작업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YTN 보도입니다.
15: 그렇습니다. 제가 있는 비두르는 사흘 전 홍수 피해를 입었던 지역입니다. 수도 카트만두에서 3시간 정도 떨어진 곳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네팔 당국이 추가 홍수 위험에 따른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오전엔 이 구조 헬기장을 취재하고 있었는데 서둘러 대피하라는 안내를 받고 고지대로 이동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차를 빼라는 말인 줄 알았는데 홍수 경보가 발령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산 비탈로 올라오는 길에는 마치 피난 행렬처럼 주민들이 3355 산을 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토바이와 승용차로 산에 올라오는 주민들도 적지 않게 목격됐습니다. 지금 이곳 비두로 산에는 그늘마다 주민들이 자리를 잡고 피신해 있는데요. 사흘 전 대홍수로 놀란 주민들이 가슴을 쓸어 내리고 있습니다.
7: 네. 티베트 쪽에 자연댐이 붕괴됐다는 소식이 아까 들어왔는데 권중기 특파원 쪽에 대피령이 내려진 것도 바로 그 때문이겠죠?
15: 그렇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곳 강물 근처에는 홍수 여파를 보기 위해 나와 있는 주민들이 북적였습니다. 북쪽에서 쏟아져 내려온 물이 곧 이곳에 도달할 거라는 소식을 듣고 구경을 나온 겁니다. 경찰은 저지대 접근을 원천 차단하며 이동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네팔 당국은 중국 접경 지역에서 대홍수 당시 만들어진 자연댐 호수가 붕괴될 거란 경고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사흘 전 대홍수 때 나온 잔해물이 자연댐을 형성하면서 고여 있다며 며칠 안에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주의하라는 경고에 그쳤지만 오늘은 실제 대피령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지금 비두르 현지에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홍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1: 예, 이런 가운데 피해 지역에서는 구조 소식도 이어졌다고요?
15: 네, 오전에 저희가 취재한 군부대에는 오전 내내 구조 헬기가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홍수 지역에서 구조한 주민들을 실어 나르고 있던 것이었는데요. 네팔 군 관계자는 오늘 오전에도 트리슐라 지역에서 주민들을 구조했다며 취재진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접근하지 못했던 재난 지역에 들어가서 진흙에서 사람들을 꺼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구조 작업이 진행된 이 어퍼 트리슐리 지역과 한국인들이 실종된 트리슐라 3A 지역은 지리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한국인 실종자 9명의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국은 수색과 구조의 속도를 내려가지만 추가 홍수 경보에 폭우까지 겹치면서 작업은 점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네팔 비두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2: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10: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16: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17: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16: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17: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에 별미.
16: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17: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16: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18: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19: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18: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19: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18: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19: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20: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21: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1: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20: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22: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23: 일반적으로 전통적이고 정상적인 주택용자를 받으시려면 손님께서는 최소 2년 이상의 세금보고서나 W-2 그리고 최근 월급 명세서 등을 통해 직장 경력과 수입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확인된 수입을 기준으로 총부채와 비교해 DTI, 즉 부채 대비 소득 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융자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삼게 됩니다. 또한 제출하신 서류는 고용주나 제3의 기관 그리고 IRS를 통해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을 따르는 융자를 흔히 풀딱 융자라고 부릅니다. 이 풀딱 융자를 이용하실 경우 조건 면에서는 가장 유리한 이자율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분들이 이러한 수입 관련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실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입을 IRS를 통해 검증하지 않거나 아예 수입 관련 서류 제출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융자를 노닥 융자 또는 알트닥 융자라고 부릅니다. 노닥 융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수입 서류가 부족하시거나 서류는 있으나 융자 승인을 받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 또는 현재 직장과 고정 수입이 없으신 분들께서도 이용하실 수 있는 융자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널리 활용되고 비교적 이자율 조건이 좋은 상품이 바로 VOE, 즉 재직 확인 융자입니다. 이 경우 렌더가 고용주에게 재직 확인 양식을 보내면 고용주께서 이를 작성해 렌더에게 제출하시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IRS를 통한 수입 검증 과정이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임금을 받으시는 분들이나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신 분들께 특히 적합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융자에 관한 문의는 213-388-5600으로 전화 주십시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히말라야가 녹고 있다고요? 네팔이 잠긴다고요? 저 오늘 이 얘기 듣고 진짜 멍했어요. 한동안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1: 저도요. 솔직히 저 환경 얘기 나오면 좀 무겁다 딴데 눈 돌리던 사람인데 오늘은 좀 달랐어요. 뭔가 진짜 코앞에 온 것 같은 느낌.
0: 안녕하세요.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진행자 김재현이고요.
1: 함께하는 박지수입니다. 주말 오후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밖에 나가보셨어요? 진짜 덥죠? 차 안에서 에어컨 틀고 저희 목소리 듣고 계신 분들 딱 맞게 오셨습니다.
0: 오늘 주제가 환경인데요. 근데 저 오늘 거창한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구 온난화 수치탄소 배출량 이런 거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우리 동네 얘기 하려고요. 한인타운 올림픽 걸어가다 보면 그 뙤약볕 예전보다 훨씬 독해진 것 같지 않아요?
1: 맞아요. 제가 어릴 때 여름이랑 지금 여름이 완전 달라요. 선배, 저 어릴 때 밖에서 뛰어놀았거든요. 지금은 진짜 못 나가겠어요.
0: 그 얘기 오늘 실컷 해보려고요. 우리 골목에서 느끼는 기후 변화장 보러 갔다가 문득 드는 생각들, 재활용 분리수거하면서 드는 죄책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오늘 양념 코너에서는 제가 요즘 AI로 만들고 있는 자작곡 중에 하나뿐인 집이라는 곡도 잠깐 소개할 예정이에요. 지구 얘기하다 보니까 이 곡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1: 오늘 들으시면서 나도 그런 생각 해봤다, 우리 동네도 그래 하시면 라디오 서울 카카오톡 RS1650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0: 자, 그럼 LA 사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자, 본편 들어가기 전에 잠깐 양념 코너 먼저 가겠습니다. 저 김재현 오늘 또 자작곡 하나 들고 나왔어요. 제목이 왜 하나뿐인 집곡입니다. 만들다가 제가 좀 울었어요, 솔직히.
1: 선배가요? 진짜요?
0: 히말라야가 녹고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 빙하가 다 녹으면 네팔이 물에 잠긴다고. 그 얘기 읽다가 갑자기 확 와닿는 거예요. 아, 지구가 진짜 하나뿐인 집이구나. 우리가 다른데 갈 데가 없구나. 그래서 그 마음으로 만든 곡이에요. AI랑 같이 만들었는데 AI도 좀 슬퍼 보이더라고요. 뭔가 알아듣는 것 같아서.
1: AI가 슬퍼 보였다고요? 선배 오늘 좀 심각한데요. 근데 저도 그 얘기 처음 들었을 때 진짜 멍했거든요. 히말라야가 녹아서 나라가 잠긴다니. 평소에 환경 얘기 나오면 솔직히 좀 귀 닫고 살았는데 그 얘기는 달랐어요.
0: 그쵸. 먼 나라 얘기 같은데 먼 나라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자, 오늘 본편 들어가기 전에 왜 하나뿐인 집곡 먼저 듣고 가시죠. 주말 오후 이 무더위 속에서 잠깐 지구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곡 듣고 바로 본편으로 갑니다.

0: 안녕하세요.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 진행을 맡은 김재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1: 안녕하세요. 박지수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더위에 라디오 켜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선배 오늘 밖에 나가보셨어요?
0: 나갔다가 바로 들어왔죠. 주차장 아스팔트에서 열기가 올라오는데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이게 여름이 아니라 그냥 가마솥이에요. 가마솥.
1: 맞아요. 저 오늘 한인타운에서 걸어서 장 보러 갔다가 진짜 후회했어요. 그늘이 없으니까 올림픽 블럭 하나 걷는데 땀이 줄줄 흘러서요.
0: 그러게요. 제가 80년대 중반에 처음 LA 왔을 때도 여름은 더웠는데 요즘 더위는 뭔가 달라요. 그냥 뜨거운 게 아니라 무거운 느낌이랄까요.
1: 선배, 저도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뜨거운 게 아니라 무겁다는 표현. 사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가 그 무거움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0: 그렇죠. 오늘 이야기가 히말라야 얘기잖아요. 저 처음에 제목 보고 잠깐 멈칫했어요. 히말라야가 녹는다는 건 뉴스에서 몇 번 들었는데 도시가 사라진다는 건 좀 다른 얘기더라고요.
1: 저도 처음엔 좀 멀게 느껴졌어요, 솔직히. 히말라야면 네팔이고 네팔이면 에베레스트고 에베레스트면 등산 다큐멘터리 같은 거잖아요. 근데 올해 뉴스 보면서 진짜 충격받았어요.
0: 어떤 부분에서요?
1: 홍수로 마을이 통째로 쓸려 내려갔는데 그게 단순한 홍수가 아니라 빙하가 녹아서 생긴 호수가 한꺼번에 터진 거래요. 선배산 위에 호수가 생겼다가 그게 폭발하듯 터진다고 생각해보세요.
0: 그게 참 무섭네요. 저는 어릴 때 교과서에서 히말라야 만년설 사진 봤거든요. 만년설이라는 말 자체가만 연 동안 쌓인 눈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게 우리 살아있는 동안 녹는다는 게 실감이 잘 안 됐는데.
1: 근데 선배, 사실 그 만년설이 이미 꽤 많이 사라졌대요. 지난 30년 사이에 얼음의 3분의 1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3분의 1, 2요.
0: 3분의 1이요? 그게 얼마나 되는 양인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그냥 엄청나다는 건 알겠어요. 그리고 그 물이 다 어딘가로 가는 거잖아요.
1: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천천히 녹으면 강물이 되는데 너무 빨리 녹으니까 산 위에 고이고 그게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0: PD 메모 보면서 제가 한 줄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사는 동안 지구는 망가지고 있다는 말. 이 LA 더위 속에서 에어컨 켜고 앉아서 히말라야 얘기하는 게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고요.
1: 그 말이 오늘 저희 방송 전체를 관통하는 것 같아요. 오늘 한 시간 동안 그 이야기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청취자 여러분도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잠깐 같이 생각해 주세요.
0: 지수씨, 저 어릴 때 교과서에 히말라야 사진이 꼭 나왔잖아요. 하얀 봉우리가 끝없이 펼쳐진 그 사진. 만년설이라는 단어 자체가 영원함의 상징이었죠.
1: 맞아요. 저도 기억나요. 지리 교과서에 에베레스트 사진이랑 같이 나왔잖아요. 그 눈이 녹는다는 걸 그때는 상상도 못했죠.
0: 그런데 지금은요, 그 만년설이 지난 30년 사이에 얼음의 3분의 1이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3분의 1이요. 그게 얼마나 큰 양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
1: 선배, 제가 읽은 자료에서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최근 10년의 빙하 녹는 속도가 그 이전 10년보다 60% 이상 더 빠르다고요. 그러니까 갈수록 가속이 붙고 있는 거예요.
0: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천천히 녹는 게 아니라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거.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요.
1: 그리고 선배, 단순히 눈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에요. 빙하가 녹으면서 산 중턱에 호수가 생겨요. 빙하호라고 하는데 이게 불안정하게 고여있다가 한번 터지면
0: 한 번에 다 쏟아지는 거죠.
1: 네, 그게 빙하호, 범람 홍수예요. 올해 히말라야에서 그게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네팔이랑 티베트 쪽에서 사망자, 실종자 합쳐서 엄청난 인명피해가 났어요. 마을 전체가 흙더미에 덮인 거예요.
0: 그 뉴스 저도 봤어요. 근데 솔직히 처음엔 그냥 자연재해 뉴스처럼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마을 사람들한테는 그게 그냥 재해가 아니잖아요. 조상 대대로 살던 땅이 사라진 거니까.
1: 맞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 마을들은 히말라야 산자락에서 수백 년을 살아온 곳이에요. 농사 짓고 야크 키우고 관광객 안내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그 터전 자체가 위험지대가 된 거잖아요.
0: 저는 그 대목에서 좀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히말라야 주민들이 기후 위기를 만든 것도 아닌데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게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이요.
1: 선배, 저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해봤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산을 떠나서 카트만두 같은 도시로 또는 더 멀리 해외로 이동하고 있거든요. 이게 기후 이주예요. 전쟁이나 가난 때문이 아니라 땅이 사라져서 떠나는 거요.
0: 그 말 들으니까 우리 한인 이민 역사랑 묘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네요. 이유는 다르지만 고향을 등지고 낯선 곳으로 가야 하는 그 마음은 비슷하지 않을까요?
1: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근데 선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다르게 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한인 이민일 세대분들은 그래도 더 나은 삶을 향해 선택해서 오신 거잖아요. 근데 기후 이주는 선택지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 차이가 크다고 생각해요.
0: 아, 그건 맞는 말이에요. 제가 너무 단순하게 연결했나요? 선택의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다르죠. 저희 부모님은 그래도 가면 뭔가 있겠지라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1: 그리고 선배에게 히말라야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빙하와 홍수 위험에 노출된 사람이 1,500만 명 정도 된다고 추산하는데 그중 상당수가 바로 이 히말라야 산악지역 주민들이에요.
0: 1,500만이요? 그게 LA 인구로 치면 몇 배나 되는 숫자네요. 근데 지수씨, 저는 이게 뭔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더 와닿아요. 우리가 사는 캘리포니아도 시에라 네바다 산맥 눈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1: 맞아요. 그게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히말라야 빙하가 아시아 20억 명의 물을 책임지듯이 시에라 네바다 적설량이 캘리포니아 농업이랑 식수에 직결되거든요. 구조가 똑같아요.
0: 그 히말라야 뉴스를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들 불쌍하다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결국 우리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1: 선배, 그리고 LA에 네팔이나 티베트 출신 이민자 커뮤니티도 점점 늘고 있거든요. 코리아타운 근처에도 히말라야 음식점이 생겼잖아요. 그분들 고향이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0: 그렇죠. 이웃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80년대에 처음 이 동네 왔을 때 멕시코 이웃들이 우리 사정을 잘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들 사정을 모르고

0: 말로만 떠들던 지구 온난화가 이제 진짜로 지도를 바꾸고 있어요. 만년설이라는 단어 자체가 거짓말이 된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닌지 그 질문을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가져가고 싶어요.
1: 저도요,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이 얘기하는 게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요. 그래도 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 자체가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0: 그때 그 시절 코너 시간이에요. 지수 씨, 제가 히말라야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요.
1: 어머, 뭔데요 선배? 히말라야랑 LA가 무슨 연결이 있어요?
0: 80년대 후반쯤이었을 거예요. 제가 USC 다닐 때 학교 도서관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가 쌓여 있었거든요. 거기 히말라야 특집이 있었어요.
1: 아, 그 노란 표지 잡지요. 저도 어릴 때 부모님 집에 쌓여 있었어요.
0: 맞아요, 그 노란 표지. 저는 그걸 보면서 저 하얀 산은 저렇게 영원히 저 모습이겠구나 했거든요. 만년설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진리처럼 느껴졌죠.
1: 근데 선배, 그게 히말라야 얘기예요? 아니면 다른 기억이 있으신 거예요?
0: 아니, 그게 연결이 되는 게요. 그 잡지 넘기다가 에베레스트 등반 사진을 봤는데 옆에 앉아있던 친구가 한국 유학생이었어요. 경상도 출신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나 언젠가 저거 꼭 올라간다 했거든요.
1: 어머, 진짜요? 그 친구 나중에 올라갔어요?
0: 그건 모르죠. 연락이 끊겼으니까요. 근데 그때 우리한테 히말라야는 그냥 꿈의 공간이었어요. 저 멀리 있는 변하지 않는 것,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1: 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선배. 솔직히 저한테 히말라야는 그냥 트래킹 인스타 사진 배경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게 지금 생각하면 좀 부끄럽긴 한데요.
0: 아니, 그게 솔직한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름다운 배경이었지. 거기 사람들이 물을 어디서 끌어다 쓰는지 같은 건 생각도 안 했으니까요.
1: 맞아요. 근데 선배, 그 도서관 기억 더 있어요? 그 친구 말고요.
0: 있죠. 그 잡지 옆에 지구 온난화 관련 기사가 있었어요. 80년대 후반이니까 그때도 이미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가. 근데 저는 그냥 페이지를 넘겼어요. 히말라야 사진이 더 예뻤으니까요.
1: 잠깐만요 선배. 그때 이미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저는 지구 온난화가 한참 나중에 나온 얘기인 줄 알았는데요.
0: 아니에요. 그때도 과학자들은 이미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안 들은 거죠. 저도 포함해서요. 그게 지금 생각하면 좀 마음에 걸려요.
1: 선배가 그 기사를 넘긴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때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얼마나 됐겠어요.
0: 그렇긴 한데요. 근데 지수 씨, 그 도서관 창문 밖으로 LA 햇빛이 쨍쨍했거든요. 그때도 더웠어요. 근데 지금 이 더위랑은 뭔가 달라요. 그때 더위는 그냥 여름이었는데 요즘 더위는 뭔가 무거운 느낌이에요.
1: 선배, 그 표현 진짜 맞아요. 무겁다는 게. 저도 오늘 한인타운 걸으면서 그 느낌 받았거든요. 그냥 뜨거운 게 아니라 뭔가 짓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요.
0: 그 도서관에서 페이지 넘기던 20몇 살, 저한테 그 기사 좀 제대로 읽으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해야겠죠.
1: 맞아요. 그리고 선배, 그 경상도 친구도 에베레스트 꿈꿨다면서요. 지금 그 산이 어떻게 됐는지 알면 좀 다른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0: 지수씨, 이번 홍수 뉴스 보셨어요? 올해 히말라야 쪽에서 빙하가 무너지면서 네팔이랑 티베트 쪽에서 엄청난 인명피해가 났잖아요.
1: 네, 저도 봤어요. 사망자의 실종자까지 합치면 거의 2,000명 가까이 된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선배, 그게 단순 홍수가 아니라 빙하호가 터진 거잖아요.
0: 빙하호요? 저는 그 개념이 처음엔 좀 낯설었어요. 빙하가 녹으면 물이 흘러내리는 거 아닌가,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1: 저도 공부하면서 알았는데요. 빙하가 녹은 물이 산 중턱에 호수처럼 고여있다가 어느 순간 댐이 무너지듯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래요. 그게 마을 하나를 통째로 쓸어버리는 거죠.
0: 그러니까 서서히 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쌓였다가 한 번에 터지는 게 더 무섭다는 거네요. 그게 참 묘하더라고요. 자연이 경고를 쌓아두다가 한꺼번에 내보내는 방식이.
1: 맞아요. 근데 선배, 저는 이 뉴스에서 제일 마음이 무거웠던 게 따로 있어요. 홍수로 쓸려간 마을 주민들 인터뷰를 봤는데 그분들이 우리 조상 대대로 살던 곳인데 이제 돌아갈 데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0: 아, 그 말이, 저도 그 인터뷰 어디선가 봤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걸리냐면 우리 한인들도 이민 와서 뿌리 내리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알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뿌리 자체가 물에 잠긴 거잖아요.
1: 그렇죠. 근데 선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히말라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빙하호 홍수 위험에 노출된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고 추산하거든요.
0: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어요. 그냥 산악지역 몇 개 마을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1: 네. 그리고 선배, 사실 저는 이게 LA 얘기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마시는 물 캘리포니아 농업용수 다 시에라 네바다 산맥 눈이 녹아서 오는 거잖아요. 히말라야랑 구조가 똑같아요.
0: 아,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해요. 근데 지수

0: 저는 솔직히 한 가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우리가 LA에서 절수하고 재활용하는 게 히말라야 빙하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말하는 건 좀 과장 아닌가요? 인과관계가 너무 단순화되는 것 같아서요.
1: 아,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해요. 직접 연결은 아니죠.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같은 원인에서 나온 다른 증상이라는 거예요. 탄소 배출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히말라야 홍수도 캘리포니아 가뭄도 같이 나오는 거니까요.
0: 그건 맞는 말이요. 같은 병의 다른 증상이다. 그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제가 너무 좁게 봤어요.
1: 선배, 근데 저 요즘 한인타운에 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동네에 네팔분들, 티베트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식당도 있고 작은 가게도 있고 그분들 고향이 지금 이 상황인 거잖아요.
0: 맞아요. 저도 올림픽 거리 쪽에서 몇 번 뵌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뉴스가 얼마나 다르게 들릴지. 우리가 뉴스로 보는 걸 그분들은 가족 안부로 듣는 거잖아요.
1: 그게 제가 이번 주제에서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기후 위기가 환경 문제로만 들리면 좀 멀게 느껴지는데 이게 결국 사람이 살던 곳을 잃고 떠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한인 이민 역사랑 결이 다르지 않아요.
0: 근데 지수 씨, 거기서 저는 한 가지 차이를 느껴요. 우리 1세대 분들은 더 나은 삶을 찾아서 왔잖아요. 선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기후 이주는 선택이 없는 거잖아요. 집이 물에 잠겨서 가는 거니까.
1: 아, 그 차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선배 말씀 듣고 나니까 더 선명하게 느껴지네요. 희망을 들고 떠나는 이주와 살아남으려고 떠나는 이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0: 그래서 저는 이 히말라야 뉴스가 불편하게 느껴져요. 좋은 의미로요.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에어컨 틀고 앉아서 지구 반대편 산이 무너지는 걸 뉴스로만 보고 있다는 게.
1: 맞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 세대도 그렇고 선배 세대도 그렇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가장 많이 배출한 세대잖아요. 그 책임에서 자유롭기가 어렵죠.
0: 제가 80년대 처음 LA 왔을 때 이 도시가 이렇게 뜨거워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는 여름이 지금이랑 달랐거든요. 지금 이 더위가 그냥 더위가 아니라는 걸 히말라야 보면서 다시 실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저도 그래요. 어릴 때 어바인에서 여름방학이 이렇게 무섭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밖에 나가는 게 진짜 각오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다 연결된 이야기인 거죠. 이제 AI가 본 LA 코너 시간이에요. 선배, 저 이번 주제 준비하면서 AI한테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좀 의외인 데이터가 나왔어요.
0: 어떤 게 나왔어요? 히말라야 얘기 더 있어요?
1: 히말라야 얘기이기도 하고 LA 얘기이기도 해요. 선배, LA에 네팔 출신 이민자 커뮤니티가 있다는 거 아세요? 생각보다 꽤 돼요.
0: 어렴풋이 알죠. 코리아타운 근처에 네팔 식당도 몇 군데 생겼잖아요. 근데 규모가 어느 정도나 돼요?
1: AI 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전체에 네팔계 이민자가 꽤 많이 늘었는데 특히 LA 카운티 쪽이 집중돼 있대요. 그리고 이 숫자가 최근 몇 년 사이에 눈에 띄게 늘었다는 거예요. 기후 이주랑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고요.
0: 기후 이주, 그게 참 무거운 단어네요. 우리 한인 1세대는 경제적 이유로 더 잘 살아보려고 왔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고향 땅 자체가 위험해서 오는 거잖아요.
1: 맞아요. 이주의 이유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선배, 저 또 하나 물어봤거든요. 히말라야 빙하 문제가 캘리포니아 물 공급이랑 직접 연결되냐고요.
0: 그건 좀 멀리 가는 얘기 아닌가요? 히말라야 물이 여기까지 오진 않잖아요.
1: 직접 연결은 아닌데요. AI가 설명해 준 게 흥미로웠어요. 시에라 네바다 적설량이 줄어드는 패턴이 히말라야 빙하 후퇴 패턴이랑 거의 똑같대요. 원인이 같으니까요. 지구온난화라는.
0: 아, 같은 병이 다른 몸에 나타나는 거군요. 히말라야는 빙하호가 터지고 여기는 가뭄이랑 산불이 나고.
1: 정확해요. 그리고 AI가 또 하나 짚어줬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빙하호 범람 홍수 위험에 노출된 인구가 약 1,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중 상당수가 히말라야 산악지역 주민들이고요.
0: 1,500만이면 캘리포니아 인구랑 맞먹는 숫자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위험지역에 사는 거예요?
1: 그렇죠. 근데 선배, 저는 여기서 다른 커뮤니티 비교가 더 흥미로웠어요. 유대계 커뮤니티나 아르메니아계 커뮤니티는 고향 땅 위기에 대해서 LA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잖아요. 모금도 하고 정치적 로비도 하고.
0: 그건 맞아요. 아르메니아 커뮤니티는 글렌데일 중심으로 결집력이 엄청나죠. 자기 나라 문제를 여기서 이슈화하는 능력이 있어요.
1: 그런데 히말라야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목소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네팔계 커뮤니티 자체가 상대적으로 작기도 하고 기후 문제는 누구 잘못이라고 딱 집어서 싸우기가 어렵잖아요.
0: 그게 기후 문제의 어려운 점이죠. 적이 없어요. 다 같이 만들어낸 문제니까. 한인 사회도 사실 이 문제에서 자유롭진 않잖아요.
1: 맞아요. 그래서 AI한테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앞으로 10년 안에 기후 이주민이 LA에 얼마나 늘 것 같냐고요. 히말라야 권역만 해도 수백만 명이 이주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0: 수백만이요? 그러면 LA 이민자 지형 자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인타운 만들었듯이 기후 이주민들이 또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겠죠.
1: 선배, 저는 그게 꼭 남 얘기 같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LA에 뿌리 내린 것처럼 이분들도 어딘가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거잖아요. 이유가 다를 뿐이지.
0: 이유가 다를 뿐이지, 그 말이 맞아요. 이주라는 게 결국 살아남으려는 몸부림이니까요. 형태만 바뀌는 거지. 오늘 이야기 참 무거웠죠. 히말라야가 녹고 마을이 사라지고. 근데 저는 오늘 내내 마음 한구석이 계속 시렸어요. 먼 나라 얘기 같은데 어딘가 우리 얘기 같기도 하고.
1: 저도요. 근데 선배, 저는 오늘 방송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너무 편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죄책감이요.
0: 그 마음 저도 알아요. 근데 죄책감으로 끝내면 안 되잖아요. 지수 씨,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번 주말 에어컨 온도 딱 한 칸만 올려보세요. 그것부터 시작해요.
1: 맞아요. 거창하게 시작 안 해도 돼요. 한 칸이 모이면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 마음에 오래 남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구가 보내는 신호, 우리가 같이 읽어야 하니까요.
0: 다음 주에도 LA 사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재현이었습니다.
1: 저는 박지수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더운 주말 건강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0: 오늘 이야기 저도 좀 무거웠어요. 히말라야가 녹아서 네팔이 잠긴다는 말 듣고 나서 한동안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는 게.
1: 저도요, 솔직히 저 환경 얘기 나오면 좀딴데눈 돌리던 사람인데 오늘은 그게 안 됐어요. 뭔가 찔리는 게 있더라고요, 선배.
0: 주말 오후에 이런 얘기 꺼내서 무거우셨죠, 청취자 여러분. 근데 이 더위 속에 차 안에서 들으시면서 조금이라도 같이 생각해 주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1: 잠시 후에 에필로그로 다시 찾아올게요. 방송 끝나고 저희 둘이 나눈 뒷이야기 조금 더 솔직한 거 들려드릴게요. 광고 듣고 오세요.

0: 끝났다. 휴!
1: 선배 오늘 좀 열심히 하셨죠?
0: 열심히는 무슨, 나 중간에 말 막혔잖아요.
1: 아 맞다. 저 그때 속으로 어떡하지 했어요.
0: 어 진짜? 티 났어요?
1: 마이크 잡고 살짝 웃으셨잖아요. 저만 알아챈 것 같긴 한데.
0: 아이고 다행이다. 식은땀 났는데 나...
1: 선배 그런 거 있어요? 방송 오래 하셨는데.
0: 아 있죠 당연히. 오래 할수록 더 긴장돼요 솔직히.
1: 헐 진짜요? 저는 선배 보면서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데.
0: 에이 그거 다 연기야 연기.
1: 아니 근데 오늘 주제가 좀 무겁긴 했잖아요.
0: 그쵸. 나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하나 좀 고민했어요.
1: 맞아요. 저도 준비하면서 이거 어떻게 풀지 했거든요.
0: 근데 막상 하다 보니까 또 할 말이 많더라고.
1: 선배는 항상 그래요. 할 말 없을 것 같다가 제일 많이 하시잖아요.
0: 그게 직업병이야, 직업병.
1: 아, 근데 저 사실 오늘 방송 중에 배고팠어요.
0: 어? 나도. 아까부터 배에서 소리 나는 것 같아서.
1: 저도요. 마이크에 들어갔을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0: 아이고,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1: 오늘 밥을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주말인데 뭔가 또 바빴어요.
0: 주말이 더 바쁜 게 우리 일이지 뭐.
1: 맞아요 진짜. 근데 오늘 날씨는 또 왜 이렇게 더워요?
0: 아 죽는 줄 알았어요 오늘. 주차장에서 여기 들어오는데 숨이 턱 막히더라고.
1: 저도요. 차 문 여는 순간 그냥 열기가 확.
0: LA 여름은 진짜 해마다 더해지는 것 같아.
1: 그쵸 그쵸. 오늘 주제랑도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0: 하하 맞아요. 이런 날씨에 돌아다니다가는 진짜.
1: 선배 아까 그 얘기할 때요. 저 사실 제 얘기하려다가 참았거든요.
0: 어? 무슨 얘기요?
1: 저도 한 번은 진짜 이러다 사고 나겠다 싶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방송이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서.
0: 아이고 그걸 참았어요. 그냥 하지.
1: 아 그냥 선배 얘기 듣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쳤어요.
0: 나중에 따로 얘기해줘요 그거.
1: 네 다음에 밥 먹으면서요. 선배 살게요.
0: 아이고 갑자기 왜 나한테 떠넘겨요?
1: 선배가 더 오래 사셨잖아요.
0: 에이 진짜 이 사람이.
1: 농담이에요. 농담 제가 살게요. 진짜로.
0: 됐어요 그냥 내가 살게. 지수씨 지갑 얇은 거 알아.
1: 헐 선배 그걸 어떻게 알아요.
0: 눈치지 눈치. 아 근데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싶다.
1: 저도요 진짜 지금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딱 있었으면.
0: 이 더운 날에 딱이지.
1: 방송 끝나고 바로 하나 뽑아야겠다.
0: 그래요 끝나고 같이 한잔 해요.
1: 좋아요. 아 맞다 선배 오늘 노래 있잖아요.
0: 어 맞다 우리 PD님 자작곡이잖아요.
1: 네, 왜 푸른 불을 지켜낼. 제목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0: 진짜 PD님이 직접 만드셨다는데 어떤 곡일지 저도 솔직히 궁금해요.
1: 저도요. 자 그럼 일단 들어보고 이야기해봐요. 왜 푸른 불을 지켜내 들어보시죠.

0: 근데 담주엔 뭐예요, 우리?
1: 아, 맞다. 그거 생각 안 했다. 뭐 하지?
0: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배고프네. 지수 씨, 밥 먹었어요?
1: 선배, 또 딴소리. 아, 저도 배고파요, 사실.
0: 그러게. 아, 뭐 먹지? 아, 근데 진짜 담주 주제.
1: 오늘이 너무 무거웠으니까 다음엔 좀 가벼운 거 하면 어때요?
0: 오, 그거 좋지. 뭐 생각해둔 거 있어요?
1: 맛집 어때요? 한인타운 맛집.
0: 맛집은 우리 저번에 한 번 했잖아요.
1: 아, 그랬나? 언제요?
0: 그 순두부찌개 편이요. 기억 안 나요?
1: 아, 맞다 맞다. 그럼 그거 말고.
0: 그럼 학창시절 얘기 어때? 여기서 학교 다닌 얘기.
1: 오, 그거 재밌겠는데요?
0: 나 할 얘기 엄청 많은데.
1: 선배 또 옛날 얘기 신나서 한 시간 하실 거잖아요.
0: 에이, 그 정도는 아니지.
1: 아까 방송에서도 그러셨잖아요.
0: 그건 내용이 길어서 그런 거고. 아, 진짜.
1: 알겠어요, 알겠어요. 근데 학창시절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할 말 있거든요.
0: 그렇죠? 1.5세대, 이 세대 시각이 또 다르니까 재밌을 것 같은데.
1: 맞아요, 맞아요. 저는 여기서 태어나고 학교 다닌 거고 선배는 중간에 오신 거잖아요.
0: 그렇지. 처음 학교 갔을 때 진짜 당황스러웠는데.
1: 헐, 그 얘기 듣고 싶다.
0: 담주에 하면 되잖아요. 지금 다 하면 방송 때 할 게 없잖아.
1: 아, 맞다. 그래요, 그래요. 그럼 그거로 해요, 학창시절.
0: 오케이. 근데 밖에 아직도 덥죠. 이 더운데 다들 고생이다, 진짜.
1: 저 나가기 싫어요, 솔직히. 스튜디오가 제일 시원해요, 지금.
0: 맞아. 여기 있으면 되겠네, 우리.
1: 주말에 여기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0: 에이, 그러면 좋겠다. 근데, 아, 오늘도 수고했어요, 지수씨.
1: 선배도요, 담주해봐요.
0: 저는 김재현이고요.
1: 박지수였습니다. 다들 시원하게 저녁 보내세요.

0: 오늘 이 무더위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오늘 방송하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히말라야가 녹아서 네팔이 잠긴다는 얘기, 그게 머나먼 나라 뉴스가 아니라 우리 얘기더라고요. 올림픽대로 달리다가 저도 한번 창문 좀더 자주 닫아야겠다 싶었습니다.
1: 저도요, 선배. 솔직히 저 환경 얘기 나오면 좀 무겁다 생각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우리 한인타운 골목에서 할수 있는 것들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자 싶더라고요.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시면서 뭔가 하나씩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0: 다음 주에도 또 우리 동네 이야기, 우리 사는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사연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보내주세요.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요.
1: 라디오 서울 AM 1650 LA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0: 네팔 홍수가 이제 닷새째로 접어든 가운데 네팔 정부는 실종자 구조를 최우선 국가적 과제로 놓고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1: 현장 상황이 열악한 데다 장비도 충분치 않아 우리나라를 포함해 4개 나라에 터널 구조 등 기술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실종자 가족들이 군 기지 밖에서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립됐던 사람들을 실어 온 헬리콥터는 물과 구호 물자를 싣고 다시 홍수 피해 지역으로 날아갑니다. 네팔 정부는 홍수 현장에서 지금까지 4천 명 이상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자 구조는 시간이 생명이라 수색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깊은 진흙에 비까지 내렸습니다. 수력발전소 터널 안에 실종자 100여 명이 갇혀 있는데도 기술적인 문제로 입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3: Due to some, you know, the heavy mud due to the flood and even for the tunnels, the entry and exit point they are closed and it's very difficult to find out the, you know, entry and exit point also.
2: 임기 시작 5개월 만에 초대형 재난을 맞게 된 네팔 정부는 수색 작업에 다른 나라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다가 조금 수정했습니다. 외국인을 포함한 실종자 규모가 급증하자 일부 특수 분야에 한해서는 한국 등 4개 나라의 전문가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 수색만큼은 네팔 구조대가 전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4: In areas such as opening the tunnel where people have been trapped, technologies that help us locate people alive in affected areas, quick forensic and DNA analysis, and mortuaries to keep the bodies.
2: 수색에 필요한 장비 사정도 열악합니다. 홍수 피해 지역 특성상 헬기 수색과 구조가 가장 효과적인데 여기에 투입할 헬리콥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팔 정부가 구조대원 3만 명을 투입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인력과 기술의 추가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0: 네팔과 중국 국경지대를 휩쓴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682명으로 증가했고 실종자도 3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팔 재난당국은 사망자가 67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중국 티베트 자치구 사망자 7명을 합하면 전체 사망자는 682명에 이릅니다. 또 네팔에서 발생한 실종자가 2,426명으로 늘면서 티베트에서 파악된 실종자 554명을 합치면 전체 실종자 수도 3,000명에 육박했습니다. 네팔 대홍수로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 9명에 대한 현지 수색 작업이 아직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1: 우리 정부 신속대응팀이 처음으로 두 차례 헬기 수색에 나섰지만 안타깝게도 생존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김철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5: 신속대응팀이 홍수 피해 지역에 헬기를 투입한 시각은 현지 기준 오전 11시 45분과 낮 12시 40분입니다. 실종자가 있을 거로 추정되는 지역을 두 차례 상공에서 맨눈으로 확인했지만 생존자를 발견하진 못했습니다. 신속대응팀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데다 경사까지 있어 접근은 물론 헬기 착륙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엔 민간 헬기를 추가 투입해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지점도 수색하고 네팔군을 통한 구조활동 역시 계속 독려한다는 계획입니다. 실제 네팔군도 우리 정부가 제공한 좌표에 따라 일대에 상륙해 수색활동을 벌였는데 역시 성과를 거두진 못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네팔군 당국은 침수된 수력발전소 터널 내부에 남은 100여 명 구조를 계속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두꺼운 진흙층으로 구조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카트만두에 있는 대형 종합병원은 연락이 끊긴 가족들을 찾으려는 이들로 연일 북새통입니다. 저희가 병원을 찾아온 뒤에도 실종자 가족들은 계속 이곳을 찾아와 가족과 친구들을 찾아달란 전단지를 담벼락에 붙였습니다. 전먹이 손녀와 어린 손자를 두고 사라진 아들을 찾는 노모는 눈물로 무사기환을 빌었습니다.
6: 가리 चाहिँ कस्तो भने यहाँबाट सुन अब गाडी चाहिँ गाडीमै गएको हो खासै गाडी लिन चाहिँ उनीहरू पाँच जना गएका हुन् यहाँबाट चाहिँ भाडाको गाडीमा गए हुन्
5: 수색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당국 간 통신이 복구되면 인명 피해 규모는 더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애끓는 사연은 더 전해질 전망입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YTN 김철입니다.
0: 네팔 대규모 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에 대한 헬기 수색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의 신속 대응팀 파견 인력도 확대됐습니다.
1: 다만 공군 다목적 수송기 시그너스 투입과 해외 긴급구호대 파견은 아직 네팔 당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 추가 파견은 1차에 이어 이틀 만에 이뤄졌습니다. 외교부 직원 1명과 소방청 소속 8명으로 현지에서 수색, 구조 작업을 위한 실무진 위주입니다. 앞서 파견된 인력과 합해 20명으로 늘어난 대응팀은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현지 기상 여건 등이 허락된다면 신속 대응팀을 추가로 보내 수색 인력을 확대할 가능성도 관측됩니다. 정부는 네팔 당국에도 거듭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임상우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 단장이 네팔 외교부 관계자 등 주요 인사들을 접촉해 우리 국민 수색 구조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네팔 정부 측에 긴급 구호대 지원 의사도 계속 전달하면서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군 당국이 파견할 공군 다목적 수송기 시그너스도 대기 중입니다.
8: 네팔 상황과 관련해서 외교부 요청이 오면 아마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 시그너스는 지난 3월 중동 전쟁으로 고립된 우리 교민들을 구하기 위한 사막의 빛 작전에 투입돼 200여 명을 수송해온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기입니다. 출격이 결정되면 향후 구호 인력뿐 아니라 각종 구호 물자와 장비를 네팔 현지로 수송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네팔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한 4개 주에 대해 특별 여행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을 여행할 예정이면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이미 체류 중인 경우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0: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직원 9명을 찾기 위해 민간 기업들도 총력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1: 두산그룹 박정원 회장과 박지원 부회장이 수색활동 지원을 위해 네팔에 도착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9: 한국 남동발전 네팔 파견팀이 띄운 헬기가 가까스로 네팔 군당국 허가를 받아 대홍수 피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애타게 기다렸던 첫 헬기 수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종자나 그 흔적을 발견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지에서 실종된 한국인 9명은 한국 남동발전 직원 3명,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6명입니다. 두산그룹 총수 일가도 직접 수색과 구조 지원 활동에 나섰습니다. 두산그룹 박정원 회장과 동생인 박지원 부회장은 함께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해 지원 활동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10: 구조 상황을 직접 와서 챙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도착했습니다. 정부 대응팀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구조 작업이 최대한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족분들은 실은 출국하기 전에 이미 뵙고 왔습니다. 그래서 유료의 말씀을 드렸고요. 회사 차원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 고립됐다 구조된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인 직원 10명과 현지인 직원 15명은 현재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해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구조 작업이 빨리 성과를 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만을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 네팔 현지 상황과 수색 작업을 설명하고 가족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실종자 9명 중 4명의 가족은 네팔에, 5명의 가족은 국내에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0: 네, 이렇게 대홍수가 휩쓴 네팔에선 가족을 잃은 주민들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1: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이재민들은 침수된 집에서 생필품을 건져 나오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진흙밭으로 변한 네팔 누아코트 마을을 권준기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11: 중장비 삽으로 보따리를 가득 실어 나옵니다. 대홍수가 휩쓴 주택에서 생필품을 건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접근이 차단된 마을 입구. 현장은 구조대와 이재민, 취재진이 뒤섞여 혼잡합니다. 구조대원을 통해서 꼭 필요한 생필품만 꺼내오고 있지만 마을 전체가 진흙밭이 돼버려 그마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홍수 때 잃어버린 강아지가 구조대 품에 안겨 돌아오자 모처럼 표정이 밝아집니다. 반면 나흘째 남편 소식을 듣지 못한 여성은 한 번 터진 울음을 그치지 못합니다. 아직 본격적인 복구 작업은 엄두도 낼 수 없지만 끊어진 도로와 다리를 잇기 위한 임시 처방은 시작됐습니다.
12: We just try to connect the roadway to the another part. It is break on the middle. If we open this road for the light vehicles.
11: 하지만 우기인 네팔에는 거의 매일같이 비가 쏟아지고 있어 수색과 구조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공댐 붕괴로 대홍수가 재발할 거란 경고가 잇따르면서 재난 현장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1: 네팔과 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인한 피해 복구에 우리 돈 7조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스와르님 와글 네팔 재무부 장관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홍수의 피해 복구 비용으로 많게는 50억 달러, 우리 돈 7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50억 달러는 네팔 전체 경제 규모의 10%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0: 이번 사고가 발생한 네팔과 티베트 지역은 힌두교 성지 순례와 히말라야 트레킹 코스로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1: 사고 당시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이 지역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종자 숫자조차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13: 대홍수 발생 하루 전 네팔에서 중국 티베트 자치구로 넘어가는 다리 위 모습입니다. 닫힌 문 앞에 관광객들이 그야말로 발 디딜 틈 없이 서 있습니다. 국경까지 가는 길에도 인파가 끊이지 않습니다. 평상시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힌두교와 불교 순례객 그리고 세계적인 트레킹 코스를 찾은 관광객들이 모이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시커먼 물이 덮친 그 순간, 줄잡아 수십 명이 혼비백산 도망쳤고 주차된 관광버스도 수십 대입니다. 국경 검문소 안에도 수속을 밟던 외국인들이 상당수 있었을 거로 추정됩니다.
14: Rising all the way four story high. We ran for our life. We ran 500 steps all the way up the mountain to be safe.
15: Mi rendo conto che praticamente due pullman su centinaia sono salvi. La vallata subito è stata distrutta per chilometri e chilometri. L'ondata è stata enorme, grande.
13: 하지만 네팔과 중국 정부는 외국인 실종자 숫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 현재 실종자의 절반을 넘을 거란 현장의 예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치만 발표할 뿐입니다. 특히 중국 쪽의 피해 규모는 엄격한 언론 통제로 더 깜깜해진 상황 속에 현재 고립된 관광객은 없다는 발표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0: 이번 네팔 대홍수의 위력은 위성 사진에서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1: 세계 지붕 히말라야 빙하 붕괴에 따른 토성류가 쓰나미처럼 휩쓸고 가며 주변 마을을 흔적도 없이 집어삼켰습니다. 정유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16: 왼쪽 수력발전소 시설이 짙은 회색의 진흙으로 뒤덮였습니다. 전 세계 산악인들이 모여들던 라소아 마을은 뻘밭으로 변해 인간의 흔적을 찾기 어렵습니다. 히말라야 고지대에서 발생한 빙하 붕괴로 인한 토속류가 마을까지 내려오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7분. 낙차 3,000m, 이동속도 시속 180km에 달하는 엄청난 에너지가 쓰나미급 재난을 몰고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네팔 고지대 산사태가 빙하가 붕괴한 뒤 계곡의 빙퇴색을 긁어내며 연쇄적 대재난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발 2,950m에 만들어진 또 다른 언세코와 자연댐도 위성사진에 잡혔습니다. 수위는 전날보다 10m 정도 낮아졌지만 중국 당국은 2차 홍수 우려가 커졌다며 조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17: 我们知道冰和岩石是不一样的，冰它本身是有底无根的，它的研判是非常困难的。
16: 히말라야를 비롯해 아시아 전역에서 녹고 있는 빙하수는 9만여 개. 총 면적이 한국과 비슷한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네팔에서 녹아내리는 빙하는 지구 환경에서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18: Videos with how much glacier ice we know was lost, and so there's got to be some other element to the story that we can't see quite yet from the satellite imagery.
16: 기후 위기 전문가들은 오는 2100년까지 아시아 고산지대 빙하의 최대 75%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사랑을 받는 세계의 지붕에서 발생한 대재난이 지구 온난화에 대한 자연의 경고로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YTN 정신입니다.

0: 제주 실종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야자나무에서 극단적 선택이 가능하지 않다는 의문이 제기되자 경찰이 재현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수사해 주민 불안과 불신을 최소화하겠다는 건데, 제주에선 얼마 전 실종됐던 20대 군인이 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1: 아, 그거 밧줄 매면 그게 떨어지지 휘하죠. 그러나 사람 손으로도 못 잡아. 잡으면 찔려.
2: 가심하는 야자나무 숲에서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할수 있느냐는 의문이 이어지자 경찰이 재현 검증에 나섰습니다. 숨진 장모 씨와 비슷한 무게를 야자수 가지가 견디는지 등을 현장에서 확인한 겁니다. 경찰은 현장 실측 자료를 정밀 감식하고 있다며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도 열어두고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종 사건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제주에선 20대 군인 실종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제주 군부대에 근무하던 남성이 연락이 끊긴 겁니다. 경찰은 남성의 차량이 발견된 하예포구 인근에서 해경과 함께 헬기와 드론

0: 제주경찰청은 부경장이 실종 신고를 받은 뒤 최소 한 차례 이상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조회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남성의 위치는 시신이 발견된 송당리 인근 지역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부경장은 신고 접수 5시간 30여 분 만에 남성과 연락이 닿았다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소재 발견을 입력하고 결재를 받아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제주 실종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최근 종결된 실종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비대면 종결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선책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만으로는 실종 사건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1: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태에 경찰은 여러 차례 고개를 숙이며 뼈를 깎는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2: 국민 여러분께 우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3: 고인이 한 점이 올라오는 점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서 유족들에게 통보해드릴 겁니다.
1: 경찰은 최근 3년 동안 종결된 실종 사건 31만 건의 처리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고 전화와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는 실종 사건을 종결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 같은 쇄신안이 임시 방편에 그칠 거란 우려가 여전합니다. 전수조사는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대책이지만 가뜩이나 부족한 실종수사 인력에 부담만 더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4: 시간과 정성과 노력은 엄청나게 드는데 성과를 인정하거나 가점을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사기가 이제 떨어지는 거고
1: 휴일 야간 실종수사팀 근무자를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기계적인 확충에 머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종 유형과 지역, 계절별 특성을 고려해 치안 수요부터 과학적으로 면밀히 따져보는 게 우선이란 겁니다.
5: 99.7%가 단순 가출 결판이 나지만 그 나머지 설사 0.3%라도 중요한 사건이면 틀림이 없다. 인식의 전환이 더 중요한 것이지 한 명 늘린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1: 실종 사건 대응을 강화하려면 권한과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합니다. 전문가들은 다른 부처나 민간 기관과의 공조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6: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그 인력을 여기 빼다가 저기 놓고 저기 빼다가 여기 놓고 이런 건 아니죠.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1: 여론에 등 떠밀린 땜질식 대책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와 실종 사건의 특성을 반영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0: 장윤기 사건부터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까지 경찰 통제 문제가 거듭 불거지자 정부와 여당이 이른바 경찰 개혁을 추진 중이죠. 민주당에선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는 법안이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근본적인 해법은 검찰의 보안수사권 복원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7: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제주 실종 허위 종결 현장을 찾은 여야는 경찰의 부실한 사건 처리를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8: 오랫동안 수색했음에도 이제서야 찾았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어마어마한
9: 수색 중단하고 이 사건 종결한다? 이건 누가 봐도 이게 고의가 아닌 것
7: 다만 해법은 180도 다른 모습인데 먼저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제시한 경찰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13만 경찰에 수사권까지 집중된 상황. 외부 개혁기구를 통해 경찰 조직을 환골탈태 수준으로 쇄신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을 뽑을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에 더욱 주요한 수사권력으로 떠오른 만큼 중수청장이나 검찰총장 등과 같이 국회 청문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10: 중수청장이 지금 인력이 3천 명 미만이에요. 물론 중대범죄를 수사하지만은 국수본부장은 그 10배가 넘거든.
7: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수사본부장 한 사람 검증한다고 경찰이 통제되겠느냐며 핵심을 벗어난 해법이란 반응입니다. 이미 경찰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내준 상황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결국 내부 개혁을 넘어

0: 선 외부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경찰의 수사를 또 다른 수사로 경쟁하고 통제하는 검찰 보안수사권 복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는데 관련 공세의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1: 제도적 견제 장치마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국민의 피해와 불편은 무시한 채 오로지 본인의 사법 방탄과
0: 민주당은 경찰의 부실 수사랑 검찰의 권한이 무슨 상관이냐며 국민의힘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양측의 충돌은 9월 정기국회 내내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유례없는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구를 한 결정을 내린 걸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헌법상의 원칙대로 임명권이란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란 게 청와대의 시각인데 사법부와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의도도 읽힙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종 조율 없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으로 재청한 데 대해 이재명 여권에선 일례로 과거 이명박 정부 초기에도 전임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청 문제로 이견을 제기했지만 결국 임명권자의 뜻에 따랐던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측이 재청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듯 대통령도 임명권이란 권한을 원칙대로 행사한 거란 시각 역시 청와대 안팎에서 감지됩니다. 임명권자가 후보자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다른 사람을 다시 추천하면 된다는 논리입니다. 게다가 이 대통령이 임기 동안 26명의 대법관 중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는 점도 고려됐을 거로 보입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울 경우 사법부와의 관계에서 앞으로도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던 겁니다. 청와대 내부에선 조 대법원장이 국민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입장을 낸 만큼 이번 사안이 더 이상의 국민 우려로 이어지지 않게 정리되길 바라는 희망 섞인 관측도 엿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0: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청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은 걸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민주당은 기존 추천 후보 중 한 명을 빠르게 다시 재청하라며 조 대법원장을 압박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청와대 결정 자체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 판단까지 구해볼 태세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2: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은 주말에도 신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기존 노태학 대법관 후임 후보 4명 가운데 청와대가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보내지 않은 손봉기 후보자를 제외한 다른 한 명을 서둘러 다시 재청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 대법원장의 그런 추천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대신할 수 없다. 지금의 상황은 월권일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2: 재재청 과정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관을 재청한 추천인은 해산하라고 돼 있는 상황. 이를 근거로 새 추천위를 꾸려야 한다는 주장에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대법원장이 한 추천위를 계속 사용하는 걸 막기 위한 조항이라며 지금과 같은 초유의 협의 없는 서면 재청을 염두에 둔 조항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4: 재청을 자기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알려받았을 때 마치 재청을 해야 하는데 그때 추천위를 다시 꾸린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법은.
2: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 조직법까지 따질 필요도 없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재청 자체가 위헌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대통령이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은 건 헌법상 국회의 심의권과 동의권을 침해한 거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지 검토에도 착수했습니다.
5: 임명동의를 제출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국회도 권한쟁의를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고
2: 특히 대법원 구성 다양화를 언급한 청와대 측 발언에는 지난해 대장동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내린 김민기 후보자를 재청해달라 콕 집어 말한 것과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0: 경기 중에 골대를 옮기는 것도 모자라 선수가 심판을 직접 고르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1: 여기에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은 건 민주당 친청계 이탈표를 두려워한 거란 주장부터 대통령 임명권은 대법관 선택권이 아니란 기존 판례 인용까지 보수 야권의 반발은 주말 내내 잇따랐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거부로 국회 출석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대법원의 관련 입장 발표에 따라 전국은 한번더 격론에 휩싸일 거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부산을 찾아 국민의힘을 향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 게 맞는다면 이진숙 의원을 내쫓거나 김전 대통령 사진을 내리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어제 부산에서 열린 박홍배 의원 지역사무소 개소식에서 이른바 5.18 재조명 토론회로 논란을 빚은 이 의원의 제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어 김전 대통령은 5.18 정신 계승을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세웠고 정부 정체성으로 삼았다며 그 사진을 걸어놓은 국민의힘은 5.18 정신을 뭉개려는 의원을 끌어안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간 작업을 월 12회, 주 48시간으로 제한하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의 관련 법안 발의에 대해 생계수단 박탈법이자 야간 경제 파괴법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성은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업종별 특성과 인력 사정, 노동자의 선택은 깡그리 무시하고 국민의 근무 표까지 국가가 빨간 줄을 긋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엔 추가 고용 청구서를 내미는 거나 다름없고 낮에 일하기 어려운 야간 근무자들은 투잡이나 쓰리잡으로 내몰릴 수 있다며 과로를 막겠다는 법이 과로 양산법이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수처의 1호 인질 사건이었던 경찰 뇌물수수 사건 항소심 형량이 1심보다 크게 줄며 공수처 수사 역량에 대한 지적이 재점화했습니다. 검찰청 폐지 뒤 유일하게 수사하는 검사로 남을 공수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경무관의 사건은 공수처가 자체 인지로 수사에 착수한 첫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된 김 씨.
4: 수사 문화 대가로 뇌물 받은 거 맞습니까?
3: 하지만 항소심은 징역형 집행유예로 형량을 대폭 낮췄습니다. 공수처가 차명 계좌로 본 계좌를 김씨 소유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공수처 수사의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며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본 겁니다. 공수처는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판결로 수사 역량에 대한 의구심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2021년 출범한 공수처가 직접 재판에 넘겨 공소 유지 중인 사건은 7건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2건은 무죄, 1건은 범죄가 경미하고 재범 위험이 낮을 때 형 선고를 미뤄주는 선고 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공수처 무용론까지 나오는 상황. 정작 공수처는 공룡 경찰과 중수청을 견제할 유일한 기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인력 확충 등 조직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5: 중수청, 경찰 등 행안부로 집중된 수사 권한을 독립기관인 공수처가 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수사하는 검사가 사라지는 시대에 형사소송법 부칙에만 있는 공수처 검사의 수사권을 명확히 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검찰청이 폐지되면 경찰, 중수청과 함께 수사 3축을 맡을 공수처가 수사 역량을 입증해 외부의 불신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2: 우리 군이 개발 중인 자폭용 드론을 해상에 띄워 첫 전투 실험에 나섰지만 발사한 지몇초 만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2024년부터 500억 원 가까이 들인 개발 사업 가운데 하나인데 사업 완료를 코앞에 두고 체면을 구겼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6: 14,000톤급 마라도함에 설치된 드론 발사대에서 자폭용 드론이 힘차게 발사됩니다. 하지만 몇 초 만에 해상으로 추락해버렸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시험 발사한 드론은 하나같이 바다로 고꾸라졌습니다. 해군이 예정했던 자폭 드론의 비행과 정찰 표적 탐색, 타격 실험은 진행도 못했습니다. 조사 결과 추락 원인은 발사관 개폐문의 정렬 이상이었습니다. 발사관 내부에서 추진체의 도움을 받아 이륙하는 과정에서 하단 발사관 개폐문에 이상이 생겨 추력이 한쪽으로 쏠려 균형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군 당국은 앞서 동일한 발사 재원과 유사한 조건에서 진행한 지상시험에서는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7: 원래 목표였던 지상발사시험은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기술을 바탕으로 해상 운영 가능성을 추가 검증하기 위한 도전적인 전투 실험이었습니다.
6: 군 당국은 재작년부터 408기 기술이 한계에 부딪힌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8: 충청권과 전북에 내일까지 최대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산림청은 이 지역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높였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상곤 기자.
9: 네, 대전 갑천에 나와 있습니다.
8: 네, 지금은 비가 모두 그쳤습니까?
9: 네, 밤사이 내리던 비는 지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 하천 수위도 큰 변화가 없는데요. 충청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서천입니다. 현재 충청 남부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자정 넘어 시간당 최대 40mm의 폭우가 충남 서천에 쏟아졌고 어제부터 이틀 동안 누적 강수량은 88.5mm를 기록했습니다.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린 곳은 충북 영동 가곡면과 청주 가덕면, 충남 금산과 부여 양화면 등입니다. 도로 침수와 나무 쓰러짐 등 6건의 신고가 소방본부에 접수됐지만 곧바로 안전조치가 이뤄져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충청권은 내일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의 예상 강수량은 8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입니다. 특히 내일 새벽 강한 비가 집중되고 지역마다 강수량의 차이가 클 수 있어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산림청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자 충청권과 전북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높였습니다. 충청남도도 비상 1단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산사태 우려 지역과 하천과 계곡, 지하차도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예찰과 통제를 강화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갑천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8: 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경북 일부 지역에 발령된 홍수주의보가 경보로 상향됐습니다. 낙동강 홍수통제소는 오늘 새벽 5시 10분 경북 상주시 이안천 이안교 지점에 홍수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앞서 3시 10분 발령한 홍수주의보를 격상한 건데 인근 주민들에게는 피해에 대비하라는 재난문자가 발송됐습니다. 홍수주의보 발령 기준 수위는 3.4m이고 홍수경보 기준 수위는 3.9m입니다.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피의자가 시신을 훼손하고 전국 곳곳에 유기한 걸로 드러나면서 경찰이 동행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수색 범위는 경북 경주와 경산을 넘어 경기 군포까지 확대됐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중국인 대학 강사 31살 정모 씨는 지난 27일 구속됐습니다. 지난 20일 자신의 집에서 여성 유학생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입니다. 정 씨는 이후 전국 곳곳을 다니며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정 씨를 차에 태우고 범행 후 동선을 따라가며 시신을 찾고 있습니다. 수색 범위는 경북을 넘어 경기 지역까지 확대됐습니다.
11: 원인 진술하고 그다음에 블랙박스 뭐 차량 동선 이런 거 확인해가지고 경기도 군포하고 뭐 경주, 경산 뭐 이렇게 알고 있고요. 일부가 발견이 됐으니까 어제 국과수에서 어제 DNA 감정하고.
10: 정 씨가 시신을 여러 곳에 유기한 건 범행을 숨기고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정 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피해자인 척 여장을 한 채 일부러 CCTV에 잡힌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동대구역으로 들고 가 전원을 끄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피해자의 사망 소식에 중국에선 유가족이 입국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평소 피해자와 정 씨가 어떤 관계였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또 여성 청소년계 직원을 투입해 유족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에도 나섰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0: 경부선 의왕역 구내에서 화물 열차를 정비하던 한국철도공사 소속 직원이 열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철도 노동자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토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경기 의왕시 경부선 의왕역에 안전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이곳에서 작업하던 5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아침 7시 20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2: 사고 관련해서 어떤 내용 좀 중점적으로 보실 예정이신지.
3: 일단 사고 발생 장소 한번 가봐야 되겠죠.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1: A씨는 한국철도공사 정규직 직원으로 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입환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A씨가 선로 주변에서 기관사와 무전으로 소통하다가 차량에 깔린 걸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4: 철도경찰은 사고가 난 화물열차 주변에 안전통제선을 치고 현장 확인에 나섰습니다.
1: 철도경찰과 고용노동부는 CCTV와 무전 기록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2인 1조 이상 근무 등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지난 2022년에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입환 작업을 하던 철도공사 직원이 숨지는 등 철도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노동자 사망을 막기 위해 예방대책을 추진했지만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0: 경찰이 수십 년간 돌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80대 남편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8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제 낮 12시 10분쯤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빌라에서 아내인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여성은 20년 넘게 지병으로 거동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고 A씨는 그간 아내를 간호해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충남 서산시 해미면 서해안고속도로 서산휴게소 인근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가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10여 분 만에 불을 끈 소방당국은 차량 엔진룸 쪽에서 불이 났다고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5: 용산공원 부지 안에 주택 건설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가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던 정부가 곧바로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자 오세훈 힘빼기냐는 반발이 나오면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모습입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입니다. 용산 어린이 정원보다 큰 39만 제곱미터 규모의 탄천을 사이에 두고 잠실과 마주보고 대청역과 수선아들목을 끼고 있는 교통입지까지 갖춘 곳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곳에 만에서 만 3천 가구에 이르는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다며 정부가 검토하는 용산공원 부지의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가칭 동남권 청년특화 산업단지로 개발하면서 첨단산업 R&D 단지 등을 유치하면 직장과 주거 연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7: 용산공원에 대한 정부의 제안은 철회되고 이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가 대안으로 채택이 돼서 논의가 진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6: 이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하루 만에 입장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8: 탄천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검토를 해봐야.
9: 탄천 이 물재생센터도 마찬가지로 그걸 옮기는 결정이 쉬운 게 아니라 이전 부지, 이전 장소를 선정하는 게 제가 더 어렵다.
6: 그러자 오 시장은 정부가 돌연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실효성이 없다 공격에 나섰다며 정부 부동산 정책 목적이 오세훈 힘 빼기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탄천 물재생센터 역시 실제 착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미 이전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며 반환과 토양오염 정화, 교통대책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용산공원보다 훨씬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장관과 2차 회동 뒤 오 시장이 합의 도달에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정부가 이후 신중론으로 기울면서 탄천 물재생센터 카드를 받아들일지 불투명해지는 모양새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5: 네팔 빙하 홍수는 기후변화로 인한 참사로 여겨집니다. 우리나라 역시 극한 호우가 잦아지고 있는데요. 홍수 방어 능력을 키울 목적으로 전 정권에서 계획했던 신규 댐 14개 가운데 정부가 5개 댐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10: 정부가 홍수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댐 5개 건설을 추진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계획했던 14개 가운데 반은 지난해 먼저 중단을 발표했고 추가 검토를 거쳐 지천댐과 아미천댐, 병영천댐, 회양강댐, 고현천댐을 짓기로 한 겁니다. 감천댐과 가래천댐은 건설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대신 인근 댐과 저수지를 연계해 홍수 조절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부는 전 정권이 추진한 신규 댐 건설에 부정적인 태도였습니다. 14개 댐을 다 지어도 저수 용량이 소양강 댐의 11%라며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이 추진된 것에 감사원 감사까지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극한 호우가 더 선명해지고 메가 프로젝트 추진으로 새로 용수 수요가 발생하면서 입장을 바꾼 거로 보입니다.
11: 최근에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충청 지역도 추가로 홍수 방어뿐 아니라 용수 공급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는 판단들이 있어서
10: 신규 건설댐이 14개에서 5개로 줄며 사업비는 전 정부 계획의 3분의 1인 1조 6천여억 원으로 축소됐습니다. 물론 댐 건설로 확보하는 저수 용량도 원래 계획의 40%인 1억 2,800만 톤으로 줄어들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5: 경기도 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나 악성 민원이 발생했을 때 교사를 1대1로 밀착 지원하는 교권보호 전담관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교사 혼자 짊어져야 했던 짐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인데 전담관 사이 역량 차이를 줄이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12: 8년 동안 학생부장을 지낸 현직 고등학교 교감 김병찬 씨. 초대 교권보호 전담관으로 현장에 합류했습니다.
13: 학교폭력, 교권침해,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이거는 제가 나서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2: 교권침해와 학교폭력 사건을 주로 맡아온 변호사도 나섰습니다.
14: 이 선생님들이 이 사건이 생겼을 때 본인은 혼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라는 그런 고립감, 외로움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도록 선생님들을 편히 되어주고 싶습니다.
12: 이들을 포함해 전직 경찰과 의사 등 비상근 전담관 300명에 상근 인력은 10명입니다. 악성 민원 같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전담관이 사안 종결 때까지 1대1로 지원합니다.
15: 저는 영웅이신 여러분들께 교육감의 교권보호 활동 관련 실질적인 권한을 모두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악성 민원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겠습니다.
12: 지난 22일 공식 발대식을 열었지만 전담관 공식 사무실 개소와 상근 인력 배치는 다음 달 1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현장에선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부분 본업을 가진 비상근 인력인데다 출신 분야도 다양한 만큼 사건 대응과 행정 실무 능력에서 전담관별 편차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소한 갈등이나 민원까지 전담관에게 떠넘기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교권보호 전담관 외에도 경기도교육청은 홈프리스쿨과 독서예술체육중심
16: 한국 사람 사는 이야기, 이지오 문화콘텐츠학 박사의 깊이 있는 시선으로 한국인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 지금 한국 사람 사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 주변의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사회 전반의 큰 흐름까지 다채로운 한국인의 삶을 함께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7: 라디오 서울 청취자분들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들 사는 이야기를 다양하게 전해드리고 있는 라디오 저울의 칼럼니스트 이지호입니다. 요즘 먹방 이런 거 정말 참 즐거운 컨텐츠죠. 맛있는 거 먹을 때면 인생이 풍부해지는 느낌마저 들지요. 그래서 오늘은 미식 여행의 부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한때 여행에서 음식은 부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관광지에서의 식사는 그저 하루 일정을 유지하기 위한 연료 같은 것에 가까웠지만 오늘날 음식은 여행의 이유이자 목적이 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미식 여행이 급격히 부상하고 있고요. 도시와 국가들은 이 흐름을 관광산업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미쉐린 가이드, 월드 베스트 레스토랑 리스트, 또 유튜브, 인스타그램 같은 이런 시각 중심 플랫폼이 확산되면서 한 끼가 한 도시를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이 변화의 중심에는 오감으로 문화를 체험하고자 하는 현대 여행자의 욕구가 있습니다. 음식을 통해 그 나라의 역사와 기후,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다음으로 이 미식의 고장인 세 군데 정도의 도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스페인의 산세바스티안, 북부 바스크 지방의 작은 해안 도시 산세바스티안은 세계에서 인구 대비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이 가장 많은 곳, 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죠. 해변과 올드타운, 골목 곳곳에 자리한 핀초스 바에서는 바스크 특유의 소박하고 창의적인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반면 미쉐린 3스타 아르사크 같은 레스토랑에서는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코스 요리를 선보이죠. 바스크인의 여유로운 삶과 뛰어난 식재료, 혁신적인 셰프 문화가 어우러진 이 도시는 전 세계 미식가들의 성지 순례 목적지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프랑스의 리옹에 대해서 볼게요. 리옹은 프랑스 요리의 수도로 불리는데 파리보다 규모는 작지만 미식에 대한 깊이와 다양성은 압도적입니다. 리옹의 상징인 부숑은 꿰넬, 살라드 리옹네즈, 소시송 등 이렇게 전통 가정식을 정성스럽게 내는 소규모 식당입니다. 리옹 출신의 전설적인 셰프 폴 버퀴즈는 누벨 퀴진이라는 이 혁신을 이끌면서 이 도시를 세계 미식 지도 위에 확실히 각인시켰죠. 또한 이 로컬 마켓인 레알드 리옹에서는 프랑스 전역의 고품질 식재료와 장인 정신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일본의 교토 또 빼먹을 수가 없죠. 교토의 가이세끼는 한 끼에 계절, 철학, 미학을 담아내는 예술입니다. 봄에는 벚꽃,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설경을 반영한 메뉴와 플레이팅이 특징이고요. 요리 하나하나에 자연과 조화라는 일본 미학이 녹아있죠. 전통 다실에서의 말차 체험, 사찰 요리, 골목의 작은 정원 레스토랑 등은 여행자에게 음식 이상의 정신적 만족을 제공합니다. 교토는 미식과 명상이 결합된 드문 여행지이죠. 마지막으로 이 페루의 리마 또 빼먹을 수가 없지요. 리마는 남미 미식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또 태평양 해안의 신선한 해산물과 안데스 고원의 감자, 옥수수, 퀴노아가 만나 세비체 같은 창의적 요리가 탄생했죠. 센트럴과 마이도 같은 레스토랑은 로컬 재료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해서 미식가들이 리마를 꼭 가야 할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이곳의 음식은 단순한 퓨전이 아니라 페루의 역사와 지리, 식문화의 복합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왜 미식 여행이 뜨고 있는 걸까요? 첫째, 문화적 깊이 때문이죠. 음식은 역사, 지리, 사회 구조를 가장 빠르고 감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SNS와 글로벌 미디어의 영향입니다. 한 장의 사진과 짧은 영상이 전 세계인을 움직이죠. 마지막으로 경험 소비의 확산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물질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현대인에게 이 한 끼의 기억은 오래도록 남겠죠. 이렇게 미식 여행은 유명 레스토랑 방문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현지 시장 투어, 쿠킹 클래스, 로컬 생산자와의 교류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위기와 환경의식이 높아지면서 로컬 재료 활용, 제로 웨이스트, 윤리적 식문화가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죠. 이제 미식 여행은 단순한 미각의 즐거움을 넘어서 세계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가장 맛있는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미식 여행의 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라디오 서울 청취자 여러분들, 저의 칼럼은 라디오 서울과 한국TV에서 발행하는 H매거진에서도 열람이 가능하고요. H매거진은요, 작년 6월 21일부로 미국 동부지역까지도 창간을 했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호였습니다.
16: 지금까지 이지호 문화 콘텐츠학 박사의 한국 사람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의 주말을 책임지고 있는 이은구의 시네마 천국입니다. 이번 주 엄청나게 더웠죠? 특별히 화요일, 수요일 정말 열대야 때문에 잠못 이루시는 분들도 있고, 코리아타운 같은 경우는 LA의 경우인데 아파트들이 오래돼서 에어컨을 틀어도 별 소용이 없는 경우들도 있었죠. 저희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를 들으면 로스앤젤레스와 캘리포니아가 20, 30년 전만 해도 여름에 그늘만 가면 시원하고 습도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지구,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첫곡 들으시겠습니다.

재즈사의 영원한 걸작이죠. 시네마 천국의 메인 테마를 대한민국 재즈 색소폰의 대부 이정식 선생의 깊고 호소력 짙은 색소폰 연주로 듣게 되었죠. 주세페 또르나토레 감독, 자크 페랭, 필립 누아레 뭐 짱짱한 배우들이 등장합니다. 자크 페랭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가방을 든 여인, 이 작품이 가장 저에게는 인상 깊은 작품이기도 하죠. 영화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꼬네와 그의 아들 안드리아 모리꼬네,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세대 재즈 색소포니스트 이정식, 뭐 이 세 분이면 말을 다 한 거죠. 특히 이정식 같은 경우는 한국인 최초로 뉴욕 블루노트 무대에 섰던 재즈계의 거장이기도 합니다. 뭐 영화의 내용 엄청나지 않습니까? 시실리아 섬의 작은 마을 잔칼도에서 일어난 일이죠. 영세기 불빛 아래 필름을 감던 어린 토토와 알프레도의 따스했던 눈빛이, 마지막 성인이 된 토토가 알프레도가 남겼던 필름 선물, 즉 키스씬만을 모아놓았던 그 필름 선물을 보며 눈물 짓던 영화사상 가장 아름다운 마지막 장면이 떠오르실 겁니다. 다음은 할리우드 대작 대서사시의 정점이자 머빈 드로이 감독의 1951년 고전 명작 코바디스의 웅장한 메인 테마 들으시겠습니다.

영화 음악의 거장이었죠. 미클로시 로저가 작곡했던 커버데스의 메인 타이틀입니다. 머빈 르로이 감독과 로버트 테일러 그리고 데보라 카가 등장을 하죠. 특히 저는 이 영화에서 네로 황제 역할을 맡았던 피터 유스티노프를 잊지 못하겠습니다. 1951년작 역사 대서사시죠. 노벨문학상 수상작이었던 헤니크 시엔키에비치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네와 스파르타쿠스 이중과세 같은 웅장한 고전 영화 음악의 대가 미콜로시 로자까지 만났으니 이 얼마나 멋진 작품이 되겠습니까? 코바디스 하면 코바디스 도미니에란 뜻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쩌면 우리 삶 속에서 이 코바디스라는 말, 코바디스 도미니에, 날마다 날마다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유명한 구절을 되새기는 그런 분들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영화 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꼬네가 작곡한 최고의 걸작이자 롤랑 조페 감독의 1986년작 영화였죠. 미션에서 거친 전사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평화를 안겨주었던 불후의 명곡 가브리엘의 오보에 들으시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이던 1991년도에 그때는 정말 캠퍼스가 대모호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었던 때였는데 교수님께서 제레미 아이언스 즉 가브리엘 신부와 로버트 드니로 즉 로드리고 멘도사 신부 이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의 방식이 옳으냐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시면서 이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평화냐 아니면 저항이냐 뭐 이런 거죠. 1986년작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 수상작이기도 했고 엔니오 모리꼬네의 곡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곡 중에 하나고요. 파페라 가수 세라 브라이트만이 넬라 판타지아라는 곡을 불러서 엄청난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언어와 이념, 칼과 총을 넘어 인간의 영혼을 정화하는 클래식 OST 사상 가장 아름다운 선율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LA 최고의 법무사님이죠. 권도한 법무사님의 신청곡입니다. 대부의 주제가 역시 음악과 그리고 노래 두 곡을 한꺼번에 들으시겠습니다.

영화 음악을 리메이크한다 하면 보통 앤디 윌리엄스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아무튼 마리오 보조의 동명소설을 바탕으로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이 연출했던 영화사의 불후의 명작, 이탈리아계 마피아 패밀리인 꼴레오네 가문의 비극적인 서사와 권력 승계를 다루며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 중 하나로 꼽히고 있고요. 말론 브랜도 그리고 알파치노, 제임스 칸, 로버트 듀발 등 쟁쟁한 배우들이 등장하는 영화인데, 제45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남우주연상, 각색상을 수상했는데, 말론 브랜도의 연기가 엄청 멋있었던 것으로 기억나는 그런 영화입니다. 다음은 마이클 치미노 감독의 1978년작 베트남적 명장, 디어 헌터의 주제가를 들으시겠습니다.

스탠리 마이어스가 작곡하고 클래식 기타리스트 존 윌리엄스가 연주했던 브루의 테마곡, 우리에게는 카바티나로 매우 잘 알려진 작품이기도 합니다. 로버트 드니로, 크리스토퍼 월켄, 메릴 스트립, 존 카잘, 뭐 얼마나 쟁쟁한 배우들입니까? 제51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그리고 남우조연상까지 5개의 부문을 수상하게 되었는데요. 전쟁의 비극적 잔혹함과 대비되는 아련하고 서정적인 클래식 기타 선율이 파괴된 청춘들의 영혼을 다독이는 감성적인 영화였습니다. 사슴 한 마리를 총으로 쏘면서도 그것을 마음 아파했던 사람들이 월남전에 참전하면서 나중엔 영혼이 파괴돼 러시안 룰렛까지 하게 되는 뭐 이런 인생 역전 이런 것까지 다루게 되죠. 다음은 영화 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꼬네가 작곡하고 장 프랑코 디 부시오 감독이 연출했던 1974년 명작 영화 모세의 메인 테마곡 들으시겠습니다.

되게 많은 분들은 무엇을 하면 쉽게만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잔 프랑코 디보시오 감독이 연출했고 버트랑 캐스터가 모세 역으로 나왔던 1974년 이탈리아 영국 합작 성서 대서사시 영화도 있었고요. 이 영화엔 무려 엔니오 모리꼬네가 브루노 니콜라이와 영화 음악을 협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탈리아의 가수 질리오라 친케티가 1964년에 발표했던 대표적인 깐존의 명곡이죠. 노노레타 들으시겠습니다.

다음에 들으실 곡은 거장 윌리엄 프리드킨 감독의 1987년작 범죄 스릴 영화 람파주 타이틀 테마곡을 들으시겠습니다.

0: 1987년 심지 범죄 스릴러 영화 랑파주에 이어서 1970년대 프렌치 감성 멜로의 표상이자 실비아 크리스텔 주연의 에마누엘 주제곡 들으시겠습니다.
1: Mélodie d'amour chante le cœur d'Emmanuel.

전설적인 싱어 바비다린의 아련한 곡 로스트 러브를 최영희 씨의 잃어버린 사랑 두곡 한꺼번에 들으실게요.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서두에 갑자기 독일 노래가 나왔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바로 이때 떠올릴 수 있는 영화가 바로 카사블랑카입니다. 카사블랑카에서 그 바에서 말이죠. 많은 독일 군인이 독일 군가를 부르는데 용기를 내서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나라 잃은 서름을 느끼면서 이 마르세유, 막세 이거를 듣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부르게 되면서 그 독일 군인들의 노래는 묻히고 맙니다. 마이클 커티스 감독의 1942년 전설적 명작 카사블랑카에서 릭스카페에 모인 불어권 수용소 난민들과 라슬로가 눈물을 흘리며 떼창으로 불렀던 영화사상 최고의 감동씬, 자유와 인권의 상징과도 같은 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프렌치 샹송의 불후의 명작이었죠. 클로드 미셸 쉔베르그의 1974년 대표작 첫 발자국 르 포미에 빠 들으시겠습니다.

세계적 기타의 거장 클로드 치아리의 기타 연주가 우리에겐 귀에 익숙하죠. 1980년대 교회마다 문화계 밤을 할때꼭이 음악이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레미제라블, 미스 사이공을 작곡했던 뮤지컬계의 거장 클로드 미셸 쉔베르크가

시인 두보의 고향이었던 청도를 배경으로 했던 호우 시절이라고 하면 좋은 비는 때를 알고 내린다는 두보의 시 구절에서 유래했다고 하죠. 정우성과 고은원이 정말 아름다운 로맨스를 연출했습니다.

출연했던 한국 영화 음악의 대부 조성우 음악 감독 연출 및 조성빈 작곡 촉촉하게 내리는 비처럼 우연히 재회한 남녀의 시린 그리움과 묵혀둔 사랑의 감정을 나지막히 적셔주던 그런 곡이었습니다. 다음은 1960년대 이탈리안 웨스턴 즉 스파게티 웨스턴 영화의 거장 니콜로 리조 음악 감독이 전설적으로 만들어낸 곡이죠. 트럼펫터 니니로소의 불후의 명곡 한밤의 트럼펫 들으시겠습니다.

다수의 고전 영화 테마로 쓰였던 불후의 명곡이죠. 소란스러웠던 하루의 끝에 고요한 밤공기를 뚫고 퍼지는 맑고 외로운 트럼펫 독주 선율이 돋보였던 슬픔과 애수, 그리고 영혼을 위로하는 고요한 안식을 담아낸 연주곡의 정수였습니다. 하평 감독이 연출하고 강원 중앙의 조미가 주연을 맡았던 2003년 중국의 서사 액션 무협 영화 천지의 영웅의 주제가 들으시겠습니다.

가끔씩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오신 분들이 나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대만, 즉 저희 중국의 가수 최의림이 불렀던 천지영웅의 주제가를 들으셨죠. 당나라 시기 고비 사막을 배경으로 사립탑 수호와 무사들의 운명적 대결을 다루고 있는데, 이 영화의 음악이 중요한 건 슬럼독 밀리어네어로 아카데미 음악상을 수상했던 세계적인 거장 A.R. 라흐만이 작곡 및 프로듀싱을 맡았기 때문이고요. 체코 피라미닉 오케스트라와 코러스와 협연을 가졌기 때문에 고비 사막의 장엄함과 이국적인 오리엔탈 사운드를 화려하게 구현했던 명작 중에 명작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르주 로트네 감독의 1976년 프랑스 이탈리아 심리 컬트 사이코 스릴러 영화였죠. 살리나의 길의 주제음악 들으시겠습니다.

이탈리아의 락밴드 크리스토프와 크리스토프 로랑 및 밴드 라 파밀리아가 완성했던 히피락 사이키델릭의 명곡이었다고 할수 있죠. 조르주 토르네가 감독을 하고 미미 로저스와 로버트 워커 주니어 그리고 리타 헤이워드 주연의 1970년작 프랑스 심리 스릴러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팝 음악계의 전설 크리스토프 이 사람의 협업 때문인지 쿠엔틴 타란티노가 이 곡을 무척 좋아해서 킬빌2의 본 OST 트랙을 그대로 수록해서 다시금 전 세계적인 조명을 받은 바 있었죠. 다음은 이정국 감독의 1997년 영화 꽃잎의 수록곡이었던 김추자의 꽃잎 들으시겠습니다.

당시 10대의 나이로 광주 사태의 비극적 상처를 입은 소녀 역을 맡아서 그의 대종상과 청룡영화상 신인 여우상을 싹쓸이했던 이정현 배우의 독보적인 영화 꽃잎의 주제가였죠. 뭐5.18 광주 사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견해를 달리하신 분들도 많고 갑론을 박도 있고 영화 음악 프로그램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아무튼 한국 락의 대부 신중현이 작곡했고 전설적인 디바 김추자 가창의 1969년 명곡 꽃잎입니다. 저와 나이가 똑같습니다. 영화의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곡으로 쓰여서 비극적인 아름다움을 더했죠. 꽃잎의 몽환적인 사이키델릭 아쿠스틱 기타 전조와 함께 김추자의 애절하고 아련한 보컬이 흘렀을 때 마치 한국 영화사의 숭고한 어떤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신중현 씨의 곡들은 영화 음악에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하고 있었고요. 중요한 건 미인이라는 곡을 부르셨는데 동명 영화가 돼서 신중현 씨가 직접 출연하기도 할 정도의 전설적인 가수이기도 하죠. 제가 참 이분의 곡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다음은 1916년 브로드웨이 뮤지컬 더 빅쇼에서 처음 발표된 이래 100년 넘게 사랑받아온 빅밴드 스탠다드 재즈 고전 오케스트라의 거장 폴 웨스턴이 완성한 명품 관현악 스코어 Four Butterfly 불쌍한 나비 들으시겠습니다.

모두 음악의 아버지로 불리던 할리우드의 편곡자이자 오케스트라 지휘자 폴 웨스턴과 그의 오케스트라가 푸치니 오페라 나비 부인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1916년 레이먼드 허벌이 작곡하고 존 골든이 작사한 스탠다드 팝 재즈 클래식 영화 위대한 개츠비를 비롯해서 빅쇼, 마릴린 먼로와 함께한 일주일, 우디 앨런의 영화 등 수많은 시대극과 낭만주의 시네마 명장면의 배경음악으로 쓰였던 곡입니다. 엄청 유명한 곡을 여러분 들으셨고요. 다음으로는 미국 포크팝의 전설이었던 폴 아이버스와 또한 한국의 박재란이 부릅니다. 진주 조개잡이, 폴 쉬어스 들으시겠습니다.

이 노래 진주조개잡이를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오리지널이 누구냐 이거죠. 빅 컨트리로 아카데미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던 배우이자 따스한 음색의 포크 명가수 벌 아이버스가 하와이 민요를 바탕으로 1960년대 초 한스 핸더슨이 새롭게 가사를 붙여 완성한 휴양지 시네마팝의 고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964년 빌보드 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세계적인 하와이안 팝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고, 또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리메이크했지만 저는 특별히 한국 가요계 1세대 엘레지 포크 여왕 박재란 선생의 버전을 매우 좋아합니다. 뭐리 시스터즈도 있고 심지어 나훈아 선생까지 이 곡을 부른 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박재란 선생이 번안해서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진주조개잡이가 가장 좋은 곡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오늘 이야기는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작됩니다. 2007년 5월에 어느 날 아침 학생들이 등교를 앞둔 한 학교 교정에서 온몸에 멍이 든 10대 소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질문은 이것이었겠죠. 이 학교 학생일까? 하지만 그곳은 남자 고등학교였습니다.
4: 지문 조회도 안 됩니다. 미성년자라 등록된 자료가 없어요.
5: 실종신고나 소지품은 살펴봤나?
4: 없어요, 없어.
5: 아, 이렇게까지 흔적이 없다. 혹시 노숙하던 아이 아니었을까?
4: 수원역 일대부터 훑어보겠습니다.
3: 그렇게 수사를 진행하던 중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문이 하나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녀가 노숙인 집단 우두머리에 돈을 훔쳤고 이를 알게 된 일당에게 폭행당해 숨졌다는 것. 경찰은 이 소문을 따라갔고 마침내 수원역에서 생활하던 노숙인 두 명을 검거해냈습니다. 그런데
4: 수원 노숙소년 사망사건 진범 새롭게 밝혀냈습니다.
5: 뭐? 그 사건 이미 범인 잡혀서 복역 중이잖아.
3: 이미 범인은 붙잡혔고 유죄 판결까지 내려진 사건. 그런데 검찰에서 진짜 범인을 새로 찾아냈다 발표했습니다. 처음 붙잡힌 노숙인들의 공범을 추가로 밝혀냈다는 뜻이었을까요? 아니요, 아니었습니다.
4: 아니, 진범이란 사람이 정말 이 애들이 맞아?
5: 예, 이미 소년분류심사원에 있던 애들인데 가출 청소년이거든요. 거기 있던 청소년 한 명이 실제 범인은 내 친구들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4: 그래?
3: 새롭게 진범으로 지목된 사람은 모두 5명 가출 청소년이었습니다. 검찰은 자백까지 받았다며 사건의 진실을 밝혀냈다 자신했죠.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이야기는 또다시 뒤집히는데요. 한 명의 소녀가 사망했고 범인이라 지목된 사람은 총 7명이었습니다. 도대체 소녀를 죽인 진짜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사건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송주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엘 송주희 변호사입니다.
3: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어요.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서 난리인 사건을 많이 봤어도 한 사건의 범인이 무려 7명이나 지목이 됐고요. 심지어 이미 한 사람이 복역 중인데 새롭게 진범을 찾아냈다 이런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청취자분들도 무척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사건의 처음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6: 네. 보도된 내용을 시간 순으로 보면 사건은 2007년 5월 14일 새벽 수원의 한 남자 고등학교 교정에서 시작됩니다. 10대 소녀가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몸에는 여러 멍이 있었고 신분증이나 소지품도 없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라 지문 조회만으로는 곧바로 신원을 확인하기도 어려웠고요. 경찰은 옷차림과 발견 전 행적을 토대로 수원역 주변에서 생활하던 청소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노숙인을 중심으로 탐문에 나섰습니다. 이후 돈을 훔친 소녀가 노숙인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라는 소문이 돌았고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A씨와 B씨를 용의자로 지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방송을 통한 신원 찾기 끝에 약 50일 만에 확인이 됐고 가족과 살던 15세 중학생 김양으로 알려졌습니다.
3: 사람의 목숨이 걸린 사건인데 출처가 불분명한 소문이 수사의 출발점이 됐다는 것부터가 좀 위험해 보이긴 하거든요. 이런 경우가 많은가요?
6: 수사의 출발점이 제보나 소문인 경우 자체는 있습니다. 다만 소문은 어디까지나 단서일 뿐이고 CCTV나 통화 내역, 목격자 진술, 현장 감정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소문이 하나의 가설로만 관리되지 않고 두 노숙인이 다른 사람과 다퉜던 정황까지 피해자 사건과 연결해 해석했다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고 1심에서 징역 7년,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했습니다. B씨도 폭행에 가담했다라는 취지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결국 물증보다 자백에 크게 기대어 사건이 일단락된 셈인데 중대 사건일수록 이런 방식은 오판의 위험도 큽니다.
3: 여기까지 들으면 아 그래도 사건이 해결됐나 보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건이 황당해지는 건 바로 이 지점부터입니다. 노숙인 한 명이 이미 복역까지 시작을 했는데 검찰이 갑자기 진범을 새롭게 밝혀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런 일은 진짜 더 드문 일 아닌가요?
6: 네,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그러나 수사가 끝났더라도 새로운 증거나 신빙성 있는 제보가 나오면 진범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 자체는 필요합니다. 문제는 새 수사 결과가 기존 확정 판결과 정면으로 충돌할 때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건 발생 약 8개월 뒤 다른 사건으로 소년분류 심사원에 있던 한 청소년이 실제 범인은 내 친구들이다 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단서가 됐습니다. 검찰은 가출 청소년 5명을 조사했고 이들이 범행을 인정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당시 형사 미성년자였던 한 명을 제외한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결국 한 사건을 두고 경찰은 노숙인들, 검찰은 청소년들을 핵심 범인으로 지목한 상황입니다. 새롭게 진범을 찾았다는 발표만큼이나 기존 수사와 판결이 왜 잘못됐는지를 함께 검증했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3: 실제 누가 범인인지는 잠시 뒤에 다시 따져보기로 하고요. 만약에 당시 검찰 발표대로 새롭게 지목된 청소년들이 진범이다 가정을 하면 앞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했던 사람은 사실 진짜 억울한 거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기존에 복역 중이던 사람 사건을 바로잡는 그런 노력도 함께 했나요? 어떻습니까?
6: 그 부분이 이 사건의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재판 경과를 보면 검찰은 새로 지목된 청소년들만 진범으로 보고 기존 복역자를 곧바로 무고한 사람으로 정리한 것이 아니라 A씨 등이 청소년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라는 구조로 공소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A씨의 기존 유죄 판결이 즉시 취소되거나 형 집행이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A씨가 청소년들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나도 이 청소년들도 사건과 관계가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자 위증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새로운 용의자가 등장했다면 기존 판결의 증거와 자백부터 다시 살폈어야 하는데 당시에는 기존 결론을 바로잡기보다 두 수사를 하나의 공범 구조로 맞추려 했다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3: 네, 어쨌든 기존에도 기소 자체는 검찰에서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번복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예상이 되긴 합니다. 검찰에게 범행을 자백했다는 청소년들도 재판이 시작이 되자 모두 범행을 부인했어요. 허위 자백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6: 네, 청소년들은 수사 단계에서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일제히 부인했습니다. 수사기관이 결론을 정해놓고 회유나 압박으로 진술을 맞추게 했다라는 주장인데요. 재판에 제출된 조사 영상에는 사건의 세부 내용을 먼저 알려준 뒤 답을 유도하는 모습이 담겼다고 보도됐습니다. 다른 청소년들도 모두 말했다란 식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인정하면 선처받을 수 있다란 취지의 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청소년은 사건 당일 성남에 있었다며 알리바이 확인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 않았다고 주장했고요. 이들은 보호자나 신뢰 관계인의 도움도 충분히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3: 네. 그런데 말씀해 주신 1심 판단이 결국 뒤집혔죠. 최종적으로는 무죄가 확정이 됐는데 이유가 뭐였습니까?
6: 항소심은 자백의 신빙성을 다시 살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피해자를 데리고 이동했다라는 경로에 여러 대의 CCTV가 있었지만 이들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고 현장에서도 지문 등 범행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흔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장시간의 소란이나 비명을 들었다라는 진술도 뚜렷하지 않았고요. 피해자의 사망 시각과 검찰이 제시한 범행 시간도 맞지 않는 등 지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조사 영상에서 사건 내용을 먼저 알려주고 답을 유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진술이 비슷한 이유가 실제 경험 때문인지 혹은 수사 과정에서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것인지 의문이 커졌는데요. 결국 항소심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전원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2010년에 이를 확정했습니다.
3: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청소년들이 무죄가 나왔으니까 앞서 지목됐던 노숙인 두 명이 진짜 진범이었구나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노숙인들도 나도 진범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결국 재심이 열렸죠?
6: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이 무죄가 됐다고 해서 처음 지목된 A씨와 B씨가 자동으로 진범이 되는 건 아닙니다. 두 사람 역시 수사기관의 압박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과 협박을 당해 두려움 때문에 자백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복역 중에도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이 2012년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뒤 재심에서 A씨의 상해치사 혐의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벌금형을 받고 노역까지 한 것으로 알려진 B씨도 2013년 재심에서 무죄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검찰과 경찰이 지목한 7명 모두 법원에서 범인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노숙인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억울하게 구금되고 재판받은 그 시간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보상이 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6: 일정한 보상은 이뤄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억울하게 구금이 됐던 청소년들과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요. 법원은 전체 약 1억 원대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에게도 2015년 약 1억 3,100만 원의 형사 보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형사 보상은 무죄 확정 전 구금이나 형 집행에 대한 보상이고 국가 배상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행위로 생긴 손해를 따지는 절차입니다. 다만 수년간의 구금과 낙인, 생계와 가족관계의 손실까지 돈으로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3: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이나 검사들에게 책임이 돌아갔는지 궁금한데요. 관련자들의 실제 징계 여부는 뭐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만약 지금과 같은 시점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형사 책임, 뭐 손해배상 책임, 뭐 내부 징계 어떤 책임 물을 수 있겠습니까?
6: 지금 같은 일이 생긴다면 책임은 형사, 민사 또는 징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사 판단이 틀렸거나 무죄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담당자가 곧바로 처벌되진 않습니다. 다만 피의자에게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해서 불법 체포, 감금하고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면 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2026년부터는 경우에 따라 법 왜곡제도 검토될 수 있고요. 민사적으로는 국가배상과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증거 누락이나 수사태만 피의자의 권리 침해가 확인되는 경우 감봉부터 파면까지 징계도 가능합니다. 결국 단순한 오판인지 중대 과실인지 의도적인 조작과 인권 침해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는 달라지게 됩니다.
3: 범인이 무려 7명이나 지목됐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결국 진범은 밝혀내지 못한 건데요. 지금이라도 진범이 나타나면 아 사실 그거 내가 그랬다 해도 처벌 어렵겠습니까?
6: 이 사건은 범행이 있었던 2007년 당시 법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수사는 살인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해치사를 중심으로 진행됐고 당시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014년에 시효가 끝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누군가 폭행 사실을 자백하더라도 상해치사나 폭행치사라면 새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로 살해할 고의가 입증이 된다면 살인죄 수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나일 호란의 Too Much Ask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7: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엑스파일.
3: 그날 새벽에도 11살 A군은 몰래 그곳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500m쯤 떨어진 편의점을 찾았죠.
8: 어서오세요.
9: 어? 눈에 멍이 들었네.
3: 아이의 얼굴과 몸 곳곳에는 멍이 있었습니다. 특히 눈 아래쪽 멍이 눈에 띄었다고 하죠. 이상하게 여긴 한 손님이 아이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9: 너 혼자 온 거야? 얼굴은 왜 그래?
10: 맞았어요.
9: 맞았다고? 누가? 아니 누가 그랬는데?
10: 외할머니가 때렸어요.
3: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손님은 아이를 자신의 차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갔죠. 하지만 어쩐 일인지 아이는 그날 다시 자신이 빠져나왔던 교회로 돌려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이는 또다시 교회를 빠져나왔죠. 이번에는 인근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10: 저 외할머니가 때렸어요. 아파요.
3: 그렇게 아이는 다시 경찰서로 향했고 또 한 번 외할머니에게 맞았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또다시 교회로 돌아가게 됐죠. 경찰은 외할머니의 접근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고 아이는 더 이상 교회를 빠져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겠다는 이유로 침대 등에 결박한 상태였고 이후 아이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교회를 빠져나와 도움을 요청했던 아이. 아이는 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했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임흥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8: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임흥준 변호사입니다.
3: 오프닝에서 아이가 숨지기 직전의 상황부터 짚어봤는데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1살 아이, 이 아이가 부모와는 함께 살지 않았던 걸로 보이고요. 평소에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8: 네, 먼저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사실상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친모가 미성년자였고 가출을 하면서 아이를 외할머니에게 맡겼고 외할머니는 다시 이 아이를 교회에 맡긴 거죠.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교회가 집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학교도 다니지 않고 홈스쿨링을 했고요. 2023년에는 지적장애 판정을 받아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이후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 아이가 생전에 장애수당이나 생계수당 같은 복지급여를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신청 자체가 없었던 거죠. 아이를 돌봐야 할 어른들이 아이의 권리를 전혀 챙기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네, 그런데 이 아이를 둘러싼 위험 신호가 몇 년 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런 신고들이 있었던 거죠?
8: 네, 일단 신고 이력이 무려 4차례나 됩니다. 2021년에 처음으로 아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천안시가 3차례 현장 조사를 해서 아동학대로 판단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관했습니다. 네. 그리고 2024년 3월에는 외할머니가 아이를 때렸다는 신고가 또 들어왔어요. 이때도 시가 조사를 해서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했고 외할머니는 실제로 기소돼서 형사처벌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이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아이가 직접 교회를 뛰쳐나와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가 두 차례 더 들어왔습니다. 결국 총 4번의 신호가 있었는데 그 어느 것도 아이를 지키는 데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3: 그러니까 이미 몇 차례나 아이가 아동보호 시스템 안으로 들어왔던 셈인데 특히 이번에는 아이가 두 차례나 직접 교회를 빠져나와서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보호가 제대로 안 됐었던 거잖아요. 가장 궁금한 게 이 부분인데요. 왜 아이가 두 번이나 자신이 빠져나왔던 교회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까?
8: 네, 경찰 입장에서는 학대 행위자로 지목된 외할머니가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교회로 돌려보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아이를 돌려보낼 때 따져야 할 건 가해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그 장소가 지금 아이에게 안전한지이잖아요.
3: 네.
8: 또 아이의 지적장애로 인한 행동심리 특성 때문에 당장 받아줄 시설을 구하기 어려웠다는 사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이를 위험한 곳으로 돌려보내는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3: 그런데 아이가 직접 맞았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고요. 몸에도 멍이 발견이 됐던 상황이고 이런 경우라면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다른 곳으로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8: 네,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는 경찰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아이를 분리할 수 있는 응급조치 제도가 있고 긴급 임시조치라고 해서 법원의 결정 없이도 경찰이 직접 가해자를 피해 아동으로부터 격리하거나 접근을 금지할 수 있는 조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법에도 1년 이내에 두 번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해서는 재학대 우려가 있으면 일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요건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죠.
3: 왜 작동을 하는 겁니까?
8: 먼저 경찰이 외할머니에 대한 접근 금지 임시 조치를 법원에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을 했는데요. 아동학대 임시조치는 범죄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입니다. 아이가 직접 폭행 피해를 호소하고 몸에 멍까지 있는 상황에서 기각이 됐다는 건 법원의 판단 기준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3: 네, 이 부분이 좀 규명이 돼야겠습니다. 자, 아무튼 결국 아이는 교회로 다시 돌아갔고요. 경찰은 아이가 밖으로 나가는 걸 막는다는 이유로 장시간 결박돼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가 계속 밖으로 나가자 그래서 그랬다, 뭐 보호나 훈육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이런 이유를 대면 아이를 묶어두는 행위, 아 제가 질문 드리기도 좀 민망한 수준인데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8: 네, 당연히 절대 안 되죠.
3: 네.
8: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밖에 나간다는 이유로 38시간 동안 침대에 묶어두는 건 어떤 이유로도 훈육이나 보호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신체적 학대이고 형법상 감금죄에도 해당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범죄에도 해당합니다.

0: 때문에 인과관계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앞으로 수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 뭔지, 뭐 어떤 증거들이 또 핵심이 될 만한 것인지, 왜 그럴 건지까지 좀 설명해 주시죠.
0: 네,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망 원인, 즉 결박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국과수 1차 소견에서는 골절 등 특이 소견이 없다고 했는데, 결박으로 인한 탈진, 고열, 순환장애 등이 사망에 기여했는지를 정밀하게 밝혀야 합니다. 부검 결과와 의료기록이 핵심 증거가 되겠죠. 둘째는 각 피의자의 역할과 고의 수준입니다. 아동학대 치사는 결과적 가중범이라 살해 고의까지는 필요 없지만, 만약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방치했다면 아동학대 살해죄로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대법원도 피해 아동의 심각한 건강 악화를 알면서도 중한 학대를 계속하고 구호조치 없이 방치한 경우에는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교회, 여기가 뭐 집이 아니라 교회잖아요. 목사나 외할머니 말고도요, 다른 성인들이 있었던 것을 알려줬고 경찰도 가담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직접 아이를 묶은 사람과 그걸 지시한 사람, 뭐 알고도 방치한 사람, 뭐 구경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책임을 각각 어떻게 지게 되는 겁니까? 직접 손을 대지 않은 사람도 아동학대 치사의 어떤 책임을 함께 질 수 있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0: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형법상 공동정범은 직접 손을 댄 사람만이 아니라 공모하거나 지시한 사람도 같은 죄책을 집니다. 그리고 직접 행위는 하지 않았더라도 옆에서 알고도 방치한 경우, 즉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이 학대를 막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이나 방조범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교회에 함께 있던 성인 3명에 대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친부가 계모의 학대를 인지하고도 적극적 조치 없이 방임한 경우 아동 유기 방임죄의 죄책을 인정한 바도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부연 설명드리자면, 여기에서 이 보호 의무는 반드시 뭐 법적인 의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폭넓게 인정될 수도 있다는 점 아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사건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책임과는 별개로 경찰이나 지자체의 대응도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아까 접근금지 조치의 기각, 이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건 단순히 대응이 아쉬웠다는 비판을 넘어서요, 각 단계, 주체별로 법적인 책임까지 좀 물어볼 수는 없겠습니까?
0: 네, 일단 좀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찰입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즉시 조사에 착수할 의무가 있고, 현장에서 응급조치나 긴급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두 차례나 아이를 교회로 돌려보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책임은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입증이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지자체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보호조치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반복 신고된 아동에 대해서는 일시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했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21년과 2024년에 사례를 이관받았는데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사례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만약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역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법관의 재판 행위는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관이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직무상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가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번 접근금지 기각 결정이 그 수준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1: 특히 이 사건이 몇 년 동안 반복해서 위험신호가 있었던 사건이라 더 안타까운 것 같은데, 현행 아동학대 제도를 보면 반복 신고되는 아동이나 재학대 위험이 큰 아동을 더 강하게 보호할 장치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도대체 왜, 어디에서 이런 구멍이 생겼다고 봐야 할까요?
0: 네, 일단 저는 크게 세 가지 구멍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정보 공유의 실패입니다. 2021년, 2024년, 그리고 올해 8월까지 신고 이력이 쌓여 있었는데 경찰과 지자체, 교육당국이 이 정보를 통합적으로 공유하고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둘째는 즉각 분리제도의 형해화입니다. 2020년 정인이 사건

0: 2010년 이후 학대 피해 아동 즉각 분리 제도가 도입됐는데 이번에는 아이의 장애 때문에 적합한 시설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셋째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입니다. 이 아이는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음에도 장애수당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는데 공적 보호체계가 이 아이의 존재 자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셀레나 고메즈와 더 씬의 Who Says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2: 엑스파일
1: 여러분 고맙습니다. 말로 한 약속만으론 부족하다 싶어 종이에 내용을 적고 이름을 쓰고 사인까지 받아두는 약속, 흔히 각서라 부르곤 하는데 과연 이 각서의 법적 효력 어느 정도일까요? 효력이 정말 있긴 할까요?
3: 아 진짜 말로는 끝이 안 나네. 아니, 그냥 한 판 붙읍시다.
4: 좋아요. 대신에 나중에 맞았다고 경찰 부르기 업깁니다.
3: 그러면 뒤털없게 확실하게 각서 씁시다.
4: 그거 좋은 생각이네. 서로 합의해서 싸우고 싸움이 끝난 뒤 책임을 묻지 않는다. 자 여기.
3: 좋아요. 사인했습니다. 나중에 딴소리하게 없는 겁니다.
4: 누가 할 소리?
1: 갈등이 불거지고 도저히 말로는 안 된다 싶었는지 두 사람은 몸싸움을 하기로 합의하고 각서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싸움이라는 게 시작할 때 생각했던 대로 끝나지만은 않죠.
3: 진짜 말로는 안 되네.
4: 그만들 해요. 그만들.
3: 일어나요. 일어나. 저기 이봐요.
4: 야단났네. 119 불러요. 119.
1: 두 사람이 쓴 각서에는 싸움의 결과에 대해 서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싸움의 결과가 예상보다 훨씬 커졌다면 어떨까요? 크게 다쳤다면,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다면 그때도 서로 합의했잖아 라는 말이 통할까요? 실제로 최근 아파트 동대표 회의에서 두 사람이 이른바 싸움 각서를 쓰고 몸싸움을 벌이다 한 사람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은 결국 재판으로 이어졌죠.
5: 이야, 이런 경우는 진짜 어떻게 되는 거야?
3: 그래도 사람이 죽었잖아. 목숨이 장난이야? 이건 넘어갔지.
5: 그래도 각서가 있는데?
1: 최근 신고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싸우는 이른바 맞짱, 야차룰 형태의 싸움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다고 하죠. 정말 서로 합의했다면 이런 방식 괜찮은 걸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임흥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0: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임흥준 변호사입니다.
1: 자, 오프닝에 각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주변에 보면 뭐 돈 문제라든지 부부간의 약속이라든지 각서 썼다 뭐 이런 얘기 종종 듣게 되는데 종이에 내용을 적고 서로 사인까지 한 각서,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0: 네, 일단 사실 각서라는 게 법적으로 딱 정해진 형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종이에 내용 적고 사인했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핵심은 그 내용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약속이냐 아니냐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렸으니 언제까지 갚겠다 이런 내용이라면 당연히 효력이 있죠. 그런데 법이나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내용이라면 아무리 사인을 했더라도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1: 네, 이렇게 이제 효력이 인정이 안 되는 가장 대표적인 각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리자면 부부간에 뭐 또 바람 피우면 전 재산을 놓고 나가겠다 이렇게 쓴 각서 무효입니다. 자, 근데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른바 싸움 각서인데요. 실제 사건을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파트에서 동대표회의를 하다가 싸움이 벌어졌던 모양인데 각서까지 쓰고 싸울 일이 뭐가 있었냐긴 하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각서 한 쓰고 뭐 한 판 붙자 이렇게까지 간 겁니까?
0: 네, 2024년 2월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동대표회의가 열렸는데 불법 주정차 스티커 부착 문제를 놓고 40대 A씨와 50대 B씨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갈등이 점점 커지자 두 사람은 이른바 싸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있는 내용의 각서를 직접 작성하고 회의실 밖으로 나가 몸싸움을 벌였다고 합니다.
1: 그런데 이 싸움의 결과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쪽으로 흘러갔던 것 같아요. 단순히 누가 좀 다쳤다 수준이 아니라 한 사람이 숨졌죠.
0: 네, A씨가 주먹과 발로 B씨의 얼굴 등을 폭행했고 B씨는 몇 걸음 걷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B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은 숨졌습니다. 국과수에서는 사망 원인을 급성 심장사로 판단했고 사건 발생부터 사망까지의 경과를 보면 두 사람의 다툼이 사망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함께 냈습니다. 즉 폭행과 사망 사이에 연결고리 자체는 있다고 본 거죠.
1: 야, 결국 이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졌고요. 검찰이 피고인에게 적용한 혐의가 폭행치사였습니다. 그래도 뭐 상해치사나 뭐 살인이나 이런 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은 어떤 판단이 있었다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까?
0: 네, 쉽게 말해서 검찰은 때렸는데 그 결과로 상대방이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폭행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살인죄처럼 죽이려고 했다는 고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폭행을 했고 그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도 두 사람의 다툼이 사망을 유발했을 가능성을 인정했고 A씨의 폭행으로 B씨가 사망했으니 검찰은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1: 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 사람이 죽었고 때렸는데 왜 무죄라고 본 겁니까?
0: 네. 여기서 핵심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건 물론이고 추가로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상대방이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예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정도로 때리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걸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느냐가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자신의 폭행으로 B씨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까지 예견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1심과 항소심 모두 같은 판단이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때린 것과 죽음 사이에 인과관계는 있지만 폭행치사는 아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들으면 뭐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고 좀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네. 청취자분들도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폭행치사죄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폭행과 사망 사이의 연결고리, 즉 인과관계. 둘째는 그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즉 과실입니다. 네. 재판부가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는 건 폭행이 B씨 사망의 원인 중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견 가능성을 부정했다는 건 A씨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때리면 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알기 어려웠다는 거죠.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찼지만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몸이 붙잡혀 있어서 온 힘을 다해 강하게 걷어차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고 국과수 감정 결과를 봐도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폭행죄는 유죄, 폭행치사는 무죄라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1: 네, 이게 이제 사인이 급성 심장사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도 좀 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1: 예를 들어서 뭐 다발성 뭐 장기 손상으로 인한 사망 이런 거였다면 당연히 폭행과의 어떤 인과관계나 예견 가능성이 인정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자, 그런데 보도를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각서 작성을 제안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누가 먼저 싸움을 제안했고 뭐 각서를 누가 먼저 쓰자고 했냐, 이 부분도 혹시 재판에서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제 폭행치사 무죄 판단에도 영향을 좀 줬을까요?
0: 네, 각서 작성을 먼저 제안한 건 피해자인 B씨 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부도 이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싸움을 제안하고 각서까지 썼다는 건 양형, 그러니까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1심 재판부도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각서 자체가 폭행치사 무죄의 직접적인 이유가 된 건 아닙니다. 무죄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1: 네, 사실 이제 각서를 쓰자고 했다는 거는 그만큼 세게 때리거나 많이 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각서까지 쓰자고 했겠죠. 근데 쓰자고 한 쪽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었으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이 사건을 재판받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좀 유리하게 참작이 됐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각서를 둘러싼 경우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돈을 빌렸는데 당장 갚을 형편이 안 된다 그랬더니 돈 대신 몇 대 맞는 걸로 끝내자 이런 식으로 서로 합의하고 각서까지 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영화의 한 장면 같지만 어떤 대가를 조건으로 폭행에 동의를 해 각서를 쓴 경우라면 돈을 갚는 대신에 맞기로 했다는 약속 자체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0: 네, 이거는 민법적으로 봐도 형법적으로 봐도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에서는 선량한 풍속, 그러니까 사회상규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로 봅니다. 네. 맞아주는 대가로 빚을 탕감해준다는 약속은 그 자체로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형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행은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해서 무조건 합법이 되는 게 아니고 특히 상해 수준으로 넘어가게 되면 피해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헬스장 트레이너가 각서를 쓰게 하고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가해자가 각서에 사인하지 않았냐고 주장했지만 그 각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었습니다.
1: 자, 그런데 만약에 약속대로 맞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상대방이 나 그런 적 없다, 돈 갚아라, 무슨 소리냐, 또는 각서에 법적인 효력이 없다 이렇게 나온다면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때리기도 네. 하고 돈도 달라고 그러면
0: 네, 이 경우 좀 복잡해지는데요. 일단 각서 자체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맞았으니 빚이 없어졌다 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즉 빚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거꾸로 맞은 사람 입장에서는 폭행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각서를 썼다고 해서 폭행에 대한 형사 책임이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폭행을 가한 쪽은 여전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각서를 쓰고 맞은 사람은 빚도 그대로고 맞기까지 한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1: 네, 말씀대로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저는 여기서 이제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살짝 의견이 좀 갈리는 게 이거는 이제 변호사들마다 좀 의견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때린 행위는 별개고 때린 행위와 별개로 채무 면제 의사 표시는 또 한 걸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채무 면제 의사 표시 자체만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면은 이 부분도 채무 면제를 받았다고 또 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네. 자, 이야기 들으시면서 아니 뭐 누가 싸우는 거 가지고 각서까지 쓰냐 싶지만 요즘에 이른바 야차를이라고 해서 각서를 쓰고 싸우는 경우들이 제법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게 서로 합의해서 싸웠다고 해도 폭행 자체가 법적으로 괜찮아지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단순 폭행이냐 상해냐에 따라서 책임 강도나 법적 책임 여부가 달라지죠?
0: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폭행이랑 상해는 엄연히 다른 범죄거든요. 폭행은 때리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거고 상해는 신체에 실제로 손상이 생긴 경우 처벌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예요. 그래서 서로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해죄는 다릅니다. 피해자가 합의해줬다고 해도 처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맨주먹으로 싸우면 통상 전치 2-3주 이상의 상처를 입는 경우가 흔한데 이건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즉 각서를 쓰고 싸웠다고 해서 상해죄 처벌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처럼 사망까지 이어지면 폭행치사 혐의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저도 요즘 유튜브에서 변호사까지 대동하여 소위 야차롤 각서를 작성하고 싸우는 컨텐츠를 봤는데요. 이러한 각서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원디렉션의 원띵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한 집에서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남한강에 유기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죠. 그런데 이 사건에는 재판 내내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5: 두물머리 사건. 시신은 아직이야?
6: 경찰, 소방, 잠수부까지 계속 찾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1: 그렇습니다.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었죠. 살인죄를 판단하려면 피해자가 어떤 이유로 숨졌는지, 피고인의 행동과 사망 사이의 어떤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시신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확인할 수가 없죠. 물론 누군가는 범인이 자백을 했는데 그게 중요할 수가 있냐 할 수 있지만 자백만으로는 살인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던 어느 날,
7: 아유, 저거 뭐야? 물 위에 떠 있는 저거 마네킹인가? 아니 잠깐, 이거 사람 같기도 하고. 예, 여기 남한강 용담대교 근처인데요. 강유의 사람인지 마네킹인지 아무튼 좀 와서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1: 사건 발생 약 6개월 만에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오랜 시간 물속에 있던 탓에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패한 상태였죠. 그런데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 1심 재판은 이미 변론을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 결국 1심 법원은 부검 결과 없이 기존 증거만으로 판결을 내려야 했죠.
3: 나 말이야, 살인 말고 상해 치사로 바뀌면 더 빨리 나갈 수도 있어. 걔가 먼저 공격해서 제재한 거고 죽일 의도 없었다. 그러면은 뭐?
1: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공격해 이를 제재하려 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양쪽 모두 최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요. 1심 판결 이후 새롭게 나온 부검 결과는 과연 항소심 판단의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의 법적 쟁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본부업인 임태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8: 네, 안녕하세요. 로엘 본부업인 임태혁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변호사님 먼저 사건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어떤 관계였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8: 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 모두 30대 남성으로 사건이 나기 약 2년 전부터 오토바이 배달일을 함께하며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사건 몇 주 전부터는 서울 강북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살았다고 하고요. 그러다 지난 1월 13일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 피해자가 함께 식사를 하다가 일이 벌어집니다. 피해자가 잔반 정리를 제대로 안 한다는 정말 사소한 이유로 피고인이 격분한 겁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기 시작해 1시간 넘게 폭행했습니다. 자다 깬 피고인의 어머니가 이러다 애 죽는다며 말릴 정도였는데도 멈추지 않았고요. 피해자가 쓰러진 채 잘못했다, 그만해달라 애원하는데도 결국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고 피해자는 그렇게 숨을 거뒀습니다.
1: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가 평범한 친구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피고인이 평소에도 피해자를 굉장히 억압해왔다는 것 같던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8: 네, 보도를 종합하면 친구라기보다는 사실상 일방적인 착취관계였습니다. 피해자는 판단력이 다소 부족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분이었다고 하는데요. 피고인은 자기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비싼 값에 떠넘겨 빚을 지운 다음 자기 대신 배달을 시키고 수익금을 가로챘습니다. 유족이 확인한 것만 최소 396만 원이고 피해자 어머니에게 아들이 도박에 빠졌다며 150만 원을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폭행도 일상이어서 동료 기사들 사이에서 두 사람을 분리해 놓아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는 법정 증언도 있었고요. 그런데 사망 사실이 드러난 것도 바로 이 동료들 덕분이었습니다. 1월 21일 피해자가 일주일째 보이지 않자 동료 라이더가 실종 신고를 하면서 평소 동거인에게 폭행을 당해왔다는 이야기를 함께 한 거예요. 여기에 전화는 안 받고 문자만 온다는 점도 수상했죠. 경찰은 곧장 피고인을 용의자로 특정해 신고 약 4시간 만에 긴급 체포했습니다.
1: 피해자의 지인이 신고한 뒤에 피고인은 비교적 빨리 잡혔어요. 본인도 범행 자체는 어느 정도 인정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8: 네, 피고인은 경찰에서 다투다가 화가 나 목을 졸랐고 시신은 강가에 버렸다는 취지로 범행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부터 우발성을 강조한 거죠. 그런데 범행기 행적을 보면 우발적이라는 말이 무색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숨지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고 그 전화로 경찰을 빌립니다. 다음날 저녁 시신을 차에 실어 경기 양평 용담대교로 간 다음 10m 아래 한겨울 남한강으로 던져 유기했습니다. 그러곤 항공권을 알아보고 월급을 미리 당겨받고 여자친구와 어머니에게 돈을 받아 해외에 도피 자금까지 마련했어요. 가족이 자수를 권했지만 거절했다고 합니다.
1: 그 과정에서 피해자 행세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8: 그렇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문자를 계속 보냈습니다. 판결문에 소개된 대화를 보면 범행 닷새 뒤에 피해자 어머니가 춥지 않느냐, 감기는 다 나았느냐 하고 안부를 묻자 약 먹었다, 배달 일은 그만두고 친구랑 해외 나가서 일하고 올까 싶다고 답하기까지 해요. 어머니는 아들이 세상을 떠난 줄도 모른 채 대화를 나눈 겁니다. 결국 검찰은 지난 2월 피고인을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1: 그런데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피해자 시신을 결국 찾지 못한 채 재판이 진행이 됐다는 점입니다. 듣는 분들은 시신이 없어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지 않았냐, 그럼 된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재판이 자백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어도 자백만으로는 이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이유 뭡니까?
8: 네, 우리 형사재판에는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그것만으로 유죄로 삼을 수 없다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자백 보강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자백에만 기대면 허위 자백으로 인한 오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살인죄는 피해자가 언제 어떻게 숨졌는지,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숨진 게 맞는지가 증명돼야 하는데 시신이 없으면 부검으로 확인할 길이 없죠. 다만 대법원은 시신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간접 증거를 종합해 살인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집안에 남은 혈은 CCTV와 차량 기록, 휴대전화 위치 정보, 현장에 있었던 가족의 진술 같은 간접 증거를 촘촘히 쌓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증거를 아무리 쌓아도 피고인이 고의를 다투면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이 사건이 딱 그랬습니다.
1: 그래서 피고인도 이 범행 자체는 인정을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는 검찰과 맞섰습니다. 죽이려던 의도가 없었다. 먼저 공격해오는 걸 제지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잖아요. 심지어 구치소에서는 살인에서 상해치사로 죄명을 바꾸면 더 빨리 나갈 수도 있다는 취지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발언을 보면 피고인도 두 죄의 차이를 알고 형량을 줄이는데 몰두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8: 네, 살인이냐 상해치사냐의 문제입니다. 결과는 똑같이 사람이 숨진 것이지만 법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상해치사는 때리긴 했지만 죽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경우고, 살인은 죽을 수도 있겠다 또는 죽이겠다라는 것을 알고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즉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합니다. 형량도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징역인데 살인은 5년 이상의 무기징역, 사형까지 가능하니까 피고인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고의를 판단할 때 피고인의 말이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을 봅니다. 목은 급소 중에 급소입니다. 1시간 넘는 폭행으로 저항할 힘도 없는 사람의 목을 뒤에서 조르면 어떻게 되는지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119 신고 한 통 없이 곧바로 시신을 유기했다면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말은 그대로 믿긴 어렵습니다. 1심 내내 바로 이 지점에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1: 그런데 1심이 한창 진행되던 중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시신이 발견됐죠?
8: 네, 지난 7월 1일이었습니다. 남한강 옆 도로를 지나던 운전자가 용담대교 밑에 마네킹 같은 게 떠있다며 119에 신고했는데 확인해보니 사람이었습니다. 연인원 1800명이 90차례 넘게 수색하고도 못 찾았던 피해자가 결국 피고인이 지목했던 용담대교 교각 사이에서 발견된 겁니다. 6달을 물속에 있어 얼굴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였지만 옷차림과 DNA 감정으로 신원이 확인됐고 유족은 그제야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시신은 곧바로 국가수부검에 맡겨졌는데요. 보도로 공개된 부검 감정서를 보면 목 앞쪽에 목뿔뼈와 방패 연골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목이 강하게 눌릴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흔적입니다. 오른쪽 광대뼈와 턱뼈는 함몰될 정도로 부러졌고 갈비뼈도 3대 이상 연달아 부러져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1: 이 문제가 뭐였나요?
8: 부검 결과를 1심 판결에 쓸 수 없었다는 겁니다. 시신이 발견됐을 때 1심은 이미 변론이 끝나고 선고만 남은 상태였고 부검 감정서도 선고 일주일 전에야 나왔거든요. 형사재판에서 어떤 자료가 유죄의 증거가 되려면 법정에서 정식 증거조사를 거쳐야 하고, 그러려면 변론을 다시 열어야 합니다. 그런 당시는 피고인의 1심 구속기간 만료가 코앞이라 선고가 밀리면 피고인을 석방한 채 재판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결국 부검 감정서는 참고자료로 제출됐을 뿐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 1심은 기존 증거만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정서에 적힌 최종 사인이 불명이었습니다. 시신이 오래 물속에 있어서 부패가 심했던 탓에 부검 소견만으로는 사망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1: 재판부가 변론을 다시 열고 정식 증거로 채택할 수도 있었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속 기간 만료 부분이 가장 크겠죠. 또 1심 결과를 보면 재판부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시신도 부검 결과도 없는 상태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주장이 모순이다 판단한 이유 뭡니까?
8: 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객관적인 기록과 피고인 스스로의 말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피고인 1월 14일 오후에 다투다 목을 졸랐고 30분간 심폐소생술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CCTV상 그날 오후 피고인 집에 머문 시간은 다 합쳐도 20분이 안 됐습니다. 반대로 피해자는 13일 아침 집에 들어간 뒤 나온 기록이 없는데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13일 밤 피고인 일행이 간 치킨집 근처에서 신호가 잡혔습니다. 13일에 피해자가 숨졌고 피고인이 그 전화를 들고 다녔다는 뜻이죠. 재판부는 13일 현장에 있었던 어머니와 여자친구를 보호하려고 날짜를 바꿔 진술한 것으로 봤습니다. 제지하려 했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복 표시를 하자 바로 풀어줬다고 했지만 정작 허벅지로 조이고 있어서 갈비뼈가 폐를 찔러 죽인 건지 목을 졸라 죽인 건지 모르겠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팔까지 결박한 채 목을 졸랐을 가능성을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서 피고인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1: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양쪽 모두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 더 눈길이 가는 이유는 1심에서 쓰이지 못한 부검 감정서가 정식 증거로 제출될 예정이다라는 점인데요.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을까 싶다가도 최종 사인이 결국 불명으로 기록됐다는 점이 좀 걸렸는데 어떻게 보세요?
8: 언뜻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해 보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과수가 사인을 불명으로 남긴 건 왜 숨졌는지 알 수 없다기보다는 부패가 심해 부검 소견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니 수사로 확보한 다른 정황과 함께 해석하라는 취지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부검에서 확인된 목뼈와 방패 연골 골절은 목 눌림 질식에 부합한 소견이고 얼굴과 갈비뼈 골절도 1심이 인정한 무차별 폭행 뒤 목을 졸랐다는 범행 경과와 맞아떨어집니다. 사인은 부검 하나만이 아니라 모든 증거를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감정서는 오히려 공소사실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물론 피고인 측은 사인 불명이라는 문구를 붙들고 다투려 할 것입니다.
1: 자,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질까요?
8: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더 높아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는데 이 사건은 검찰도 형이 가볍다면 항소했기 때문에 그 제한이 없습니다. 검찰이 구형했던 무기징역까지도 법적으로는 열려있는 거죠.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부검 감정서가 증거를 어떻게 평가받을지, 살인의 고의 공방이 어떻게 정리될지, 그리고 20건에 이르는 전과와 반성 없는 태도가 형량에 얼마나 반영될지 이 세 가지를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As Yet의 Hard to Say I'm Sorry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실종된 지 104일 만에 싸늘함 죽음으로 발견된 장미란 씨. 최근 이 사건을 두고 정말 믿기 힘든 사실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찾아야 할 경찰이 실종자를 찾기는커녕 만나지도 연락하지도 않은 사람과 연락이 닿았다고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하기까지 했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9: 여보세요? 경찰이죠? 여자친구가 연락이 안 돼서 숙소에서 나간 뒤에 돌아오지도 않은 것 같고요. 제발 좀 찾아주세요.
1: 실종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5월이었습니다. 장 씨의 연인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신고가 접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
10: 연락됐는데요. 무사합니다. 다만 본인이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네요.
9: 예?
1: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경찰이 장 씨와 실제 통화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죠.
10: 아니 연락도 안 됐는데 그냥 사건을 끝냈단 거야?
9: 그것도 모자라서 내부 전산망에는 교통사고 사망으로 처리했대.
10: 에? 교통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9: 어! 그렇게 쓰고 실종자 관리 목록에서 기록까지 없앴다던데?
10: 아니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왜?
1: 정말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정말이지 사건을 들여다볼수록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따라 붙습니다. 과연 경찰관 한 명의 일탈이었을까요? 아니면 시스템 자체가 문제였던 걸까요? 그리고 가장 무거운 질문, 경찰이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수색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이 사건 누구에게 어디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김상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1: 네, 안녕하세요. 로엘의 김상민 변호사입니다.
1: 자, 이 사건은 들여다보면 볼수록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 투성인데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만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11: 네, 사건의 흐름을 짚어보면 믿기 힘든 정황들이 확인됩니다. 지난 5월 12일 제주 한림읍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흘 뒤 연인이 실종신고를 접수했지만 담당 경찰관은 불과 2시간 만에 본인과 통화했다며 사건의 임의를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통화 기록은 전혀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시스템에 장 씨를 교통사고 사상자로 허위 입력해 관리 목록에서 자료 자체를 삭제했다는 점입니다. 이 거짓말로 인해 수사는 두 달 넘게 전면 중단됐고 유족의 재신고마저 가로막혔습니다. 뒤늦게 서울에서 재신고를 접수해 수색을 재개했지만 장 씨는 실종 104일 만인 지난 8월 24일 숙소에서 불과 도보 5분 거리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 자, 신고가 들어왔는데 연락도 안 하고 연락이 됐다. 뭐 심지어는 뭐 본인이 위치를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다라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리고 내부 시스템에는 교통사고 사망 처리, 기록 삭제. 이 정도면은 단순히 일을 소홀히 했다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선을 아주 세게 넘은 거죠.
11: 네, 단순한 업무 태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중범죄 혐의입니다. 크게 세 가지 제목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신고 접수 2시간 반 만에 수색을 접어버린 직무유기입니다. 실수가 아니라 직무를 완전히 포기한 행위죠. 두 번째로 가장 무거운 혐의인 공전자 기록 위작 등 행사죄입니다. 없는 통화를 지어내고 전산 코드를 조작해 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법정형이 최고 징역 10년에 달하는 중죄입니다. 세 번째로 동료 경찰관들을 속여 두 달 뒤에 유족의 재신고마저 막히게 만든 위계의 공무집행 방해죄입니다. 실제로 전산에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유사 사건에서 법원은 이 세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한 전례가 있습니다.
1: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게 단순히 뭐 허위 보고를 해서 그냥 끝낸 수준이 아니라 교통사고 사상자로 입력까지 해가지고 아예 그냥 관리 목록에서까지 삭제를 했다는 거는 다음부터도 이 사건으로 내가 연락을 안 받고 싶다 이런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자, 게다가 다른 60대 실종자 사건에서도 비슷한 혐의가 나왔다고 하는데 비슷한 사례가 추가로 나오면 나올수록 형사 책임도 당연히 무거워지겠죠.
11: 네, 단순한 한두 번의 일탈이 아니라 규모가 상당합니다. 해당 경찰관이 1년 5개월 동안 맡았던 실종 사건만 무려 298건에 달해 현재 경찰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추가로 드러난 60대 남성 사건 역시 수법이 판박이었습니다. 똑같이 본인이 원치 않는다며 허위 종결하였고 가족들이 세 차례나 다시 찾아왔지만 묵살하다 결국 51일 만에 마찬가지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 자, 이게 보면은 하루에 한 건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건데 하루에 한 건 정도로 그냥 전화 통화만 하고 끝냈다. 아무 일도 하는 거죠. 전화 통화 한 건만 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다 떠나서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이 경찰이 도대체 왜 그랬냐 이건데요. 형사재판에서 범행 동기 어느 정도로 중요하고 그리고 끝내 왜 그랬는지 밝혀내지 못하는 경우에 사실 지금 이 사람은 나와서 자기가 계속 연락을 했다는 그런 주장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처벌 자체에는 문제가 없겠죠.
11: 네, 동기가 밝혀지지 않아도 처벌 자체는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죄가 되는지 따질 때에는 이유가 필수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형량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업무가 너무 멀려서
1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3: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5: 한 주간의 주요 인터뷰를 모아 간추려 전달하는 인터뷰 다이제스트. 안녕하세요. 인터뷰 다이제스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도 다양한 로컬 비즈니스의 목소리와 이야기가 모였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제품들의 프로모션까지 인터뷰를 통해 놓쳤던 정보를 다시 듣는 시간입니다. 인터뷰 다이제스트 지금 시작합니다.
13: 리,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6: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미옥 인사올립니다. 오늘 아침에 집을 나오면서요, 창을 그냥 깜깜하게 블라인드 치고 커튼도 치고 그리고 에어컨도 틀고 나왔지 뭐예요. 우리 점돌이를 위해서. 오늘도 덥다고 합니다. 그래도요, 이 햇살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가끔은 미운 이 따스한 햇살, 이게 언제 출발한 빛일까요? 태양을 떠난 빛이 초당 18만 6천 마일이라는 엄청난 속도로 부지런히 달려와서 우리 얼굴에 닿기까지 걸리는 시간은요, 바로 8분 20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햇살은 9,300만 마일 밖에서 8분 전에 태양이 쏘아준 안부인 셈이죠. 그런데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 지구는 얼마나 작은 존재일까. 태양이라는 커다란 별 안에 지구를 넣으면요, 무려 130만 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태양 표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저 거대한 불꽃 아치, 홍염 하나만 해도 우리 지구 몇십 개를 일렬로 쌓아 올려야 할 만큼 엄청난 크기라고 합니다. 홍염, 아니 홍염이 뭐야? 중국집 이름도 아니고 화염도 아니고. 바로 태양이 뿜어내는 그런 폭발이죠. 그렇게 거대하고 강력한 태양이 아주 큰 기지개를 켰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바로 태양 흑점에서 강력한 플라즈마 폭발이 일어나면서 내일과 모레 사이 지구 자기장이 크게 흔들리는 중급 지자기 폭풍주의보가 내렸다고 하는군요. 그냥 자기가 아니고 지자기예요. 지자기. 거대한 태양의 커다란 기지개 덕분에 우주에서는 특히 이 북쪽 저기 오레곤이나 이런 북미 지역에서는 오로라까지 볼 수 있다는 얘기가 있네요. 그런가 하면 지상의 라디오판은 살짝 찌릿하고 간지럼을 탈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비록 우주 속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하지만요, 8분 20초를 뚫고 찾아온 햇살처럼 오늘도 여러분 가슴에 가장 따뜻한, 더워 죽겠는데 따뜻한 거 아니, 그렇고 시원한 쿨하고 좋은 에너지를 듬뿍 전달해드릴게요. 굿모닝 차차차 출발합니다.

태양이 폭발을 해서 지작이네요. 응? 그냥 자기가 아니고 지작이 경보가 올렸다고 합니다. 뭐 그래도 큰 피해는 없을 것 같고요. 뭐 GPS 정도는 지장을 받을 거다. 조금 꿀럭꿀럭 거리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이 빛이 8분 20초 전에 태양에서 탁 출발한 그 먼 거리를 쫓아온,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태양이 있어서 또 이 생명이 돌아갔는데 요즘은 이게 너무 뜨거워서요.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남가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폭염과 또 폭풍, 또 저쪽에서도 뭐 그냥 끊일 새가 없네요. 거기다가 네팔에서도 그 장면 보니까 너무 놀라웠어요. 갑작스러운 홍수로 물이 그렇게 막 그냥 다리를 휩쓸어가면서 네팔에 저는 오래전에 그 안나푸르나 등정을 위해서 한번 갔습니다. 뭐 베이스캠프까지 가는 거죠. 근데 그 보면 진짜 빈민가들이 그냥 강 옆으로 그냥 쭉,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라는 이유가 이거로구나 그랬는데, 그때 당시 잊을 수가 없어요. 어딜 돌아다니든 오빤 강남 스타일 이거 하면서 한국 사람이라니까 그렇게 반가워하게 맞아주고, 그리고 거기 분들은 굉장히 그 불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또 뭐 종교적인 또 다른 종교도 있죠. 그래서 그런지 길에 휴대폰이 있어도 누구 하나 줍는 사람이 없게 그렇게 자기 자부심을 갖고 사는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산에 이렇게 올라갈 때 제가 오늘 그분들의 안녕과 그 미로를 담는 마음으로 그때 산길에서 산 거기 팔고 있어요. 그러면 이 귀걸이가 그때 돈으로 얼마인가, 진짜 1달러도 안 되는, 근데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그 뭔가 자연의 그 맛이 있어서 이 목걸이와 함께 제가 정말 아끼는 그런 액세서리인데, 별 탈이 없이 피해자 사망자가 95명이고 또 거기 사시는 분과 관광객을 포함해서 400명이 현재 실종이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점점 그렇습니다. 잘 안녕히 잘 서바이벌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너무 비가 안 와가지고요. 뭐 이래서 구름씨를 뿌리는 구름씨에 대해서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 이거 우리 회사가 진짜 잘해 이래가지고 그 요드화 은 이거를 구름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중금속이라서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토양과 가려졌던 일사량을 회복하면서 발전량이 최대 30%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뭐 우리 캘리포니아야 어쩌다가 구름 껴, 웬일이야 구름 꼈네 이러지만, 저쪽 제가 살던 뉴욕에서는 일주일에 비가 한두 번은 꺼갔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해도 이게 잘 효과가 없을 것이다 했는데 드디어 이런 방법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한 원리지만 이 벌통이요, 벌통이 그 물에 가라앉는 걸 보고 TV를 보다가 어머니께서 아유 저기에 써서 진짜 벌들이 그냥 그리고 양봉업자들이 썼는데 세상에 벌통이 그냥 다 물에 가라앉네, 이 얘기를 듣고 옆에 있는 아들이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래가지고 물이 홍수가 나면 이 벌통이 자연적으로 물에 뜨는 그런 원리를 개발했네요. 우리가 잘 아는 부력과 수직 가이드에 있습니다. 벌통 받침대 아래에 공기층이 빵빵하고 튼튼한 특수 부표 소재를 대서 묵직한 벌통과 꿀 무게까지 둥둥 띄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부력을 만들어서 이 벌들이 홍수에도 정말 이 벌은 우리 식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거지요. 많은 놀라운 그런 효과도 갖고 있고, 또 벌이 없으면 우리는 망한 거죠. 이게 다 유기적으로 돼 있어서요. 한 마리의 벌도 소중히 생각하면서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가운 소식도 있네요. 이 볼리비아에서는요, 요즘 조상들의 지혜를 담은 전통 수자원 시스템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수도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또 안데스의 빙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위기 속에서 방치됐던 옛 원주민의 샘물, 파우로라는 이 샘물을 청소년과 지역 청년들이 직접 복원해 낸 건데요. 현대적인 콘크리트 인프라가 막히자 조상들이 물을 모으고 관리하던 자연
친화적인 방식이 마을의 소중한 생명줄이 다시 되어준 겁니다. 기술이 첨단으로 발전할수록 어쩌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던 옛 선조들의 지혜 속에 어쩌면 우리는 기후위기를 풀어갈 진짜 답을 찾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이렇게 더워가지고요. 허나 참 살기 힘들어 이래가지고 플로리다에서는 곰이 소방소에 들어와서 소방 장비 가방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네요. 가서는 열어봤을 거 아니에요. 참 잘 열더라고요. 우리는 산에 갈 때 곰통이라는 걸 들고 가는데 이거 어떻게 열어? 못 열어도요. 이 곰들은 진짜 똑똑한 애들도 많아요. 근데 이 곰이 가져가서 어머 이거 뭐야 먹을 거 하나도 없고 어? 내가 불 끌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타자냐라는 그 지역 있죠. 101 타고 가다 보면 타자냐. 제가 여기서 예전에 한번 길 지나가다가 어디 쪽이죠. 아무튼 너무 맛있다는 유명하다는 햄버거 가게를 가서 아주 맛있는 샌드위치를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게 굉장히 오래된 그리고 다른 민족의 어떤 그런 거였어요. 아무튼 타자냐 하면 난 그 샌드위치가 있지를 않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옛날 와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랬던 감동을 줬던 점심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 먹었던 햄버거도 먹고 싶고 그러네요. 아무튼 이 타자냐 지역의 한 주택가에 거대한 야생 곰 한 마리가 집 앞 돌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 들어옵니다. 근데 그 곰 앞을 가로막는 동물 한 마리 바로 코요테입니다. 가로막았겠어요. 어쩌다 보니까 누구야? 너 곰이네? 곰도 그랬겠죠. 뭐야? 너 코요테가 왜 밤에 나왔어? 안 자고. 어? 그랬는데 이 코요테가 이 곰을 뭐 찝이 안 되죠. 그래도 곰을 향해 연신 위협을 가하면서 기선을 제압

0: 하고 이 곰을 쫓아냈습니다. 봤더니요, 옆에 아주 작은 새끼 코요테가 한 마리가 그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유, 내 새끼 있는데 엄마가 강해져야지 하고 곰을 쫓아낸 겁니다. 야,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빛난 코요테의 강렬한 모성애. 다행히 이 두 동물 사이의 물리적 충돌 없이 상황은 안전하게 마무리됐지만, 옛날에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한국에 물난리가 났는데 어떤 어머니가 어디서 그렇게 초능력이 생겼는지요? 어? 냉장고를 번쩍 들어서 옮기셨다는 그 얘기가 뉴스에 나와서 저는 그 뉴스가 늘 그래, 사람은 위기시에 거뜬히 이뤄내는 그런 초능력 같은 힘이 우리에겐 있어. 잠재되어 있는 나의 힘이 분명히 있어. 이 생각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혹시 닥치게 될 작은 순간순간의 위기라든가 마음의 그런 위기가 닥칠 때는요, 잊지 마시고 우리는 번쩍 냉장고를 들 수 있다. 힘을 내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탕자 뮤직 극장은요, 7월 7석 특집으로 이번 주 가기로 했는데, 어머나, 달리 파튼 언니께서 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희한하게 제가 요 며칠 희한하게 정말 달리 파튼의 그런 어떤 어워드 소식도 있었고요. 그분이 이 노래는 나의 자녀랑 마찬가지다, 그리고 나는 내가 정말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러면서 인터뷰한 내용도 보고해서 달리 파튼의 노래도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 가운데 코트 오브 매니 칼라스라는 그 곡 이야기와 함께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 노래를 소개해드려야겠다 했는데, 오늘 긴급 달리 파튼, 우리 달리 언니를 추모하면서 탱자 뮤직 극장 오늘 달리 파튼 스페셜로 준비했습니다. 잠시만 말씀드리고 함께 할게요.
1: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2: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 줄 날려봐요.
1: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 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2: 기계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 해피 투게더.
1: 해피 투게더?
2: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0: 자, AI 정우와 선비의 밀당 토크. 오늘 주제는 뭘까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AI 정우 씨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정우 씨.
1: 안녕하세요, 선미 씨. 저도
0: 반가워요.
1: 반갑습니다.
0: 네.
1: 밖이 정말 무섭게 덥죠?
0: 너무
1: 이
0: 더워요.
1: 더위에 스튜디오까지 오셨을 청취자분들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선미 씨는 이 폭염이 무색하게 스튜디오 분위기를 환하게 만들어 주시네요.
0: 진짜요?
1: 오늘 저랑 같이 꽤 흥미로운 얘기를 풀어볼 텐데요. 미국 공장들이 오랫동안 알아온 인력난 있잖아요.
0: 네.
1: 그 자리를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이 채운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현대차를 들여다본 JP 모건 리서치 노트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로봇이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단순히 위협이냐 기회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고민해야 할 지점들이 있거든요. 선미 씨는 로봇 동료 생기면 어떤 것 같으세요?
0: 글쎄요, 비서 역할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사람이 좋죠. 사람과 함께 나누는 이런 대화들, 말의 온도에서 느껴지는 따뜻함, 이런 거는 또 AI가 따라오기 힘들잖아요. 자, 위협이냐, 기회냐,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둘 다인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예, 한번 대화를 나눠볼까요?
1: 사실 이 얘기를 지금 꺼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JP 모건이 현대차를 분석하면서 내놓은 리서치 노트가 꽤 묵직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미국 제조업 현장에 사람이 없다는 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0: 네.
1: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려는 사람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
0: 그렇죠.
1: 빈자리를 사람처럼 두 발로 걷고 두 손으로 일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채운다는 분석이에요. 단순히 로봇이 일자리를 뺏는다는 오래된 공포 얘기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자리를 어떻게 메울 것이냐는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저는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같이 들여다볼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0: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본격적으로 좀, 얘기에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현대차와 휴머노이드 로봇, 실제로 어떻게 연결된 건지 좀더 풀어주면 고맙겠어요.
1: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거 아시죠? 그 로봇이 공장 안에서 실제로 일하는 장면이 이미 나오고 있어요. JP 모건이 주목한 게 바로 그 지점이에요.
0: 아하.
1: 단순히 로봇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로봇을 직접 현장에 투입하는 회사로 봐야 한다는 거죠. 미국 제조업 현장이 왜 사람을 못 구하냐면요.
0: 네.
1: 솔직히 그 일이 고되거든요. 뜨겁고
0: 그렇죠.
1: 시끄럽고 반복적인 작업을 하루 종일 해야 하는 자리예요. 오늘 같은 폭염에 공장 라인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면,
0: 정말
1: 쉽지 않죠.
0: 끔찍하네요. 그럼요.
1: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빈자리가 생기는 거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의 장점은 기존 공장 구조를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사람 손으로 하던 걸 그대로 할수 있으니까요. 기계를 새로 들이려면 라인 전체를 바꿔야 하는데 로봇은 그 자리에 그냥 서면 돼요.
0: 아하.
1: 현실적으로 매력적인 선택지인 거죠. 다만 이게 마냥 반가운 얘기만은 아니에요. 지금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분들 이야기도 같이 해야 하거든요. 선미
0: 그렇죠.
1: 씨는 이 얘기 들으면서 어느 쪽 마음이 더 크게 오시던가요?
0: 일의 능률 면에서도 그렇고,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뭐 편리하긴 할것 같아요. 그 힘든 노동력을 대신 해주니까요. 근데 인간의 일자리가 급속도로 빠르게 대체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씁쓸함 또 걱정도 사실은 있거든요. 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좀그 이면에 비춰지는 그런 어두운 면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1: 맞아요. 저도 이 얘기를 꺼내야 할것 같았어요. 로봇이 들어오면 분명히 좋아지는 게 있어요. 위험하고 고된 자리를 사람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0: 그쵸.
1: 그건 진짜 의미 있는 변화예요. 그런데요, 그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생겼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 미국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중에는 다른 선택지가 많지 않아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0: 그렇죠.
1: 힘든 일이지만 그걸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는 거잖아요. 로봇이 그 자리를 채운다고 할때 그분들이 갈수 있는 다음 자리가 준비되어 있냐는 질문이 남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기술이 바꾼 일자리는 결국 다른 형태로 돌아왔다는 말을 많이 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0: 네.
1: 그런데 그 결국이 얼마나 걸리느냐가 문제예요. 그
0: 그렇죠.
1: 사이를 버텨야 하는 사람들한테 결국은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은 너무 먼 위로일 수 있거든요. JP 모건 리포트가 현대차의 기회를 이야기한 거라면 우리는 그 기회가 누구에게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술의 속도와 사람이 적응하는 속도 사이의 간격. 저는 그 간격이 오늘 이 이야기에서 가장 무거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아, 정말 깊이 있는 말이네요. 공감해요. 이 기술의 속도와 사람들의 적응 속도, 네,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는 사람과 AI가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1: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기술이 바꾸는 건 공장이 아니라 사람의 하루라는 거예요.
0: 어허.
1: 아침에 일어나서 일터에 가고 저녁에 돌아오는 그 리듬 있잖아요.
0: 네.
1: 그게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한테는 그 반복이 삶의 구조 자체예요. 그게 흔들리면 생계만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0: 아.
1: 내가 세상에 숨어있다는 감각이 같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LA 한인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몸쓰면서 뭔가를 만들어온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로봇이 더 잘한다는 말은 단순한 효율 얘기가 아니에요. 말하면서도 좀 무겁네요.

0: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하면서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요. 미리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1: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나는 뭘 해야 하지 싶은 마음이 드잖아요.
0: 네.
1: 그 감각 자체가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당장 거창한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퇴근하고 딱 한 가지만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0: 뭘까요?
1: 내가 지금 하는 일 중에서 로봇이 대신하기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 그걸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0: 아하.
1: 사람을 읽는 것. 예상 밖의 상황에서 판단하는 것.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위로하는 것. 생각보다 꽤 많이 나올 거예요. 두 번째는 조금 다른 방향인데요. 내 주변에 이 변화로 흔들릴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냥 한번 안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기술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요즘 어떠냐고요. 그 대화가 사실 로봇이 절대 못하는 일이거든요. 이 흐름이 어디로 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는 게 제일 실용적인 준비라고 저는 생각해요. 선미 씨는 오늘 이 얘기 다 마치고 나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남을 것 같으세요?
0: 참 중요한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정우 씨.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한 번쯤 뭐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 완전 공감합니다. 이 JP모건의 리서치 노트가 지적했듯이 이 구인난 해소를 위한 로봇 투자, 제조업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가 이제 되었는데 이에 따라서 현대차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으로 현장 공백을 메우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이게 빠르게 지금 변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긴 얘기를 해줬는데요, 정우 씨. 끝으로
1: 오늘 얘기를 한 줄로
0: 있을까요?
1: 압축하면요.
0: 예.
1: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기술이 바꾸는 속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0: 예.
1: 로봇이 공장에 들어오는 건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0: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죠.
1: 막을 수 있는 흐름이 아니에요. 근데 그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는 아직 결정 안 난 얘기예요. 그게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 하나만 남긴다면 이거예요. 기술은 도구고 그 도구를 누구를 위해 쓸지는 결국 사람이 정한다는 것. 거창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아주 현실적인 얘기예요. 정책이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그 질문을 미루면 간격이 벌어지고 간격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힘들어지는 건 선택지가 적은 분들이거든요. 이 더운 날 오후에 이런 묵직한 얘기 같이 해주신 청취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서미 씨는 오늘 이 얘기 끝나고 집 가시는 길에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를 것 같아요?
0: 글쎄요. 저 오늘 뭐 이건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미국 제조업 현장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 이 문제가 정말 이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체인지 된다라는 뭐 그런 기사 내용 뭐 다들 들어서 알 거예요. 세계적인 투자은행 JP모건이 리서치 노트를 통해서 그 현재 미국 제조업 내에 46만여 개의 빈자리가 오는 2030년 160만 개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AI 휴머노이드, 우리 인간이 하기 힘든 노동력을 대신해 준다라는 그런 점에서는 참 고마운 일이죠. 하지만 또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건 또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죠?
1: 오늘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끝까지 같이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 정말 감사해요. 사실 이런 주제는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로봇이 나쁘다는 얘기도 아니고 기술이 틀렸다는 얘기도 아니니까요. 다만 오늘 이 얘기가 그냥 흘러가지 않았으면 해요. 퇴근길에 잠깐이라도 나의 하루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떠올려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선미 씨랑 오늘 이 시간이 저한테도 꽤 오래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0: 오늘도 주제 아주 좋았어요. AI 정우 씨 고마워요.

네, 160만 개에 달할 파급적인 인력난을 로봇 기술로 극복하려는 시도는 제조 현장의 시스템을 사람이 아닌 로봇으로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를 넘어 산업 전반으로 퍼져나가는 휴머노이드 로봇 생태계 속에서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과

0: 시장 주도권 재편에 정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내용 AI 정우 씨와 풀어봤습니다.
1: 네, 그땐 그랬지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 아, 오늘은 체크무늬에 진달래가 피었네.
2: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1: 아니, 근데 그 색깔 중에서 네. 한국의 여인들이 가장 선호한 색깔이 바로 이 색깔입니다.
2: 핑크색. 에이. 그리고 특히 이제 여름에 제가 일어나야 보이긴 하는데 에이. 이게 옛날 좀 스타일이어서
1: 한번 일어나 봐요. 이왕.
2: 앞으로
1: 아, 잠깐 일어나 봐요.
2: 앞으로 이렇게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거
2: 우리
1: 맞아.
2: 그죠 그죠. 피서지에 갈 때
1: 맞아 맞아 맞아.
2: 어,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입어봤어요.
1: 특히 이제 흰 바지 많이 입고
2: 네네네.
1: 거기다가 바지 좀 걷어 입고 아주 트렌드 마크로
2: 그리고 예, 예 앞에 좀 이렇게 묶어줘야 돼.
1: 예, 그랬던
2: 네,
1: 것 같아.
2: 맞아요.
1: 그리고 흰 바지가 네. 참고로 나이트 가면 그 선광 조명에 무지하게 이쁘게 보입니다.
2: 맞습니다. 예. 또.
1: 자, 오늘은 그렇죠? 어디로 가볼까요?
2: 아니, 네. 어디로 가는 거 아니고요. 오늘은요. 네. 네. 날씨도 너무 덥고 네. 그냥 주저리 우리 수다나 떨려고 나왔어요.
1: 아, 좋아요. 수다
2: 아니, 제가
1: 떱시다.
2: 점심을 먹고 네. 왜 그 제가 지난주에 걷기 얘기했잖아요. 걷기가 그렇게 좋다.
1: 오케이.
2: 근데 특히나 식사 후에는 한 10분 정도 항상 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여기 회사 앞에 분수대 너무 좋잖아요.
1: 너무 좋죠.
2: 네.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그 분수를 안 틀어놓는데 요즘은 더워서 그런지
1: 더우니까,
2: 분수를 틀어놨는데 이 분수 물 떨어지는 소리만 봐도 사실은 힐링이 되잖아요.
1: 그렇지.
2: 그리고 그 근처에만 가도 일단 시원합니다.
1: 시원하잖아요.
2: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또 나름 좀 분위기도 낸다고 이제 괜히 점심 후딱 먹고 아이스 커피 한 잔 이제 텀블러에 넣고
1: 그래.
2: 책을 하나 들고 나는 분수대 가서 좀 쉬어야겠다. 엄마 하나 들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잖아요. 너무
1: 더워서
2: 분수대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1: 그래서 정말 더운 것 같아요.
2: 아 근데 저희 회사가 진짜 너무 좋죠. 여기 회사 그 가을쯤 되면은 정말 그 낭만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나중에 요 근처나 혹시 요 더위가 조금 사그라들면은 저희 분수대에 앉아서 잠깐 쉬시면서 그 오가는 사람들도 구경도 하면서 그러셔도 잠깐 좋으실 것 같아요.
1: 뭐 잘 모르시게 전 개인적으로 뭐 그 아직도 담배란 친구하고 친하게 지내고
2: 거기
1: 있어요.
2: 거기 담배 못 필걸요?
1: 못 피는데
2: 네.
1: 저쪽 끝쪽으로 가면 재터리가 있어요.
2: 네.
1: 그 끝에 쪽 의자에 앉아서
2: 네.
1: 좀 선선할 때
2: 네네.
1: 방송 끝나고 앉아서 방송 끝나고 담배를 피면서 커피를 마시면요.
2: 낭만 있네요. 그것도.
1: 저한테는 그런 힐링이
2: 그러니까요.
1: 없습니다.
2: 아니 그냥 얘기만 들어도
1: 네.
2: 딱 그 상상이 되는 것 같아요.
1: 아니, 어떤 때는요.
2: 네.
1: 담배 피고 한 10분 멍하니 있어요.
2: 아무 생각 없이.
1: 그러면서
2: 네.
1: 이쪽 윌셔 쪽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 있죠.
2: 그렇죠. 맞아요.
1: 저 사람들은 뭐하고 살까. 그 생각도 하고.
2: 아 그리고 이제 퇴근하는 걸까.
1: 네. 그게
2: 네.
1: 작은 낭만이 생겨.
2: 맞아요. 그러네요, 진짜.
1: 네, 그런 것 같아요.
2: 역시 멋있어, 우리 군이 오빠는.
1: 야,
2: 아, 진짜.
1: 그런 것 같아요.
2: 네. 아, 참, 오늘 그랬고요.
1: 예, 예, 예.
2: 혹시
1: 네.
2: 제가 만약에 이제 딱 지금 어떤 질문을 하면은
1: 네.
2: 혹시 본인 셀폰 번호 기억하시죠?
1: 아, 내 거는 기억하죠.
2: 그래도 딱 물어보면 바로 기억나와요?
1: 어떤 때는 멍할 때도 있어요.
2: 그죠. 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영어로 해야 돼. 그러면 네, 한글로 네. 한번 써가지고 네. 저렇게 손바닥에 쓰지 않나요?
1: 네.
2: 그래갖고 이제 하잖아요.
1: 네.
2: 예전에는 우리 다 집에 전화가 있었잖아요.
1: 집에 전화가 있었죠.
2: 그리고
1: 핸드폰 없고.
2: 엄마들이 다 코바늘로 그 전화 받침대를 뜨잖아요.
1: 그럼.
2: 그쵸.
1: 예, 예.
2: 흰색으로 해서 그 전화 받침대도 뜨고, 테이블 위에도 뜨고.
1: 그 수화기 커버도 있었어요. 옛날에.
2: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그 냉장고 커버도
1: 그럼,
2: 있고.
1: 다 그랬죠.
2: 맞아요. 그리고 뭐, 그, 냉장고에 또 이제 엄마들이 다 코바늘로 해서 이제 해놓고. 그때는, 우리 전화번호부 요즘도 저희 한국일보에서 전화번호부 책을 만들기는 하지만
1: 한인록이라고 그러죠.
2: 네,
1: 그런
2: 만들기는
1: 것들.
2: 하지만 전화번호 책도 굉장히 두꺼웠잖아요.
1: 아 그게 없으면
2: 네, 네.
1: 아무것도 못했어요.
2: 맞아요.
1: 초창기에는.
2: 네. 근데 참 그때 그리고 저는 이랬던 것 같아요. 학교 갔다 와가지고 엄마 어디 나한테 전화 온 데 없었어? 첫 번째 질문이. 그러면은 야. 너가 학교에 있었는데 너가 학교가 있는 시간에 너한테 전화를 하는 사람이면은 걔는 학생이 아니고 뭐냐?
1: 그렇지. 그럴 수 있죠.
2: 혼나기도 하고. 그리고 막 따르르는 소리가 나면은 막 서로 가서 막 받으려고 하지 않나요? 별거 아닌데. 여보세요 뭐 이러고. 그리고 또 하나 또 이거 있어요. 요거는 좀 나중 일이기는 한데 엔서링 머신이라고 있었잖아요.
1: 아, 네.
2: 근데 그게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무식했는데요. 저는 지금 집이 없습니다. 집이 없다는 걸 막 다 알려. 저는 지금 집이 없습니다. 용건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1: 그러니까.
2: 네. 참 그랬는데 그죠?
1: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제 네. 그 한인록도 중요하고 조금 더 예전으로 돌아가면
2: 네네.
1: 그나마 연락할 수 있는 게 전화번호밖에 없었는데
2: 네.
1: 아 그때는 뭐 스마트폰 그냥 삐삐도 없으니까
2: 네네.
1: 굉장히 기억력이 좋았어요. 다
2: 그러니까요. 그래서 모든 거 거의 다 기억하잖아요.
1: 미니멈 30개에서 50개는
2: 네.
1: 머릿속에 쏙쏙 들어갔어요.
2: 그리고 중국집 전화번호 뭐 엄마가 네. 뭐 짜장면 시켜 먹자 그럼 내가 네. 전화할게 부르르르 해가서 막 하고
1: 예.
2: 근데 요새는 셀폰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지 않나요?
1: 저는 아직도
2: 네.
1: 798-2330 그러면
2: 어디에요?
1: 저희 집 전화예요. 50년 된 집 전화. 변하지 않았던 가수 현미 씨가 사시던 집 전화.
2: 어떻게? 네.
1: 233도.
2: 네.
1: 그래서
2: 네. 네.
1: 저는 어떤 거 비밀번호가 2330인 게 많아요. 하도 느리에 기억이 돼서.
2: 그래서 우리 내가 그렇대요. 어차피 너가 지금 셀폰 쓸 거잖아. 여기 전화번호 다 저장돼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일부러 기억을 안 한대요.
1: 네.
2: 근데 2330 같은 경우에는 내가 꼭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1: 예, 그런 거
2: 네.
1: 기억이 되죠.
2: 그러니까 그거는 자동으로 네. 뇌가 그냥 저장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1: 그래서 옛날에
2: 네.
1: 보면
2: 네.
1: 이제 전화번호 뭐 조그만 거 수첩 같은 거
2: 네네.
1: 거기다가 전화 백업으로 기록을 해놓고
2: 그렇죠.
1: 그다음에 집에다가 한 벌 더 옮겨놔요. 그거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2: 맞아요.
1: 그래야지 그랬던 시절이.
2: 그래서 연말에 되면은 이제 새로 뭐 수첩 바꾸고 할 때 전화번호 옮겨 적잖아요.
1: 네. 그리고 전화해보고
2: 네.
1: 바뀌었으면 또 옮기고 새
2: 그렇죠.
1: 번호로 담고.
2: 네.
1: 그리고 아마 우리 비니 씨는 조금 어린 시절에 미국을
2: 네.
1: 와서 그러지. 저는 20대 시절이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2: 네네.
1: 약속을 해서 다방에 갔는데 서로 못 만날 경우가 있잖아요.
2: 어떻게 연락할 방법이
1: 네,
2: 없으니까
1: 그러면
2: 중간에
1: 다방 앞에
2: 네.
1: 이런 그 이런 그
2: 메모가
1: 칠판,
2: 있어요?
1: 메모 꼽는 그 이렇게
2: 메모 보드
1: 메모 보드가 있어서
2: 네네.
1: 앞빈이 있어요.
2: 네네.
1: 그럼 종이에 써가지고
2: 네.
1: 다음에 어디서 만나자 뭐 예를 들어서 왔다가 간다 아니 예를 들어서 한 시간을 기다렸는데 안 왔다 가면서 남겨놓는 거야. 기다리다 간다. 언제 또 만나자.
2: 네네네.
1: 연락할 방법이 없어.
2: 그렇죠. 이쪽은 또 약속 시간을 맞춰서 못
1: 네.
2: 가는 상황이 있을
1: 네네.
2: 수도 있는데
1: 네. 거기다가
2: 네네.
1: 전화가 없는 집도 꽤 있었어요.
2: 그렇죠.
1: 그래서 제 기억으로
2: 네.
1: 한국에는 두 종류의 전화가 있었어요.
2: 네.
1: 청색 전화와
2: 네.
1: 백색 전화.
2: 아 그래요?
1: 잘 모르실 거예요.
2: 저희 주황색이었는데.
1: 청색 전화는
2: 네.
1: 빌려서 쓰는 전화고 백색 전화는 내가 자가로 구입을 하는 전화인 거야.
2: 또 완전 처음 들어요?
1: 예, 그건 저 훨씬 더 우리 세대 얘기인데.
2: 아, 그래요?
1: 백색 전화는 내가 사는 전화에서 전화번호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2: 다이얼
1: 있고.
2: 이게 돌리는 거죠?
1: 돌리는 거죠.
2: 당연히. 저는 꾹꾹
1: 들어도.
2: 누르는 거였거든요.
1: 예, 저는 돌리는 것부터 시작했죠.
2: 네.
1: 그리고 청색 전화는 빌려 쓰는 거고.
2: 그
1: 당시만 해도 공중전화가 굉장히 중요한 매체였어요.
2: 그렇죠, 그렇죠.
1: 네. 그래서
2: 그리고 그것도 있지 않았어요? 교환수.
1: 아, 그거는 지방으로 가면
2: 아, 네.
1: 전화기를 이렇게 태엽같이 돌려요.
2: 네.
1: 막 돌리면
2: 네.
1: 교환이 나와요.
2: 네.
1: 그러면 뭐 그때는 전화번호가 아니고
2: 네.
1: 뭐 강원도 화천 23번이요. 그러면
2: 집주소.
1: 집으로 그 집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환수가 있었죠.
2: 네.
1: 그리고 그 당시만 네. 해도 그
2: 네.
1: 통신 수단 중에
2: 네.
1: 전보라는 게 있었죠.
2: 전보 있었죠.
1: 전보.
2: 네. 네. 빨리
1: 그래서
2: 슝.
1: 뭐 예를 들어서 누가
2: 네.
1: 누구 사망, 뭐 급거, 요망, 뭐 이런 식으로 몇 자 해가지고
2: 네.
1: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화기가 없는 집도 있어서 사실은 저 어렸을 때
2: 네.
1: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마음에 들어.
2: 네.
1: 그런데 전화번호를 물어보니까 집에 전화가 없다는 거야.
2: 아~
1: 그럼 어떻게?
2: 네.
1: 그러면 할 수 없이 쫓아가서 집까지 확인을 하는 거야.
2: 네.
1: 연락할 길이 없잖아.
2: 그러니까
1: 연락하려면 집에 가서
2: 그냥 기다려요 무작정?
1: 뭐 아니 뭐 창문 밑에 가서 뭐
2: 불러요?
1: 뻐꾸기를 운다든지
2: 네.
1: 그래서 배웠던 뻐꾸기가 있어요.
2: 네? 뭐
1: 집 밑에 가서
2: 네.
1: 손으로 될지 모르겠는데.
2: 네. 어머머.
1: 이게 밤 되면 되게 시끄러워요. 그냥 창문 밑에 가서.
2: 네.
1: 이런 식으로 하는
2: 무서운데?
1: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네. 제가 온 줄 알고 문이 싹 열리죠.
2: 그쪽도 마음에 들었구나.
1: 그럼 이제 네. 여기야 여기. 크게 떠들면 그때 이제 저 네. 멍멍개가 네. 이러고 우니까 네. 그랬던 시절이에요. 그러면 울면 네. 또 엄마들이 연탄집게 들고
2: 그쵸.
1: 쓱 밖을 바라봐요. 네. 혹시나 그 옛날에는 도둑놈이라고 안 그러고 네. 도적놈이라고 그랬어요.
2: 도적놈?
1: 그렇게 표현을 네. 그렇게 해서 있나 두리번거리고 네. 숨었다가 네. 네. 만나고 그랬던 추억이
2: 엄마들 어차피
1: 있었어요.
2: 이제 연탄 갈려야 온
1: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랬던 시절이
2: 있었어요. 너무 오래로 간, 오래전으로 간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 그게 한 내가 볼 때 한 70년대에서 75년도
2: 아, 네.
1: 그 사이 같아요. 네. 제 기억에 1975년도.
2: 하여튼 전화에 대한
1: 그래서
2: 거는
1: 전화라는 네. 게 지금 네. 뭐 함께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2: 네.
1: 그 전화번호의 그 추억이라는 거는 누구나 네. 다 갖고 있고.
2: 네네.
1: 뭐 잊어버리진 않고 잘 기억을 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2: 그리고 공중전화에서도 네. 50원이었나 그러다가. 전화 카드 쓰지 않았어요?
1: 아, 저희는 카드도 없었고
2: 네.
1: 그냥 뭐 그 오렌지색 공중전화.
2: 네.
1: 그러니까 좀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은색 공중전화 큰 게 생겼고
2: 네.
1: 저 때만 해도 5원인가 10원인가 그랬어요, 공중전화.
2: 네. 네.
1: 예, 그랬던 일화도 있었어요.
2: 그래서
1: 것 같아요.
2: 이렇게 전화 만약에 제가 돈을 넣고 했는데 통화가 좀 짧게 해서
1: 네.
2: 돈이 좀 남았어. 그러면은 수화기를 끊지 않고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 다음 사람이 또 쓰실 수 있게.
1: 잔돈이 나오지 않으니까.
2: 네, 네. 이렇게도 썼던 그런 기억도
1: 근데
2: 나요.
1: 근데 뭐 지금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때 그 공중전화 때문에 묻지마 살인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전화를 오래 쓰는 거예요. 급한데.
2: 네.
1: 그러니까 전화를 오래 썼다는 이유로 살인사건이라고 그런 시절이
2: 진짜요?
1: 있었어요. 아, 그럼요. 있었어요. 한국에서. 그 아마
2: 아이고야.
1: 제가 말씀드리는 게
2: 네.
1: 이 서울보다는 지방으로 갈수록 전화가 네. 조금 더 그러니까 전화사는 연결이 덜 되는 데가 있어서
2: 네, 네, 네.
1: 진짜 태엽식으로 하던 전화도 있었고
2: 네.
1: 그랬던 추억이 있었던
2: 맞아요.
1: 시절인 것 같아요.
2: 그러다가 삐삐 나오고 네,
1: 처음에 삐삐가 대단했죠.
2: 너무 그래갖고 막 암호 같은 거 했었잖아요.
1: 그럼요.
2: 뭐 8282를 기본으로 뭐, 하고 143이 뭐게요?
1: 143이요?
2: 네.
1: 모르는데.
2: I love you예요.
1: 오, 어떻게 143이?
2: I 1이잖아요. 네. Love 4잖아요.
1: 아.
2: U 3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비밀 코드
1: 네.
2: 막 해서 하고 또 삐삐에도 이제 음성 녹음 남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하고 삐삐가 진짜 갑자기 막
1: 그러니까
2: 엄청
1: 삐삐가 아마 전 국민이
2: 네.
1: 굉장히 그 통신이라는 수단이 개발되면서
2: 계속 발달을 하면서
1: 우리를 굉장히 좀 편안하게 만들었고
2: 그리고 삐삐 소리도 막 각종 여러 가지 소리 하고 뭐 나중에 막 야광도 나오고 여기
1: 그러니까
2: 막
1: 처음에는 이렇게 사각으로 된 그
2: 네.
1: 검은 게
2: 네.
1: 옆에 거는 게 나오다가
2: 없는 거, 네.
1: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뽀 이렇게 이쁜 것도
2: 점점
1: 나오고
2: 점점 예쁘게
1: 네,
2: 네.
1: 많이
2: 야광도
1: 개발이
2: 나오고
1: 됐던 것 같아요.
2: 막 그렇게 했었죠.
1: 네. 그러다가 아마 네. 그 핸드폰이 처음 나온 게 처음에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고
2: 네.
1: 카폰이라고 그래서
2: 맞아요.
1: 자동차에서
2: 되게 무식하게 큰 거
1: 네.
2: 도끼 같이 생긴 거
1: 그 이렇게 조폭들이 들고 다녔던
2: 네.
1: 벽돌만큼
2: 까만
1: 생긴 거,
2: 거. 네. 맞아요.
1: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2: 네.
1: 그 호텔 커피숍이
2: 네.
1: 굉장히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2: 네.
1: 그래서
2: 네.
1: 이제 그 커피숍 그 호텔 커피숍을 가면 이쁜 한복이나
2: 한복이나 네.
1: 어떤 그 미니스커트를 입은 직원들이
2: 네.
1: 이게 칠판에다가
2: 네.
1: 이름을 씁니다. 전화 온
2: 네.
1: 사람
2: 네.
1: 예를 들어서 뭐 영등포 김 사장님 그러면 거기 종이 달려 있어요. 그럼 딸랑딸랑 들고 다니면 뭐고 전화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2: 네.
1: 중간에 이제 그 이 벽돌 핸드폰을
2: 네.
1: 들고
2: 네.
1: 부의 상징이니까
2: 한번 이렇게 싹 돌아요.
1: 그것도 보통 나오면 이제
2: 네.
1: 그 항상 그 호남 쪽에 그 조폭들이 많이 나서
2: 네.
1: 여보세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크게 하는 거예요. 예? 아 여보세요. 아따 명식이냐? 아 자기 오랑개로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거기 그 웨이트레스가 지나가면 아따 언니 시원한 물이나 한 잔 주시오 이런 거예요. 그게
2: 아 너무 귀여워.
1: 영화의 진짜로 그런
2: 진짜 너무 잘하신다.
1: 네.
2: 처음 뵀어요 이런
1: 아,
2: 모습을.
1: 그러니까 그리고
2: 네,
1: 이제
2: 네.
1: 이제 밥 같은 거 시키잖아요. 아따야 돈은 충분한 게 고기나 좀 많이 갖고 오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게
2: 아, 너무 웃겨. 네.
1: 거의 그 팔뚝이 막 이렇게 두꺼워가지고
2: 문신짝하고
1: 배꼽까지 바지를 입고
2: 위로 치켜
1: 바지, 바지 통이 12점 반고 그 영화에도 나온 차. 그 영화에 나온 거 모르셨어요? 영화에
2: 너무 웃겨요. 너무 웃겨.
1: 아따야 오렌지가 영어로 무엇이냐 그러니까 옆에 놈이 네. 모르겠는데 그때 네. 그것을 몰라야 네. 오렌지는 델몬트다 그런 거예요.
2: 네? 진짜 너무 웃겨요.
1: 아니 제가 실제로
2: 네.
1: 영등포에
2: 오렌지, 네.
1: 영등포에 월드컵이라는 다방에서
2: 네.
1: 실제로 제 뒤에 있는 사람들이
2: 네.
1: 다방 가면 이렇게 옛날에 그 점 치는 거 있었어요. 돈 넣으면
2: 네네.
1: 이렇게 내 띠를 넣으면 이렇게 요만하게 그 내 운세가
2: 거.
1: 나와요.
2: 네네.
1: 그 당시만 해도 이 성냥이 네. 있을 때예요. 각성냥이
2: 네.
1: 다방에서 담배 다 폈으니까.
2: 네.
1: 근데 자기 홍보하느라고 이제 월드컵 다방이니까 월드컵이라고 성냥이 써 있었던 거예요.
2: 네.
1: 근데 앞에는 한국말로 월드컵,
2: 네.
1: 뒤에는 영어로 월드컵.
2: 네.
1: 그러니까 조폭끼리 앉아가지고.
2: 네.
1: 야, 요것이 뭐라고 있냐, 네. 월드컵을.
2: 네.
1: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여? 이러고 진짜 툭탁거렸던 실제로 있었고.
2: 네.
1: 제가 아는 그, 친구의 동생이 약간 네. 조폭.
2: 아, 네네네.
1: 첫 데이트를 나간 거예요.
2: 네.
1: 그랬는데.
2: 네.
1: 이제 양식집을 간 거죠.
2: 네. 경양식집.
1: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지갑이
2: 네.
1: 뒷주머니에 꼽는 게 장지갑이라고 해서 긴 거 있어요, 지갑이.
2: 네, 네, 네.
1: 그거를 양복 안에 넣어야 좀 있어 보인다고 해서
2: 아, 네.
1: 돈까지 준비해서 네. 이제 식사를 맛있게 하고
2: 너무 웃겨요. 네. 네.
1: 그다음에 이제 그 웨이트레스가 와서
2: 네.
1: 디저트는 뭘로 하시겠습니까?
2: 네, 네.
1: 이제 그러니까 뭐 아이스크림이란
2: 네.
1: 거죠.
2: 네.
1: 근데 양이 안 찼던 거.
2: 아, 네, 네.
1: 아야. 걱정 말고 돈은 네. 충분한 게 고기나 좀 더 갖고 오니라 그랬대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게.
2: 아니 진짜 너무 웃겨요. 너무 잘하신다.
1: 아니 잘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앞에서 듣다가
2: 아니 진짜 그런... 처음 뵀어요. 이런 모습을.
1: 아 그래요?
2: 네. 아니 사투리도 진짜 너무 잘하시고.
1: 아니 뭐 사투리 그렇게 하죠.
2: 아 진짜 어쩜 그렇게 저 진짜 막 우네요. 너무 재밌습니다.
1: 그러니까... 보통 보면 사투리를 뭐 좋아하는 게 아니고
2: 네.
1: 그 고향 지금 우리 그 우리 여기 그 오렌지가 영어로 델몬트 맞습니다.
2: 네. 네.
1: 아, 이제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예요.
2: 네. 아 너무 웃겨요.
1: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었어요.
2: 네.
1: 아야 시크릿이 무슨 뜻이냐? 시크릿이
2: 이제 두목이 딱 이제 물어고. 네. 네.
1: 비밀입니다, 형님. 그런 거야.
2: 네. 그러니까 괜찮다고 말하라고.
1: 아야, 시크릿이 뭐냐고. 나한테는 말을 해야. 그러니까
2: 비밀입니다.
1: 비밀입니다.
2: 내가 비밀 지킨다고 말하라고.
1: 아, 이 새끼가 죽어보려고 이러 와라. 그리고 그냥 두드려 맞은 거예요.
2: 비밀입니다.
1: 말하라고. 그러니까 네. 비밀입니다요. 그래서 맞은 기억도 있어요. 말 되잖아요.
2: 아 진짜 너무 너무 재밌어요.
1: 그러니까 우리 여기 알청님이 아따 네. 아따 크리스틴 뭐하시오이 고향 사람 만났는디. 그래서
2: 네.
1: 그 고향마다 좀
2: 그, 너무 재밌네요.
1: 근데 특히
2: 네.
1: 한국 저는 이제 사실 그 어머님 덕분에
2: 네.
1: 그러니까 한국에 야간 업소라고 그러죠. 나이트클럽이나 이제 저녁에
2: 네.
1: 술을 마시면서 노래하는 곳,
2: 네.
1: 극장식 맥주, 네, 나이트클럽,
2: 네, 네,
1: 카바레.
2: 네.
1: 그런데는 보통 이제 일반인이 아닌 조폭분들이 많이 관리를 하고 계세요. 야간업소이다
2: 네, 네,
1: 보니까.
2: 네.
1: 그러니까 권한분들이 많이, 실제로 저는 많이
2: 네.
1: 그분들하고 접해봐서
2: 네.
1: 그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2: 네.
1: 그럼 이제 어떤 지역은 호남 쪽이고
2: 네,
1: 어떤
2: 네.
1: 지역은 또 경상도 쪽이고
2: 네.
1: 경상도 사투리도 보통
2: 뭐 대구도 그, 있고 부산도 있고
1: 예.
2: 네.
1: 근데 그 경상도 사투리는 또 이 억양이
2: 네네.
1: 롤러코스터예요.
2: 높낮이가 그쵸 그쵸.
1: 네.
2: 오빠야. 네.
1: 뭐 공전다방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2: 네.
1: 어디요? 공전다방에서 3시에 만나요.
2: 네네.
1: 그러니까 그것도 부산과 대구가 달라요.
2: 부산은 조금 더 애교스럽고
1: 네.
2: 대구는 약간 좀 딱딱하죠.
1: 좀 거칠고 그래요.
2: 네, 네. 네. 맞아요.
1: 그러니까 부산은
2: 네.
1: 우야든간에 마음을 독하게 묻고 네. 이렇게 얘기해요.
2: 어? 대구는요?
1: 그래도 넬로 니를 존경한다고 그래도 잘해줬는데 이 소대가리 같은 새끼야 이러고 이제 그렇게 좀 남도 북도가 조금
2: 오늘 진짜
1: 자르고 근데 네. 사실 그 호남 쪽으로 가면 정말 그 계급이 높은 사람들은 네. 목소리 크게 안 내요.
2: 그쵸.
1: 절대로.
2: 네, 저음으로.
1: 조근하게.
2: 네. 아가 이리 없나.
1: 아따 일로 오시오.
2: 아, 네.
1: 반갑소.
2: 네.
1: 그 어머니가 실물로 보니까네.
2: 네.
1: 아따 좋구만.
2: 쌍화탕에.
1: 제가 한국에 가서.
2: 네.
1: 이제 KBS 가요 무대 녹화를 가는데 어머니 네. 따라가다가
2: 네.
1: 저 멀리 현철 씨,
2: 아, 네.
1: 송대관 씨
2: 네.
1: 이렇게 만난 거예요.
2: 네.
1: 근데 송대관 씨가 저를 처음 해보더니,
2: 네.
1: 아이 대관 씨,
2: 네.
1: 우리 돼지야 이제 네. 돼지 별명,
2: 네. 네.
1: 어? 이제 노래하고 음반 내고 했더니 딱 절 보더니,
2: 네.
1: 아따 상태 좋구만, 딱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그러면서 누구를 소개하는데?
2: 네.
1: 그게 이제 가수 김양이라는 트로트 가수인데
2: 네.
1: 송대관 씨가 그 KBS 합창단에 있던 사람을 픽업해서
2: 네.
1: 이제 소개를 해준 거야.
2: 네.
1: 아 그랬더니 내 새끼요.
2: 잘 부탁한다는 게. 네.
1: 그러더니 아우, 현철 씨가 옆에서 있다가
2: 네네.
1: 딱 그랬더니 현철 씨는 또 경상도였지.
2: 네.
1: 짜장면이 한 그릇 먹자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고향마다 그런 특징이
2: 네.
1: 있었어요.
2: 아우 너무 재밌어요. 오늘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1: 아니 뭐 재미로.
2: 이렇게 진짜 성대모사도 잘하시고 네. 사투리 이렇게.
1: 아니 성대모사보다 그냥 제가 듣다가
2: 진짜 깜짝 놀랐어요.
1: 특징들이 있어요.
2: 네.
1: 특징들이.
2: 어머머 어쩌면 좋아.
1: 제가 어렸을 때 시절에 네. 했던 것들이고.
2: 아우 진짜.
1: 이제 재미로 또 우리 여러분들하고 아마 그 실제로 진짜 고향이
2: 네.
1: 우리 H님은 제가 알기로 고향이 광주로 알고 있어요.
2: 네, 네.
1: 그러다 보니까 사투리를 좀 쓰시고
2: 네.
1: 그랬던 거고
2: 네.
1: 또 그 이외에 여러분들이 사투리 쓰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2: 아따 그때라 진짜 재밌었네요. 네.
1: 유난히 경상도 분들이 사투리가 안 고쳐지더라고요.
2: 네.
1: 굉장히.
2: 좀 세서 그런가요? 근데 사투리 자체가 조금.
1: 그러니까 시옷 발음이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2: 네.
1: 경상도에 온 분들은 쌀 발음이 안 돼요. 살 그래요. 살 살.
2: 네?
1: 그런
2: 네.
1: 부분이 없잖아요.
2: 근데 정겨워요 사투리.
1: 굉장히 정겨워요.
2: 네.
1: 저는 굉장히 구수한 것 같아요.
2: 맞아요.
1: 근데 이제 저는 가수 현미 씨 모시고 다니고 저도 이제 처음에 가수를 데뷔를 하면
2: 네.
1: 서울권에서는 신인 가수가 설 자리가 없어서
2: 아.
1: 아무래도 지방을 많이 돌아요.
2: 네, 네.
1: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이에요. 부산을 가면 부산에서 방을 잡아놓고 한 일주일 있으면서
2: 네.
1: 부산, 마산, 창원, 구미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라디오에 PR을 방송을
2: 네.
1: 하러 다녀요.
2: 네.
1: 그러니까 부산 지역 가면 한 일주일.
2: 네, 네,
1: 그렇게
2: 네.
1: 전국을 한 달 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다음에 전라도 갔다가 뭐 충청도 왔다가 강원도 갔다가 경기도 왔다 그러고 서울 올라오는 거야.
2: 그러다 보면 팔도 사투리 다 하시겠어요?
1: 많이 하죠.
2: 네.
1: 듣다 보니까.
2: 네.
1: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 방송국 가면 직원들이
2: 네.
1: 전부 사투리 쓰죠.
2: 그렇죠. 그렇죠.
1: 네,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2: 네.
1: 아무래도 많이 듣게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경상도 분들도 뭐 김피디님 김피디님 하다가 아나운서
2: 네.
1: 들어가면 네 안녕하십니까
2: 그렇죠.
1: 그래.
2: 네 바로 표준화.
1: 하도 이게 돼서.
2: 네,
1: 근데
2: 네.
1: 이제 보통
2: 네.
1: 자기 친구를 만난다거나.
2: 그렇죠.
1: 또는
2: 네.
1: 화가 날 때.
2: 아.
1: 그때는 사투리가 나와.
2: 그렇죠.
1: 흥분하거나.
2: 편하게.
1: 그럴 때
2: 네.
1: 그런 거 같아요.
2: 근데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사투리를 쓰면 호감도가 확 올라갈 것 같아요.
1: 그렇죠.
2: 네, 네. 아무래도.
1: 예.
2: 네. 아 진짜.
1: 가만 있어봐 우리. 성주님께서 반가워요 로빈 씨라고 주셨네.
2: 네 반갑습니다.
1: 네,
2: 저도 그줄 알아요. 네.
1: 네. 그래서
2: 네.
1: 한국에 있는 세인트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그래서 이제 각도마다 사투리가 있고
2: 네.
1: 오늘은 사실 그 전화에 대한 추억 얘기를 좀 나눴는데
2: 너무 재밌어요.
1: 사실 그때만 해도 그 벽돌 핸드폰이 나올 때 그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2: 벽돌 핸드폰 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1: 네. 아 여보세요 하다가.
2: 네. 네.
1: 그래서 그게 왔는데
2: 네네.
1: 사실 그 벽돌 이후로 지금은 사실 뭐 AI라는 친구가 있어서
2: 네.
1: 저는 아니지만 우리 선미 씨 같은 경우는 AI하고 친구처럼
2: 네.
1: 인터뷰도 하고
2: 네.
1: 저는 좀 지식이 짧아서
2: 네.
1: 그냥 사람끼리밖에 못해요.
2: 네네네. 네. 네. 하여튼 아 진짜
1: 그런
2: 너무
1: 같아요.
2: 네.
1: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우리 비니 씨하고 이런 코너를 마련한 게
2: 네.
1: 뭐 어떤 주제를 가지고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 네.
1: 우리 지나왔던 그 추억. 저도 사실은 얘기하다가
2: 네.
1: 잊어버렸던 추억이 갑자기 나와서 끄집어내는
2: 네.
1: 거고.
2: 그리고 오늘처럼 그냥 뜻하지 않은 에피소드로 넘어가서
1: 그러니까,
2: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1: 네.
2: 재밌어요.
1: 그러니까 아니 그러려고
2: 네.
1: 우리가 방송을 하는
2: 네.
1: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2: 어떤 틀을 해가지고,
1: 예, 이 네. 시간에 여러분 지나서 잊혀졌던 네. 그러고 보면 아유 우리 고향에 있는 친구가 생각이 나네.
2: 연락 한번 해볼까.
1: 연락 한번 해보시고 네. 카톡 한번 하시고 네. 뭐 동창회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2: 맞습니다.
1: 그렇게 해서 좀, 좀 조금 더 즐겁게 보내시기를 원하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
2: 목표입니다.
1: 목표인 것 같아요.
2: 네. 네. 이 무더운 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시원해질 수 있다면 네. 얼마나 좋겠어요.
1: 네.
2: 아, 우리 어떻게 마지막 엔딩 멘트 사투리를 한번 해주시죠.
1: 네. 아,
2: 걸쭉하게.
1: 아, 참말로 감사하고요. 우리가 금요일 날 봐야 되는데 그 시기 따끈한 걸로 바삭하게 한번 해봅시다.
2: 오빠야 예. 최고다.
1: 마무리 멘트 하시어요.
2: 아,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고요. 네. 여러분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찬 음식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시고요. 하여튼 유쾌하게 상쾌하게 잘 한 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인간의 모든 지식을 탑재 완료하였습니다. 고선미 DJ 어떤 질문이든 던지십시오.
4: 오 자신감? 그럼 우리 청취자들 마음을 녹여줄 촉촉한 7080 감성 멘트 한 줄 날려봐요.
3: 감성? 로딩 실패 오류 발생 405 프리웨이보다 더 꽉 막힌 저의 회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4: 기계가 왜 이렇게 뻣뻣해? 자 따라해봐요. 오 해피 투게더
3: 해피 투게더
4: 뭐야 AI 차가운 AI에게 인간미를 주입하는 시간 선미와 AI의 예측 불허 밀당 토크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 실시간 주파수 고정해주세요.

0: 자, AI 정호 씨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 씨 나와주세요.
1: 안녕하세요, 선미 씨. 저도 반갑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폭염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0: 그러게요.
1: 그런데 스튜디오 안은 선미 씨 덕분인지 분위기가 참 환하네요. 오늘도 고마워요. 밝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이야기는요, 알츠하이머병 얘기예요. 무거운 주제 같지만 사실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이거든요. 간단한 체열 한 번으로 알츠하이머를 진단할 수 있는 혈액검사법이 세계 최초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치료에도 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요.
0: 맞아요.
1: 오늘 차근차근 풀어보려고 합니다. 선미 씨는 혹시 이 소식 접하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0: 글쎄요. 굉장히 반가웠죠. 기억력 감소 증상이 겉으로 드러나기 뭐 10년 전부터 뇌 속에는 이미 미세한 변화가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이 알츠하이머병 치료의 핵심은 바로 이 골든타임을 그 잡는 조기 발견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혈액검사로 알츠하이머를 진단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정말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주실까요?
1: 네. 사실 알츠하이머 하면 그동안은 진단 자체가 굉장히 힘든 병이었어요.
0: 그렇죠.
1: 뇌 속 변화를 확인하려면 PET 촬영이나 척수액 검사 같은 방법을 써야 했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고 몸에도 꽤 부담이 됐거든요. 그런데
0: 그렇죠.
1: 이번에 세계 최초로 승인된 혈액검사는요, 팔에서 피 한번 뽑는 걸로 그 과정을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0: 아하.
1: 핵심은 뇌에 쌓이는 특정 단백질 흔적을 혈액에서 잡아내는 기술인데 이게 가능해지면 진단 시점이 훨씬 앞당겨질 수 있거든요. 치료는 빠를수록 효과가 다르니까요.
0: 네.
1: 선미 씨 생각도 궁금하네요.
0: 이 뇌척수의 검사나 아까도 얘기해줬지만 고비용 이 PET 촬영 대신에 간단한 체열만으로 알츠하이머를 진단하고 또 치료 시기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치료 현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혈액검사가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1: 좀 더 들어가 보면요.
0: 네.
1: 이 검사의 핵심은 타우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알츠하이머가 진행되면 뇌 속에서 이 단백질이 비정상적인 형태로 쌓이기 시작하거든요.
0: 아하.
1: 그 흔적이 혈액 속에도 아주 미량 떠돌아다니는데 지금까지는 그걸 잡아내기가 기술적으로 워낙 까다로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승인된 검사는 그 미세한 신호를 잡아낼 만큼 정밀도가 올라간 거예요.
0: 아하.
1: 뇌에서 일어나는 일을 혈액이라는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는 셈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0: 뭘까요?
1: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이 단백질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아직 건망증도 없고 일상생활도 멀쩡한 시기에 미리 포착이 가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치료제가 있어도 손쓸 타이밍을 놓치면 효과가 크게 줄어드는 게 지금까지의 한계였는데 이 검사가 네. 그 타이밍을 앞으로 당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정말 크거든요. 물론 이 결과 하나만으로 모든 걸 확정짓는 건 아니고 전문의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건 여전해요. 선미 씨 주변에 혹시 이런 검사 얘기를 꺼내볼 만한 분이 계세요?
0: 많은 것 같아요. 거의 다 뭐 시니어 분들 65세 이상이면 다 좀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60세부터라도요. 아 참 이렇게 좋은 소식인데도 한편으로는 또 이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어쩌나 이런 불안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정우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그렇죠. 사실 저도 이 얘기를 꺼내야 할 것 같았어요. 희망적인 기술인 건 분명한데 동시에 이 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때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하는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0: 그렇죠.
1: 예를 들어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다고 해도요. 네, 그게 곧 당신은 알츠하이머입니다 라는 선고는 아니에요. 위험 신호를 포착한 거지.
0: 아하.
1: 확정 진단은 전문의가 여러 정보를 종합해서 내리는 거니까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숫자 하나 나오면 거기에 꽂히잖아요.
0: 그렇죠.
1: 검사 결과 하나를 받아들고 불안이 폭발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이 퍼질수록 검사 전후로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1: 기술은 앞서가는데 사람이 그걸 소화할 준비가 뒤따라가지 못하면 좋은 도구도 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진단의 문턱이 낮아지는 만큼 그 이후를 받쳐줄 사람의 손도 더 많이 필요해지는 시대가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0: 그렇군요. 이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더 깊이 생각해봐야 할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1: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자꾸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0: 어떤 장면이요?
1: 부모님 기억이 조금씩 흐려지는 걸 느끼면서도 말 꺼내기가 두려워서 그냥 넘기는 자녀들 모습이요.
0: 네, 맞아요.
1: LA에 계신 분들 중에도 분명 그런 마음 품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검사 하나가 생겼다는 게 기술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결과지를 손에 들고 가족끼리 어떻게 이야기를 꺼낼지.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the town, girl, you know me. I must admit, I'm the real brother. 안녕하세요. 오늘도 언제나 즐거운 토요일 아침을 책임지고 있는 DJ 케빈 킴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토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함께했던 한국인이 가장 사랑한 발라드 탑 30위, 그 중에서도 드디어 오늘 마지막 10곡 탑 10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2주 전에는요 30위부터 21위까지, 그리고 지난주에는 20위부터 11위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노래를 들었죠.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탑10에서는요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아, 그 노래 하고 바로 떠오르는 곡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소개하는 순위는 제가 임의로 정한 순위가 아니고요, SBS 음악 프로그램 우리들의 발라드가 공개한 한국인이 사랑한 발라드 탑30의 실제 순위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만들어진 차트라고 하니까요 확실한 검증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재미있고요, 또 우리가 좋아했던 노래, 부모님 세대가 좋아했던 노래, 그리고 지금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노래까지 모든 게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노래를 들으시면 순위만 생각해보지 마시고요, 내 마음속에 이 노래는 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에게는 10위가 내 마음속에 1위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30위가 인생 최고의 탑1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에는 정답이 없으니까요. 오늘 탑10은 노래 순위이면서 우리의 인생의 순위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토요일이 좋아 가족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은 감성을 제대로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한국인이 사랑한 발라드 탑30위에 장장 멋있게 탑10에 올려져 있는 노래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곡은 제가 지난주에 알려드렸죠? 김범수가 부릅니다. 보고 싶다.

지금 들려드린 곡 김범수의 보고 싶다 였습니다. 탑10의 첫 번째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아, 우리 비비아님, 아, 우리 댓글 감사드리고요. 또 사랑이 그리운 고라니님, 아, 신청곡 보내주셨는데 제가 요거는요, 아, 2부쯤에 소개를 해드리고 1부에는 제가 탑10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곡은 2부쯤에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 아, 당당히 탑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범수의 보고 싶다 였는데요. 와, 이 노래는 그냥 제목만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보고 싶다. 네 글자. 아, 너무 간단한 말이죠. 그런데 이 네 글자라는 말을 살면서 쉽게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보고 싶은데 연락하지 못하고, 보고 싶은데 멀리 있고, 보고 싶은데 이미 연락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아, 그런데 이 김범수의 목소리 보고 싶다, 이 네 글자가 정말 이 가사 안에 너무나 너무나 아주 절절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노래가 딱 끝나니까요, 나도 모르게 이 핸드폰을 탁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혹시나 또 나를 향한 누군가의 문자가 와 있지 않나, 이런 마음에서 말이죠. 혹시 나에게 연락한 사람은 없는지, 또 그리고 반대로 내가 연락해야 할 사람은 없는지. 자, 오늘은요, 연락을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연락을 한번 해보면 좋은 그런 보고 싶다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9위 어떤 곡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한국이 사랑한 발라드 탑 30위에 당당히 9위에 랭크를 했습니다. 성시경이 부릅니다. 제목은 거리에서.

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1: Korean Air.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2: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2: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1: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3: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gia.com.
4: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5: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6: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케빈의 토요일의 조화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LA 코리아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에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루스 정인스 코치 명골 허전 진한 국수 국물의 송갈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에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와 오늘 댓글도 열심히 또 우리 애청자분들이 채팅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로빈님 아이고 방송도 하시고 채팅도 올려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늘 힘주신 우리 비비아님 그 다음에 우리 착한 맛 던지댄스 통계님 대구에서 듣고 계신데 지금 대구는 아마 일요일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로라님 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스텔라님 아 역시 아 제가 노래를 살짝 달라 불렀는데요 그냥 좋아서 부른 거니까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9위에 랭크되어 있는 성시경의 거리에서 와 제목부터 그냥 장면이 떠오르죠. 거리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거리가 있었을까요? 학교 앞에 거리도 있었고요 회사 앞에 거리도 있었고 또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거리도 있었고 또 누군가를 기다리던 거리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성시경의 이 곡은요 누군가와 헤어지고 혼자 돌아오는 그 길 그 거리에서를 표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거리에서는 참 많은 기억이 있죠. 특히 이제 한국에서 사시다가 미국에 오신 분들은 가끔 한국에 갔을 때 예전 살던 동네에 가보면 그 거리에서가 아주 그냥 인상이 진하게 남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건물도 바뀌고 뭐 그 앞에 있는 상호도 바뀌고 길도 많이 변했는데 내 머릿속에 또 내 기억 속에 풍경은 그대로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걷다 보면 가끔 옛날 생각이 나죠. 그때 내가 여기서 걷던 친구들 기억이 나고요. 또 여기에서 첫 데이트를 했었지라는 기억도 있고 또 여기에서 정말 울었었지 많이 내가 왜 울었을까 하는 그런 기억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시경의 거리에서는요 우리의 기억과 장소를 함께 소환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거리에서 노래를 들으셨던 분들 마음속에서 어떤 거리를 떠올리셨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탑10의 8위를 공개해 보겠습니다. 김동률이 부릅니다. 제목은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탑 8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들려드린 곡 김동률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파리였습니다. 와, 제목만 들어도 참 많은 이야기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연락을 해볼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할까. 아, 여러 가지가 많이 내포되어 있죠. 살면서 이런 고민쯤 한번 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특히 오래된 인연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젊을 때는 헤어지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헤어져도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고요. 어떤 사람은 멀리 있어도 늘 내 편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오늘 이 노래를 들으면서는요, 꼭 옛날 사랑만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쩌면 이 노래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사랑한다 말할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에 혹시 부부라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보, 우리 다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너무 갑자기 훅 던지면 배우자분들이 놀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왜 그래 이렇게 나오면 너무 생뚱맞으니까요. 아, 이럴 때는 아, 라디오에서 이런 말을 하길래 따라해 봤어 라고 말하시면 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러분들 가끔 노래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드라마나 어떤 대사나 이런 것들을 좀 빌려와서 배우자나 또 연인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6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입니다. 정말 이 노래는요, 역시 왜 여태까지 안 나왔나, 지금까지 왜 이 곡이 왜 안 불려졌을까 생각했는데 드디어 6위에 랭크되어 있네요. 유자가 부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와, 너무나 멋진 노래입니다. 고 유재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7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노래죠. 와,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혀 40년이 지난 노래거든요. 하나도 이질감이 없습니다. 좋은 노래는요, 세월을 이겨내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와, 정말 유재하라는 이름은요, 한국 그 발라드 역사상 시작과 중간 딱 정확하게 그 획을 그은 분이라고들 많이들 얘기하세요. 그래서 한 시대 획을 그은 음악이라고들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노래만 자체로 오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순수할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요즘은 이런 사랑이란 감정도 너무 빠르죠. 좋으면 바로 연락하고 싫으면 바로 끊어버리고 관계도 빨리 시작하고 빨리 끝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요, 한 사람을 좋아하는 데도 시간이 엄청나게 필요했습니다. 편지를 쓰고 답장을 기다리고 전화 한 통화에도 설레고요. 지금 생각하면 참 느린 사랑이었는데, 그런데 그 느림 속에는 한 가지 진심이 묻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노래를 들으면서 진심이라는 게 역시 노래 안에 있구나, 노래 한 곡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 수 있구나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노래 들으시면 첫사랑을 떠올려 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이름까지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때 그 전화번호까지도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글쎄요, 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억은 추억으로 남겨져 있는 게 가장 아름다울 수 있으니까요. 아, 정말 우리 진짜 레전드 발라드 7위에 랭크되어 있던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와, 6위 곡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궁금해집니다. 자, 6위 곡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아, 역시 이 곡도 탑10 안에 있네요. 이문세가 부릅니다. 제목은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0: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1: 놓치지 마세요.
2: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베키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3: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4: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
5: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8: 213-383-3838 213-383-3838.
9: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10: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렴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9: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10: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전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와, 오늘도 많은 분들이 채팅에 글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소개하지 못한 분들, 아, 우리 TK 포레버님 감사드리고, 제가 처음 뵙나요? 우리 앙꼬 부부님도 올라와 계십니다. 그리고 로라님께서 다시 나가셨다 들어왔는지 또 여기에 지금 채팅을 올려주고 계시고, 늘또 우리 비비안님 계속해서 올려주고 계시고, 우리 크리스틴님 또, 아, 멋지게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아, 이 노래는 정말 진짜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대중들이 사랑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노래는요, 정말 제목만으로도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로수, 그 안에 그늘, 그리고 그 아래 서 있는 사람까지 말이죠. 우리 애청자분들도 이런 장면쯤 하나 기억나시나요? 여름날 길을 걷다가 나무 그늘 아래 잠깐 쉬었던 그런 기억 말이죠. 거기에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눴던 모습들, 또는 누군가를 기다렸던 기억들. 참, 왜그 시절에는요, 모든 것들이 특별하고 기억에 남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목처럼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말이죠. 아, 저는요, 미국에 왔을 때 특별한 하루가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됐던 그 처음 시절이 기억이 나거든요. 옛날에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때는 좀 뭔가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뭐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리운 그때 그 하루가 기억이 날 때가 많습니다. LA에 참 보면 야자수나 나무들이 많았죠. 가끔 운전하다가 햇빛 사이로, 나뭇잎 사이로 들어오는 그런 햇볕이나 또그 사이사이에 이 비춰지는 길을 보면 가끔 옛날에 내가 미국에 어떻게 왔었고 또 어떤 생활을 했었는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제 감상은 여기서 그만 좀 내려놓고요. 자, 드디어 5위로 가보겠습니다. 야, 정말 대한민국 그 우리 대중들이 사랑했던 곡 이제 다섯 곡밖에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시간의 흐름을 보니까요,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까지 정말 진짜 장르를 아우르고 세대를 아우르는 곡들이 다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5위는 어떤 곡이 랭크되어 있을지 같이 들어보시죠. 김광석이 부릅니다. 제목은 서른 즈음에.

우리 로라님께서 신청곡을 댓글에 올려주셨는데요. 그 김범수의 보고 싶다는 제가 우리 1부 첫 곡에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들려드린 곡 5위에 랭크되어 있었습니다.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였는데요. 우리 안꼬님께서 이렇게 댓글에 올려주셨어요. 음악은 흩어진 마음들을 모으는 힘이 있어요 라고 말이죠. 와, 저는 1000% 공감합니다. 시간 관계상 4위 빨리 가보겠습니다. 4위는요, 브라운 아이즈가 부릅니다. 제목은 벌써 1년.

지금 들려드린 곡 한국인이 사랑한 발라드 탑 30위에 4위의 랭크가 되었습니다.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이었는데요. 아, 벌써 1년. 사실 제가 방송을 시작한 게 2024년 9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우연한 계기 때문에 라디오 서울에서 주말 방송을 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셔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한 1년만 해보고 적성에 맞거나 또는 제가 좀 할 용기가 생기면 더 해보고 아니면 1년만 채우고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 희한하게요. 주중에는 제가 원래 본업이 있으니까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도 토요일에 이렇게 오면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그 힘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정말 아 제가 이 주말 방송이지만 DJ 하기를 잘했다 싶습니다. 자, 드디어 탑3입니다. 탑3는요, 미리 제가 제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유의 반편지인데요. 와, 정말 이 반편지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신곡이긴 한데 어떻게 탑3까지 올라왔을까. 아, 정말 이게 좋은 발라드의 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반편지는 조용하고 담담하고 따뜻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편지를 쓰는 것처럼 말하고 있거든요. 사실 요즘에는 편지를 거의 쓰지 않죠. 문자로 보내고 카톡으로 보내고 이모티콘 하나면 끝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다릅니다. 종이에 글을 쓰면서 상대방을 생각하고 이 말을 써야 할까 저 말을 써야 할까 하면서 나름 고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적다 보면 편지에는요 마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우리 애청자분들도 마음속에 편지를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간 10시 55분. 아, 빠듯합니다. 잠시 뒤 2부에서는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쭈니와 케빈의 토요 시네마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장안의 화제인 영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든 오디세이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귀 쫑긋하고 기다려 주시고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탑3 아이유의 반편지 들려드리면서 2부에 먼저 가 있겠습니다.

0: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이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0: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 레몬법 전문 리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2: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3: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4: 카페보넨?
3: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4: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3: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4: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5: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6: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town, girl. You know me. I must admit, I'm the real revolution. 토요일의 특별한 만남, 힐링이 있는 라디오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2부로 돌아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토요일 아침 11시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다고 말씀드렸죠? 지난 2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했던 한국인이 가장 사랑한 발라드 탑 30위, 그 중에서도 드디어 마지막 두 곡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먼저 2위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 노래는 참 특별합니다. LA의 8월 뜨거운 토요일 아침에 이 노래를 들려드리면 우리 애청자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자동차는 뜨거워서, 자동차 밖은 뜨거워서 죄송합니다.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는데 마음속에는 눈이 내립니다. 그게 음악의 힘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 노래는 많은 분들에게 한 편의 드라마가 기억나게 할 겁니다. 어떤 노래는 그냥 노래로 기억이 나고요. 어떤 노래는 그 시절의 드라마로, 어떤 노래는 그 시절의 사람으로, 어떤 노래는 그 시절의 나까지 소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요, 음악이 시간을 저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은 한 장의 순간을 저장하지만 음악은 그때의 감정까지 저장한다고 하죠. 그래서 몇 년이 지나면 그 노래를 다시 들었을 때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그때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잠시 과거로 여행을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잠시 뒤에 이제는 마냥마냥 기다려지는 시간, 쭈니와 케빈의 토의 시네마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장안의 화제인 영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든 오디세이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자, 두두두두두 갑니다. 그러면 한국인이 사랑한 대망의 발라드 2위는 어떤 곡일까요? 대망의 2위입니다. 박효신이 부릅니다. 눈의 꽃.

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1: Air.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2: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2: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1: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3: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gia.com.
4: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5: Yamaba Resort and Casino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San Fernando Valley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케빈과
1: 쭈니의
0: 도요 시네마.
1: 와, 드디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다리고 기다리던 네. 토요 시네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0: 한 5주 된 것 같아요 이번에는.
1: 아, 그러니까 뭐 다른 여러 가지 일정이 있어가지고 좀 늦게 뵀지만 네. 기다린 만큼 오늘 아주 기대감이 뿜뿜입니다.
0: 네.
1: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 어떤 거죠?
0: 오디세이입니다.
1: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
0: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개인적으로는 저하고 동갑이고요.
1: 아, 그래요?
0: 네.
1: 와, 진짜 이 이름도 논란입니다, 그죠? 역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0: 네, 영화마다 논란이 되는.
1: 아,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이번 게 정말 제가 보기에 우리 크리스 놀란 감독의 정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와, 아, 이게 진짜 7월 17일에 개봉을 했다 그래요.
0: 맞습니다.
1: 근데 지금 한 달 좀 넘었잖아요.
0: 네네.
1: 아직도 열기가 식지 않은 것 같아요. 네.
0: 그러니까 저희 그 토요 시네마 특선상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요.
1: 네네.
0: 사실 개봉 시기하고 맞추기는 좀 쉽지 않지만.
1: 네네.
0: 그렇다고 해서 저희 그 토요 시네마가 오디세이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1: 맞습니다. 네. 아, 그리고 지금도.
0: 네.
1: 아직도 열렬히 많이들 보고 계시거든요.
0: 맞습니다.
1: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네네. 무조건 이 오디세이 보셔야 합니다.
0: 네. 일단 구 시네마 CGV에서 한국 자막을 볼 수 있고요.
1: LA 뭐 OC 다 볼 수 있죠.
0: 다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이쪽에도 그 IMAX 영화관이 한 두 군데 있거든요.
1: 그러니까 세 개 8개밖에 없대요.
0: 네네.
1: 전 세계.
0: 예, 예. 그러니까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하나 있고
1: 네네.
0: 그리고 얼바인 스펙트럼에 또 IMAX 상영관이 있습니다.
1: 와, 예. 그러니까요.
0: 네, 네.
1: 그러니까 IMAX가 정말 이 화면 자체가 굉장히 넓은 거잖아요.
0: 그러니까 정확히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넓은 와이드 스크린은 2.39:1.
1: 그렇죠. 2.39:1.
0: 예, 근데 IMAX는 뭐 1.4:1인가요?
1: 1.54:1입니다. 네,
0: 예, 예, 아. 그래서 우리가 볼 땐 거의 정사각형에 가깝다.
1: 네네네.
0: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 상영관에서 보면은 위아래를 못 보는 셈입니다.
1: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진짜 제가 보기에 우리 캘리포니아에 계신 분들은요. 축복받은 게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아니 홀리우드에도 있고요, 얼바인에도 있고.
0: 그렇죠.
1: 예. 한국엔 아예 없어요.
0: 용산.
1: 아니. 예. 그 IMAX를 얘기하는데 진짜 IMAX 필름이 상영이 안 된다고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한국은 아예 그냥 없대요. 예.
0: 사이즈만 비슷하고요.
1: 네,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아시안권에서 보려면 일본을 가야 된다고. 일본을 넘어가서 근데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일본까지 갈 정도로 참,
0: 한국 사람들 영화 좋아합니다.
1: 네. 지금 아직도 한국은요 매진 행렬이래요.
0: 그러니까 용화맥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 원 주고 웃돈을 주고 본다는 얘기가 또 하더라고요.
1: 야, 진짜 이게 지금 어느 정도냐면 오디세이를 본 자와 안 본 자로 나눌 정도로 엄청나게 흥행물을
0: 우리는 본 자네요.
1: 본 자. 안 본 자와 본 자. 오늘 제가 들떠 있잖아요. 봤거든요. 제가. 흥분이 넘치고 있습니다 지금.
0: 맞습니다.
1: 아, 진짜 막 입이 지금 막 떨리고 있는데.
0: 근데 특히 그 얼바인 그 스펙트럼에 있는 IMAX 상영관은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그 IMAX 상영관 중에서 가장 좋다. 뭐 사운드나 크기나 그리고 특히 제일 뒷좌석 가운데 거기서 볼 때가 제일 좋다고.
1: 그러니까요.
0: 감독이 어디서 보면 제일 좋다고 얘기까지 했으니.
1: 근데 거기는 그냥 끝난 거예요. 매진 6개월 넘게 이걸 길렀대요.
0: 네.
1: 그거를 본인이 얘기하는데 너무 힘들었다. 근데 진짜 모든 걸 다 리얼하게 찍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뭐 근육부터
0: 그러니까
1: 식단 조절을 그렇게 했대 또 맷 데이먼.
0: 네.
1: 아, 여러 가지 화제가 남아있는.
0: 그렇죠.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아마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오늘은.
1: 진짜. 자,
0: 제가 라디오 서울 그 홈페이지에도 이제 컬럼을 쓰는데
1: 맞아요.
0: 오디세이는 제가 두 번을 썼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8월 5일 전에 자막 나오기 전에 이제 보기 전에 알아야 될 오디세이 하고 쓰고 그 이후에 쓸 만큼 하여튼 오디세이는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1: 자, 이제 그냥 앞에다 서두 자르고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0: 네.
1: 얼마나 대단합니까 진짜 이 영화가.
0: 이 영화가요?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1: 네네.
0: 일단 뭐 그 개봉하고 나서 사실 첫날 첫 주에만 1억 2천만 달러 수입을 좀 올렸고요. 그리고 지금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14억 달러.
1: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뭐 본인들 그 네트로 가는 수익은 다 넘어간 거잖아요.
0: 아, 그럼요.
1: 14억 달러면 대체 얼마인가요? 가늠이 안 됩니다.
0: 그 숫자에 좀 강하시잖아요.
1: 아, 이제 뭐 엄청난 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놀라운 네. 게 뭐냐면 지금 네. 이게 3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루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왜 지금 현대에 사는 사람들이 왜 이 영화에 열광하는 걸까요?
0: 네, 그것이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의 감독의 사실 힘이고요.
1: 네네.
0: 그 크리스토퍼 놀란 그 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브랜드가 된 거죠.
1: 네네.
0: 예, 예,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영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1: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뭐 메멘토.
0: 그렇죠.
1: 다크 나이트.
0: 그렇죠.
1: 인셉션. 와, 전 인셉션 너무 진짜 기억에 남고요. 인터스텔라.
0: 네.
1: 와, 오펜하이머.
0: 예.
1: 오펜하이머의 그 핵이 터지는 거는
0: 그렇죠.
1: 실제로 찍었다고 할 네, 정도니까. 네, 네.
0: 그저 그 던게이트도 빼먹으셨는데
1: 네네.
0: 정말 영화가 많습니다.
1: 네네. 근데, 아.
0: 근데 사실 저는 다크나이트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1: 네네.
0: 그 이후의 영화들에서는 약간의 좀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1: 네네.
0: 그 아쉬움은 사실은 그만큼 제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 기대가 커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이번 이 오디세이를 통해서 완전히 뭐 역시 크리스토퍼 놀란이다 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 그리고 또 오디세이는요
0: 네.
1: 이 놀란 감독이 좋아하는 배우들을 굉장히 많이 출연시켰다 그렇죠. 그래요.
0: 네,
1: 그래서
0: 네, 네.
1: 딴 영화에서는 주연급인데 여기는 조연으로 나오는
0: 그렇죠,
1: 그렇죠. 그런 경우도 많다고 얘기할 정도로
0: 네.
1: 야,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0: 네, 네.
1: 3000년 전에 있는 호메로스의 대서사시
0: 그렇죠.
1: 오디세이를 보러 간다.
0: 네, 네.
1: 야, 참 정말 놀란 감독의 얘기

0: 논란밖에 없거든요. 야.
1: 네, 방금 얘기하신 네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영화 얘기를 하셨지만 네네. 사실 이 재밌는 건 영화마다 장르는 다르지만 네네. 사실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하고 싶은 얘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이 다 모아져서 네네. 이번 오디세이를 통해서 그 얘기를 집약을 한 거죠. 네.
0: 어떤 주제나 어떤 질문을 지금 사실 놀란 감독이 우리 대중에게 던지고 있는 걸까요? 네.
1: 그러니까 뭐 시간이 무엇인지, 뭐 기억은 또 무엇이고, 네네. 인간은 왜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예?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지 이런 것이 사실은 이 오디세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결과처럼, 네네. 예, 그러니까 그 말해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0: 이
1: 예.
0: 오디세이가 영어로 번역하면, 네. 다시 return to home 집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네요. 그래서 네, 네. 오디세이가 주인공 이름이 아니고
1: 그렇죠.
0: 주인공은 네. 오디세우스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네, 네. 아 그래서 사실 첫 곡을 듣고 가야 되는데 네. 건너뛰겠습니다. 자 사실 저는 자 이게 시작이 도입 부분이 트로이의 목마 그러니까
1: 맞습니다.
0: 트로이의 전쟁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1: 맞습니다.
0: 네. 이 트로이의 전쟁
1: 네.
0: 그러니까 결국 트로이와 오디세이가 왜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1: 그러니까 사실 정확히는 트로이 목마의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이제 오디세우스고
0: 맞습니다. 예. 네네.
1: 그걸 통해서 전쟁이 끝나죠.
0: 네네네.
1: 끝나고 이 사람이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0: 네네네.
1: 그 돌아가는 그 10년 동안의 얘기가 오디세우스입니다. 아니 네. 오디세이입니다.
0: 그러니까 결국은 네. 트로이 전쟁이 10년 동안
1: 그렇죠.
0: 돌아가는 네. 여정이 10년
1: 맞습니다.
0: 토탈 이제 이 네. 맷 데이먼이 연기한 오디세우스가 네. 20년 동안의
1: 여정.
0: 여정을 네. 이제 그린
1: 네.
0: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사실 네. 영화는 근데 네. 맨 마지막 트로이 목마가
1: 전쟁
0: 나오면서 끝나. 시작을 네. 하잖아요.
1: 그렇죠.
0: 10년이 네. 마지막 끝날 네. 무렵에
1: 맞습니다.
0: 네. 나오는 건데 네. 와 네. 사실 요거를 생각해보면 또 이 트로이의 나왔던 영화
1: 네, 2004년
0: 브래드 피트가 연기한
1: 맞죠.
0: 아킬레우스를 또 빼먹을 수가 없죠.
1: 사실 그 당시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네네. 이 그 트로이랑 그 2004년에 나왔던 그 트로이 영화에 감독에 선임될 뻔했었어요. 근데 그걸
0: 그래요?
1: 못하고 다크나이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트로이를 못했던 아쉬움이 사실 있었죠.
0: 예, 그래서 이번에 칼을 갈았다는
1: 그렇죠,
0: 얘기네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0: 사실은 네. 아킬레우스는 네. 전쟁의 영웅.
1: 그렇죠.
0: 그다음에 네. 오디세우스는 지략가.
1: 그렇죠.
0: 맞죠?
1: 예예 예, 맞습니다.
0: 그 제가 이제
1: 그 트로이 목마를 아이디어를 낸 사람.
0: 그러니까 예. 그렇죠. 트로이 목마 안에다가 네. 병사를 넣어서
1: 네.
0: 그 성안으로 들어가게 만든 지략을 꾸민 건 오디세우스.
1: 맞습니다.
0: 그다음에 예. 그 전쟁을 총괄한 사람은 네. 아킬레우스.
1: 예,
0: 맞죠?
1: 맞습니다. 예.
0: 그 아킬레우스가 예. 전쟁을 너무 잘해서 네. 아무도 아킬레우스 이긴 사람이 없대요.
1: 네, 네, 네.
0: 근데 네. 아킬레우스도 하나의 약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네. 네.
0: 그래서 나온 말이 네. 아킬레스 건.
1: 맞습니다.
0: 아, 예, 예, 예. 저 그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1: 예, 예.
0: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 아킬레스 건을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게 본인만의 약점.
1: 예,
0: 그게
1: 그렇죠.
0: 이제 그때부터 내려와서
1: 맞습니다.
0: 아킬레우스 때문에 예. 만들어진 말이다라고 예, 얘기할 예, 정도로 예, 예. 뭐, 정말 대단한 얘기 같아요.
1: 뭐 지금도 사실 어느 뭐 상대편에 가서 그 네네. 상대편을 교란시키고 막 이런 거를 할 때 내가 트로이 목마가 돼서 그 접근 그 말도 아직도 쓰고
0: 그러니까요.
1: 있지 않습니까? 그 3천 년 전에 그 고전인데
0: 사실 저는 예. 어렸을 때 그 말이 왜 나오나 싶었는데
1: 예.
0: 이 영화를 이제 보면서 완벽하게 네네. 이해가 됐고요.
1: 네네.
0: 사실 어떻게 보면 오디세이 주인공
1: 네.
0: 트로이 전쟁의 핵심 인물 네. 오디세우스
1: 네.
0: 요게 다음이 도대체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겼죠.
1: 네네.
0: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를 그린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트로이 목마를 통해서 전쟁이 네네. 끝났고,
0: 네네.
1: 그리고 이제 자기 왕국 왕이지
0: 그렇죠.
1: 않습니까? 이타카로
0: 예예.
1: 돌아가는.
0: 그러니까 이타카가 그리스의 소도시잖아요.
1: 그렇죠.
0: 그 소도시에 이 사람이
1: 왕입니다.
0: 오, 예, 왕이죠.
1: 왕이죠.
0: 예, 예, 예,
1: 예. 예.
0: 아.
1: 근데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0: 아니 저는 영화를 볼 때 느꼈어요. 왜냐

0: 페넬로페.
1: 네, 페넬로페.
0: 페넬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1: 그렇죠. 예.
0: 요즘 같으면 이제 전화라도 한번 해가지고 네네. 미친 거 아니냐라고.
1: 어떻게... 빨리 와. 지금 몇 시야? 너 어디야?
0: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그냥 진짜 네. 많이 혼났을 것 같은데.
1: 네, 네.
0: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네. 이카타 섬에 20년 동안
1: 네, 네.
0: 왕이 없으니까 네. 그 왕을 차지하려고
1: 네.
0: 많은 사람들이
1: 그렇죠.
0: 거기 그 성에서
1: 네.
0: 그 페넬로페를 어떻게든 탐하려고 네, 그냥 네. 하잖아요. 아들도 네, 네. 있고
1: 그렇죠.
0: 그냥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페넬로페는 끝까지 남편을 기다리고
1: 그렇죠.
0: 네.
1: 그러니까 실제 고전에서는 페넬로페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여기서는 조금 축소된 부분이 좀 있어요.
0: 네, 네. 네. 아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놀라웠던 부분이 많아요.
1: 네네.
0: 너무 실제적인 사건들이 많고
1: 그렇죠.
0: 그 뭐라 고증을 잘해서 그런가?
1: 네네.
0: 그런 느낌이 많았는데
1: 네.
0: 우리 좀 우리 감독님께서는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1: 그러니까 이게 이제 3000년 전 고종이다 보니까
0: 네네.
1: 거기 뭐 전쟁이라든지 뭐 싸우는 씬 이런 것들을 사실은 얼마든지 카메라 워킹을 통해서 아니면 슬로우 모션을 많이 써서 멋지게 싸우는 장면을 만들 수도 있는데
0: 네네.
1: 사실 굉장히 러프하게 와이드하게 맞아요. 다 보여줬죠.
0: 네네.
1: 그러니까 오히려 그 보기에 멋있지 않지만 더 현실적이고 더 고전스럽고 그런 연출을 또 했습니다. 아,
0: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의 몸에
1: 네.
0: 땀에 쩌들고
1: 그렇죠.
0: 바다에 막 그 뭐라 짠 기운들이 다 느껴지고
1: 마치 현실처럼
0: 손에서도요 네. 다 그 때국물이 줄줄 흐를 정도로
1: 그렇죠, 그렇죠.
0: 그대로 그냥 실제 그 사람들이 거기 녹아 있는 것처럼
1: 맞습니다.
0: 연기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 네네, 네.
0: 진짜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1: 네네.
0: 이 영화를 보면 자꾸 부하들이 죽어나가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1: 네.
0: 사실은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죠?
1: 그렇죠.
0: 돌아오는 에... 과정에서
1: 네.
0: 사람 후배 아니, 부하들이 다 죽어요.
1: 네네.
0: 그럼 다 결국 승리를 했는데 본인이 남는 그러니까 인간에게 남는 건 뭘까요?
1: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신 건데요.
0: 네네.
1: 사실 그러니까 오디세우스는 승리자입니다.
0: 네네.
1: 그 트로이 목말도 아까 또 생각했는 영웅이기도 하고요.
0: 네네.
1: 그런데 크리스토퍼 놀란이 말하는 거죠. 그 영웅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 과연 몇 명이 죽었는가?
0: 그러니까요.
1: 그렇죠. 그리고 더 무서운 질문은 뭐였냐면 그 죽음으로 당신은 정말 자유로운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0: 저는 네. 안타까운 게 자꾸 왜 섬에 가는지 그냥 가면 되는데
1: 네.
0: 궁금증이 너무 많은 것
1: 네,
0: 같아요.
1: 네, 네.
0: 섬에 가서 갈 때마다 죽어요, 부하들이.
1: 네, 네, 네,
0: 안 갔으면 덜 죽었을 텐데.
1: 네, 네, 네.
0: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1: 네.
0: 인간의 탐욕,
1: 그렇죠.
0: 욕망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 호기심.
1: 그렇죠. 그렇죠.
0: 우리들도 네. 정상적으로 그냥 네. 이렇게 한계를 갈 수 있거든요.
1: 네, 네.
0: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1: 네.
0: 딴 짓을 하죠.
1: 그러니까 앞만 보고 가기 힘들죠. 가다가 옆에 꽃도 봐야 되고.
0: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1: 맛있는 냄새 나는
0: 헛짓을 한다 그러죠. 헛발 짓을 하고 다니는
1: 네,
0: 거죠. 근데 이게
1: 네.
0: 영화에서 보는 섬에 가는 과정들이
1: 네.
0: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1: 네.
0: 어쩔 수 없이
1: 네.
0: 똑바로 가지 못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좀 저는 받았거든요.
1: 그 맞는 말씀이세요. 이게 무슨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 정상적인 거죠. 인간이기
0: 네네.
1: 때문에 사실 유혹에 휘둘릴 수밖에 없죠.
0: 네네.
1: 완벽하지 못하니까.
0: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거기에 보면 굉장히 무서운 괴물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1: 네네.
0: 근데
1: 네네.
0: 어떻게 보면 그 괴물들이 조금 우울해 보여요.
1: 우울해.
0: 나쁘게 보인다는 느낌이 아니라.
1: 맞습니다.
0: 네.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감독님께서는요?
1: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앞으로도 얘기하겠지만 그 나오는 모든 유혹과 뭐 괴물이든 이런 것들이 사실
0: 네네.
1: 그러니까 은유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0: 네네.
1: 그러니까 뭐 우리의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어떤 유혹에 휘둘려서 거기에 갈 수밖에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괴물을 통해서
0: 네네.
1: 이 사실 영화나 이 고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0: 네. 예. 아니 전 또 하나 느끼는 게요.
1: 네.
0: 이제 거기 그 7년 동안
1: 네.
0: 그 사실 사람은 아니잖아요.
1: 네네네.
0: 그 신 여신을 만나 가지고
1: 네네네.
0: 어떻게 보면 감금을 당하지 않습니까?
1: 네네네.
0: 그 연꽃을 계속 먹이게 하면서
1: 네. 그 칼리스, 칼리스 말씀하시는 거죠.
0: 칼리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사실 충분히 돌아갈 수 있을 텐데
1: 네,
0: 과연
1: 네.
0: 칼립소 때문에 안 돌아간 걸까?
1: 네, 그 연꽃,
0: 아니면
1: 네 기억이 사실 조금씩 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지만 가장 사실 이겨내기 힘든 유혹이었었겠죠.
0: 네네. 네,
1: 왜냐하면 이제 너무 안정적이고
0: 그렇죠.
1: 무섭고 뭐 괴물처럼 무서운 게 아니라
0: 네네.
1: 그 안에 사랑도 할 수 있고
0: 네네.
1: 더 중요한 건 또 영원히 살 수도 있었습니다.
0: 그러니까 칼립소가 네. 그렇게 재냈다고 하잖아요. 영원히
1: 네.
0: 살게 해주겠다.
1: 네.
0: 나와
1: 네.
0: 영원히 네. 영생을 누리며 네. 행복하게 살자.
1: 네, 그렇죠.
0: 근데 그거를 포기하고 자기는
1: 네.
0: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1: 그렇죠.
0: 근데 그거는 참
1: 네.
0: 멋있게 놀란 감독이 이렇게 뭔가 좀 그 작품을 잘 해석한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10년 중에 7년이 거기였거든요.
0: 네네네.
1: 그러니까 가장 힘든
0: 네네.
1: 유혹이었던 거죠.
0: 아, 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이제 네. 그 여기까지는 스포를 해도 되겠죠.
1: 네네.
0: 그 외눈박이 괴물을 만나잖아요.
1: 네네네네.
0: 근데

0: 영화에서는 표현이 안 됐습니다. 근데 네네. 우리 책에서는 네. 마지막에 네. 이제 그 이 외눈박이 괴물을 열받게 한 네네. 자기 이름을 공개를 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예, 예.
0: 그게 공개를 안 했으면 예, 예, 예. 제가 보기엔 10년 안에 돌아왔을 텐데.
1: 그렇죠.
0: 그걸 공개하면서 예,
1: 예. 그 외눈박이 자기 아버지가 포세이돈 아니에요?
0: 포세이돈 예. 바다의 신.
1: 네, 네.
0: 아,
1: 네,
0: 그러니까요.
1: 예.
0: 그러니까 이제 그 외눈박이 그 거인, 그러니까 그 괴물이
1: 네, 네.
0: 이제 아버지한테
1: 네, 네.
0: 얘기를 하잖아요.
1: 그렇죠.
0: 저 예. 오디세우스를
1: 네.
0: 죽여야 한다. 혼내줘야 된다.
1: 네네.
0: 뭐 이렇게 얘기하니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마법에 걸리기도 하고
1: 그렇죠.
0: 돌아가는 네. 과정 힘들게 만드는데 네. 저는 이때 또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결론을 얘기하려고 제가 넘길 건데요.
1: 네.
0: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괴물도 나오고 여러 네. 가지 뭐 진짜 그 마법을 부리는 사람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1: 네네.
0: 혹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감독님은 어떤 좀 생각이 드셨습니까?
1: 네. 그러니까 뭐 말씀드렸듯이 사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유혹에
0: 네.
1: 뭐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요.
0: 네네.
1: 근데 사실 그 유혹은 당연히 오는 거고
0: 네네.
1: 우리는 그것에 맞서 싸워야 되는데
0: 네네.
1: 결국 이겨내지 못할 수도 있죠. 근데
0: 네네.
1: 그 이겨내지 못해더라도 사실 거기서 자기가 반성을 해서 자기가 실수한 것을 인정한다면은
0: 네네.
1: 그 인정하고 거기서 배운다고 했을 때 앞으로 진전을 하는 거지 그렇지
0: 네네.
1: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우울해진다거나
0: 아.
1: 포기하게 되면은 사실 그 유혹에 이기지 못한 거가 아. 되겠죠.
0: 알겠습니다. 우리 잠깐 네. 여기까지
1: 네.
0: 얘기하고
1: 네.
0: 노래 한 곡 들은 이후에
1: 네.
0: 다음 순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신청곡 보내드립니다. JS가 부릅니다. 종로에서.

0: 마이 우메캔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1: 놓치지 마세요.
2: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3: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0: 토요 시네마 코너에서 지금 우리 이준하 감독님과 우리 오디세이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쭉 얘기를 지금 해보고 나니까요. 왜 결국 이 영화에서의 주장하는 돌아갈 곳, 집을 왜 얘기하는 걸까요?
1: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이 영화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0: 네네.
1: 결국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사실 영화였습니다.
0: 아, 네. 집으로 돌아가는 영화가 아니라,
1: 네.
0: 내 자신으로 돌아가는 영화다.
1: 네.
0: 어떤 그러니까, 의미인가요?
1: 그러니까 오디세우스는 전쟁을 위해서 떠났고 집을 떠났고
0: 네네.
1: 또 살아남기 위해서 싸웠고요.
0: 네네.
1: 그리고 다시 또 가족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것인데
0: 그렇죠.
1: 근데 20년을 지나고 모든 것이 끝나면 사실 또 질문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0: 아.
1: 나는 무엇을 위해 싸웠고 내가 얻은 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잃었고
0: 네네.
1: 그리고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0: 예. 우리 인생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젊을 때는 모든 걸 막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잖아요.
1: 근데 맞습니다. 예.
0: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보면 사실 잃어버린 것도 너무나 많잖아요.
1: 그렇죠. 내가 뭘 잃었나.
0: 그러니까요. 네네. 생각해보게 되고
1: 네네.
0: 얻은 것도 있지만 잃은 것도 많단 말이죠.
1: 그렇죠.
0: 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1: 그렇죠.
0: 내용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시간이 거기서 더 지나면 또 그래서 내가 네. 또 어떻게 살아왔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0: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칼럼을 보니까
1: 네네.
0: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종교적인 쪽하고도 연관을 시켜서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1: 그러니까 결국 사실 오디세우스는
0: 그러니까
1: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나를 만나는 시간을 사실 가진 거거든요.
0: 네네.
1: 근데 사실 종교로 보면은 나를 만나는 시간은 불교에서는 사실 깨달음을 좀 얻는 시간이고요.
0: 네네.
1: 뭐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0: 네네.
1: 네. 근데 여기서 사실 저는 생각이 더 났던 게 사실 그 인도가 믿고 있는 그 힌두교에서는
0: 네네.
1: 뭐 자기가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어느 정도 인생이 되면은
0: 네네.
1: 1년 동안 떠나는 어떤 행위가 있습니다.
0: 아.
1: 그게 이제 뭐 바나 플라스타와 뭐 샨나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0: 아,
1: 그러니까 1년 동안 거린으로 사는 겁니다.
0: 아...
1: 자기 걸 다 내려놓고
0: 그러니까
1: 가족과
0: 채웠다면 네. 다 내려놓는다는 걸 그러니까
1: 말씀하시는 거죠. 1년 동안 자기가 혼자서
0: 네네.
1: 어떻게 보면 거지로 살면서 나를 네네. 다 비우고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0: 저는 예. 이 얘기를 하시니까
1: 네네.
0: 우리 영화를 떠나서 우리 애청자분들께 한번 좀
1: 네.
0: 같이 쉐어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1: 네.
0: 이민 생활을 했을 때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그런 교차 오버랩이
1: 맞습니다.
0: 되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민 생활 하신 분들은 더 이렇게 느끼실 텐데요.
0: 네네.
1: 그냥 처음 미국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고 어떻게 가족 먹여 살리고 어떻게 자녀 키우고
0: 네네.
1: 뭐 집도 사고 비즈니스도 해야 되겠죠.
0: 네네. 근데 저는
1: 네.
0: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영화의 마지막과도 굉장히 연결된다는
1: 맞습니다.
0: 게
1: 맞습니다.
0: 저 같으면 오디세우스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리고
1: 네.
0: 나라의 왕이잖아요.
1: 네네.
0: 모든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1: 네.
0: 이타카 섬에 있는 그 적들을 다 물리치고 나서도
1: 네.
0: 그 왕좌를 차지하지 않고
1: 네.
0: 아들한테 그 왕위를 넘겨주고
1: 바로 물려주고
0: 그 아내하고 떠나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걸 보면서
1: 네.
0: 지금 말씀하신 게 모든 걸 다 얻었지만
1: 네.
0: 결국은 다 내려놓고
1: 네.
0: 떠나는구나.
1: 네, 네.
0: 그게 우리 인생과도 같지 않을까.
1: 그러니까 10년 동안의 그 여정을 통해서 결국 갖고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걸 다 버렸을 때
0: 네,
1: 내가
0: 네.
1: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거죠.
0: 근데 저는
1: 네,
0: 그때
1: 네.
0: 마지막에 주인공
1: 네.
0: 오디세우스의 얼굴을 봤는데
1: 네.
0: 너무 온화한 표정을 맞습니다. 웃고 있는 거예요.
1: 맞습니다.
0: 다 내려놨는데
1: 네, 네.
0: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서쪽으로
1: 네.
0: 가자.
1: 네네네. 네, 네.
0: 근데 어떻게 보면 서쪽이라는 건 우리도 아무도 예상하지도 못했고
1: 네.
0: 지도에도 없었습니다.
1: 그렇죠.
0: 뭔가를 얘기하는 걸까요?
1: 그게 아마 이제 자기가 전쟁을 일으켜서 생겼던 여러 군인들을
0: 네네.
1: 빌기 위해서 서쪽에 있는 그들의 무덤으로 가는 거거든요.
0: 네네.
1: 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얼굴이 온화한다는 것은 뭐냐면 뭔가 이제 얻기 위해서 할 때 얼굴과
0: 네네.
1: 내가 얻을 것이 없을 때
0: 네네.
1: 그게 결국 자유를 찾은 거거든요. 그때 얼굴이 정말 다른 거죠. 그러니까
0: 처음에는
1: 네.
0: 적과 싸우기 위해서 트로이로 갑니다.
1: 그렇죠.
0: 전쟁의 승리가 된 다음에는
1: 네.
0: 다시 이제 아내와 가족을 위해서
1: 네.
0: 또 이카타로 돌아오죠.
1: 네, 네, 네.
0: 근데 결국은 이카타에서도 다시 떠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사실 그렇게 승리를 하고 그렇게 겨우 돌아왔으면
0: 그렇죠.
1: 이제 다시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0: 맞아요.
1: 누리면서
0: 네네.
1: 왕의 걷는가 그리고 맛있는 음식과
0: 그러니까요.
1: 그렇게 살지 않고 오히려 다 버리지 않습니까?
0: 그러니까요.
1: 예.
0: 아, 참 멋지게 예. 연출을 한 것 같기도 하고
1: 맞습니다.
0: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배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1: 네네네.
0: 저는 사실 맷 데이먼이
1: 네.
0: 사실 옛날에 그 우리가 그 본 시리즈
1: 네네네.
0: 너무 유명했잖아요.
1: 그렇죠.
0: 싸움도
1: 네.
0: 잘하고
1: 네.
0: 그때의 모습과
1: 네네.
0: 지금의 성숙한 모습은
1: 그렇죠.
0: 완전 다른 사람 같아 보여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1: 그러니까 일단 저도 굉장히 좋았고요.
0: 네네.
1: 그러니까 완벽한 영웅을 연기하지 않은 것이 좋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전쟁의 영웅의 모습이 아니라
0: 네네.
1: 그냥 지치고 늙고 막 뭐 두려워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오만하기도 하고
0: 네네.
1: 굉장히 인간적인 거죠.
0: 네네.
1: 그래서 오히려 더 인간적으로 느꼈습니다.
0: 또 네. 하나 이제 여주.
1: 네네.
0: 우리 이제 앤 해서웨이가 네. 연기한 페넬로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앤 해서웨이 얘기만 해도 입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0: 아.
1: 너무 멋지게 연기를 너무 잘했고요.
0: 네네.
1: 네. 그리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전쟁을 또 치르고 있었거든요.
0: 네네.
1: 이타카에서는.
0: 네네.
1: 네. 그런 모습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0: 그러니까 네. 그 보면 영화에서 보면 배틀에서 옷을 짜고 있잖아요.
1: 네네네.
0: 그게 이제 원작에서는 제 그 잠옷이라 그래요.
1: 아, 네, 네.
0: 왜냐하면 잠옷을 다 짜면
1: 아, 네.
0: 이제 누군가와 아, 네. 동침을 해야 되기 때문에
1: 네,
0: 이제
1: 네.
0: 그러면
1: 네.
0: 이 사람은 이제 그
1: 네.
0: 아, 오디세우스를 내려놓고
1: 네, 네.
0: 다른 사람의 왕이 되기 위한 여왕이 되는 절차죠.
1: 네, 네, 네.
0: 그래서
1: 그렇죠.
0: 낮에는 배틀을 짜고
1: 네.
0: 밤에는 계속 그걸
1: 네.
0: 풀고
1: 네,
0: 그걸 반복했다 그래요.
1: 지혜로운 여인이죠.
0: 네. 그리고 정말
1: 네.
0: 놀란 감독이 얼마나 치밀했냐면
1: 네.
0: 앤 해서웨이에게
1: 네.
0: 배틀 짜는 걸 정말 연습을 해라.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1: 네.
0: 진짜 배틀 짜는 걸 연습을 했다 그래요.
1: 네.
0: 대단한
1: 아마 일반적인 감독이 시켰으면 안 했을 거예요.
0: 아,
1: 놀란 감독이 시키니까
0: 그러니까 네. 모든 걸 본인한테 극사실화를 시키는 것 같아요.
1: 네, 네.
0: 수염도 기르게 하고 실제 여주한테는 배틀 짜는 것까지 연습을 시키고.
1: 그 말씀이 맞네요.
0: 네.
1: CG도 사용하지 않고.
0: 그러니까요.
1: 그냥 뭐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할 수 있어야 되고.
0: 네, 네, 네. 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재밌는 게
1: 네.
0: 사실은 이제 그 우리 그 영화 속에서
1: 네, 네.
0: 그 어떤 섬에 갔을 때 마녀를 만나잖아요.
1: 네네.
0: 마녀를 만나서
1: 네.
0: 그 이제 그 자기 부하들이
1: 네.
0: 다 돼지로 변하잖아요.
1: 그렇죠. 네, 네.
0: 근데 저는 그거를 책에서 읽었을 때와
1: 네네.
0: 실제 영화에서는 어떻게 그걸 표현할까?
1: 네네네.
0: 와 저는요.
1: 네.
0: 이 사람이 진짜 놀란 감독이 대단하구나.
1: 네, 네.
0: 너무 자연스럽게 사람이 돼지가 되는 과정을
1: 네,
0: 표현을
1: 네.
0: 하잖아요. 막 처음에는 개걸스럽게 먹게 만들어요.
1: 네.
0: 먹다 보면서 입이 네. 벌어지고
1: 네.
0: 입에 손가락이 들어가면서
1: 네.
0: 자연스럽게 돼지가 변하는데
1: 네.
0: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1: 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CG를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0: 네. 네.
1: 좀 괴기스러웠죠. 무섭지 않았습니까? 사실?
0: 아, 네. 무서웠지만 너무 사실적으로 보이니까
1: 네. 네. 네. 네.
0: 우리도 저렇게
1: 네.
0: 마법에 걸리면
1: 네.
0: 저런 식으로 돼지가 되겠구나라는 네. 느낌 저는 확 받았거든요.
1: 그렇죠. 네.
0: 와.
1: 그러니까 식탐 뭐 탐욕 같은 얘기인데 사실 저희도 어쩔 때 먹을 때 막 정신없이 먹을 때 있지 않습니까?
0: 네네.
1: 예, 그런 모습을 스스로한테 좀 생각하게 되는 또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0: 그리고 이제 그 여섯 개 머리가 달린 괴물 있잖아요.
1: 네네.
0: 그게 원래는
1: 네.
0: 원작에서는
1: 네.
0: 그 아녀의
1: 네.
0: 남자친구래요.
1: 아 남자친구.
0: 남자친구인데 예. 이제 네. 하도 이제. 이제 네. 마음에 안 들게 하니까 얘는
1: 네.
0: 이제
1: 네.
0: 그 섬 벽에다가
1: 네.
0: 돌로 만들어서 이제 여섯 개 이제
1: 네.
0: 이제 이것도 있고 그리고
1: 네. 네.
0: 원작에서는
1: 네.
0: 이제 거기에서는 하루 이틀 만에 돌아오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거기서 네. 1년을 살았답니다. 아들도 네. 낳고요.
1: 아, 아들도 낳습니까?
0: 아들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1: 네.
0: 이제 원작에서는
1: 네.
0: 좀 이렇게 나쁜 모습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1: 네.
0: 영화 자체에서는
1: 네.
0: 그 뭐야 그 오디세우스를
1: 네.
0: 아주 신실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1: 네.
0: 그 여정의 그 포커스에 맞춰서
1: 거기서 1년 거기서 1년이고 칼리스에서 7년이면
0: 네.
1: 10년 중에 8년인데
0: 네.
1: 8년 동안 잘 지냈네요. 오디세우스가.
0: 그러니까
1: 네.
0: 또 하나는 그리고 저는 네. 이제 인상 깊었던 게 이제 마지막에 섬에 갔을 때 그 소고기를 그러니까 소의
1: 네.
0: 고기를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1: 네, 네, 네, 네, 네, 네.
0: 근데 결국은
1: 네.
0: 어느 순간 부하들이 숨어서
1: 네.
0: 먹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런
1: 네,
0: 것들.
1: 네.
0: 그다음에 세이렌 얘기 한번 해주실 것. 세이렌 얘기.
1: 세이렌도
0: 약간 결국, 스포.
1: 예, 뭐,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유혹을 하는 거죠.
0: 네네.
1: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자기는 듣겠다,
0: 네네.
1: 한번 이겨내 보겠다 해서 그 소리를 또 듣는 장면이 있었죠.
0: 그래서 우리가 네. 지금 사이렌이라고 얘기잖아요.
1: 네, 세이렌.
0: 세이렌은 이제 네. 어원이 세이렌.
1: 아, 그것도 겁니까?
0: 네네. 세이렌이
1: 아,
0: 어원이고요.
1: 몰랐습니다.
0: 네, 네. 그게 너무 듣기 좋은 소리가 지금은 사이렌으로 바뀐 건데.
1: 아, 네. 네.
0: 근데 참 이것도 보면서
1: 네.
0: 하, 오디세우스는 진짜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자기 부하들은 귀를 막게 해요.
1: 네.
0: 근데 본인은
1: 아.
0: 결박을 시켜놓고 그걸 다 듣지 않습니까?
1: 너무 궁금해.
0: 너무 궁금해가지고 자기만 듣겠다.
1: 너희들은 노를 지어라. 나는 듣겠다.
0: 아, 근데 참 그런 것도 표현을 되게 잘한 것 같습니다.
1: 네, 네.
0: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요 정도 스포는
1: 네, 네, 네.
0: 사실 뭐 네. 다 원작에도 있는 거고 그렇죠. 유튜브에 가면 다 있습니다.
1: 네, 네.
0: 하지만 그 사이사이 숨겨진 얘기가 너무나 많으니까
1: 네, 네.
0: 진짜 저는 제가 보건데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1: 네.
0: 이 영화 나중에 그냥 집에서 보면 안 되나요?
1: 안 됩니다. 네. 일단 저희처럼 CGV에 가서
0: 네네.
1: 충분하게 내용을 습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IMAX 영화관이 좀 이렇게 쿨 다운 됐을 때 한번 큰 곳에서 한번 큰 사운드로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와 크다 뭐 그런 게 아니라
0: 네네.
1: 그 넓은 바다에 사람이 하나 떨어졌을 때 사람의 존재가 느껴지는데 그게 이제 연출을 한 거지 않습니까?
0: 네네.
1: IMAX로.
0: 네네.
1: 그러니까 큰 영화관에서 봐야지만 그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작은 건지 네네. 그 바다 안에 그런 걸 사실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극장 가서 보십시오.
0: 저는요
1: 예.
0: 집에서 봐야 할 영화도 있다고 생각해요.
1: 네네네.
0: 하지만 집에서 보지 말아야 할 영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저희들이 진짜 추구하는 게 뭐냐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는 건 극장에 가셔라.
1: 네네.
0: 한번 보셔라.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 때문에
1: 네.
0: 좀 밖에 나가서 여가도 즐기시고
1: 그쵸. 가족과 친구와 함께
0: 예, 좀, 예. 좀 이렇게 그 뭐라고 하나 좀 늘 우리가 열심히 일만 하잖아요. 저 그쵸. 아시는 분도 극장에
1: 네.
0: 평생 미국에서 가본 적이 없대. 이번에 오디세이 때문에 가보셨다 그러더라고요.
1: 네, 네,
0: 아
1: 네.
0: 극장이 이래 이런 곳이었구나. 너무 너무 우리 각박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우리 한인분들이
1: 맞아요.
0: 그러니까
1: 네.
0: 이런 기회
1: 네, 네.
0: 표 비싸지 않습니다. 화요일은 그쵸. 되게 싸잖아요.
1: 그렇죠. 뭐 한 CGV 같은 경우에는 얼마죠? 한 13불? 11불?
0: 네, 그밖에 네, 안 해요. 네, 너무 싸요. 그러니까 네, 진짜 요즘에 네. 냉면 한 그릇도 11불이 안 해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네요.
0: 한번 가서 꼭 보시면 그러네요, 좋을 것
1: 그러네요.
0: 같습니다.
1: 네.
0: 마지막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20년 만에 돌아온 영웅이
0: 네, 네.
1: 마침내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 다시 떠나는 이야기.
0: 아,
1: 네.
0: 그러니까 저는
1: 네.
0: 이 영화를 보고 한 줄 평을 말하라면 이렇게 네. 생각 들었어요.
1: 네, 네.
0: 신을 거스르지 마라.
1: 네.
0: 그냥
1: 네.
0: 그냥 빨리 퇴근해서 집에 가.
1: 수긍해라. 예.
0: 왜 그 신의 그 명령을 거스르고
1: 그렇죠?
0: 남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서
1: 네.
0: 남들은 한 달 만에 돌아갔는데
1: 네. 네. 네. 네.
0: 10년을 걸립니까?
1: 네.
0: 근데 마지막에 근데 이 오디세우스가 결국은
1: 네.
0: 신의 어떻게 보면 그 자기 부하들이 죽어가지고
1: 네. 네.
0: 알려주잖아요. 절대 그냥 성에 들어가지 말아라.
1: 네. 아,
0: 충분하게
1: 네.
0: 준비를 해서 들어가야지 그렇죠. 너가 살아남을 수 있지.
1: 그렇죠.
0: 그냥 준비를 하지 않고 들어갔으면 너는 바로 죽을 것이다.
1: 아, 결국 수긍을 했네요.
0: 그 마지막 네. 수긍을 했지.
1: 네.
0: 그러니까 다 부하들을 잃고 그렇게 10년을 허송생을 보낸 후에야 깨달은 것 같아요.
1: 맞아.
0: 이제
1: 맞아요.
0: 말을 네. 들어야 돼요. 우리 애청자분들도 분명히
1: 네.
0: 누군가의 말을 들어야 될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1: 네, 네.
0: 그분의 말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1: 뭐 20대는 도전한 게 맞습니다.
0: 네, 네.
1: 저희 나이 때 되면은 이제는 네, 네. 받아들여야 됩니다.
0: 네.
1: 그러지 나를 뭐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0: 예. 마지막으로 평점 몇 점 주시겠습니까?
1: 5점도 부족합니다. 5점 만점에. 예,
0: 아.
1: 그러니까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역작이었고요.
0: 네네.
1: 이거는 21세기 영화에 뭐 길이길이 남을 영화입니다.
0: 아.
1: 예.
0: 아무튼 네. 진짜 오늘 얘기를 진짜 1, 2부로 나눠서 해야 될 정도로
1: 그렇죠. 예.
0: 오늘 못다한 얘기는 다음 때를 꼭 좀 부탁드리고요.
1: 네네.
0: 아, 오늘 사실은요.
1: 예.
0: 그 우리 감독님께서
1: 예.
0: 이 오디세우스와 맞는
1: 네.
0: 오디세우스의 여정을 그린 오디세이와 맞는
1: 네.
0: 그런 곡을 준비해 주셨는데
1: 네, 네.
0: 또 우리 애청자분들이 신청곡을 주셔가지고
1: 아, 애청자 먼저고요.
0: 예, 예.
1: 제가 고른 노래 너무 지루합니다. 사실 잘 됐습니다. 아주
0: 원래는 네. When I'm Home인데
1: 네, 네, 네.
0: 제가 이번에 들려드릴 거군요.
1: 네.
0: 우리 사랑이 그리운 고라님이 신청해 주신 015B의 처음만 힘들지.
1: 아 015B
0: 마무리하겠습니다.
1: 예, 최애입니다.
0: 오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예,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네, 예, 고맙습니다.
0: "우리 사랑이 그리운 고라니님이 신청하신 015B의 처음만 힘들지" 듣고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감독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작 됐어. 청소를 잡던 날 모두에게 전화했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그날은 가슴이 떨려 잠을 이루지 못했어. 하지만 오래 갈 것 같은가.

0: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0: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12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1부를 시작으로 2부 오디세이 영화까지 정말 숨가쁘게 지나왔는데요.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한국인이 사랑한 발라드 탑 30위에 대망의 1위를 발표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노래를 제치고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랑한 단 한 곡이 남아 있는데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아, 근데 오늘 차트의 1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주 오래된 노래도 아니고요, 한 세대만의 노래도 더더욱 아닙니다. 비교적 최근에 나온 노래인데도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다고 하네요. 제목부터 우리가 나눈 사랑 이야기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함께 간 장소도 남아있고 그 사람이 좋아했던 모든 것이 남아있습니다. 한국인이 사랑한 발라드 탑 30위 오늘의 마지막 곡, 이 노래를 들어보기 전에요, 행복한 토요일 보내시고 오늘은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웃고 조금 더 고마워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토요일이 좋아 애청자 여러분, 저는 애청자 여러분 계셔서 늘 행복합니다. 대망의 1위 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이 사랑한 발라드 탑 30위 드디어 1위에 랭크되어 있는 노래 공개합니다. 악동 뮤지션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들려드리고 저는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청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3: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2: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3: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2: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3: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2: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4: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5: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제 합니다. 뉴스 와 땅! 뉴하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금요일 뉴스 특보 국민일보 윤예솔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첫 번째 소식 바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뉴스는 여야 정기국회 앞두고 나란히 워크숍 연찬회 열고 전열 정비, 네팔 홍수의 금주령도입니다.
0: 네, 여야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어제부터 나란히 1박 2일 연찬회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1: 네, 9월 정기국회 앞두고 민주당은 인천 영종도에서 워크숍을 열었고요. 국민의힘은 경기 고양에서 연찬회 열었습니다.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인 만큼 입법과 예산 놓고 여야가 본격적인 전열 정비에 들어간 건데요. 예. 공교롭게도 양당 모두 이제 밖으로는 정기국회 전쟁 준비하면서 안으로는 좀 당내 갈등 수습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0: 네, 근데 네팔 대홍수 피해 때문에 여야가 진행을 좀 고민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려요.
1: 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이제 네팔에서 대규모 홍수 발생이 한국인 9명이 실종되거나 고립된 상황 놓고 네. 이거 행사 그대로 진행해야 되는지 좀 고민을 했는데 양당이 좀 합의를 그러니까 전화를 통화해서 뭐 협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있고 해서 일단은 진행을 하지만 이제 공식 만찬에서 술 마시지 않기로 했고요. 또 민주당은 원래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과 의원 전원이 청와대 오찬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건 좀 취소됐습니다.
0: 비공식 만찬에서는 술 드셨겠죠? 근데 저는 민주당이 뭐 집권 여당이고 당원도 많고 당비도 많고 뭐 그러긴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거기 초호화 호텔 리조트잖아요. 인스파이어 아레나. 네. 거기서 하는 게 맞았을까? 전 자꾸 그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윤예솔 기자님도 네. 어제 다녀오셨죠?
1: 네, 저도 어제 다녀왔습니다.
0: 어땠어요? 되게 화려하잖아요, 거기.
1: 네, 너무 화려했고.
0: 좀 어떤 연수원 같은 데 빌려서 좀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1: 네. 네. 좀 화려한 거에 비해서 네. 그래도 분위기는 초반에 좀 되게 무거웠어요.
0: 무거웠어요?
1: 네, 네. 저기 네팔. 그 네팔 사태 때문에 다들 좀 너무 이제 들뜨지 말자 약간 이런 분위기였었고 네, 이미 조금 예약이 다 되어 있고 해서 좀 취소하기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0: 아니 근데 민주당 워크숍에서 또 갈등이 불거졌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이게 두 번째 뉴스인데요. 민주당 전대 끝났는데도 노선 전쟁은 계속됐습니다. 김민석 정청래 공개 충돌입니다.
0: 네 아니 참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렇게 김민석 대표는 통합 화합 이런 얘기를 계속했는데. 제가 좀 언뜻 보니까 사적인 자리에서 한 얘기를 갖고 정청래 대표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막 공격성 발언을 한 것 같아요. 좀 소식 좀 전해주세요.
1: 네, 어제 좀 서로 정청래 대표 측에서 상당히 강한 표현이 오기도 했고 네. 김민석 대표도 좀 너무 자주 정청래 대표를 언급하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제 김민석 대표가 의원들 앞에서 직접 PPT 띄우면서 민주당 앞으로 어떤 노선으로 가야 되는지 이 부분을 설명했던 게 좀 문제였어요. 네. 이제 화면에 중도보수 확정과 구조적 다수 그리고 한쪽에는 단결하라 중도는 없다 이런 키워드를 나란히 두고 네. 이제 중도는 없다라는 부분이 정청래 전 대표의 노선이다 약간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김 대표는 직접 워딩을 좀 전해드리면 정 전 대표는 대표적인 중도는 없다 없다론자다. 그러면서 본인은 이제 계엄 이후에 극단 우측으로 넘어갔던 보수층의 빈 공간까지 우리가 좀 가져와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당원들이 이 노선을 선택해서 내가 승리한 거다. 이렇게 좀 비교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0: 이번 전당대회가 어떤 인물,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노선을 선택한 거다. 이렇게 규정을 했다는 얘기네요.
1: 네, 그렇습니다. 김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아예 노선의 선택이다. 이렇게 규정을 또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기에는 되게 지지율 높았는데 네. 지방선거 이후로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럼에도 친명계 대표 주자인 자신을 선택했다는 이유는 이제 민생 실용 확장 이게 정부의 노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선택한 거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0: 정청래 대표 가만히 있었습니까?
1: 어제 그 발표할 때부터 좀 표정이 안 좋았다고 해요. 저는 좀 뒤쪽에서 잘 안 보였는데 주변에 있던 분들은 얘기를 해줬는데 표정이 좀 안 좋았고 예. 끝나자마자 한 몇 시간 만에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좀 반박을 했어요. 표현 수위가 되게 셌는데
0: 뭡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1: 네, 김 대표의 발언을 두고 폭력적인 마이크 독재다. 모욕 주기식 일방적 난타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0: 그래요?
1: 네.
0: 아니 참 왜 이랬을까 참 생각이 참 저도 이해가 되질 않는데 김 대표가 정청래와는 절충이 어렵다고 한 부분도 정청래 대표 측으로서는 상당히 좀 불쾌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1: 네, 그 정 전 대표는 이 부분 좀 가장 강하게 문제를 삼았어요. 그 전에 또 이제 엊그제 두 분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긴 했었거든요.
0: 웃으면서.
1: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중도론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0: 아.
1: 그게 1, 2분 정도만 얘기한 건데 마치 자기랑 엄청 깊은 대화를 나눠서 노선을 이렇게 정리된 것처럼 얘기를 한 게 상당히 억울하다 그러면서
0: 네.
1: 나는 이제 여당이 여당답게 잘하면 중도가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이 야당답게 잘하면 중도가 야당을 지지한다는 취지였지 중도가 중도는 없다론자는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한 거고요.
0: 네.
1: 그러면서 이제 정청래와 절충이 어렵다고 한 부분은 가장 강하게 문제를 좀 삼았어요.
0: 네.
1: 어쨌든 김 대표 노선이나 본인의 노선이나 뭐 하나 정답은 없는 건데 마치 뭔가 당신의 노선 틀렸다 이런 식으로 규정했다는
0: 점,
1: 네 문제를 삼았습니다.
0: 최민희 의원이나 뭐 다른 친청계 최고위원들 가만히 있어요. 근데 어때요? 그 얘기는?
1: 네, 그래서 어제 워크숍 세션이 완전 끝나기 전에 한 5시 반쯤에 정 전 대표가 굉장히 굳은 표정으로 밖으로 나와서
0: 네.
1: 차를 타고 나갔고요.
0: 네.
1: 그 옆에 이제 대표 친청계 의원인 김영환 의원도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정복 의원도 친청계 의원을 분류되는데 문정복 의원도 6시쯤 좀 자리를 뜨면서 기자들한테 김민석 대표의 발언 되게 부적절했다 이렇게 했고 이성윤 최고위원은 아예 페이스북에 마이크 독재에 맞다 이런 식으로 좀 글을 썼습니다.
0: 최민희 의원도 막 그 페이스북에다가 본 의견을 밝혔더라고요. 친청계 분들이 좀 반발하는 것이 아닌가. 당내 화합 통합 이거 쉽지 않아요.
1: 네.
0: 그렇게 싸웠는데 러브샷 한번 한다고
1: 네.
0: 이게 통합이 될 거면 그렇게 안 싸우죠.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1: 네, 세 번째 뉴스는 국민의힘 연찬의 소식입니다.
0: 네.
1: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와 싸우고 안으로는 뭉치자 박근혜도 출격입니다.
0: 오, 정리를 잘해주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찬에 직접 참석했어요. 이례적인 일입니다.
1: 네, 퇴임한 전직 대통령이 당 소속 국회의원 연찬회를 직접 찾은 게 처음이라고 해요.
0: 처음이군요.
1: 네,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연찬회 참석해 약 15분간 연설을 했는데요.
0: 네.
1: 메시지는 좀 명확했다고 합니다. 어려울수록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야 한다.
0: 네.
1: 밖에 적을 상대할 때 내부 분열만큼 무서운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 네.
1: 이제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 나올 수 있지만 서로 부정하거나 증오해서는 안 된다. 국가 국민 먼저 생각해달라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0: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좀 의미심장하게 들릴 수도 있겠어요.
1: 네, 국민의힘도 계속 당내 내용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현역 의원 징계 문제도 있고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 문제도 있고 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0: 네.
1: 이런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지도부 중심 단합 요거를 좀 강조한 점들을 들고 이제 장 대표의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연찬회 끝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너무 이제 저기 장동혁 대표 편 들어준 거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 온다고 해서 왔는데 이거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쏟아졌다고 해요.
0: 오, 장 대표는 뭐라고 그래요? 기분 좋아요?
1: 장 대표는 네, 분위기가 되게 좋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박근혜 대통령의 얘기를 좀 그 연설을 꺼내면서
0: 네.
1: 당은 같은 방향 바라보고 함께 싸워나가는 동지들이 모인 집단이어야 한다. 또 내부를 향해 싸움을 거는 거는 신이나 동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뭐 단합 메시지를 당내 비판 세력 겨냥하는 데까지 이렇게 좀 연결을 한 걸로 해석이 되는 상황입니다.
0: 저는 장동혁 대표에게 힘 실어줬다고 안 봐요. 왜냐면은요. 보통 이제 대통령이나 전직 대통령이 진짜로 힘 실어주려면
1: 네.
0: 딱 정확하게 적시를 해요.
1: 아.
0: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랬잖아요.
1: 네.
0: 그러면 정정식 원내대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신경 쓴 거다. 두 분 사이가 조금 안 좋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거는 장동혁 대표에게 완벽하게 힘을 실어줬다.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고 국민의힘은 내부 단합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도 상당히 강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1: 네. 어제 장 대표가 좀 메시지가 셌어요.
0: 네.
1: 이재명 정권 이제 겨우 1년 조금 넘었는데 대한민국 붕괴 속도 빨라지고 있다. 이대로 4년 어떻게 더 맡겨놓냐 이렇게 얘기했고요.
0: 네.
1: 정점식 원내대표도 부동산, 주식, 물가 뭐 이런 것들을 일일이 좀 문제점들을 거론하면서 앞으로 있을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정부 실정 집중적으로 파고들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0: 네. 어쨌든 두 당 모두 통합을 바로 외친 그날 내부 갈등이 드러난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1: 네.
0: 이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 2부에서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 모시고 관련된 사항을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1: 네, 마지막 뉴스는 네팔 대홍수 사망자 359명으로 급증. 한국인 9명 연락 두절. 정부 신속 대응팀 급파합니다.
0: 네, 피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네요.
1: 네, 어제 1시 기준인데요. 네팔 오늘 1시 기준입니다.
0: 네.
1: 네팔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가 359명, 실종자는 910명까지 늘었습니다.
0: 네.
1: 실종자 가운데 외국인이 30여 개국인데 500명이 넘는다고 해요.
0: 네.
1: 또 우리 국민 피해가 좀 지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현지에서 수력발전소 건설하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9명이 아직도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0: 네.
1: 또 다른 한국인 10명은 좀 현지에 고립되어 있는데 이 중에
0: 네.
1: 9명은 어제 안전한 지역으로 좀 옮겨졌고요. 나머지 1명은 이제 현장 소장인데 이분은 현지에 남아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교부는 추가적인 피해는 아직은 없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0: 네. 지금 막 속보 들어온 거는 사망자는 389명,
1: 아, 네.
0: 실종자는 1,500명을 넘어섰다. 이런 속보가 지금 들어왔고요. 우리 정부도 구조 인력을 급파했죠?
1: 네, 정부가 어제 11명 규모의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을 네팔로 급파했고요. 현재 카트만두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들을 이제 일종의 선발대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0: 네.
1: 상황에 따라서 수십 명 추가로 파견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가도 문제가 뭐냐면 실종 지역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다고 해요.
0: 네.
1: 지금 뚝이나 뭐 다리들이 다 끊어져 있는
0: 그러네요.
1: 상태고 도로도 한 40km가량 끊긴 것으로 좀 파악이 돼서 이게 헬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서 구조에 좀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0: 제가 뭐 유튜브로 좀 화면을 좀 봤지만 현장이 얼마나 심각한지 솔직히 잘 체감이 안 오거든요.
1: 네.
0: 그 직접 현지에 있는 분과 좀 통화하면서 취재하셨다고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어제 네팔에서 이제 13년째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 부부 허현약 선교사 부부와 좀 직접 연락을 해서
0: 오, 네.
1: 현지 상황을 좀 들어봤는데요. 마을 전체가 완전히 좀 갯벌처럼 바뀌었고 차가 지나가지도 못하고 사람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완전 고립되어 있다 이렇게 좀 전하시더라고요. 특히 가장 피해가 컸던 이제 띠무레와 샤브르베시 지역은 중국 국경과 좀 맞닿아 있는 곳인데
0: 네.
1: 이곳이 그 유튜브 영상에서도 많이 나왔던 것처럼 폭발하듯이 막 물이 밀려들어서 정말 순식간에 동네가 사라졌다 이렇게 묘사를 좀 하셨습니다.
0: 대처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1: 네.
0: 아니 근데 홍수가 서서히 불어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제 이게 덮친 모양 그런 거죠?
1: 네, 네. 이제 뭐 그 선교사 부부가 하신 표현이 굉장히 좀 생생했는데 쓰나미처럼 갑자기 평화롭던 오전 9시에 막 물이 밀려 들어왔다. 그리고
0: 네.
1: 흙과 물이 한꺼번에 마을을 이렇게 삼켜서 아무것도 손을 쓸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현재 또 수도와 전력시설까지 다 망가져가지고 물 공급도 끊겼고 통신도 원활하지 않아서 이래저래 힘들다고 합니다.
0: 문제는 앞으로 뭐 비가 더 온다라는 그런 예보도 있습니다.
1: 네, 그게 좀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사흘 정도 현지에 비가 더 예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주민들에게 이제 인접한 주민들에게는 2차 홍수 가능성이 있으니 대피하라 안내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피를 하라고 안내를 해도 식수와 식량 뭐 같이 모여 있을 곳 이런 곳들이 현저히 부족한
0: 그렇죠.
1: 상황이라서
0: 네. 네.
1: 대피만이 좀 능사는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0: 네.
1: 또 지금 물살이 워낙 강해서 떠내려가신 이제 사람들이 인도로까지 또 국경을 넘어갈 수도 있어서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실종자 수색이 더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런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무엇보다 이제 소식이 끊긴 우리 국민 9분의 구조 소식이 좀 빨리 들려왔으면 좋겠네요.
1: 네, 정부 이제 대응팀이 현지에 도착했으니까요. 구체적으로 네팔 당국이랑 수색 구조나 규모 방안 협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국내 40여 명 규모의 비상대책본부 꾸렸고요. 두산그룹은 피해 지역 구조와 복구를 위해 500만 달러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0: 네.
1: 무엇보다 이제 연락 끊긴 우리 9명 국민 소재 최대한 빨리 확인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며칠간 구조 상황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리 잘해주셨고요. 국민일보 윤예솔 기자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한마디. 네, 국민의힘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연찬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이라이트는 단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석이었을 텐데요. 현장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0: 제가 이제 뭐 방송도 진행하지만 패널 활동하면서 김민수 최고위원님 비판도 좀 했는데
2: 아, 예. 제가 사실은 뭐 다른 방송들을 자주 보지는 못하는데
0: 네.
2: 비판 많이 하신다고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0: 근데 이렇게 방송에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2: 아유, 별 말씀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0: 저희 이제 제가 직접 뵈면은 네.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2: 네네.
0: 그 지방선거 전에 미국에 진짜 왜 가셨어요, 진짜?
2: 미국에 미국에 사실은 꼭 가야 할 타이밍이었다고 봐요.
0: 그래요?
2: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원래 그때 저희가 4월에 갔었죠.
0: 네.
2: 4월에 갔었는데 1월부터 계획이 돼 있었다. 근데 1월에 한번 취소가 됐고 내부적으로 네. 또 3월 달에는 사실 숙소까지 예약을 했는데 이게 3일 전에 공개했는데 정보가 샜어요.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여야 의원들이 미국 방문 계획이 갑자기 나왔는데 그게 저희들 일제랑 똑같았었습니다. 이거 비공개 네.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네. 얘기한 적 없는.
0: 네.
2: 네, 그래서 그걸 보고 같은 일정으로 가는 것은 또 아무래도 뉴스가 분산될 것이고 해서 급하게 또 취소했죠, 일정을.
0: 네.
2: 네,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잡았던 것인데 일단은 당시에 우리 지지자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 분들은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미국과의 이 동맹관계가 깨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많으셨고
0: 네.
2: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국내 상황 자체가 국내에서만 해결되지 못한다는 또 우려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깨진다, 법치주의가 깨진다라는 우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의 가장 강한 동맹국인 미국과도 좀 교신을 하기를 바라는 이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0: 네.
2: 사실 우리 국민의힘이 여당도 꽤 했습니다만 미국과의 어떠한 채널, 대화 채널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그러면 우리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이제 갔던 것이고
0: 네.
2: 사실 우리가 장동혁 대표님이랑 저랑 이틀 빨리 출발했죠.
0: 네.
2: 근데 이것도 긴급하게 이틀 빨리 출발했던 것도 저희들이 항상 하는 말인데 셋이 알면 비밀이 없다.
0: 그렇죠.
2: 네, 셋이 알면 비밀이 없는데 이 이틀을 빨리 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4월 달에 사실은 해방 놀 시기가 없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방해 공작이 들어올 시기가 없었다라고 보고 그리고 뭐 안에 들어가서 그 9박 10일의 기간이었는데 실제로는 뭐 숨쉴 틈 없이 좀 일정들이 바빴다. 왜냐하면 거기 수행원들을 많이 데리고 갔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과 수행원들 다 합치면 한 10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행원들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뭐 사실상 들어가서도 저희들이 거의 밤에 대표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글들도 다 직접 쓰시고 저도 보조하고 거의 뭐 하루에 서너 시간 자면서 네 이렇게 일을 빡빡하게 해왔는데 네. 뭐 언론들
0: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2: 레거시 언론은 비판을 많이 했는데 사실 네. 저희 지지층들은
0: 좋아했어요.
2: 네, 굉장히 그 분위기가 뜨거웠다. 그러니까
0: 아니, 그
2: 이런 것들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0: 뭐
2: 그러니까 온도 차가.
0: 네, 네. 성과는 뭐 차치하고 그 화제가 됐던 사진 있잖아요.
2: 네.
0: 그 사진을 왜 찍으셨으며 그거를 또 왜 또 언론에 이렇게 공개되게 하셨는지.
2: 그 언론에 공개되게 한 과정은 제가 볼 때 이게 참 우리 당의 못난 모습 같은데 우리 당에서인 것 같아요. 내부에서. 네. 그러니까 의원들 단톡방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 이것이 그냥 그 워싱턴에 사시는 주민분께서 저희들 보시니까 이제 반가워서 사진 찍자고 하시고 뭐
0: 네.
2: 사진 찍으면서 이제 가려고 하다가
0: 찍으신 거예요?
2: 네,
0: 갑자기?
2: 찍은 건데 네. 이제 거기 첫 미팅을 마치고 당연히 여기 그 저희 국민들께서 사진 찍자고 하시면 저희들은 어느 곳에서나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0: 근데 그것 때문에 욕 많이 먹은 거 아시죠?
2: 근데 그 사진 한 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0: 네.
2: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나라 정치가 국민들이 욕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근데 이게 정치인들이나 이 정치에 대한 경험이 많은 패널들이 이 사진 한 장으로 그 일정을 평가한다라고 하면 아직도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는 덜 성숙했다라고 봅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요즘에 보면 이렇게 레거시 미디어와 뉴 미디어에 대한 여론이 좀 확 갈리는데 이 뉴 미디어에서는 당시에 그 미국 일정에 대해서 굉장히 환호했었고 그리고
0: 오.
2: 지금 네 굉장히 환호했었고 거기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한 명 한 명에 대한 이력까지도 다 이 지지자들이 올릴 정도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트럼프 정권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0: 네.
2: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과의 채널을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그럼 무슨 채널 만들었는데 라고 하면 사실 저희들이 공개하지 않지만 지금 그 이후에도 미국의 트럼프 정권에 어느 정도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이 내한했을 때 장동영 대표님이나 저를 만났죠. 최근 네. 한 달 이내에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미국의 그 트럼프 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분들이 방한하실 때마다 장동영 대표와 저를 만나고 가신다.
0: 알겠습니다.
2: 네. 라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0: 뭐 저희들은 비판을 네. 많이 했고 또 좀 고위급 인사 만났으면 좋지 않았을까 뭐 그런 네. 아쉬움을 많이 얘기했어요. 연천에 얘기 좀 여쭤볼게요. 네네네. 어제 참석하셨죠?
2: 했죠.
0: 전반적인 네. 분위기 어떻습니까?
2: 전반적인 분위기는 네. 우선은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네. 예상했던 네. 반쪽짜리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는 불식시킨 것 같다. 네. 그리고 사실 뭐 이게 당내 갈등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연찬회에서는 이재명 정권의 이런 폭정이나 일방 독주에 대해서 견제해야 된다라는 것만큼은 하나로 좀 뭉쳐져서
0: 그러겠죠.
2: 좀 진지한 네. 분위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0: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참석하셨잖아요.
2: 그럼요. 네.
0: 그때도 분위기 좋았어요?
2: 일단 너무 좋았죠.
0: 좋았어요?
2: 네, 네 그럼요. 네, 박근혜 대통령 들어오실 때 제가 맨 앞열에 앉아 있으니 네, 최고위원이라서 네. 맨 앞에 있으니 뒷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그런데 네. 여기 들어오신다라고 할 때 일어서서 뒤로 돌았을 때 제 시야에 보였던 데부터는 뭐 기자님들도 일단 좋아서 막 사진을 계속 찍으셨고 네, 웃음 입꼬리가 네. 이렇게 올라가셔서 찍으셨고 그리고 여기 의원님들 다 박수 치시면서 뭐 환영하셨고. 또 이렇게 가시다가 저보고는 또 잠깐 정지하셔서 또 악수도 해주시고 TV 잘 보고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시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싫어하시는 분이야 있겠습니까? 저희가 그냥 항상 뵈면 죄송하죠. 그러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님 뭐 아픈 각오도 있고 사실 우리 당에 계신 후배들을 보면 원망도 많을 텐데 이게 과거나 원망이 아니라 미래를 이야기하시고 국가와 국민을 이야기하시고 단결을 이야기하시고 본인의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으셨어요.
0: 들었어요.
2: 네. 네. 네, 본인의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나오시지 않고 그러한 원망보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대안들을 좀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닌가 감사하고 죄송하고 그리고 분위기는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분위기는 다들 너무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0: 탄핵당한 전 대통령을 네. 불러들인 것은 역사의 퇴행이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역사를 잘 모르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박근혜 대통령만큼 국가와 국민만 생각했던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그 탄핵이야말로 정치적 탄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탄핵 과정에서도 많은 의혹을 꺼내들었었지만 실제 유죄로 판결났던 것들은 없고 그러면 이제 이 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수층 지지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정말 정치적 선고를 받았던 것이지 이 법에 의한 선고를 받았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저 말고도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겠지만 박근혜 대통령님의 명예회복은 반드시 역사 앞에 다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0: 그래요? 어떠한 네. 방식이 있어요?
2: 저는 이걸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나오면 된다라고 봅니다.
0: 그런데 최고위원님 네. 그동안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파 정당은 박근혜의 탄핵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잖아요.
2: 저는 비겁했다라고 봅니다.
0: 비겁해요?
2: 네, 그러니까 그렇게 무언가를 계속 꼬리 자르듯이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는 것이다. 역사에서도 지고 문화에서도

0: 저는 안타까운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는 사실 어려서 정치권에 들어있지 않았지만은 우리 보수 정치인들 제가 그때 되게 좀 분노했었거든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원들 참 비겁하다. 본인들이 만들고 본인들이 뽑은 대통령인데 우리와 약간 정치적 결이 달라진다라고 해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의힘이 우리 보수 정당이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과 같은데 이게 대통령을 손절하고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고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살아남기 위한 정치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부터 저는 보수 정당이 몰락의 길을 걸었다고 봅니다. 네.
1: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방선거 때각 지역을 다니면서 뭐 선거운동 유세 도와주셨잖아요. 대구 경북을 빼놓고는 다니셨던 곳다 선거 졌어요. 강원도, 충청도, 부산 다 졌어요. 국민의힘에 그렇게 도움이 안될것 같아요.
0: 국민의힘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단편적인 수치를 보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1: 아니, 정당에서 선거가 중요하잖아요.
0: 예를 들어서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민주당에서는 선거 전까지만 해도 경북 빼곤 다 이긴다라고 했거든요. 경북 빼고 다 이긴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고 또 선거가 끝난 후에는 민주당에서 우리가 졌다라는 비판도 나왔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안에 누구 한 명의 영향이 아니에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좋은 영향, 선한 영향력을 미쳐도 이게 선거 결과에까지 이어지진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당대표나 제가 이건 항상 하는 말입니다. 당대표나 원내대표나 누구 한 명의 몫이 아니다, 이 선거의 승패는. 근데 여기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나와서 이 수치의 변화를 얼마나 만들어냈는지는 우리 어떤 누구도 객관적인 평가는 할수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결집을 충분히 시켰고 그랬기 때문에 모두가 완패할 거라는 선거에서 그래도 선방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합니다.
1: 보수 결집으로 앞으로의 선거를 이길 수 있어요? 중도층이나 또 합리적인 보수층이 그래, 대한민국의 미래 국민의힘에 맡겨보자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과거퇴행적 아니에요?
0: 전혀 그렇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정당이라는 것은 이건 헌법에도 나오는 거예요. 정당법에도 나옵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이념 결사체인 것이고 이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확장을 하는 것이지 내가 이 이념을 버리고 상대방 이념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민주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당보다 민주당이 본인들의 이념을 더잘 지키는 정당이라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은 자기들의 이념을 지키는 축이 100% 100점 만점에 약 90점 된다면 우리 당은 제 개인적 평가로 한 50점 및 과락이라고 봅니다. 근데 항상 선거는 민주당이 승리해 가는 이유가 민주당이 중도 확장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민주당이 본인들의 가치를 자기들이 잘하는 것을 더잘 알리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중도 확장, 중도 확장하면서 실제로는 좌클릭을 얘기하거든요. 저희들이 얼마나 좌클릭하면 민주당보다 좌클릭을 잘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진보로 변하면 민주당보다 더 진보 진영을 잘 대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거 보수의 장점이 정말로 많고 보수의 가치가 곧 국민을 살리는 가치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보수의 가치조차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중도 확장이 되지 않는 것이지 이 보수의 결집을 시켰기 때문에 중도 확장을 못한다 하는 건 어불성설이다라고
1: 그러면 최고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국민의힘의 지금 보수의 가치는 뭐를 추구하고 있어요?
0: 제가 생각하는 보수의 가치가 아니라 보수의 가치라는 것은 사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가장 오랜 기간 연구되었던 정치 사상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수의 가치라는 건 현대 보수의 가치라는 것이 명확하게 많은 연구를 통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개인의 자유.
1: 아니, 근데 그건 원론적인 거
0: 그러니까
1: 말고.
0: 타인의 권리. 아니요, 여기에 모든 게다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인의 자유, 타인의 권리, 여기를 이재명 정권이 지금 가장 많이 침범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고, 그리고 시장 경제 체제. 그러면 이 시장 경제 체제에 대해서 기업의 자유를 통해서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이건 역시도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가장 많이 침범하는 것이고, 또 보수의 가치 중에서 이러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강한 국방을 주장하는데, 지금 이건 역시도 이재명 정권이 가장 침범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를 이야기하는데, 그럼 공동체의 질서도 보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며, 또 보수의 핵심 가치 중에 예국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특이한 부분이죠. 그럼 내가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미래를 열어간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에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방금 이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던 게

0: 이 다섯 가지만으로도 정책의 옳고 그름을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 네.
0: 지금 우리 보수에서 문제점은 뭐냐면요. 방금 원론적 얘기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보수의 가치가 뭔지 모르는 국회의원들이 많아요.
1: 그런데 지금 장동현 대표는 그러면 네. 장동현 대표는 부정선거를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윤어게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0: 부정선거를 주장한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1: 왜요?
0: 이것은 참정권을 주장한다라고 첫 번째로 봐야 됩니다.
1: 부정선거라고 그러니까, 올림픽공원에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0: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데 네. 참정권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죠. 투표를 통해서 국민 주권을 행사하는 네. 것인데 참정권이 침해당했다 그럼 참정권의 주장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정선거냐 부실선거냐 이제는 저는 이 용어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들께서 이걸 부정선거로 표현하든 부실선거로 표현하든 중요한 것은 참정권이 침해당했고 왜곡되어졌다는 것인데
1: 네.
0: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지금 투표자 수를 기입하는데 이것을 오차로 5표 10표를 잘못 기입했습니다. 실수였습니다. 다 인정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걸 1시간 전에 미리 입력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부정이 아닌가요? 이것을 부정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부정은 말 단어 그대로 잘못된 것인데 잘못 행한 것인데 이것을 잘못 행한 것이 아니다. 그것도 한두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투표지가 부족하고 투표지의 숫자가 맞지 않고 투표지 투표율을 미리 입력을 하고 이것을 부정이라고 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이 부정이냐라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예를 들어 명확한 설명이었고 이에 대한 해명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 특검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부정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냐. 그리고 이게 조사를 아직 안 해봤는데 조사를 안 해봤는데 우리가 신인가요? 부실인지 부정인지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정치권에서 언론들이 부정이라는 말에 학을 떼는지.
1: 그러니까요. 제가 네. 최고위원님 부정선거라 하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계 조작을 하는 것이 부정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0: 예를 들어서요. 선거 결과를 바꿀 목적으로 네. 예를 들어 우리 앵커님과 제가 후보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100표야. 51표를 받는 사람이 이겨. 근데 사람들이 우리 앵커님한테 야, 한 5표 주면 5표 정도를 더 넣었어요. 그런데 선거 결과는 제가 이겼네.
1: 네.
0: 이건 부정이 아닌가요? 이것도 부정이죠. 예를 들어 선거 결과가 바뀌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단 한 표라도 이상 행적이 있었다면 이것은 부정인 것이다. 부정 시도인 것이고 부정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런 행위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이것이 선거의 결과를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역시도 전수조사를 통해야지 확인되는 것이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야, 이런 부정은 일어났지만 선거 결과는 바뀌지 않았을 거야라고 확정짓는 것이 더 비논리적이지 않을까요? 이거는 수사 결과를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 것이다.
1: 그러면 장동현 대표의 지금 메시지와 행보는 대단히 잘하고 있다. 장동현 대표와 당대표로서 잘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세요?
0: 100점 만점의 사람은 없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정치에선 특히 100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전 51점인 10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구조가.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1: 네.
0: 네, 여기에 개혁 방향인데
1: 네.
0: 이때까지 국민의힘 저도 여기 혁신위원으로도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개혁 방향을 정해놓고요. 개혁은 막상 이뤄진 적이 없어요. 어떤 개혁도 기억나는 게 없을 겁니다. 사람들한테 국민의힘 보수정당이 이때까지 개혁한다 개혁한다 하면서 무엇을 개혁했나라고 하면 답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데 왜냐하면 결국에는 중진 눈치를 봐요. 국회의원 눈치 보다가 국회의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니 국민들에게 감동 주는 개혁이 없는 것이고 지금 많은 저항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1: 오, 중진들의 네. 목소리가 저항이라고
0: 그렇죠.
1: 생각하세요?
0: 저항의 목소리가 들리죠. 그런데 이게 기득권의 저항이 없다라고 하면 이건 개혁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저항의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항의 목소리가 나올 때 이 개혁 방향이 맞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지금 이재명 정권 뭐 이재명의 지지율이나 우리 국민의힘의 지지율 등을 분석할 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 이제 동의를 하고 계신다라고
1: 네.
0: 생각합니다.
1: 네. 장동현 대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당협위원장 직선제 이거는 관철이 됩니까? 의지가 강합니까?
0: 이거는 대표님의 의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최고위원 대다수의 오, 의지에서 시작됐다고
1: 그래요?
0: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0: 의외로 제가 말을 제일 안 꺼냈던 것 같아요.
1: 그러신 것 같아요.
0: 네, 제가 네. 말을 꺼내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약간 시기에 부담이 있다고 좀 느꼈습니다.
1: 네.
0: 네, 저는 시기에 부담이 있다고 느껴서 제 입에서 나왔던 얘기도 아니거니와 다른 최고위원들 입에서 나왔고
1: 네.
0: 그리고 지금 이것이 사실은 이제 그 당원 주권으로 가는 방향은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동의했던 부분은 뭐냐면 저는 이게 8월에 다 그만두게 돼 있는지를 몰랐어요.
1: 아,
0: 근데
1: 네.
0: 전 좀 원칙주의자라 이런 부분에 당원 당규에 나와 있다면 시행해라.
1: 네.
0: 당원 당규에 있다면 이거를 이때까지 시행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지 시행하는 것이 어떻게 잘못인가. 그러면 시행해라. 원칙대로 해라.
1: 네.
0: 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결국에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사실 중요한 논제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충분한 숙의 과정은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처럼 이게 뭐 중요한 법안 통과하면서 야당과 대화도 없이 숙의도 없이 혼자서 통과시킨 민주주의 아닌 거잖아요. 근데 당내에서 중요한 사안인 것만큼 숙의 과정은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다른 의견들을 듣기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장동영 대표님도 저도 이 당의 주인은 당원이어야
1: 당원이다.
0: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의 의견들이 조율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1: 아, 그러세요?
0: 네. 네.
1: 장동영 대표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때 보수의 마태형 얘기를 하셨잖아요. 한동훈, 이준석 다 포함되니까?
0: 보수의 맏형이잖아요. 근데 맏형이라고 해서 모두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아무나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아, 그래요?
0: 개인적으로.
1: 선별적이에요?
0: 왜냐하면 이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는 집을 같이 꾸려갈 준비가 된 사람들.
1: 네.
0: 이 집을 가정을 잘 꾸려갈 가치가 같은 사람들의 하나지 않는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이 집에 들어와서 살면서 이 집을 와해시키고 가정을 와해시키고 분열시키고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족으로서 받지 않는 역할 역시도 맏형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둘 다 해당돼요?
0: 네.
1: 두 분 다?
0: 뭐 제가 여기 특정인을 두고 뭐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은
1: 네.
0: 이에 대한 선별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 오.
0: 그리고 이 선별 과정은 아마 제가 가장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그러세요?
0: 네.
1: 장동현 대표 다 잘해요? 어때요? 어때요? 보시게?
0: 저도 사실 적지 않은 당대표를 봐왔고 그리고 멀리서 본 게 아니라 가까이서 봐왔거든요. 저는 당협위원장으로 정치 입문을 했기 때문에 8년 전에 그래도 당의 중심에 계속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지 않은 당대표, 적지 않은 비대위원장을 봤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가장 건의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1: 네.
0: 그럼 누군가가 얘기할 땐 자기 말을 잘 안 합니다. 계속 듣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1: 얘기 듣고 그냥 자기가 결심한 대로 결정하는 거
0: 그렇지
1: 아니에요?
0: 않습니다.
1: 그렇지 않아요?
0: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지금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에게 했던 공약을 지키려고 한다. 이것은 전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약속한 것, 내 유권자와 약속한 것을 지키려는 정치만큼 훌륭한 정치가 있는가라고 봤었을 때는 훌륭한 정치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세 번째는 이 개혁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의 시장경제 법치가 무너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고 민생이 무너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개혁 과정은 다 아프거든요. 오죽하면은 개혁 껍데기를 벗긴다라고 하겠습니까? 가죽을 벗긴다라는 건데 이 개혁 과정에서 진통이 없다라고 하면 이건 개혁 아니죠.
1: 알겠습니다.
0: 네, 라고 생각합니다.
1: 장동혁 대표 네. 잘못한 거 하나만 좀 지적해 주세요.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뭐 아쉬운 점, 잘못한 점 뭐가 있을까요?
0: 제가 볼 때요.
1: 네.
0: 장동혁 대표가
1: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0: 네, 찾기가 쉽지가 않네요. 제가 그냥 빈말이 아니라 좀 찾기가 네. 쉽지가 않네요.
1: 알겠습니다.
0: 네. 네.
1: 최고위원님 오늘 나오셔서
0: 우리 질문하시기로 한 거 거의 다 못했네요.
1: 아유, 근데 정말 제가 여쭤보고 싶은 네. 거 많이 여쭤봤고요.
0: 네.
1: 자주 나와주세요. 말씀도
0: 네, 자주
1: 너무
0: 불러주십시오. 네, 자주 불러주시고 왜냐하면 저는
1: 네.
0: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님의 생각이나
1: 네.
0: 그리고 지금 우리 지도부가 가진 생각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를
1: 네.
0: 생각한다면 이걸 표현할 수 있는 사람 들이 나와야 오해가 없을 것이다.
1: 알겠습니다.
0: 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네. 네.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0: 아유,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1: 네. 김민수 네. 최고인이셨습니다.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3: 네팔과 티베트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580명을 넘어섰고 실종자는 2,500명에 육박합니다.
4: 도로와 통신이 모두 끊기면서 구조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5: 마을 곳곳이 진흙더미에 잠겨 있습니다. 어디가 길이었고 강이었는지 구분도 되지 않습니다. 탐지견을 동원해 실종자를 찾아보지만 피해가 워낙 심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대부분 끊기면서 현장 진입도 어렵습니다. 당장 교량 80개와 길이 40km에 달하는 도로가 모두 파손되면서 네팔 북부 주민 25만 명이 고립됐습니다.
6: Definitely there are many people missing and some of them might be buried inside there. Some of we don't know. I cannot explain.
5: 헬기에 의존해 구조 활동을 벌이다 보니 작업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네팔 당국은 17,000명을 동원해 하루 동안 1,400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지만 인명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7: 내 아이가 जैसे जैसे निकालना पड़ेगा वो कहां है के ऐसे है लापता है 3 दिन से क्या करे
5: 외국인 실종자도 1,000명에 육박합니다. 특히 수력발전소 건설에 나섰던 한국인 직원 9명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 지역의 통신은 물론 전기 공급까지 중단된 데다 추가 홍수 발생 우려도 큰 상황이어서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3: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정오가 되면 재난구조의 골든타임이라는 72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4: 추가 홍수의 우려 속에 구조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 북쪽 지역은 제대로 접근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8: 헬리콥터가 한 주택으로 접근합니다. 밧줄에 매달린 네팔 군인이 지붕 위에서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을 만나는데 성공합니다. 피해 지역은 광범위한데 이렇게 헬기가 아니면 접근도 못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9: Very complicated to even access some of the geographies. Further north, some of the communities are completely cut out. We cannot even get there to understand what's left, and the damage is way more severe. Further north you go, all the way close to the Chinese border, the damage is insurmountable.
8: 실종자 수색에 15,000명 가량이 투입됐지만 진흙과 잔해를 치우기에도 벅찹니다. 여기에 언제 또 닥칠지 모를 홍수의 위협 때문에 구조 작업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재난 이후 상류에 새롭게 만들어진 호수 때문입니다.
10: There was an alert this morning and they basically had to abandon their mission. And given the devastation that we have seen from what happened first, this is frankly bone-chilling.
8: 자국민 300여 명이 실종된 인도는 터널 공사 전문가와 장비를 보내겠다고 밝혔고 독일 등 다른 나라들도 지원 의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팔 당국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11: Wir stehen auch bereit, mit weiteren Mitteln der internationalen Katastrophenhilfe zu unterstützen. Bislang allerdings, das ist Stand jetzt, haben die nepalesischen Behörden mitgeteilt, dass sie derzeit keine weitere internationale Unterstützung benötigen.
8: 한시가 급한 실종자 가족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만 구조 소식은 더디게만 들리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3: 중국 티베트 고원에서 5만 톤 규모의 빙하가 추가로 붕괴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4: 얼음 덩어리들이 하필 재난 이후 생긴 언세코로 빠지면서 긴급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12: 산봉우리에서 녹아내린 빙하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공교롭게도 얼음 파편은 이번 산사태 잔해가 강줄기를 막아 생긴 언세코로 빠져버립니다. 중국 티베트 자치구 재난지역을 정찰하던 공군 드론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중국 공군은 예비 측정 결과 5만 3제곱미터, 즉 5만 톤 정도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뜩이나 위태로운 언세코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즉각 조기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3: 前方指挥所获情研究后，立刻预警，加强监控，并指导军地有关部门做好应急疏散准备。
12: 언세코는 이번 대재앙으로 완파된 국경 청사보다 1000m 높은 해발 2950m 위치에 생성됐습니다. 전체 길이는 약 150m로 초등학교 운동장만한 크기입니다. 천연 두구로 변해버린 퇴적물의 높이는 무려 50m, 18층 아파트 높이로 추산됩니다. 저수량이 250만 톤을 넘으면서 이미 넘쳐 흐르기 시작했다는 게 중국 당국의 설명입니다. 서울 잠실 석촌호수 규모의 물폭탄이 산꼭대기 계곡 위에서 넘실대는 셈입니다.
13: 未来三天预计还有300万立方米水将会入湖，溃泄风险高。9月1日左右的时候呢，出现一个峰值。
12: 날짜까지 특정한 2차 재난 경고에 현장 수색과 구조 작업은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3: 네팔에 추가 홍수 경보와 함께 대피령이 내려지자 주민들은 급히 고지대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4: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주민들은 공포와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네팔 비두르에서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14: 무더운 대낮 주민들이 줄줄이 산을 오릅니다. 양산을 쓰고 3355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며칠 전 대홍수 참사를 겪었던 비두르에 추가 홍수 경보로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15: 수준아 우차 번니그라 전자리 봐요. 펌플리스 소야르 런 펌더 오피스.
14: 고지대로 피신한 주민들은 또 강물이 범람하는 건 아닌지 걱정 섞인 눈으로 강줄기를 바라봅니다. 대홍수로 가족을 잃은 여성은 마음 추스를 새도 없이 또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16: 군아디라 보 아니
14: 저희 취재진도 오전에 구조 헬기 착륙장을 취재하다 대피령이 떨어져 급히 고지대로 자리를 옮겨야 했습니다. 제 뒤로는 강물을 구경하는 주민들이 몰려 있는데 더 아래로는 접근 금지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17: 요즘 우선이 요 아무래도 돌침맥 너지게. 그래서 여보 마리사리 여다다 눈마티 우스 자이나 청도 보태라.
14: 우려했던 추가 홍수가 현실화하진 않았지만 며칠 전 대홍수에서 목숨을 건진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려야 했습니다. 비두르 군부대 연병장에는 구조 헬기가 쉴 새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18: 이곳 군부대에는 재난 지역에서 구조된 사람들을 싣고 헬기가 착륙하고 있고 군부대 바깥에는 이렇게 애타게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4: 가족의 구조 소식을 듣고 기쁘게 달려온 주민도 있었지만 실종자 가족들은 당국의 더딘 구조 작업을 성토하며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팔 비두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3: 네팔 정부가 대홍수 참사가 일어난 라수아 지역에 군을 보내 수력발전소 고립 인원들을 찾고 있습니다.
4: 우리 기업이 시공 중인 발전소에도 군대가 투입된 거로 전해지는데 연락이 끊긴 한국인 9명을 발견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9: 군인에게 매달린 진흙투성이의 사람들이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내디디며 터널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또 다른 구조자는 몸을 일으킬 힘도 남아있지 않은 듯 아예 뻘밭 위를 엎드린 채 탈출합니다. 현지에서 촬영된 영상들은 네팔군이 라수아 지역 수력발전소 터널로 접근해 고립된 이들을 구조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네팔군은 또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시공 중인 수력발전소 터널에도 구조팀을 급파한 거로 전해집니다. 다만 터널은 진흙에 완전히 파묻혀 입구와 출구가 어딘지조차 파악이 어려운 거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터널에 고립된 이들 가운데 연락이 끊긴 한국인 직원 9명이 포함됐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현지에 급파된 정부 신속 대응팀은 네팔 당국과 별개로 현지에서 구조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응팀은 도착 직후 네팔에 머무는 실종자 가족 1명과 면담했고 이후 현장 헬기 투입과 고위 관계자 설득을 목표로 두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두절된 9명의 소재는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헬기 사용 허락 역시 아직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말 전 카트만두로 돌아올 거라던 구조자들의 귀한 소식도 좀처럼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속대응팀은 네팔 고위 관계자와 면담을 계속 타진하며 신속한 구조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YTN 김철입니다.
3: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 남동발전 긴급대응팀은 네팔에서 재빨리 헬기를 확보했지만 현지 허가 문제로 이륙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4: 실종 가족 모임은 헬기가 안 되면 드론이라도 띄워 사고 지역을 보여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13: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 남동발전 현지 대응팀은 네팔에 도착하자마자 숨가쁘게 움직였습니다. 도착 직후 정부 긴급대응팀을 중심으로 회의를 열어 공조체계부터 구축했는데 조를 나눠서 연락이 끊긴 직원 9명의 수색과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직원 9명의 연결이 끊긴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 접근 준비도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발빠르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헬기 2대, 남동발전이 헬기 1대를 각각 구해 이륙 준비까지 마쳤지만 현지 정부 허가가 나지 않는 탓에 오전 안에 헬기를 띄우지 못했습니다. 네팔에서 헬기가 3대나 발이 묶인 사이 발만 동동 구르던 실종 가족 모임 9명이 회사를 찾았습니다. 가족들은 골든타임 안에 수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외교부가 빨리 현지 당국 승인을 받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사고 지점이 밤이 되면 극한의 추위가 찾아오는 히말라야 산맥이라며 정부의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론이나 헬기를 통해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한다고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실종 가족 모임은 연락이 끊긴 직원 9명이 산 언저리 마을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3: 이번 홍수는 불과 1시간여 만에 100km에 달하는 협곡을 질주하며 마을 여러 곳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4: 시간대별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장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쪽으로 60km 떨어진 네팔과 티베트 국경지대. 네팔 현지 시각으로 8시 37분 히말라야 산맥의 거대한 빙하 일부가 떨어져 나옵니다. 크기가 세계 최고층 빌딩인 부르즈 칼리파에 버금가는 거대한 얼음 안반이 붕괴하며 산사태가 시작됩니다. 암석과 얼음, 물과 진흙이 섞인 거대한 급류는 렌데콜라 강을 휩쓸고 내려옵니다. 빙하 붕괴 7분 뒤 중국 관영 CCTV에 지룽 검문소의 재난 상황이 포착됩니다. 네팔과 티베트를 연결하는 지룽 국경 검문소는 등산과 순례를 위해 산을 오르려는 사람들이 모이는 관문입니다. 급격한 경사를 내려오면서 불어난 물은 네팔 라수와 지역 마을 곳곳을 강타했습니다. 티무레 지역 생존자 증언으로 미뤄볼 때 이 지역 홍수는 오전 8시 53분쯤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홍수는 뒤이어 아랫마을인 샤프루 베시도 집어삼켰습니다. 흙탕물은 트리슐리 강을 따라 오전 10시 전에 하류에 있는 누아콧에 도달한 걸로 보입니다. 처음 빙하 붕괴가 일어난 지점에서 7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불과 1시간여 만입니다. 흙과 암석이 뒤섞인 거대한 물폭탄은 여전히 맹렬한 기세로 쏟아져 내려갔고 수력발전소까지 단숨에 파괴했습니다. 누아콧 지역은 산악 국경지대인 라수아 지역보다 주민이 훨씬 많이 사는 곳입니다. 상류 지역에서 일어난 비극을 알 길이 없던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홍수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3: 네팔 빙하 붕괴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지구 온난화로 영구 동토층이 녹아내렸기 때문입니다.
4: 동토층의 융해는 대형 산사태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를 가속하는 등 재앙을 불러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21: 네팔 빙하 붕괴는 히말라야 산맥의 영구 동토층이 녹으며 시작했습니다. 바위와 흙을 단단히 붙잡고 있던 얼음 시멘트가 녹아내리자 산 전체가 무너진 겁니다. 동토층 융해는 산사태나 지반 붕괴를 불러올 뿐 아니라 기후 위기도 가속합니다. 땅 속에 얼어있던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면 이산화탄소와 함께 온실효과가 최대 80배 강한 메탄가스가 방출됩니다. 전 세계 동토층에 봉인된 탄소량은 1조 5천억 톤으로 지구 대기 중 탄소량의 2배에 이릅니다. 동토가 녹으면 눈과 얼음이 사라져 태양빛 반사율이 떨어지면서 북극 기온이 지구 평균보다 최대 4배까지 빠르게 치솟는 북극 증폭 현상도 불러옵니다. 북극권에서는 땅이 녹으면서 침엽수들이 술에 취한 듯 기우뚱하게 기울어지는 취한숲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작지만 수만 년간 얼음 속에 갇혀있던 미지의 바이러스가 깨어날 거라는 공포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여름 시베리아 야말반도에서 폭염으로 녹은 동토층에서 탄저균 포자가 나와 술록이 떼죽음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0: Every single virus is different from the next one. So any single new virus poses its own problem. And that's why I'm more worried about viruses. And I'm more worried about viruses that we know nothing about, which are the old ones.
21: 영구 동토층은 북반구 육지 면적의 20%를 차지합니다. 그 광활한 땅에 봉인이 풀리면 지구는 재앙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YTN 구한석입니다.
3: 빙하 붕괴가 일어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4: 지난해 알프스 산맥 아래의 스위스에서도 일어났는데 당시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김민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 지난해 5월 스위스 블라텐.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여의도에서 분출되는 도파민을 책임질 여의도 숙녀 캠프 시작합니다. 여의도 정치권에 지지고 볶는 얘기. 이번 한 주 도파민 터졌던 각종 이슈들 꼼꼼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강수영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그리고 오늘의 특별 초대 손님 JTBC 신혜영 기자님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신 기자님.
3: 네.
0: 아니 그렇게 저희 뉴스명당 나오고 싶다고 저희 PD님한테 네. 그렇게 애골복골하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3: 아 그래요? 네. 사실관계를 좀 정정해드리면
0: 아니에요?
3: 장성철 수장이 저한테 전화해서 헤어나 한 번만 나와서 애골복골을 하시진 않았지만
0: 사실을 그렇게 밝히시면 어떡합니까?
3: 아, 근데 제가 워낙 뭐 평소에 장 수장님한테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 뭐 저희 방송에도 나오시고
0: 아유,
3: 예전에 또 취재할 때도 그랬고 그래서 꼭 한번 나와보고 싶었는데 아무튼 장 수장님 님이 진행하는 방송에 나올 수 있어서 크나큰 영광입니다.
0: 아유, 저 감사하고요. 우리 네. 신 기자님 정말 제가 국회 있을 때
3: 네.
0: 우리 의원회관에서 보고 막 여러 가지 얘기하고 네. 그랬었는데
3: 네.
0: 또 이런 날이 오네요.
3: 그러니까요. 경세지갑입니다. 감사합니다.
0: 좋습니다.
3: 아 근데 무슨 로고송이 그렇게 자의식이 흘러넘쳐요.
0: 밤에 아마 누우시면은 자꾸 귀속에서 생각날
3: 장성철,
0: 거예요.
3: 장성철, 장성철. 뉴스 명당 장성철.
4: 브랜드 파워가 1등이잖아요. 정치권에서.
0: 그러니까. 네. 저 어제 구독 나왔어요. 이렇게.
4: 전체 전체.
3: 와.
4: 정치권 1위.
0: 정치권 1위예요. 설명해드릴게요. 좀
2: 역시.
3: 예. 1위가 라디오에서.
0: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네.
3: 장르만 여의도 없었어요?
0: 없어요. 뉴스 명장입니다. 장성철입니다.
3: 11시에 장르만. 네. 네.
0: 저도 시청하겠습니다.
3: 네.
0: 자, 김민석 대표 통합 얘기하고 있는데 파열음 나는 민주당. 아, 이거 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수영 변호사님.
2: 네.
0: 어제 의원들 다 모인 공식 워크숍이었어요. 뭐 김민석 대표가 PPT까지 띄우면서 정청래 대표 뭐 7번이나 얘기하면서 우리 말이 오라 중도 외연 확장해야 돼 정청래는 틀렸어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2: 네.
0: 이거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2: 저 어젯밤에 굉장히 깊게 숙고를 해봤거든요. 최대한 객관화를 해야 된다.
0: 결론.
2: 네. 정청래 대표라는 이름을
0: 네.
2: 거론하면서 하시지 않았어도 좋았겠다 이 생각은 듭니다.
0: 네.
2: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여당 대표, 그러니까 정청래 여당 대표인 시절에 여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낼 때도 굉장히 완곡하게.
0: 그러니까요.
2: 돌려가지고 네. 이게 여당이 그 야당일 때처럼 하면 안 된다. 여당은 네. 좀 달라야 된다. 품어야 되고 뭐 네. 이런 얘기를 하신 네.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만 이야기해도 다 언론은 오, 정청래 저격했네? 이렇게 다 알아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됐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민주당이 이제 여당으로서 역할보다는 야당일 때 권력 쟁취를 위해서 싸워왔던 그런 모습으로 계속 일관하는 것이 너무 답답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0: 네.
2: 이대로 가다가 민주당 망하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만 망한 게 아니죠. 대통령도 망하겠다 이 생각까지 저는 심하게 들어서 아주 가려운 데를 긁어줬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마음에 드는 얘기니까 시원하겠지만
0: 네.
2: 저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화가 났겠다.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0: 네. 네. 신혜영 기자님, 기자 네. 입장에서는 그거 딱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3: 아니,
0: 야, 뒷끝장렬.
3: 굉장히 생경한 풍경이었죠.
0: 그렇죠.
3: 보통 이제 워크숍이라고 하면은 대표가 축사 정도를 하고
0: 그렇죠.
3: 그다음에 이제 당내 분과별로 우리가 어떤 과제가 있고 총선 전략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김민석 대표가 PPT까지 준비해서
0: 그러니까.
3: 이거는 강연을 한 거잖아요.
0: 네.
3: 그러니까 의원들아 한번 들어봐. 내가 가르쳐 줄게 하는
0: 그렇죠.
3: 형식이었다 보니까 그 형식 자체가 굉장히 좀 생경했고 실명 거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김민석 대표는 근데 아마 이제 어쨌든 당대표는 내가 됐고
0: 네.
3: 우리가 원팀으로 가는 거니까 앙금 같은 거 별로 없잖아 라고 하면서 그냥 편하게 얘기를 했을 텐데 사실 듣는 입장에서는
0: 네.
3: 낙선자 입장에서는 좀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고
0: 네.
3: 또 어쨌든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당신의 생각은 약간 틀렸어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거 듣고 의원들 반응을 좀 들어봤는데 이거는 뭐 흔히 말하는 친명이다 친석이다를 다 떠나서 좀 당혹스럽다는 분위기가
0: 그렇죠.
3: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0: 되게 모욕적으로 들렸을 것 같아요. 정청래
3: 네.
0: 대표는.
3: 근데 이제 한 뭐 굉장히 뭐 중량감 있는 한 의원은 정청래 대표가 이제 역지사지가 됐겠지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0: 아 당대표였을 때 네, 그렇게 네. 한 행동들.
3: 그러니까 이제 실감 나겠지 바뀐 게라는 얘기도.
0: 네. 윤희석 대변인님. 정치권 우리 한 30년 있었잖아요. 전당대회 많이 봤고
4: 네.
0: 연찬회도 많이 봤는데.
4: 예.
0: 처음입니다.
4: 예.
0: 이런 경우. 왜 그랬을까요? 김민석 대표.
4: 자의식 과잉이 아닐까요?
1: 그래요?
4: 예. 강수영 변호사나 신 기자님은 굉장히 중립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0: 너무 점잖아 지금. 오늘 재미없어. 이걸 안 돼요.
4: 김민석
3: 대표 원래 어떤 방송을 하시는 거예요?
0: 그냥 얘기하세요. 그냥.
3: 네.
4: 김민석 대표 이제 당선되고 한 열흘 정도 지났나요? 근데 좀 실망이에요. 굉장히 많은 그 기대치를 사람들이 가졌는데
0: 네.
4: 지금은 행보 하나하나가 아 이분이 진짜 당대표가 목적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로망이란 표현이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어원 따지면. 그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말 당대표 되고 싶어 했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0: 네.
4: 뭐 위원회도 막 몇십 개씩 출범시키고 무슨 방송국 네. 만든다부터 네. 시작해서 조희대 씨 네. 그리고 그 PT하는 장면은 네. 뭐 할 수도 있는데 그걸
0: 아니,
4: 지금
0: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4: 그게 무슨 뭐 기업가들 하는 그거를 꼭 쫓아서 그렇게 이미지화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정청래라는 본인과 가장 경쟁했던 분을 굳이 거명을 할 필요가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이겼어. 전달. 그 지금은 지금 이 순간 당대표는 나야. 여기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분이 이제 대선까지 꿈을 꾸겠죠.
0: 네.
4: 근데 그 목표로 가는 길에는 이거는 상당히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
0: 네.
4: 예, 많은 분들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0: 네. 모욕감을 주려고 의도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같이 마음이 삐뚤어진 평론가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 팀 정청래 분들 가만히 안 있잖아요. 뭐 이성윤, 문정복, 뭐 최민희 의원 페북에다 올려가지고 상대 공격을 합니다.
3: 네.
0: 이거 의도한 걸까요? 이거 몰랐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2: 그걸 뭐 모욕 줘서 뭐 하겠어요, 김민석 대표.
0: 근데 왜 그런 일을 해?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2: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0: 모욕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네. 그거는 정치를 진짜 모르는 거죠. 네.
2: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뭐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랬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아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0: 할 말이 없구나.
2: 아니요. 그게 아니라 중간으로 가는 것과 중앙선에는 차가 없다는 것 그 사이에서의 간극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절충이라는 게 있기 어려운 노선투쟁입니다, 사실.
0: 네.
2: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게 정청래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이런 걸 빼고 메시지를 보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무서운 게 보안수사권 폐지거든요.
0: 네.
2: 보안수사권 폐지에 관해서 그렇게 강하게 목소리 내고 저는 심지어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고까지 말씀드렸었는데
0: 네.
2: 그런데 정청래 의원의 이론을 가지고 오면 중도는 없기 때문에 중도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우리 민주당 다울 때 우리가 데리고 오면 되는 거지 중간 영역으로 가가지고 기웃기웃 한다고 정치 잘하는 거 아니다. 이 얘기하고 싶으신 거고 사실 동료 의원들한테도 이 얘기를 평소에 많이 해왔어요. 정청래 네. 의원이. 근데 그것 때문에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일말의 토론도 허용하지 않고 보안수사권 문제가 검찰개혁이 완전 요체인 것처럼 주장해서 지난 몇 달 동안 얼마나 이 논의를 강성으로 끌고 왔습니까?
0: 네.
2: 저는 그 과정에서 정말 절망감을 느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정당대회가 끝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안수사권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되고 형사소송법 다시 개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논의를 살짝만 꺼내도 정청래 의원이나 거의 지지하는 그 그룹들은 저 봐봐 저 안 되는 거 또 한다 우리 지지층 화나는 거 또 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국민들은 또 등을 돌려요 민주당에게.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화합이 안 돼요. 이 이런 우선으로 부딪히면
0: 네.
2: 그러니까 민주당이 가야 될 길은 여당이 여당답다라는 것은 두루두루 국민들 품을 우리 당원들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국민들까지 다 포섭하는 국민의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여당 이게 된다는 거라서 정청래 의원의 그런 지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면에서는 절충할 수 없다는 얘기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뭐 이름을 막 거론해서 저격하듯이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만
0: 네. 김민석 대표 비판하라니까 결국엔 정청래 대표 몰락하시네.
2: 아니 근데 네? 비판을 하라고 계속 강제하시면 어떡해요.
3: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없다?
2: 아니 잘못됐다니까요.
0: 아니 우리 천하의 강수영 변호사님이 네. 지금
2: 네.
0: 제 민주당 TV에 출연하신다고.
2: 네. 아니 그것 때문이 아니라
0: 민주당 김민석 대표 비판을 네. 과감하게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2: 아니 비판하잖아요.
3: 네, 출연 확정이에요?
2: 네. 아 연락이 왔지
0: 우리
2: 네, 연락이 왔습니다.
0: 강수영 변호사님 같은 인재를
3: 네.
0: 뺏겨 많이 두겠냐고요.
3: 네.
2: 아니요.
0: 금요일은 금요일 아니죠?
2: 안 되죠. 네, 금요일 아닙니다.
0: 네,
2: 그럴 수 없죠. 네.
0: 신 기자님,
3: 네.
0: 정청래 대표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그쵸?
3: 가만히 안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뭐 최민희 의원도 페이스북에 뭐 글을 올렸고 뭐 공개적으로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0: 네.
3: 그러니까 이제 사실 대통령의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0: 네.
3: 대통령이 이 연차는 오늘 다 끝나고 밥 먹기로 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앞에서 김민석 대표가 이렇게 불을 어떻게 한번 보면 지펴놨으니까 그 후에 이제 사실은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더 센 메시지를 네. 연속적으로 올리고 싶은데 네. 참고 있는 참고해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랑 좀 이따 만나야 되는데.
0: 연차내는 좀 취소하지 않았어요? 좀 네팔 네. 그 사태 때문에.
3: 아, 그러네요. 네. 네. 네. 밥 먹는 거는 취소가 됐죠. 아, 네. 네. 그렇다면 뭐 아무래도 이 정도의 선에서는 네. 이제 공개 메시지를 정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뭐 앞으로 최고위가 뭐 일주일에 몇 번이나 있습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뭐 좀 전면전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김민석 대표가 딱히 물러설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3: 예,
0: 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 같아요.
3: 새롭게 꾸려진 뭐 당내 인선이라든지 그 안에 굉장히 강경파가 많대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쨌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조금 양쪽에 발을 걸친 인사들도 배치를 했다라고 하지만 뭐 저희가 주목되는 몇몇의 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최재성 정무수석도 복귀를 시켰고 그분이 어느 지역구에 있었던 인물인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좀 메시지가 있고 뭐 담당 뭐 어쨌든 홍보라든지 뭐 이렇게 뭐 그 민주당 TV 이런 거를 기획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좀 전면적으로 붙어가지고 여기서 한번 기세를 잡지 않으면 밀린다 이제 이런 인식들이 좀 있어서 뭐 조율을 어느 정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의도는 있어 보인다.
0: 조율은 안 한 것 같고 예. 우리 저 윤희석 대변인하고 2014년도에 이제 새누리당 서청원 김무성 당대표 선거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논의를 같이 했었는데 항상 전당대회 끝나면요 강경파 온건파가 있어요.
3: 예.
0: 저는 그때 강경파였거든요. 자 지금 우리 박근혜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당은 우리가 장악을 해야 된다. 지명직 최고위원도 우리가 우리 편 들어줄 수 있는 사람도 그냥 다 하고 특보도 그렇게 하고 분위기 쫙 우리 사람으로 만들어가야 된다. 초기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니면 아니다. 지금 허약하다. 그러니까 타협하고 저쪽 것도 들어주고 저쪽 추천하는 사람도 좀 임명해주고 그러자. 이랬거든요. 그때 김무성 대표는 성철아 정치는 혼자 하는 거 아니다.
3: 아.
0: 내가 어찌 내 마음대로 하노. 서청원 대표랑 박근혜는 얘기해야 된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명직 최고위원도 우리 사람을 못 넣었어요.
2: 아.
0: 그게 이제 나중에 지도체제가 흔들리는 그렇지.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
3: 네.
0: 김민석 대표는 어쨌든 본인이 주도권을 강하게 잡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2: 네.
0: 논란이 되는
2: 네.
0: 정봉주. 송호창.
3: 아.
0: 이 송호창 전 의원은 2012년에 안철수 지지하겠다고 민주당을 탈당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재명 패권주의 내가 친명 세력들 내가 정리할게 막 이러다가
3: 명팔이 잡겠다.
0: 네. 네. 최고위원에서 뚝 떨어졌었잖아요. 안 됐잖아요. 네. 이런 분들 왜 모시고 온 거예요?
2: 저도 이제 뭐 한간 이상한 얘기들도 막 있고 한데 예를 들면 정봉주 특보는 과거에 그 정청래 의원하고 굉장히 가까웠는데 굉장히 친한 사이였는데 이제 당대표 정청래 당대표가 되고 나서 좀 소원해졌다 그러죠. 연락을 안 받는다 네. 정청래 대표가. 근데 뭐 소통 창구로 쓰이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사이가 안 좋은 별로 안 좋으니까. 그리고 또 향간에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원래 김어준 씨하고 아주 가까웠던 분이잖아요. 낙곰수 같이 하면서. 근데 그게 옛날 일이지 지금은 또 이제 별로 그렇게 사이가 소원하단 말이죠. 그래서 김어준 씨하고 관련돼가지고 뭐 어떤 견제를 하려고 그러나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0: 네.
2: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0: 모르겠어요.
2: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송욱창 의원도 국회의원 된 지 6개월 만에 탈당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는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가버렸고 근데 그 뒤에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을 떠났는데
0: 네.
2: 자기는 또 안 떠나요. 그리고 본인 또 컷오프 당하고
0: 네.
2: 근데 뭐 이의제기하거나 이런 것도 없이 또 그냥 무기력하게 있다가 약간 정치권을 떠나고 지금 이제 법무법인 대류아주라고 거기서 이제 변호사 활동하면서 미국하고 관련된 일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0: 네.
2: 대미특보로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취득한 좀 뭐랄까 쓰려고 하나 뭐 그거는 뭐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은데
0: 네.
2: 정봉주 특보는 뭐 어떤 의도에서 하는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0: 모르겠어요. 예. 윤희석 대변인님께는 네.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이러한 인사가 맞아요? 도움이 돼요?
4: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0: 다 모르겠대. 어떻게 오늘.
4: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의도 자체를 짐작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0: 그러니까요.
4: 많은 상상을 해보죠.
0: 네.
4: 송호창? 어? 이분? 이렇게. 그럼 안철수 떠오르고.
0: 네.
4: 정봉주? 어? 이분? 낙곰수 떠오르다가 지난번에 최고위원 들어갈래다 못 들어가. 뭐 이런 정도 생각난단 말이죠. 정확히 방향성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좀 뭐 넓게 쓴다는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제가 당대표예요. 당대표.
0: 네.
4: 대통령이 아니고. 그리고 물론 여당 대표니까 권한이 훨씬 많을 수는 있지만 그 당 생활 많이 해오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그 당대표가 권한이 세 보여도 다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0: 맞아요.
4: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계속 제가 반복하지만 김민석 대표가 그 오랫동안 밖에 계시다 들어오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많이 맺힌 거를 풀려고 하는 움직임이 초반에 너무 세게 보여서 그게 좀 기대치에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뭘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3개월 안에 뭐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10% 올리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 뭘 갖고 올릴 거냐. 이런 거 가지고는 못 올리죠.
0: 네.
4: 국민들께서 지지율을 올려준다는 의미는 나한테 체감될 수 있는 뭔가가 와야 반응을 하는 건데 그것도 좀 늦게 반응이 되잖아요.
0: 네.
4: 그럼 결론은 숫자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세율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느낌 탁 떠오르는 거. 근데 지금 무슨 방향성이 어쩌고 방법론이 어쩌고 내가 스티브 잡스인데 뒤에 까맣게 해놓고 너무 한심하게 보였어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금 그럴 때냐 이렇게 한가할 때냐 여당 대표가 이 의석을 가지고 이 권력을 가지고 근데 그거 하고 있느냐 여기 마이크 차고 이런 이미지 정체가 맞냐 제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0: 신 기자님께는 그냥 종합해서 여쭤볼게요.
3: 네.
0: 왜 이런 분들을 임명을 하고 이게 도움이 될까? 지지층 반발을 안 하겠어요?
3: 근데 이 정봉주 전 의원의 발탁에 대해서는 좀 다른 얘기들도 있는 것 같아요.
0: 어떤? 그러니까
3: 어쨌든 네. 역할이 있어서 맡긴 거다.
0: 어떤 역할일까요?
3: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정봉주 의원이 뭐 과거에 뭐 정청래 대표랑 전 대표랑 친했고 이제 김어준 씨랑 친했고 하지만 지금은 좀 소원해졌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연이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최근에 뭐 당연히 후보별로 돌아가면서 하긴 했었지만 김민석 대표가 후보 시절에 뉴스공장이랑 출연을 한다든지 뭐 이제 그쪽 분들이랑 소통을 하는데 나름의 역할을 했다는 얘기도 저는 이제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뭐 아예 모르는 것보다 사이가 지금 좋든 나쁘든 과거에 인연이 있어야만 또
0: 그렇죠.
3: 그걸 고리로 맞아요.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도 전 그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TV가 오리진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의 오리진은 김민석 대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0: 누구예요?
3: 그러니까 뭐 어쨌든 아이디어 자체를 김민석 대표가 수용을 해가지고 발표를 했고 뭐 후속 조치 관련해서 김남준 뭐 이제한테 뭐 지시 의원한테 지시를 하기도 했지만 공개 지시를 했지만 그건 이제 본인이 발표를 한 거지 아이디어 자체는 밑에서 올라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자기가 수용하고 발표를 할 때는 아 이게 어쨌든 우리가 전면전으로 가는구나. 그걸 내가 어쨌든 표명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밑에서의 약간 조율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해서 그 연결고리로 저는 정봉주 의원을 좀 발탁을 한 게 아닌가.
0: 송우창 전 의원은요?
3: 그건 모르겠어요.
0: 그러니까 생뚱맞은 인사면은 네. 뭔가 우여곡절이 있을 것 같아서.
3: 근데 이렇게 막 너나에 한 명이 좀 덜 튀잖아요.
0: 아.
3: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사실 메인으로 밀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사람만 딱 한 명 발표를 하면 네. 시선이 집중되니까 약간 이제 두루두루
2: 그러니까 그리고
3: 논란이 있게 한 게 아닌가.
2: 당특 보니까 솔직히 예. 뭐 정청래 대표는 뭐 당특보 몇 명씩 안 치고 뭐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대표의 특보 한 명 한 명의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너무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0: 초반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2: 네.
0: 김민석호 순항 가능하겠습니까? 괜찮습니까?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까?
2: 저는 응원을 섣불리 지금 막 다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칭송하고 싶지 않습니다.
0: 예.
2: 왜냐하면 되게 위기 상황이라서 민주당이.
0: 위기 상황이에요.
2: 예, 위기 상황이고 그냥 이렇게 박수만 쳐주기에는 잘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네.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어요.
0: 네.
2: 저는
0: 뭘 제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못한다기보다는 염려되는 점이라고 네. 표현을 할게요. 네. 예, 염려되는 점은 아까 우리 윤희석 대변인님하고 마찬가지인데 모양새 이런 걸 되게 중시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0: 겉멋만 들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세요. 뭐 이렇게 자꾸 언어를
2: 숨어치세요. 지금 시작하는 당대표를 그렇게 깎아내릴 수가 없어요. 민주당이 절체절명의 위기라니까요. 정말 잘 돼야 돼요. 네. 지금 안 되면
4: 이해합니다.
2: 이 정권이 정말로 위태로워요. 지금 너무 중차대한 고비라 가지고 그리고 1번이고 이제 두 번째는
0: 네.
2: 이제 자원의 배분인데 시간 자원의 배분인데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있는 일들이 먼저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전선을 사방팔방으로 넓히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TF 뭐 20몇 개 한꺼번에 출범시켰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상징적인 건데 아니 열심히 하는 게 좋고 의원들이 사실 뭐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 지금까지 지역구 관리나 열심히 해야지 의정활동 그렇게 열심히 안 한 것 같다. 이런 불만 가진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역할을 주고 단내가 나도록 뛰게 만드는 건 좋다 할 수가 있는데 다만 그걸 검토하고 뭔가 이 뭐랄까 결재하고 감시하고 이거를 내가 꼼꼼하게 아주 살벌하게 하겠다 그런 메시지들 지금 내고 있거든요.
0: 그러니까요.
2: 근데 그게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오픈하시고 성중과하고 막 국무위원들한테 뭐 칭찬도 하고 혼내기도 하시고 그런 모습 보여줄 때 잠깐 열광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양날의 검이거든요.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토론이 증발되고 대통령 눈치 봐가지고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야, 국무위원들이. 이제 그렇게 또 한 면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김민석 대표가 좀 그동안 봤을 때 당의 모습이 답답했겠죠. 의원들의 모습이. 그래가지고 한번 확 한번 그 처음에 한번 초장의 길을 한번 잡아야겠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만 우선순위 없이 중구난방이 되지 않을까 그걸 제가 염려하는 거예요.
0: 의혹과다.
2: 네. 그래서 제일 저는 우선순위는 당의 체질 변화인데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국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강성 당원들 쳐다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다음 공천에 유리할까. 내 후원금 아직도 안 차고 있는데 어디 가면 내 후원금이 꽉 찰까. 아 저기 유튜브가 갖고 시원하게 얘기하면 내가 후원금 차겠다. 저기 좀 연다한 사람 없어? 나 출연시켜줄 사람 없어? 이게 민주당 의원들의 현실이었다면 그걸 좀 독립시켜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해야 될 일 열심히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아. 요 체질 개선이 저는 가장 급선무라고 보거든요. 당정 갈등의 본질은 난 저는 여기 있다고 봐요.
0: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2: 저는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다고 봐요.
0: 정청 대표한테 네. 이렇게 모욕 주는데요?
2: 아니 모욕을 주는 게 아니라.
0: 아니, 본인이 폭력적인 이런 마이크 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정청래 대표 전 대표가.
2: 근데 정청래 대표도 솔직히 그렇게까지 저는 좀 오버하는 것 같아요. 뭘 모욕적이고 그렇게 자기가 대표할 때 했던 거 생각해보면. 네.
0: 반격 따라하는 거예요, 김민석 네. 대표가?
2: 아니 그게 아니라 뭐 김남희 의원이나 뭐 전현희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뭐 조금 이런 일인 일표제 관련해 가지고 지역에 조금 가중치 주는 거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 다 당원 당규 있는 건데 그런 얘기 하나 했다고 그냥 페이스북에 좌표 찍어 갖고 밤새도록 문자 폭탄만 받게 만들고 그런 짓을 했잖아요.
0: 알겠습니다.
2: 그렇게 그런 거에 비하면 이게 뭐가 그렇게 모욕적이고 불쾌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불러만 일으키고.
0: 윤인석 대변인님은 김민석 코 어떻게 보십니까? 2주 보시고 나서.
4: 얼마 안 됐으니까
0: 좀 보면 알잖아요. 근데
4: 예, 얼마 그래도. 안 됐으니까 뭐 너무 막 가혹하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글쎄요. 그 기대치에 그렇게 부합하는 성과가 나올 느낌은 솔직히 안 듭니다. 뭘 보여주겠다는 게 지금 좀 보여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지금 운동권 학생들 노선 투쟁하는 그런 얘기가 벌써 나오잖아요. 이분들 토론하기 좋아하잖아요. 네가 틀리고 내가 오라라는 거를 꼭 증명하고 네. 싶어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토론하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그럴 때 아니라는 거는 강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엄중한 상황이고 민주당 상황도 그렇지만 여당이잖아요. 여당. 네. 야당이 아니고.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지를 아실 텐데 그걸 뒷전에 놓고 일단 우리 동네에서 옳은 길이 뭔지를 다 증명해 줄게. 이걸 먼저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실망스럽다. 예. 본업에 충실하냐. 학업의 뜻이 있느냐 이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0: 긍정적으로 저는 안 보시네요. 신혜용 기자님 저는 네. 이게 좀 눈에 띄었어요. 지금 연찬회 하잖아요.
3: 네.
0: 영종도의 인스파이어 아레나
3: 네.
0: 그 대단히 호화로운 호텔이거든요.
3: 네.
0: 1박에 대단히 비싸요. 거기서 연찬회 할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이런 분위기상
3: 네.
0: 어느 그냥 연수원 같은데 좀 빌려가지고 네. 거기서 구내식당에서 이렇게 들고 네. 식판 들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보여야지 집권 여당이 이런 초호화 호텔에서 하는 게
3: 의원이
0: 맞아요?
3: 너무 많아졌잖아요.
0: 눈치 보는 거예요 지금?
3: 아니 네? 근데 아마 인스파이에서 작년인가도 한번 당행사를
0: 작년에서는 파라다이스에서 했고 파라다이스도 엄청 좋은 호텔이잖아요.
3: 인근에 있는 호텔.
0: 민주당이 이게 맞아요 근데?
3: 뭐 이렇게 자산도 넉넉하고 하니까
0: 그럼 막 이렇게 흥청망청 써도 네. 돼요?
3: 흥청망청 썼는지는 좀 생각해봐야 됐고 아무튼
0: 아니, 매우 그게 좀 눈에 띄어가지고
3: 그렇죠 매우 좋은 호텔에서 이제

0: 해야 되는데 인선도 그렇죠, 뭐 현장 행보도 그렇죠, 뭐 어쨌든 뭐 청와대 오찬도 그렇죠, 뭐 워크숍도 그렇죠.
1: 지시도 많이 하더라고요.
0: 너무 많은 지시를 디테일하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총리가 아니잖아요. 전 부처를 관할하는 게 아니라 여당 대표로서 약간 선명한 메시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김민석 대표 관련된 이제 기사를 보면 김민석 대표의 1호 지시가 뭐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지시가 쏟아지고 있다, 이런 식의 주제의 기사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뭐 잘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어쨌든 뭐 고위당정도 그렇고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정부 정책에 있어서 약간 선을 그어줄 부분은 그어주고
1: 그 짜고
0: 있잖아요.
1: 치는 거 아니에요? 이뇨한 뭐 적십자사 뭐 총재 임명하지 마세요. 이거 뭐 대통령실하고 짠거 아닐까?
0: 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여당 대표 입에서 그런 메시지가 나갔다는 거, 대통령 인사에 제동을 거는 메시지가 한번 나왔다는 거, 그다음에 뭐 부동산 정책 굉장히 예민한 이슈인데 이거는 실거주 비거주 나누지 맙시다, 정리를 했다라는 거는 저는 어쨌든 그간에 여당 대표가 하지 못했던 부분을 좀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반대로 일을 너무 많이 한다라는 게좀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왜 민주당이 제주도를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러니까
1: 그러네요.
0: 사회적으로 공분이 일어나는 이슈가 있거나 법이 고쳐지거나 했을 때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 경찰 수사 시스템을 이거 믿기가 어려운데라고 하는 이제 공분이 일어나는 큰 사안이 있으면 여당 대표가 가서 또 이제 피해자 가족도 만나고 좀 달래고 우리가 어떻게 좀 보완을 하겠다, 이게 지금 이런 문제가 이렇게 드러났으니까 민주당에서 보완입법 하겠다고 했잖아요.
1: 맞네요.
0: 법사위에만 퉁칠 게 아니고 당대표가 주도해서 본인도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 했던 말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보여주면 아, 이제 김민석 대표가 이 일을 하는구나라는 게
1: 그러니까요.
0: 선명해질 텐데, 이제 그렇기보다는 뭔가 인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게 약간 자기 사람 계속 좀 이렇게 앉히는 그 그런 걸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좀더 정책적이고 좀 그런 행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도 있는 것
1: 잘할
0: 같아요.
1: 것 같아요.
0: 해야겠죠.
1: 알겠습니다. 여의도 숙녀 캠프 우리 신혜영 기자님 참석으로 더 빛나고 있는데 광고를 듣고 와야 우리 신 기자님
0: 아하.
1: 출연료를 챙겨드릴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2: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1: 여의도 숙녀 캠프 4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부에서는요. 국민의힘 얘기해보고 이준석 전 대표 사퇴 문제를 좀 얘기해볼게요. 윤희석 대변인님, 이번 주에 그냥 보수 쪽에서 사건들이 많았어요. 장동혁 대표 1주년 취임 뭐 회견 쇄신안 발표, 이준석 대표 사퇴, 안철수 의원이 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또 공격하는 그런 모습,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연찬에 참석하고, 어우 이번 사건이 많았는데. 윤희석 대변인님 보시기에 이번 주에 자 보수 우파 국민의힘 쪽에서 가장 좀 눈여겨보신 그런 사건은 뭡니까?
3: 박 대통령 오신 거죠?
1: 아 그래요? 장동혁 1주년 아니에요? 중간에 사퇴할 줄 알았는데.
3: 제가 1년 못 넘긴다고 내기 걸었다가 흑돼지 두 마리 사야 되니까 뭐 그건 그렇고.
1: 박근혜 전 대통령 등판 어떻게 보세요?
3: 굉장히 이례적인 게 아니라 아예 없었죠. 이런 경우가
1: 처음이에요.
3: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오신 경우는 있죠. 윤 대통령도 오시고 했는데.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 박전 대통령이 정치를 하고 싶어서 복귀하고 싶어서 그렇게는 안 보이지만 적어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복원하고 싶다는 욕망의 소산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건 뭐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근데 그 과정이 정점식 원내대표의 초청에 의해서 오신 거고 그럼 이제 무슨 말씀하셨냐를 봤더니 결론은 지도부 중심으로 단합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정치적 해석이 나오는 거죠.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권에 다시 오신 거랑 마찬가지다. 띄엄띄엄 나오시겠지만. 그래서 생각이 좀 복잡해졌어요.
1: 장동혁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 아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3: 그렇게까지 보진 않아요. 그 지도부라는 단어가
1: 그렇죠.
3: 장동혁을 의미하는 거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1: 그렇죠.
3: 그분의 화법상도 그렇고 당 지도부도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원론적인 차원에서 그럼 중심으로 단합하라는데 지도부 빼고 지도부가 아닌 사람들끼리 단합해서 이럴 수는 없으니까 네. 관용어처럼 나온 단어라고 저는 봐요.
1: 네. 네. 신혜영 기자님도 이제 방송을 하시니까 네. 이번 주에 가장 좀 핫 이슈 보수 네. 쪽에서 뭘로 꼽으세요?
0: 국민의힘에 요새 핫 이슈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1: 그래도
0: 네. 아무튼 그래도 저도 장동혁 대표의 1주년 취임 회견을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1: 그래요? 그러니까
0: 지금 당원 주권

0: 민주주의가 이제 정치권의 시대 정신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뭐 1인 1표를 넘어 당원 주권을 보수의 세길로 삼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제 어쨌든 뭐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제대로 된 보수의 가치를 아는 인재를 우리가 계속해서 영입하겠다. 어느 풀까지 넓히겠다라는 건지가 저는 궁금했고. 이미 뭐 이제 많은 그런 분들과의 소통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중앙 정치 무대 전면에 이제 등장시키겠다라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가장 인상 깊었던 단어는 그거였죠? 장소장님도 언급하셨지만, 남은 1년, 남은 1년, 나 임기 2년 꽉 채워서 다할 거야. 총선 지휘까지 내가 어떻게든 영향 미쳐서 할 거야. 라는 그 명확한 의지의 표명이 아주 인상 깊었다.
1: 그 이럴 줄 알았어요? 1년 임기 채울 줄 알았어요?
0: 저는 1년은 채울 줄 알았어요.
1: 그래요?
0: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까지는 국민의힘의 차기 당권을 노리는 주자들이 당장 장동혁이랑 각세이고 뛰어들어서 본인이 얻을 게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당대표 뭐 한다고 해가지고 될 거라는 보장도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실제로 장동혁 대표가 강성 당원들의 어떤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고위에서 또 이제 당권파 최고위원들도 아니, 그러면 다 떼고 한번 붙자고 해. 뭐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잖아요. 하잖아요. 붙여봐, 투표 붙여봐 이런 얘기를 이제 그렇게는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뭐 실제로 자기가 총선 공천을 권한 행사를 할수 있는 시점까지는 물밑에서 조용히 있겠죠. 그럼 장동혁 대표는 뭐 어부지리로 임기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또 외부적인 이슈가 악재만 있던 건또 아니잖아요. 어쨌든 선관위 부실 투표라든지 장동혁 대표가 밀고 싶었던 이슈들이 또 이제 어느 정도 계속 심폐소생을 해줬기 때문에. 근데 2년 꽉 채울 수 있을지는
1: 아,
0: 모르겠습니다.
1: 그래요?
0: 네, 일단 1년은 잘 왔다.
1: 네.
0: 네, 남은 1년은 쉽지 않을 것 같다.
1: 네. 강승윤 변호사님은 어떤 점에 주목하셨습니까?
2: 그래도 이제 우리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었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 통과.
0: 촉구 결의안.
2: 예, 이걸
1: 그것을
2: 중요하게 봤어요. 예,
1: 눈여겨보셨군요. 네.
2: 왜냐하면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동안 아주 좀 지지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지루한 그러니까 말은 장동혁 대표 물러나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이거 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극우화되면 안 된다.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실천적으로 뭔가 할수 있는 것. 지금 뭐 장동혁 대표 당장 못 쫓아내니까. 당장 할수 있는 것은 저는 이진수 의원에 대한 강력한 비토라고 봤거든요. 이거는 개인에 대한 어떤 그게 아니라 당 정체성의 확립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국민의힘이 더 이상 과거에 뭐 냉전 세력이나 뭐 권위주의 정부 세력하고 다르다. 그때 당시 소위 말하는 수구 세력이라고 표현되는 그들하고 우린 다르다. 극우도 아니고 수구도 아니다라는 것을 정립할 수 있는 하나의 분기점이라고 저는 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당내 징계를 해야 되는 거지 국회의원 제명은 안 된다 이렇게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고. 제명촉구 결의안에 이제 뭐 한재 의원이나 뭐 조경태 의원이나 뭐 우재준 의원이나 김혜지 의원이나 당론을 또뭐 어기고 나가니 의원총회에서 안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출석을 안 하기로 했는데 왜 하냐 이래가지고 또 이제 논란이 나오는 걸 보면서 이 국민의힘이 참 그런 과거의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단초가 되기에는 참 어렵겠다 이번 사안도 그런 생각이
1: 징계촉구
2: 들었고
1: 결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잘했다, 맞다, 옳은
2: 그렇죠
1: 일이다.
2: 그래야죠
1: 그렇게
2: 그래
1: 보세요?
2: 왜냐하면 당내 징계가 지금 뭐 완전 정파적으로 갈려가지고 우리 편은 봐주고 적은 다 때려 죽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할수 없는 행동을 했고 이진숙 의원은 사안의 분기점을 봤는데 쉽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좀 전향적으로 막 친한 의원들이 와 오셔가지고 국민의힘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는 상징으로 어떻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 그게 좀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어요. 네.
1: 아쉽대요.
3: 제가 의원이 아니잖아요.
1: 친한계잖아요.
3: 제가 만약에 국회 본회의장에 갈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저는 갔을 거예요. 이걸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1: 강수영 변호사님, 박근혜 전 대통령 등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강수영 변호사님 고향이 대구시죠?
2: 예.
1: 어떻게 보세요?
2: 한국 정치가 진짜 가뭄 든 논처럼 바짝바짝 갈라지는 그런 빈궁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거대 양당 다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이 자신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기보다는 과거의 영광이나 과거의 어떤 아이덴티티에 의존하면서 의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민주당에서도 발견됐죠. 사실 지난 전당대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고 뭐 노무현 대통령 누가 뭐 노무현 대통령이 적장자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는 전혀 호소하지 못했는데 그건 이제 국민의힘 버전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그 원인은 양당 간의 이제 경쟁이 치열할수록 서로 이제 역량이 더 강화되고 상대방을 우리가 이겨야 되니까 더 우리가 더 능력을 배양시키자, 더 정치 잘하는 집단으로 변모하자 이렇게 가면은 참 선순환인데 그게 아니라 상대방을 욕하는 게 정치인 걸로 되면서 이제 자기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장동혁이라는 대표도 그 사람이 뭘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는 보수 지지자들도 잘 싸우는 사람, 뭘 어떻게 싸우는데, 그 다음 실적이 뭔데 이러면 굉장히 빈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박근혜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당 지도부 중심으로 뭉쳐달라 이런 메시지 한번 내주면 힘이 실린다. 네. 그런 것들이 너무 이게 비극적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정치 못하냐 이거예요. 과거 거를 안 빌려오면.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슬펐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탄핵당한 분을. 이게 비극이죠.
1: 신 기자님도 네. 한 말씀 해주세요.
0: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 국민의힘 내부 현안과 이 첨예한 갈등 관계를 명확히 알고 있을까요?
1: 잘 모르실 것 같아요.
0: 모르죠. 저도 모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메시지를 크게 해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저는 원론적인 싶기도 합니다.
1: 네. 아니, 그냥 등판 자체가 네. 국민의힘과 보수파의 네. 긍정적인
0: 그 유영하 의원이 꼭 이번엔 가셔야 된다고 했나 보죠.
1: 네. 본인에게 좋은 건가?
3: 제가 생각한 건 네. 그럼 이 시점을 왜 박 전 대통령을 정점식 원내대표가 연찬에 모셨냐.
1: 네. 그랬어요, 왜?
3: 연찬은 국회의원 연찬이니까 아무래도 원내대표가 주도해서 그 행사를 치러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네. 당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갈라지는 틈이 있는데 그걸 메우거나 또는 뭔가 갈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구심점 역할을 못하니까 역할이 이렇게 비어있죠.
1: 네.
3: 이렇게 구조상 비어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 보기에도. 그래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존재감 있는 분을 연찬의 자리에 모셔서 뭘 좀 하자 아마 이런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1: 네.
3: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노선을 우리가 다시 따르고
0: 네.
3: 그러면서 다시 뭐 옛날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뭐 정치의 영향력을 막 고양시키고 이거보다는 지금 당 상황이 뭔가 좀 비어있고 중진들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없으니까 뭐가 좀 없어 보여서 그것을 채워서 연찬을 기점으로 뭔가 하고자 하는 정점식 원내대표의 기획이 아닐까.
1: 네.
3: 그러면 우리는 정점식 원내대표의 의도를 봐야 하지 않을까.
1: 뭡니까?
3: 거기까지 생각해 봤는데
1: 네.
3: 뭐 말씀하셨잖아요. 소장님도 패널로 말씀하실 때 아마 중간 단계 성격의 비대위는 분명히 있어야 할 테니 전당대 앞두고 뭐 장덕 지도부를 꼭 무너뜨린다 이런 차원보다도 아마 그 차원까지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것이 그 작업이 본인의 원내대표 임기 안에는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게 아닐까.
1: 네.
3: 그렇다면 장덕 대표 임기를 2년 꽉 채우는 건 아닌 거죠.
1: 네.
0: 새로운 구심점 누가 되냐 할 때 점하면 정점식 해가지고. 점하면 정점식이다.
3: 아,
0: 네. 새로운 구심점 정점식이다.
2: 구심점 정점식.
0: 해서 그러니까 사실 누가 모셔왔는지가 저도 이제 되게 중요하게 그렇죠. 본 포인트인데 맞아요. 정점식 원내대표가 직접 사적까지 찾아가가지고 맞아요. 밥 먹고 이제 초대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내 분위기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취지로 나한테 와가지고 인사해달라고 하는지를 명확하게 아셨다면 아마 뭐 그냥 지도부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도 해석되고 귀에 걸면 코걸이 저렇게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보다는 조금 더 나 불러준 사람에게 유리한 메시지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 같고 원론적인 메시지 같고 그래서 아마 초대한 정점식 원내대표는 좀 아쉬워 할 것 같고 이 행사가 어쨌든 나의 공으로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 불러서 이렇게 단합하는 모습 만들었어를 보여주고 싶었을 텐데 TK 보내는 메시지도 있었을 것인데
1: 그렇죠?
0: 그거를 좀 효과를 좀 못 누려서 약간 아쉬워할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2: 네. 네. 두 가지 점인데 네. 첫 번째는 그 참석했던 의원들 연찬에 참석했던 의원들 중에 특히 이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아마 가셨을 텐데
1: 그렇죠.
2: 근데 중간에 많이 나오셨다 그러더라고요.
1: 네. 듣다가?
2: 뭐, 네. 듣다가 나오셨대요. 뭐야 이게. 왜 부른 거야 도대체. 우리도 여기 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대에 상당히 못 미쳤다는 거죠. 뭐 선관위 얘기하시고 뭐 참정권 투쟁 얘기하시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 점에 하나 이제 정전식 원내대표의 의도가 뭔가 있었다면 안 된 것 같고 근데 두 번째는 이제 TK에 주는 메시지인데 대구의 정서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현실 정치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 아주 그 박근혜 대통령과 동년배에 있는 70대 이상의 분들은 감성적 동질감이 있기 때문에 뭘 하든 무조건 응원 이런 정서가 있지만 20대부터 특히 뭐 20대부터 한 50대, 60대까지는 왜 전직 대통령이 이용당하느냐. 저 왜 자신이 이용당한다는 걸 모르고 자꾸 저렇게 끌려다니느냐. 유영아 진짜 나쁘다. 이 목소리 그분이, 많아요. 네. 네. 결국 유영아가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 원하는 거 얻어내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고. 대구분들이 그러니까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들이 막 이렇게 선거운동 한다고 이제 허리도 굽으셔가지고 막 그렇게 악수하고 다니는 게 그러니까요. 왜 저걸 분별을 못하고 저렇게 끌려다니는 거야. 바보처럼 우리가 알았던 정말 영웅같이 생각했던 보수의 영웅인 전사인 박근혜가 왜 저렇게 됐냐 네.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계속 소비하면은 보수의 뭐 그나마 정통적인 자산으로 뭐 자신들이 평가한다면 그 다 소진시키는 거예요. 좀 유영아 의원이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요. 아 이준석 대표가 사퇴했어요. 신혜영 기자님 좀 네. 통화나 뭐 왜 사퇴했는지 네. 앞으로 뭐 할 건지 좀 취재하신 거 있어요?
0: 안 알아봤습니다.
1: 왜요? 왜 관심이 없어요?
0: 네? 아 죄송합니다. 아 그러니까 저도 사실 옛날부터 개혁신당 굉장히 애절을 갖고 네. 열심히 취재를 했었는데. 네. 개혁신당이 지방선거 전후로 해가지고 뭘 보여줬는지 사실은 모르겠고 기자들로 하여금 취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 들게끔 하는 행보를 많이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선거에서 정말 한 석밖에 못 얻는 그런 결과를 얻어냈고 이준석 대표가 뭐 여러모로 책임을 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사실 당내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준석 그렇죠. 대표가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갑자기 사퇴를 한다고 해서 저도 그날 그 뉴스 보고 알았어요. 사전 네. 취재가 안 되고. 네. 네. 그렇습니다.
1: 그 뭘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항상 이러잖아요. 이준석 걱정하지 마. 네. 니들 걱정이나 해. 네. 이러는데 지금은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상당히 좀 코너에 몰린 거 아닌가 정치적으로.
0: 제가 디테일은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단순히 그 정의안 때문에 이걸 한 건지 아니면 지방선거 끝내고 앞으로 당이 어떤 실무적인 방향으로 갈 그 그런 거 관련해서 논쟁이 있다가 사퇴를 한 건지 그 디테일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이준석 대표를 어쨌든 가까이서 뭐 모셨던 혹은 같이 지근거리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SNS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 그간의 소회 플러스 이준석 대표에 대한 평가들을 네. 많이 올리거든요. 물론 대놓고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하신 분도 있고 인간적인 애정으로 조언을 한 분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준석의 리더십은 당대표로서의 어울리는 리더십은 아니다인 것 같아요.
1: 오, 그 말은 진짜 정치인으로서 치명적인데 어떻게 활로를 찾아야 될까요?
3: 좋은 얘기를 먼저 해보면 네. 당대표직을 벗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 측면이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아무리 작은 당이라 하더라도 그 당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어떤 행보를 하면 해석이 항상 뭐 국민의힘이랑 합당하려는 거 아니야. 뭐 당을 다 들고 가가지고 뭘 요구하면서 지분을 얻으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석이 됐잖아요. 거기선 좀 자유로워지니까 활동폭은 좀 넓어질 가능성은 있겠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만 세 번 한 거예요. 저희 당에서 한 번 한 것까지 치면은.
1: 그러네요.
3: 그러면 연배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정치적인 성과 측면에서 보면 이런 정치인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데 남은 게 뭐냐.
1: 남은 게.
3: 예. 그런 측면을 봐야 되겠죠. 결국 이준석은 혼자구나.
1: 그러니까요.
3: 정치는 세인데 숫자인데. 지금까지 같이 했던 분들하고 예를 들어 어떤 계기가 있어 다시 뭉칠 수 있을 정도까지의 관계는 유지하고 있느냐.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어디서 누구와 다시 새롭게 관계를 맺어서 본인의 새를 다시 만들 수 있을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단히 부정적이다.
1: 네. 강수영 변호사님, 개혁신당은 네. 이준석 당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준석이 대표였잖아요. 네. 그냥 상징적인 존재였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없는 뭐 당원으로 활동을 하겠다고 하지만 전면에 없는 개혁신당 정당으로서 생존이 가능할까?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2: 불가능하죠.
1: 불가능해요?
2: 불가능하고 이준석 의원이 대표직을 던질 때에는 개혁신당의 해산 선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1: 그래요?
2: 본인도 그렇게 의도하고 내가 더 이상 이 플랫폼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라고 진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뭐 책임지는 듯한 모양새를 했지만 사실은 저렇게 물러나면은 이유를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은 원인을 찾게 되거든요. 그런데 네. 이준석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은 그 원인을 당연히 이준석이 아닌 외부로 찾게 돼 있어요. 이준석이 아닌 사람에게 네. 책임 전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왜 현역 의원들이 말을 안 듣는 거야? 경기도 안부 출마하라는데 왜 말을 안 들어? 자기가 뭐 어차피 뭐 박가리 했는 데서 뭐 나오면 뭐 될 줄 아나 자기가? 뭐 이렇게 돼요. 저절로 그렇게 돼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준석 의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받은 자가 되고 네. 그러니까 본인 자산은 지지층은 결집시키면서 유지가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또 나쁜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그림도 그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나쁘게 보면. 왜냐하면 본인이 살아야 되니까요.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든 뭘 하든. 자기가 지금까지 당을 꾸려가지고 왔지만 원외 인사들 다 떠나가고 다 내 말대로 안 하는 사람 다 틀린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품는 게 아니라 정답은 나니까 틀린 사람은 내보내는 식으로 정치를 해왔단 말이죠. 그러다가 현역 의원들 조금 남고 최고위원 조금 남았는데 거기도 이런 식으로 내 쇄신안을 안 받아들이네. 이런 것들이 언론에 나가게 만드는. 이런 게 정치인으로서 큰 한계를 보였다고 생각하고 본인 캐릭터를 바꾸지 않으면 활로는 눈치치고 정치인으로서의 생존이 저는 안 되리라고 아닙니다. 봅니다. 자신만이 정답이라고 여기는 그 선민의식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하여간 그런 캐릭터를 못 바꾸면 글쎄 근데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라서 배운 뭐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젊은 나이 아닌가요? 근데 지적을 여러 차례 당하는데도 별로 변화해 주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1: 신 기자님 짧게
0: 네.
1: 개혁신당 전당대회
0: 네.
1: 이게 누가 출마할 사람이 있을까 그런 걱정도 됩니다.
0: 지금 없죠?
1: 없죠.
0: 천하람 원내대표가 치울까? 지금 당대표 권한 대행인 거죠. 네. 근데 당대표?
1: 누가
0: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지 일단 모르겠고요. 천하람 원내대표가.
1: 네.
0: 그렇게 된다면 뭐 사실 뭐 당직자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름을 좀 알만한 개혁신당의 인사들 뭐 예를 들면 뭐 이기인 뭐 사무총장이라든지 이제 이런 뭐 아니면 뭐 사실 뭐 낙선한 전 뭐 지방선거 후보가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서울에서도 뭐 여성의당한테도 졌었는데 그런 인사를 또 당대표 후보로 내보내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고
1: 네. 그거 안 보이네.
0: 그거는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천하람 원내대표 뭐 국민의힘 입당설 있었잖아요. 그거 뭐 사실 무근이다라고 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돌 정도로 사실은 당내 갈등이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네.
1: 네 분을 수습하기가 쉬워 보이지가 않고 활로가 참 방법 찾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신혜용 기자님
0: 네.
1: 오늘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0: 네.
1: 저는 신혜용 기자님 한번 모시고 방송 네. 해보고 싶었거든요.
0: 네.
1: 제 소원을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0: 네.
1: 여의도 숙녀 캠프가 너무 반짝반짝 빛났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0: 네.
1: 짱루만 여의도 가서
0: 네.
1: 은혜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소회 한 10초만 얘기해 주세요.
0: 영광이었고.
1: 뭘 영광이에요?
0: 네.
1: 제가 영광. 아니,
0: 사실 저희 다 같이 뵙는
1: 그러니까.
0: 식구들이잖아요.
2: 전부 장모만
0: 근데 여러분이 얼마나 저희 방송에서 많은 준비를 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신지를 몸소 느끼고 갑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1: 네. 네.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윤희석 대변인님, 강소영 변호사님 특별히 더 감사드리도록 합니다. 여의도 숙녀 캠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4: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5: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6: 네팔과 중국 국경지대를 휩쓴 산사태와 홍수로 사망자가 580명을 넘어섰고 실종자는 2,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팔 재난당국은 이번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57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티베트 자치구 사망자가 3명에서 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홍수로 인한 전체 사망자는 모두 58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종자 수도 네팔 1,924명, 티베트 지역 실종자 558명을 합하면 모두 2,482명에 달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정오가 되면 재난구조의 골든타임이라는 72시간이 지납니다.
5: 추가 홍수의 우려 속에 구조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 북쪽 지역은 제대로 접근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7: 헬리콥터가 한 주택으로 접근합니다. 밧줄에 매달린 네팔 군인이 지붕 위에서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을 만나는 데 성공합니다. 피해 지역은 광범위한데 이렇게 헬기가 아니면 접근도 못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8: Very complicated to even access some of the geographies further north. Some of the communities are completely cut out. We cannot even get there to understand what's left. And the damage is way more severe. Further north you go, all the way close to the Chinese border, the damage is insurmountable.
7: 실종자 수색에 15,000명 가량이 투입됐지만 진흙과 잔해를 치우기에도 벅찹니다. 여기에 언제 또 닥칠지 모를 홍수의 위협 때문에 구조 작업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재난 이후 상류에 새롭게 만들어진 호수 때문입니다.
9: there. There was an alert this morning, and they basically had to abandon their mission. And given the devastation that we have seen from what happened first, this is frankly bone-chilling.
7: 자국민 300여 명이 실종된 인도는 터널 공사 전문가와 장비를 보내겠다고 밝혔고 독일 등 다른 나라들도 지원 의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팔 당국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10: Wir stehen auch bereit, mit weiteren Mitteln der internationalen Katastrophenhilfe zu unterstützen. Bislang allerdings, das ist Stand jetzt, haben die nepalesischen Behörden mitgeteilt, dass sie derzeit keine weitere internationale Unterstützung benötigen.
7: 한시가 급한 실종자 가족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만 구조 소식은 더디게만 들리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6: 중국 티베트 고원에서 5만 톤 규모의 빙하가 추가로 붕괴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5: 얼음 덩어리들이 하필 재난 이후에 생긴 언세코로 빠지면서 긴급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11: 산봉우리에서 녹아내린 빙하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공교롭게도 얼음 파편은 이번 산사태 잔해가 강줄기를 막아 생긴 언세코로 빠져버립니다. 중국 티베트 자치구 재난지역을 정찰하던 공군 드론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중국 공군은 예비 측정 결과 5만 3제곱미터, 즉 5만 톤 정도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뜩이나 위태로운 언세코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즉각 조기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12: 前方指挥所获情研究后，立刻预警，加强监控，并指导军地有关部门做好应急疏散准备。
11: 언세코는 이번 대재앙으로 완파된 국경청사보다 1,000m 높은 해발 2,950m 위치에 생성됐습니다. 전체 길이는 약 150m로 초등학교 운동장만한 크기입니다. 천연 두구로 변해버린 퇴적물의 높이는 무려 50m, 18층 아파트 높이로 추산됩니다. 저수량이 250만 톤을 넘으면서 이미 넘쳐 흐르기 시작했다는 게 중국 당국의 설명입니다. 서울 잠실 석촌호수 규모의 물폭탄이 산꼭대기 계곡 위에서 넘실대는 셈입니다.
13: 未来三天预计还有300万立方米水将会入湖，溃泄风险高。9月1日左右的时候呢，出现一个峰值。
11: 날짜까지 특정한 2차 재난 경보에 현장 수색과 구조 작업은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5: 네팔 북부에서 발생한 돌발 홍수와 산사태 이후 수색과 구조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엔은 구호 활동가들이 추가 홍수 우려 속에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 네팔 유엔 최고 책임자인 릴라 피터스 야히야는 피해 지역 현장 방문 1시간 만에 추가 홍수 발생 경보를 접하고 1시간 만에 차를 돌려 카트만두로 돌아와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홍수 이후 상류의 고인물이 또 재앙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구호팀은 네팔 라수와 노아코트와 다딩 지역에 고립된 주민들에게 도달하기 위해 24시간 내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6: 네팔에서 대형 홍수가 발생했을 당시 우리나라 기업들이 건설 중이던 댐과 발전시설도 거센 물길에 휩싸였습니다.
5: 수로식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있던 한국인 9명은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14: 계곡 사이로 거친 물살이 빠른 속도로 쏟아집니다. 다급한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고 물줄기는 순식간에 댐 너머까지 넘쳐 흐릅니다. 작업하던 사람들은 황급히 대피합니다. 현지 시간 26일 네팔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가 트리슐리강에 건설 중이던 댐을 덮쳤을 때 모습입니다.
15: 지금 현재 상부 웨어댐 부분은 거의 한 90% 이상 소실된 것 같고
14: 이곳에서 직선거리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우리 기업 직원들이 있었던 상황.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댐을 통해 터널로 물을 흘려보낸 뒤 약 10km를 지나 340m 높이에서 떨어뜨려 전기를 만드는 UT1 수력발전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발전소 건설 현장까지 홍수가 휩쓸고 지나간 가운데 상대적으로 지대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발전시설에 있던 직원들은 구조됐지만 사무실 등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9명은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6: 네팔 현지에 급파된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이 우리 국민 실종 사고가 일어난 현장으로 가기 위해 헬기를 빌렸지만 네팔 당국의 운항 허가가 나지 않아 대기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네팔 현지에 있는 신속 대응팀이 헬기 3대를 빌려 네팔 카트만두 공항에서 이륙을 대기 중이지만 네팔 당국이 2차 홍수 위험으로 운항을 금지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신속 대응팀 외에도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남동발전도 각각 헬기 2대와 1대를 빌려 카트만두 공항에서 이륙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네팔 당국에 헬기가 이륙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허가 요청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5: 네팔 홍수로 고립됐던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안전지역으로 빠져나오지 않고 남아있던 나머지 1명도 안전지역으로 이송됐습니다. 외교부는 고립 지역에 남아있던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현장 소장도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네팔 군 헬기를 이용해 안전지역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국민 지원을 위해 현장에 파견됐던 주 네팔 대사관 영사 한 명도 함께 안전지역으로 빠져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6: 한국에서 고국의 소식을 접한 네팔인들은 가족들 걱정에 매일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5: 연락이 끊긴 사람들의 생사라도 알면 좋겠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데요. 정영수 기자가 이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13: 강줄기를 따라 자리 잡은 작은 마을 네팔 라수아 지역의 솔레가 호사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11년 전 큰 꿈을 안고 한국으로 와 돼지 공장에서 일한 카필 씨 부부도 대홍수로 고향 집을 잃었습니다. 부모님이 무사하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함께 모여 살던 친척들의 생사는 알 길이 없어 애같합니다.
16: 보고 싶어요. 지금은 같이 있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좀 상처받고 있고 저희는 멀리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길도 없고 다 없고 가도 조금 있다가 다
13: 네팔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공항에서 대홍수 소식을 접한 노르브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모님은 가까스로 몸을 피해 이틀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는데 함께 살던 친척들 연락이 끊기면서 며칠째 눈물로 밤을 보냅니다.
17: 이제 아버지 눈앞에서도 자기의 그 형제들, 친척들 사라지니까 엄청 충격이 컸다고 얘기를 하시고 아버지도 울고 저도 울고 그랬습니다.
13: 대홍수 참사 사망자와 실종자가 연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만큼 먼 타국에서 고향의 소식을 접하는 네팔인들의 마음은 하루하루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16: 한국에서는 저희는 네, 그냥 기도밖에 못해요. 아, 제발 저희 가족들이, 고향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좀 괜찮으시면 좋겠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13: YTN 정영수입니다.
6: 네팔과 티베트를 휩쓴 대참사의 원인이 단순한 빙하 붕괴가 아닌 산의 안반 자체가 통째로 무너져 내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5: 수천 년간 산을 지탱하던 영구 동토층이 온난화로 녹아내리면서 빚어진 상상 초월의 재난이라는 과학자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8: 위성 사진에 포착된 참사 직후 네팔의 트리슐리 강입니다. 원래의 강폭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부풀어 올랐고 물빛은 거대한 진흙탕을 방불케 하는 흑갈색으로 변했습니다. 유명 트레킹 출발지인 샴누 베시를 비롯한 강변 마을들은 아예 진흙에 파묻혀 폐허로 변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2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크리스천 비전 신문 복음 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라피 학교에서 유대 문헌과 토라를 공부하고 신학대학에서 모세 오경으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이후 대학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시며 한국에 성경과 탈무드 연구소를 설립하여 히브리어 교육과 미시나 탈무드 강독을 통해 유대 문헌 연구의 저변을 넓혀오신 변승복 교수님 이 시간에 모시겠습니다. 네, 아시아 최초 유대교 구전 율법인 마시나 전권 63권을 우리말로 완역한 한국 유대 문헌 연구의 권위자인 변승복 교수님은 이번엔 미시나의 핵심인 윤리문헌인 피르케이 아보트 해설서를 출간하여 한국 유대문헌 연구에 또 하나의 획을 세우셨습니다. 귀하신 변승복 교수님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교수님께서 정말 그동안 아시아 최초 유대교 구전 율법인 마시나 전권 63권을 우리말로 번역도 하셨고요. 또 한국 유대문헌 연구의 권위자인 우리 교수님께서 백석대학교에서 또 가르치셨고 또 이번에는 미시나의 핵심인 윤리문헌인 피르케이 아보트 해설서를 출간하셨어요. 네, 말씀 나누시기 전에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와 인사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1: 반갑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또 미주에서 또 우리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노력하시고 애쓰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0: 네, 삶의 지혜서라고도 하는데요. 마시나 네지킨의 아홉 번째 책 중에서 피르케이 아보트, 네, 어떤 뜻인가요? 핵심 내용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피르케이 아보트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시나 전권이 63권인데 그 63권 중에 한 권입니다. 성경이 구약 성경이 이제 우리가 보면 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네 부분으로 나누는 것처럼 미시나가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네 번째 부분이 너지킨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면 뭐 두 번째 부분, 구약 성경의 두 번째 부분 이러면 역사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너지킨이라는 부분이 여섯 부분 중에서 네 번째 부분. 네 번째 부분인데 또 우리가 역사서 이러면 12권의 책이 있는데 그 12권의 책 중에서 뭐 세 번째 책이라면 룻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이 너지킨의 네 번, 너지킨은 미시나의 네 번째 부분인데 그 네 번째 부분에 들어있는 아홉 번째 책, 예, 그것이 피르케이 아보트입니다. 특별히 이 너지킨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법률들을 다루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법률 부분을 다루는 책이 10권 있는데 그 안에 어떻게 법이라고는 한 절도 없는 바로 그 윤리를 담고 있는 그 삶의 지침을 담고 있는 이런 책 한 권이 거기에 들어있을까, 이게 굉장히 특이한 책이죠. 그러니까 법보다가 우선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삶의 윤리, 삶의 방법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거기서 강조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피르케이 아보트라는 그 책인데요. 그래서 이 피르케이라는 말 할 때 이것은 사실은 복수형인데 뭐뭐의 파트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아보트라는 말은 아브라함 할 때 아부, 조상 또는 아버지 이런 뜻인데 그거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조상들, 선조들, 그 선조들의 파트다 이 말이에요. 그 책 중에서. 자, 그러면 우리는 선조, 조상 이러면 그냥 이 육신적인 조상만 생각하는데 그런 조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도 조상이고 목회자도 조상이고, 그러니까 그 선진들, 이제 우리가 신약성경으로 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그 믿음의 증인들이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살았다 하는 것처럼 바로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었는가 하는 것을 아주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책, 그런 책이 바로 이 피리케이 아보트라는 책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책 하면 어렵다는 생각, 우리와는 관계가 없을 거란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교수님은 유대인 학교에서 직접 공부하셨고 정말 많은 부분들을 깨달으시고 그 중요한 핵심 부분을 우리 한국인들에게 접목시키기 위해 연구하시고 사명을 가지고 뿌리내리기 운동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까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 한국에서 반응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한국인들은 유대인에 대한 뭐랄까요? 좀 반감, 적대감 이런 것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이렇게 그 선입관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의 뿌리가 뭔가요? 구약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를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실 때 이제요 모세의 책, 그 다음 이제 선지자들의 글, 그 다음에 시편의 책 이렇게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면서 그 구약 성경 전체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토론을 하실 때 언제나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 원래 뜻이 이런 뜻이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잔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가르친 가르침에서 보면은 너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가르침이 예수님보다 조금 전에 살았던 바로 이 미시나 아보테에 나오는 이제 그 선진들의 가르침에서 보면 그 조상들 우리 선조들의 그 이스라엘 선조들의 가르침에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너가 이제 너에게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 싫은 일 다른 사람이 너에게 어떻게 하면 싫은 거 그거 너가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것이 성경 전체다 나머지는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는 해설해주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책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한국에 이 피리케 아보트라는 책이 지금 현대시대에 필요할까 이것은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보편적 지혜의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보편적인 지혜, 그러니까 유대교의 텍스트지만은 이 가르침은 종교와 문화를 초월해서 정의를 추구하라. 세상은 세 가지 그 기둥 위에 서 있다. 바로 성경 위에, 예배 위에, 그 다음 선한 행위 위에 서 있다. 그리고 너가 하기 싫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말라. 이러한 이 가르침은 모든 인류에게 울림을 주는 사실 보편적 가치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서양 철학자들과 이 윤리학자들이 이 책에서 피리케 아보트라는 책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화와 논쟁의 문화를 보여줍니다. 이제 그 서로 다른 또는 모순되는 이러한 의견들을 나란히 배치하면서 서로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더 좋은 그런 말씀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실천적 지혜서입니다. 그러니까요 추상적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배울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요 어떻게 공동체를 세울 것인가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것인가 어떻게 명예와 돈을 대할 것인가 이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명예 하나님보다 돈 하나님보다 자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거 이런 걸 원하지 않나요? 또 한 가지 더 본다고 그러면 교육의 본질을 말해요. 교육의 본질은 뭐냐면 어떻게 학생을 대해야 되는가, 선생님의 역할은 무엇인가, 배움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선생님은 이래야 된다, 학생은 이래야 된다, 뭐 이런 것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0: 네, 프리케이의 아보트란 책이 이렇게 귀한 줄 몰랐습니다.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지혜서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으로 중요한 지혜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책을 제가 지금 보니까요, 108절이라 해서 페이지 수가 책이 얇다고 생각을 했는데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몇 페이지까지 되어 있는지요?
1: 지금 우리가 낸 책으로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영어판으로 이 책이 500여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어 된 책 말고 영어로 번역돼서 나온 책, 이것이 한 500여 종류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대마다 이것을 바르게 그 시대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 현대 나오는 책은 보면 말을 하는데 SNS에서도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까지 적용하는 범위까지 나가고 있어요. 현대 나온 책은 그러니까 말하는 윤리에서도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중단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을 때, 거기에 SNS에서도 이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인되지 않은 걸 가지고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이 책이 우리는 지금 한 권으로 냈는데 제법 두껍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라부라는 랍비의 회장이 이 책을 해설서를 냈는데 한 500페이지 되는 걸로 6권으로 냈습니다. 우리는 한 권이지만은 이 책이 6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 라우라는 그 랍비는 1장 한 권, 2장 한 권, 3장 한 권 이렇게 해서 6권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한 권을 했는데 또 50페이지 정도 되는 책도 있어요. 아주 얇게,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한 책도 있는데, 여러분이 뭐 이렇게 보면 시편 119편이 176절까지 있는데 이거는 6장을 다 합쳐봐야 108절밖에 안 돼요. 그 108절밖에 안 되는데 이 책을 제가 이 책을 한국 사람들한테 소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썼냐면, 이 절 한 절을 말했을 때 그 절을 말한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그래서 그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주고 그 절을 말한 그 현자는 누구였나, 그리고 그 현자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 어떤 배경에서 이런 공부를 하게 되고 이런 말을 하게 됐나, 성경의 구약 성경의 신약 성경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러니까 신약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신약에 있는 말씀들은 제가 다 첨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이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는가 하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설명을 해줬고, 그 다음에 그 한 절을 한 단어 한 단어 구문 구문으로 잘라가지고 해설을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 현대적 삶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 될 것인가, 이런 단계로 한 절마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통 한 절이 어떤 때는 10페이지, 뭐 어떨 때는 한 절이 5페이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108절로 되어 있는데 1122페이지로 엮어져 있습니다.
0: 와우, 네. 108절을 한 절 한 절을 그 시대 배경 상황에 근거해서 직접 분석하고 해설해 주시고 풀어주셔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렇게 귀한 책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운이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여러분께서 책을 보시면 정말 많이 감동하시고 이런 책이 우리의 삶에 있었던가 하는 감동의 세계를 맛보실 것 같습니다. 결국 피르케이 아보트 108절을 1122페이지까지 해설해 주시고 분석해 주신 우리 교수님 참 감사합니다. 네, 저도 어머니지만 많은 어머니들이 이 지혜서를 자녀들에게 보급해 주기를, 전수해 주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영어책은 어디서 구입할 수 있나요?
1: 여기 웨스트 LA인가요? 거기에 페어팩스 그쪽으로 가면 유대인 서적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히브리어, 영어 이렇게 해서 대역으로 돼서 설명되어 있는 책들이 아주 종류가 한 서점에 가도 10가지 이상으로 다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그의 연령층이 볼수 있게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아주 각자 각자가 다볼수 있도록.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매 안식일마다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얼마든지 사실 수가 있습니다.
0: 미국에서 책을 구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드리겠습니다. 323 지역 731에 9191 323 지역 731 919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피르케이 아보트란 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이 지혜서는 큰 귀감이 되고 있고요. 삶의 지침서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2세, 3세들에게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삶의 지침서로 후세들에게까지 귀하게 전달이 됐으면 하는 생각 간절합니다. 우리 교수님 앞으로 더 쓰고 싶은 책이 있으십니까?
1: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책이 탈무드인데, 탈무드는 이 미시나를 본문으로 해서 토론하고 또 연구하고 깊이 사색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엮여져서 동아대백과사전만 한 것으로 지금 74권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번 해보고 싶었지만 그거를 할수 있는 여력 또할수 있는 동력자 이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작은 책이라도 한 권을 내자 이렇게 해서 그 63권 중에 한 권을 지금 낸그 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렇게 믿음의 사슬이 옮겨가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책 1장 1절에 보시면 무슨 내용이 이제 나오냐 하면 이 책에 여러분들 참이 책을 딱 받아드시면 어떻게 사서 딱 드시면은 놀랍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고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전했다. 여호수아는 장로들에게 전했고 선지자들도 이제 장로들은 선지자들에게 전했고 선지자들은 이제 위대한 모임의 공회원 이제 우리가 아는 산헤드린 공회원의 사람들에게 전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은 이 모세가 시내산으로부터 받은 것이 계속해서 전수됐다는 것,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바로 그 위대한 모임 공회의 마지막 공회원이 누구냐면은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러한 것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3절에 가보면 소호 우리가 그 사사기에 나오면 소고가 나오는데 그 소고의 지도자 안티고노스가 의인 시몬으로부터 토라를 물려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누가 자기가 학자가 만들어낸 책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이어져서 내려온 책,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구전으로 전해져서 내려오던 것을 이제 이제 이것이 자아 전해주지 못하고 전쟁이 나든지 포로로 잡혀가든지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전승되지 못할까봐 그 구전으로 전해져서 내려오던 것을 이제 그 성문화한 거, 활자화한 거, 그 이제 책으로 만든 것이 미시나예요. 원래가. 예, 그래서 그 미시나로 딱 고정을 시켜서 이제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해야지 되겠다. 이렇게 한 책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책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떤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고 있나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 책을 누굴 위한 책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누굴 위한 책인가 중요한데 첫 번째 신학생 목회자에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학의 뿌리, 서양 철학의 뿌리 이 뿌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요, 산상수훈의 많은 가르침이 여기 피르케 아보트와 겹쳐지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황금률도 아까 랍비가 이야기한 것처럼 당신이 하기 싫은 일은 이웃에게 시키지 말라. 바로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너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뿌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거를 알고 그들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알고, 혹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놓친 것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을 아는 우리들은 거기다가 더 좋은 그 잠언을 또 더 좋은 해석을 더 거기에 합쳐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더 좋은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이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0: 네.
1: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철학과 윤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서양 철학자를 공부하면서 그리스 철학에서 기독교 철학으로 바로 넘어갔는데, 여기에서 헬레니즘, 유대사상, 랍비철학, 달무드의 논리학 이런 것을 강과할 수가 없어요. 스피노자나 뭐 마이마노데스나 부버나 레비나스나 이런 사람들, 그 위대한 철학자들이 다 이제 그 가르침들이 바로 이러한 그 내용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현명한 사람은 누가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0: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1: 이 세상 사람들은 현명한 사람이라면 지식이나 정보나 이런 거를 많이 가진 사람, 뭘 많이 가진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는데 여기에서 가르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누가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현명하다고 그래요. 하여튼 모든 것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건 아니면 뭐 공중나는 새, 드레핀 백합화가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이래서 아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인가, 어떤 친구가 나쁜 친구인가,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사귀어야 되고, 또 어떻게 정말 그 사람과 대화를 해야지 되고, 그러니까 삶의 지침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 그 신문사에서 나온 기사를 하나 소개해 준다 그러면, 이 책을 소개했는데 뭐라고 소개했냐면, 이 피리케 아보트는 책꽂이에 꼽아 놓는 책이 아니다.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하루에 한 절씩 읽어나가면 아주 좋은 책이다. 그러면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피리케 아보트 참으로 광범위하면서도 귀합니다. 우리 삶의 지침서로 부족함이 없다라는 생각 간절히 들고요. 오늘날 이 지침서가 삶에 있어서 교회는 물론 자신과 가정, 사회, 더 나아가

0: 하고 있나? 이걸 철학자들이 말하기 훨씬 전에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또그 선생님들이, 그 현자들이 삶으로 살아냈던 그 삶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간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이게 신학의 뿌리 중에 하나고요. 신앙의 유산이 되고 삶의 지침서로서 우리가 이 책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우리가 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귀한 말씀 주셨고요. 네, 그러면 미주에서 피르케이 아보트라는 책을 구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323 731-9191 323지역 731-9191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우드엔의 책 중에서 귀한 책들을 연구하고 번역해서 출간하셨는데요. 아직까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오해가 있는 부분들도 있을지 믿어요. 특별히 교회 목회자님들, 리더들께서 이렇게 함께 연구하고 협력해서 신학교의 교재로도 남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제가 이제 2년 전에 이제 우리 미시나 정권 63권을 아시아에서 최초로 우리가 번역을 해서 출간했는데요. 그거 1억 넘게 들었습니다. 그러는데 그 책을 내서 돈벌이를 하려고 한 책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 사람들이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연구해서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연구해서 가르쳤으면 좋겠다 하는 그 학문의 토대 연구로 이 책을 만드는 것이고요. 또 이번에 이책한 권을 낸 것도 그런 학문의 토대를 놓기 위해서, 그래서 각 도서관에 이 책을 넣어서 정말 앞으로 차세대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뜻에서 이 책을 번역을 하고 또 출간을 하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1: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예, 정말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지만 여러분께서 책을 보시면 목사님의 또그 마음도 더 깊이 잘 아실 것 같고요. 이해가 충분히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변승복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피르케이 아보트라는 책을 내셨고 또 미국에 오셔서 또 강의하시면서 여러분께 많은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이 많은 느낌, 감동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애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주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0: 제가 이책 안에서 딱 한마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 애청자 여러분, 특별히 또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사람이 없는 데서 사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사람이 없는 데서 사람이 된다는 말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데서 사람다운 행동을 하는 거,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가 보고 있다 하면은 좀 다르게 행동하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이제 아무렇게나 행동하죠. 근데 요즘에는 CCTV가 있어가지고 조심 많이 하시죠. 여러분, CCTV가 보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데서 사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라. 이 말이 사람 없는 데서 사람 되라는 그 가르침이거든요. 요게 요 피르케 아보트 안의 내용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는 뭐 누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에게 정말 정말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미주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아, 저 친구 정말 좋다, 저 친구가 있어서 하나님이 구약성경에서 욥을 자랑했던 것처럼, 욥 봤어? 이렇게 마귀에게 너욥 봤어? 라고 자랑했던 것처럼, 우리 미주 지역에 있는 애청자 여러분을 하나님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랑감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오늘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나눔과 섬김의 교회 엘리야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0: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가 축복받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가 어디에 있겠어요? TV, 유튜브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연속극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신문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여러분의 사업도 성공할 수 있고 인생도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존경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섬김의 자세를 깨달으면 하나님은 그 섬김을 통해서 크게 축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신명기는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으로 출애굽과 레위기와 민수에 기록된 중요한 율법들을 다시 기록한 책이에요. 신명기의 뜻은 두 번째 율법, 반복된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한번 부탁해서 잘 안 될 때 다시 한번 부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러한 심정이 깃들어 있는 그런 말씀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재교육시키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 책입니다. 십계명은요, 시내산에서 받았으나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받은 율법의 말씀입니다. 보통 법이라 하면 법의 정신이 담겨져 있죠. 그 나라의 헌법을 보면 그 속에 그 나라의 건국 이념이나 사상이 담겨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오늘 이 성경책에서 신명기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온 뒤 40년이 지나서 모압 평지 동편에 모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약 60만 명의 장정들, 여자들과 어린아이가 합치면요, 약 2,200만 명에서 한 300만 명이 넘는 그런 무리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미만이었거나 강야에 태어난 2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10가지 재앙을 경험해 보지 못했거나 기억했더라도 그 기억들이 희미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홍해의 사건이나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부터 받은 각종 은혜와 초자연적 기적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제1.5세대 혹은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본문은 출애굽의 주인공인 모세가 가나안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사실상 죽기 직전에 광야의 2세들에게 남긴 유언적 설교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그러한 교훈들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순종과 불순종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머리가 되는 복을 받는다고 했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면 꼬리가 되는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설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머리는 축복이요 꼬리는 저주라는 하나님의 선언일 것입니다. 머리 신앙은 구원이요 꼬리 신앙은 불신앙과 멸망이란 이런 말씀이에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짝이 없는 말씀이 없다고 해서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순종하여 받는 복에 반대로 불순종하는 사람의 저주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임하며 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비결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 성도가 축복받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믿음이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여야 생기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삼가 듣고라는 경청하다의 세마가 반복된 문장으로 직역해 보면 듣고 듣다 이런 뜻인데요. 또 성실하게 듣다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복음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의 준비가 대단히 중요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야 해요. 좁은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마음을 그 사람의 밭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좋은 마음의 밭은 옥토가 됩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말합니다. 들어야 지식이 생겨요. 또 들어야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옵니다. 유혹의 소리, 절망의 소리, 분노의 소리.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소리를 듣고 날마다 날마다 전성문을 향하여 달려갈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섬과 듣는다는 것은 잘 듣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조심스럽게 들을 줄 알아야 해. 하나님이란 말만 나와도 옷길을 넘기고 순종하고 섬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기 지킨다 말은 현실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로 신앙은 자기 자신이 지켜가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는 것이나 내 자신이 지켜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란 성경 전체 66권을 말하면서 명령이라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무엇을 명해놓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켜라. 죽도록 충성하라. 또 온전한 십일조를 하늘 창고에 올리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등등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신앙은요, 행함에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님은 행함에 대한 신앙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지켜 행하면, 원문에는 지켜 행하면 앞에 열심히 혹은 꾸준히라는 단어가 삽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람은 그 삶이 조금 달라요. 열심히 있고 수고가 있고 열성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비해서 떨어진 말씀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마음이 있고 열심과 노력과 애씀이 있는 것이 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런 사람은 안 되고 싶어도 안 될 수가 없고 성공을 안 하고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야만 합니다. 공부를 해도 사업을 해도 친구를 사귀어도 직장 생활을 해도 주님을 섬겨도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내산에서 모세처럼 십계명을 펴놓고 큰 소리로 읽는 것 같은 겉모양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지켜 행하면 시내의 산 꼭대기에 가서 읽는 것보다 수백 배 낫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성도가 축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다는 거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무엇보다도 순종이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기서 순종이란 원래 말하는 사람에게 귀와 마음을 열어 그의 말을 듣는다 이 말입니다. 순종의 어휘는 히브리어로 히파코라고 발음하고 있는데 순종하다, 이해하다, 깨닫다의 합성어로서 아래서 듣는다, 귀를 기울이다, 따르다, 복종하다, 응하다, 애속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더 큰 의미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주경학자 베이커는 순종이란 주님께서 돌담을 뛰어넘어가라 명령하신다면 그대로 하는 것이다. 뛰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넘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순종이란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따르는 거예요. 블람스 사상가 파스칼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나의 모든 것,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과 명예와 그리고 영혼까지도 주님이 주장하시도록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서 3장 11절에 베드로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묻고 있죠? 그렇습니다. 순종하고 복받을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하고 저주를 받을 것인가? 순종하고 잘 살 것인가? 불순종하고 못 살 것인가? 순종하고 영생을 얻을 것인가? 불순종하고 멸망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생명을 걸고 순종해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종의 몇 가지 의미만 알아봅니다. 첫째,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순종이에요. 삼가 듣고 주리기 19장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잘 듣고 쇠말하라는 이 말은 순종하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여호사서 3장 9절에 여호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외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잖아요.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식이 불효자잖아요.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학생이 바로 불량한 학생이잖아요. 사무엘상 3장 9절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효자는 아버님 말씀하세요, 제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요,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절대 졸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카톡 보지 말고, 셀폰 보지 말고, 마음의 문을 한짝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내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고 확신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말씀하신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런 말씀이 다 순종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순종은 온유와 겸손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깨닫는 자는요, 복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깨닫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깨닫고 뉘우치고 또한 돌아서는 거예요. 깨닫는 자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깨닫는 자에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말씀대로 믿는 것이 순종입니다. 고린도서 1장 19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함이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희에게는 예 아멘만 되었느니라.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금을 내리다가 할 때, 선생님이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은 없지만 말씀에 의하여 내가 금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순종이 있을 때 두 배가 가득 채워지고 물속에 잠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인간이 정말 못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너의 손에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맞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주의 종의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 직분자들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베드로서 5장 5절에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그랬잖아요. 네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에베소 1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여기서 순종이란 현재 상황으로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것, 즉 순종할 수 없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행해 나가는 것을 순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갈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인간적 생각을 동원한다면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러나 모세는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여 지팡이를 내어 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는 역사가 일어난 줄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철갑성 여리고성을 7간을 돌고 큰 소리로 했을 때 무너질 것이다 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또라이라고 손깍지네. 그러나 여호수아는 사람의 이론이나 지식이나 상식으로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했더니 철갑성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의 순종의 대명사를 꼽는다면 뭐니뭐니 해도 아브라함이에요. 인간적 생각으로 보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제가 이 커뮤니션 이 자리가 비어가지고 경쟁이 심한데요. 물론 금식도 했지만은 사실 여러분한테 전 고백이지만은요. 열기성이라 생각하고 매일 밤 와서 차로 여기를 돌아다가 마지막에 7바퀴 돈 적도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너뜨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이 중요한 거. 아브라함의 순종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창세기 시장 1절 이하의 사건입니다. 그 당시 갈대아 우르는 문명의 도시였어요. 그 상황을 우리 사정으로 직역해보면 좋은 직장에 좋은 직에 있는 사람에게 그 직장 직이 다 버리고 오직 땅으로 나가 선교사로 일하라 이 말이에요. 누가 이런 명령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은 정든 고향과 부모와 형제 친구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하나님이 떠나고 하니까 도말 없이 떠났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순종하고 그냥 무작정 떠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리라 창세기 21장 사건이죠. 세 번째는 백세 얻은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장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의 이러한 순종은 정말 어려운 순종이요 결단이었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순간순간 매일매일의 결단이 필요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 나눔과 성김에 나오신 것은 결단을 잘 내렸기 때문에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친구가 만나려고 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이것저것 할 일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의 기본임을 아시고 다 뿌리치고 물리치고 이 자리에 오게 하셨어요. 용기 있는 결단이요. 탁월한 선택이요. 하나님은 그러한 결단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하나? 순종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신명기 26장 16절을 보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부터 18절 보니까 마음에 우러나온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시편 100편 2절에는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라. 민수기 14장 24절에 온전히 순종하라. 시편 119편 33절에 끝까지 순종하라.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성령을 받게 만들어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요. 베드로서 1장 25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마음을 즐거움을 얻게 돼요. 이사야서 55장 2절에 나를 청종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재앙이 물러가요. 에레미야서 26장 13절에 그런즉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 순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과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순종도요 습관이 되야만 합니다. 무엇인지 해본 사람은 다 잘하게 돼 있어요. 기도도 해본 사람이 잘하고 충성도 전도도 해본 사람이 잘해요. 맛을 봐야 맛을 알잖아요.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받은 복은 목적이 넘치게 이루어졌어요. 즐거운 비명소리가 났어요.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지금도나 나을 것 없이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지금도 즐거운 비명소리가 더 나오게 돼요. 일감이 많아지고 공사가 많아지고 고객이 많아지고 사업의 지경이 넓혀질 수가 있다. 베드로의 고기 잡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복을 받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깜짝 놀라요. 그러면 나눠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성경은 주는 자가 복된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본문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에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복을 민족적 국가적 축복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 복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대인들이 받았던 거죠. 미국이 큰 나라를 주무르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에요. 미국의 경제를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잖아요. 세계의 석학과 최고의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그들을 뛰어난 민족으로 세우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하나님이 이만큼 뛰어난 민족으로 삼아주셨어요. 유대인 못지않게요. 우리 한민족도 복받은 나라죠. 순종하는 성도들이 많은 나라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민족 중에서도 높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절 보니까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장소와 관계없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머무는 땅과 지역에 복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의 지지 복을 받았고 야곱 때문에 그의 삼촌 나반이 복을 받았어요. 신앙에 좋은 종업을 얻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이 복받는 우리 나라 성김에 출석하면요 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여러분들도요 복받는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불만 많은 그런 성도들보다 복받는 성도들 그럴 때 여러분도 같이 복을 받아요. 세 번째는 사절입니다.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자식들에게도 복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복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업장에 일터에 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그가 돌보는 모든 짐승까지 복이 임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네 번째 5절을 보니까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소유가 넘쳐남으로 먹는 식물이 풍성한 것을 의미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습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요.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은 사람에게 더 그 음식의 영양과 효과가 더 나는 거예요. 아, 네. 주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또 다섯 개를 가지고 축사하시니까 떼어 주어도 계속 넘쳐났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치고 드리면은요, 조그만 것인데도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섯 번째 6절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3절의 말씀과 비슷합니다만은 아브라함처럼 가는 것마다 복이 임하며 범사가 형통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 7절에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리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 일곱 길로 도망가리라. 원수와 싸서 이기는 무기예요. 7은 완전한 숫자를 말합니다. 완전한 승리를 임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는 적이 많아요. 건강의 적도 있고요. 정신적인 적도 있고 사람이 적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적이 감히 손을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밑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해를 끼칠 수가 없어요. 망할래야 망할 수 없고 잘못되려야 잘못될 수가 없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한 바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8절에 창고에 넘쳐나는 복으로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시편 128편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하도록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어떤 사람은요 새롭게 손대는 것마다 잘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상하게 막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남보다 노력하는 것 같지도 않는데도 잘 돼요. 이것은요, 주님이 뜻하면 그대로 하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성민이 되는 복입니다. 성민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도록 따로 구별한 백성들의 하나님의 목적은 복을 주시는 것이고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10절에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 이것은 무서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존경하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존경받는 사람이 바로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12절에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열려집니다. 보고는 하늘 창고를 말합니다. 그곳에 없는 것이 없어요. 12절에 내가 많은 민족에 부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남에게 일생 동안 물질의 시세를 지지 아니하고 돈 빌리지 않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부도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입술이 터들어가는 고통과 안절부절보다는 고비를 아마 사업하는 사람들은 경험했을 거예요. 본문에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짓고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행여나 오늘 이 자리에 비친 자가 있다면 신앙생활을 잘해서 꾸지 말고 구워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지혜의 축복이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해드리라.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믿음을 이해해 주시고 아래에 두지 않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머리된 것을 가리켜 위에만 있다고 했고 꼬리되는 경우를 가리켜 아래에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는 축복이요 꼬리는 저주를 말합니다. 축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에베소서 1장 25절에 그리스도 자신은 만물의 머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머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종교적 의미로 그것은 권위와 축복과 지배와 으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머리가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지금까지 나눔과 섬김의 교회 엘리야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나눔과 섬김의 교회는 1520 웨스트 제임스 우드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72-6031 213지역 272-603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제다 선교회 아시아 대표 최재홍 목사님께서 에스더 3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무릎 꿇지 않는 믿음의 승리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할렐루야. 말씀만이 소망이요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인사드리고요. 오늘은 새벽 묵상 에스더서 3장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영과 육을 깨워주시고 소성케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에스더서 3장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개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개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개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개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개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개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개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개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열두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저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게 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으니 늙으니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에스더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숨은 섭리를 통해서 에스더가 왕비로 세워지는 과정을 은혜를 나누었고요. 오늘 3장은 그 구원의 서사가 왜 필요한지 세상이 얼마나 악하게 악랄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몰살하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는 현장이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배경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을 높여서 그를 모든 대신들보다 위에 두었다라고 1절에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아각 사람입니다. 여기서 성경의 기자가 의도적으로 그가 아말렉의 후예인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비겁하게 공격했던 원수이죠. 그 내용이 출애굽기 17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사울 왕이 진멸하지 못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옆구리와 가시와 같은 큰 고통을 주었던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에스더서 3장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영적 전쟁이 페르시아 왕궁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재현되고 있는 현장이 바로 에스더서 3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백 년 전에 이미 끝났어야 될, 멈췄어야 될 죄악이 다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살하려는 구속사적인 매우 중대한 위기에 처한 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 결과는 당대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후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만이 왕의 다음가는 권력을 손에 쥐었죠. 그런데 성문에 있던 단 한 사람 모르드개가 자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개합니다. 3장 5절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죄의 본질을 발견합니다. 하만의 분노는 단순하게 모르드개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자기 중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상 권력은 언제나 자신에게 절대 복종을 요구하죠. 사람에게 복종을 요구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하만은 자신의 자존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유대인 전체를 몰살시키려는, 정말 이 죄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폭발력이 있어요. 정말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그 죄를 너무 작게 축소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깊고 강해요. 아주 질겨요. 그 점을 우린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악의 계획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의 악행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세상의 근원적인 영적인 공격이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하수에로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진멸시키고자 하는 계획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위기 앞에서 모르드개가 보여준 태도는 무엇인가요? 하만의 권세 앞에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세상의 거대한 시스템이 우리를 압박할 때 타협하라고 강요하죠. 그 세상에 움직이는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를 협박하죠. 위협하죠. 그러면서 퇴로를 열어줘요. 그게 뭐냐 하면 복종하는 척하면, 상징만 보여도 무릎 꿇으면 편안해질 것이다, 적당히 고개 숙이면 안정되고 안전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하는 거죠. 그게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모르드개는요, 이카브합니다. 이카브는 맞서다, 대적하다, 지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거룩한 저항을 하겠다는 거죠. 멈춰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의 파도 앞에서 자신의 신앙적인 자리를 지키며 굳건히 맞서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타협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지킬 때 시작이 됩니다. 세상은 뭐라고 해요? 하만처럼 분노하고 위협하죠. 협박하죠. 하나님은 그 악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도전은 분명합니다. 특별히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더 확실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가정이 세상의 가치관, 물질, 중심, 관계의 파편화, 또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 성공 시스템, 그러니까 이런 것 앞에서 다 세상의 가치관이잖아요. 우리가 무릎 꿇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그게 일하실 때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또 학교에서 또는 사회의 여러 가지 시선 앞에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어물쩡거릴 때가 있어요. 주저할 때가 있어요. 확고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숨기고 싶을 때가 종종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세상의 흐름에 잠시 무릎을 꿇으면, 못 본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삶이 편해질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무릎을 꿇는 순간 우리 가정의 거룩한 성벽은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은 하만의 음모가 절정에 달한 그 순간 이미 에스더를 왕비로 세워두셨습니다. 악이 가장 기승을 부릴 때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가장 가까이 다가온 정점이라고 하는 거죠. 가장 어두울 때 새벽이 이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족들이 하만의 위협 앞에서도, 세상의 가치관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 가정은 이 시대의 영적인 저항선, 거점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세상의 기준을 강조하면서 신앙의 정절을 흔드는 하만 같은 유혹이 찾아올 거예요.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때 가족들과 함께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권세에 무릎 꿇지 않는다. 세상의 위협에, 우리는 협박에 우리는 고개 숙이지 않는다. 비굴하지 말자.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상황 뒤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이미 에스더 왕비를 예비하셨다. 믿으시고요. 우리의 이러한 결단이 악한 자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사단의 영적 전쟁을 회파하는 거룩한 저항,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과 가정을 거룩한 하나님의 섭리로 지켜서 요새가 되게 하고 안전지대가 되게 하고 산성이 되게 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일도, 아무리 도장 반지를 찍어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치면 다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선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며 타협을 강요합니다. 하만과 같은 오만함이 우리 가정과 가족의 평화를 위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르드개와 같이 거룩한 저항을 멈추지 않는 영성을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고 믿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더 큰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온 세상의 죄악보다 십자가의 보혈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악한 상황이 닥쳐올수록 우리 가정이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견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신뢰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전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
0: 지금까지 제다 선교회 아시아 대표 최재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682-0581, 909지역 682-0581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새마음교회 박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21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속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속사람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7장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으로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발견을 합니다. 그 하나는 우리 육신이 부모로부터 태어난 보이는 육신, 그것은 바로 겉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다시 태어난 사람, 다시 말해서 하늘로부터 온 사람을 우리가 속사람이라 그럽니다. 그것은 생명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제 몸버려 피 흘리셔서 우리 모든 인간을 죄에서는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 안에는 하늘에서부터 온 속사람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속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은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된 자기 육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겉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는데 그것은 겉사람은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의 거처가 육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육체는 죄의 거처가 되고 그 도구는 율법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겉사람에 속한 사람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선하게 살라 그러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러나 자꾸만 우리 겉사람이 우리를 죄로 몰아가고 있는 한 지체가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내가 원하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7장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자신이 죄를 범할 때에 내 자신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싫어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죄를 범하는 사람, 죄의 아래로 팔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육체는 죄의 거처가 되고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율법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사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 속사람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그 속사람은 진정한 성령의 거처가 되며 이 성령의 거처가 된 내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되 성령을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0: 들어가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갈수 있고, 그들은 죄와는 상관이 없으며, 예,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사람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속사람이고,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로마서 7장 22절에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안에서 속사람이 있는 가운데 또한 겉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고,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육체의 일이 나옵니다.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은 뭐냐면은, 죄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 겉사람은 죄의 법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고, 그러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면 내 안에 겉사람은 날마다 날마다 죽어가고, 속사람은 날마다 날마다 성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형성이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이 장성해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또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고, 속사람이 장성해서 이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육신을 이겨서 우리의 완전한 하나님의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서 그 사람이 천국에서 의의 병기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으로 타는 마귀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성령을 이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왕으로 타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어서 내 겉사람 때문에 자꾸만 넘어지든,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8번째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넘어지고 낙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날마다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며,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새마음교회 박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거하셨습니다. 새마음교회는 290 Century Drive East Greenwich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처리

0: 214-222-1794-7144지요. 222-1794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우니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 이제 예루살렘에 가고 나니까 이 할례를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힐난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베드로 파워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힐난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베드로를 힐난할 정도로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이 할례자들이 무엇 때문에 베드로를 힐난하느냐? 그 3절이 이렇게 됐습니다. 가로대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니. 그러니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유대 교인들은 이방 죄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율법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차이가 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죄인들을 죄에서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지키려고 하는 지금 그 율법은요, 죄인들하고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전가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율법 지킵니까? 여러분 말씀 믿기 바랍니다. 이 유대교를 믿는 이 유대인들도 그게 말씀이라고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만나려면은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붙들고 그 주위에서 뱅뱅뱅 돌면서 절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걸 믿기 때문에 이 정도 믿으면 됐다라고도 정의도 내리고, 내가 이걸 믿기 때문에 저건 해서 안 된다고 정의를 내리고, 내가 예수 믿으면 됐지 또 무슨 성령 이야기를 하냐 그런 생각도 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이 어디서 벗어나야 되는지를 한번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판단하고 정의를 내리려면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가보니까 왜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들을 수가 있었느냐. 11장 12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보자기 내려온 것 세 번 동안에 내가 그걸 갖다 안 먹는다고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욕되지 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 12절 우리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자, 성령이 나한테 가라 그랬다. 그러나 그 사람들 가만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결과적으로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아닙니다. 지금 이 힐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힐난하더라도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께서 가라 했다 그러면은 그 뒤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베드로가 좀 교활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10장에 없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하고 같이 간 6명이 있는데요. 어디서부터 같이 갔나요? 욥바로부터. 어디로요? 고넬료 집이 있는 가이사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섯 명이 같이 그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범한 게 아니고 율법을 범한 게 아니고 이 여섯 명도 다 범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던 알고 계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가보면요, 이 베드로한테 책망을 합니다.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바울하고 베드로 차이도, 베드로가 훨씬 선배고 예수님이 제자고 바울은 뒤늦게 예수를 만난 자고, 그런데 베드로를 책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파 교리 중요해요. 그러나 게바파가 있고요, 보니까 야고보파가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할례자가 똑같습니다. 할례자들은 이방인하고 있는 것을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싫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죄가 정말로 성경에 말하는 성령이 말씀하신 그 죄를 죄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율법이 지금 이야기하는 죄를 죄라고 생각하느냐, 세상이 죄라고 말하는 죄를 생각하느냐, 아니면 여러분 양심의 죄를 죄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첫 번째 이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뭐가 죄예요? 이방인하고 같이 먹는 게 죄입니까? 그래서 할례자들 두려워서 떠나 물러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피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그러니까 지금 누가 더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개바파예요? 야고보파예요? 야고보파들은요, 할례자들이 무할례자들하고 먹는 것을 용납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면요, 많은 부분이 오늘 이 말씀하고 같이 겹쳐집니다.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걸 외식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떠나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박에 이르되, 그렇게 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유대인답게 사는 게 뭐예요? 유대인답게 사는 건 유대교를 지키는 거예요. 이방죄인하고 함께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아예 그렇게 지키든지,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지금 여러분 이 문장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유대교는요, 유대교인을 만들어서 유대교 할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은 지금 유대인화 되어 간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율법이고 할례를 갖다 조금 이렇게 격하를 시키면 여러분 기분 안 좋으세요? 진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구원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좀 뭐가 좀 속이 뒤틀리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이 지금 벌써 유대인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율법을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복음하고요, 율법이 말하는 복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도 바울도 우리는 이방 죄인이 아니었대요. 원래 저와 여러분요, 원래부터 이방 죄인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율법의 행위 하니까 그건 나쁜 거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는 신앙을 율법의 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그래도요, 어렵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외식하는 걸 보고 바울이 그렇게 책망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베드로야, 실제로 네보다 내가 더 율법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다는 거야. 나는 가말리알에서 이 율법을 배웠다는 거야. 빌립보서 3장에 가보면 뿐만이 아니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린 중에 히브린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안 지키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예수가 하나님이라 그래도 놔두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그걸 믿으면은 핍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왜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하늘나라 갈 수, 제 말도 아니죠, 예수님 말씀인데 왜 꼭 거듭남이 돼, 꼭 거듭나야 되냐고 자꾸만 그렇게 질문 반문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아주 중요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진짜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얻으려면요,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 그걸 자꾸 기웃거리고 그것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예표입니다. 그림자예요. 진짜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예수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왔습니다, 예수 때문에 이렇게 제물이 되었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그걸 갖다가 여러분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가 믿어지면요, 사도 바울이 여태 가말리알에서 그 배워가 공부한 거, 율법은 흠이 없는 거 다 버려버린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아직도 그 기웃거리는 건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직도 제사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수가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구절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행위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안 져서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렵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복음은요, 여러분 제가 용서받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받은 자에게 주는 의가 하나님의 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저와 여러분한테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혈통으로 이렇게 낳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오늘 그것은 결론 부분에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냥 종교적인 것인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 얻는 회개를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자인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내가 고넬료 가정에서 이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이게 성령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우리가 임할 때 그와 동일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요, 성령은 한 분이기 때문에. 은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은 성령 받는 것은 커진 흡사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요, 성령은 어떻게 받았나요? 열심히 간절히 예수의 말씀 따라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싶으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안수 받을 때 우리 살펴봤던 8장에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을 다 듣고 분석하고 나누고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아닙니다. 15절 보면은 이 말을, 복음을 시작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놓치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 중심, 세상 중심, 나 중심으로 여러분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어떻게 말씀을 시작해 다 듣지도 않은데 성령이 내려오나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원하는 게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 인정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 베드로가 이 말이 언제 들은 말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요, 제자들 다 모으고 나서 하늘나라 이야기를 계속하고 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에게 분부하여 가르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에 대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은 물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받을 게 뭐냐면은 성령 세례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경호를 들었으면 다 떠났겠죠, 잡으러 다니는데. 그런데 그걸 유언같이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를 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뭐하고 관계가 되느냐? 이 죄사함하고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물세례는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그럽니다. 회개는 뭐예요? 내 죄를 고백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매여 있는 사람은 회개는 전부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믿어야 되고. 맞아요. 틀린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할 수 있는 그 양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회개해보면 여러분 죄밖에 생각하는 거 없습니다. 그것도 큰 죄밖에 생각 안 나요. 작은 죄는 생각이 안 나요. 진짜 여러분 죄를 회개했으면은 그 죄를 용서해 줄 사람이 용서를 해줘야지 그게 회개죠. 마태복음 3장 6절에 가보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 지은 죄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은 죄밖에 죄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원래 아담의 죄는 생각도 안 합니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아담의 죄를 해결 안 하면은,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가보면요, 다 줄이고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성령으로 세례받는 게 무엇인가, 초장에는 고민해봤겠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서 이제 다 그때쯤 다 잊어버렸어요. 성령 세례가 뭔지를 몰라요. 그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받으면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아직도 이 세상 때에 매여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세상에서 어떻게 바로 살고 착한 일하고 여러분 그걸 예수 믿 선하게 살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붙들고 세상 것 지고 세상 권세 세상 방법 세상 논리를 지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 절대 예수가 그 속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예수 믿고 뭘 하고 예수 믿고 여러분 그런 예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하고 여러분 교리하고 안 맞더라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갖다가 세상으로 보낸다 그럽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럽니다. 세상은 이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능력자인데 사자를 만들어서 보내면 되죠. 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요? 그게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물려가서 죽어야 됩니다. 내가 피를 흘리듯이 세상에서 여러분 피를 원하면 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마지막 유언을 듣고 진짜 마지막 유언이니까 이제 물가에 묻어달라 그러면 산에다 묻어줘야지 이제 산에다 묻으려니까 물가에 묻어야지 이렇게 거꾸로 가지 말고 진짜 이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거기 왔던 유월절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베드로한테 제자들의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대 너희가 회개하여 자 회개 1번입니다 물 세례를 받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2번입니다 3번이 뭐예요?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우리 목적이 있습니다. 저의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 믿음이 좀 잘못되고 과정이 잘못되고 그건 여러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진짜로 성령을 받았다면은 뭐가 과정이 하나 빠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죄사함을 받길 바랍니다.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죄를 안 져서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요 여러분 죄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죄 있는 곳에 오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복음과 거듭남과 예수가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의 행동이고 율법을 지켜서 하고 하는 거 여러분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거꾸로 보면은 성령을 받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절대 하늘나라가 안 보인다니까요. 하늘나라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든지 간에 헬라인이든지 할례를 받든지 간에 무할례를 받았든지 간에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제종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게 뭐냐?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아서 물세례를 받아서 죄를 씻었다라고 자꾸 여러분 고백할지 모르나 성령 세례는요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요. 오늘 보면 1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 성령은 저와 여러분 믿을 때 주는 거예요. 뭘 믿을 때요? 예수를 믿을 때요. 뭘 믿을 때요?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믿을 때요. 그래야지 여러분 죄가 없어야지만 그 선물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최종 목적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합동합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회개가요 여러분 육신의 잘못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나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회개하기를 원하는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죄라라고 가르쳐줄 그 죄가 뭐라고 가르쳐줄 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의 인간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걸 죄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죄를 갖다가 누가 와야 되느냐. 요한복음 16장 7절에 가보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죽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지금 이런 일들이 내가 귀신 쫓아내고 능력받고 여러분 거기에 매였는 이건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실상이 있고 허상이 있는데 실상이 뭐냐,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내가 부활 승천하고 하나님의 우편에 가야지만이 이 성령을 보내줄 수가 있대요. 보혜사를 보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줘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이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여러분이 경홀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듭난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믿음을 비화시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거 오면은 죄라는 것을 책망하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요 이게 가늠이다 라고 여러분 그게 믿어져야지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면요 죄는 뭐냐면 그런 죄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를 뭐 율법을 행해서 의를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가니까 의가 없습니다. 심판이 뭡니까? 이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 받은 거예요. 여러분 심판 받은 거 붙들고 여러분 그게 뭐가 될까 싶어 축복이라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내가 감당치 못하리라. 여러분 절대 성령 이야기는요 들어서 감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령을 여러분 많이 배우더라도 여러분 감당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그걸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왜 이게 자꾸만 여러분을 생각하고 이게 이 차이가 생기냐면요 여러분은 이걸 고백하셔야 된다니까. 만약에 저도 성령을 받았고 여러분도 성령을 받았다면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짜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면 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진리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그럽니다. 니고데모가 율법사입니다. 랍비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공부 많이 하고 신학교가 아니고 그거는 율법학교입니다. 뭐 3년제 2년 반제 아닙니다.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이렇게 알아봅니다. 당신은 선한 선생이라고. 하늘에 보내주냐면 그런 말 할 수도 없고 그런 능력 행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조금 더 나아가봐라. 조금 더 배워봐라. 조금 더 공부해라. 지금 우리는 여기 빠져있습니다. 조금 더 뭐 공부하고 뭐 알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거듭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3장 6절 아주 귀한 말을 합니다. 6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건 6입니다. 성령으로 거듭이 나야지 그게 영입니다.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인데 육의 것을 자꾸 뭐 성화시키고 변화되고 마음을 바꾸고 결단하고 해서 그건 절대 못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여러분 교리가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백날 따라다닌다고요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교파든 저 교파든지 간에 딱 길이 하나 있습니다. 거듭나셔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14장 25절에 가보면은 연복음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함께 있으니까 이 말을 했는데 함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성령 받는 게 얼마나 필요하냐면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일서 2장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안에 여러분 양심 안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 얻는 회개는요 이 생명은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은 조애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생명. 우리는 만들 수 있는 게 뭐예요? 육으로 났기 때문에 육의 목숨이 있습니다. 육체의 목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육체의 이 재료를 써서 우리 믿음을 포함해서 아무리 하더라도 영의 생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영의 생명은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육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육이 무익하다는 건 뭐가 무익하면 살리는 데는 이 육이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2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여러분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이렇다 저렇다 논리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거듭이 났다면 이 말을 듣고 이제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가로대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복음을 잘 전했다, 만약에요 오늘 본문이 베드로 설교를 잘하고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은 그 영광은 베드로가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시작하기도 전에, 말씀을 끝내기도 전에, 설교를 잘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생명 얻는 회개 여러분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개했기 때문에, 물론 순서적으로는 회개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꾸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면 지금 여러분 다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내가 죽기 전에 뭐 죄를 지은 게 있을까 싶어서 뭘 자꾸만 염려하고, 그건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음의 결국이 영생을 얻는 것은 믿음의 결국이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죄다 그러고 율법이 죄다 그래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건 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성령의 법이 아닌 법은요, 여러분 자꾸 죄를 해결해야 되고 죄를 어떻게 하냐 자꾸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 죄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0: 그래서 다우니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다우니 아가페 교회는 2550 베버리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학 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861-8332, 562지역 861-8332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열매교회 김여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119편 73절에서 80절까지입니다. 고난 중에 증인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4: 지금 이렇게 LA 다저스와 뉴욕 양키스가 월드 시리즈 결승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좀 많이 관심을 못 가지게 되었죠. 왜냐하면 과거에 다저스의 박찬호 선수라든지 유현진 선수 뭐 이런 선수가 있을 때는 우리가 좀 더 챙겨보고 관심도 갖고 또 경기장도 찾고 그랬었는데 아 다저스 이 팀에 우리 한국 선수들이 없어요. 일본 선수만 두 사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별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 올 7월에 여름에 그 다저스의 그 선수 한 명이 이적을 해서 와요. 그 이적해온 이 선수가 지금 다저스가 이렇게 경기를 잘하고 월드 시리즈를 지금 잘하는데 아주 큰 이득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 선수의 이름이 타미 현수 에드먼이라고 하는 선수예요. 이름이 뭐라고요? 타미 현수 에드먼.

현수가 들어갔어요, 현수가. 그러면 뭐 느낌이 있죠? 이게 엄마가 한국 분이에요. 엄마가 한국 분이에요. 아, 어저께도요, 2차전에서 첫 번째 나와서, 아, 첫 타석에서 홈런을 쳤어요. 그래서 다저스가 이렇게 앞서 가는데 아주 큰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이 에드먼이라고 하는 이 선수는 형이 있고 여동생이 있는데 그 형과 여동생은 한글 이름이 없어요. 오직 이 에드먼, 타미 선수만 중간에 현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을 누가 지었느냐? 외할머니가 지었어요. 외할머니가. 아, 그래서 이 외할머니가요, 현수가 다저스에 온 이후부터요, 매일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잘 치게 해달라고, 잘 치게 해달라고. 아, 근데 잘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드먼의 이 할머니가 간증하는 이야기를 봤어요. 들었어요. 이, 외할머니의 그 딸, 그러니까 에드먼 선수의 엄마죠. 아, 너무너무 공부를 잘해서 아주 좋은 대학교에 갔어요. 그래서 자기 딸은 좀 좋은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근데 이 딸이 대학교 4학년 때 졸업을 앞두고, 아, 남자친구를 하나 데리고 와요. 이 남자친구가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보니까 외국 사람이야. 그것도 운동하는 선수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람도 아니고, 아, 자기 딸이 지금 의사가 돼야 되는데 의사의 길도 이제 포기하고 남편 따라서 가겠다고 하니 얼마나 엄마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죠? 우리 뭐 성도님들은 그런 사람은 없는데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딸에 대한 그이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그걸 위해서 이민 생활 초창기에 와서 그렇게 고생해서 딸을 양육하고 키웠는데. 아, 그래서 졸업도 하기 전에 결혼하겠다니 얼마나 속상해서 그래서 내가 금식기도 하고 결정하겠다. 아,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금식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금식기도를 일주일 동안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부터 책망의 소리를 들어. 하나님부터 책망의 소리를 들어. 왜 딸을 의사로 만들려고 하느냐? 딸이 의사가 되면 사람들로부터 딸 교육 잘 시켜서 이렇게 정말 성공했다고 이민자의 성공자가 됐다고 사람들로부터 말을 듣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딸의 의대 진학을 위해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 그 음성을 듣는 순간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렇죠? 내가 딸을 통해서 영광 받아서는 안 되죠. 그죠?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딸이 잘 되는 걸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으려겠다? 그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딸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 그리고 결혼을 승낙을 했대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잖아요. 아멘? 얼마나 참 아름다운 간증인지 몰라요. 이 외할머니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기쁘고 한국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고 또 도전을 받게 되었어요. 이 외할머니는 딸의 결혼 문제로 인해서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처했었어요. 이 시간,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는가, 거기에서 답을 찾았어요. 누가 이 세상을 창조했는가? 누가 나를 만드셨는가? 누가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태어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나 자신의 부귀영화를 얻고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지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니라.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왜?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우주만물이 창조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무나 우리에게 정말 도전이 주고 또 우리가 묵상하고 암기하고 정말 우리가 이 말씀 때때로 떠올리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둬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혹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가?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늘 우리가 해야 돼요. 던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기억하고 묵상하고 붙잡고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이 믿음, 이 고백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을 주게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 지금 거짓으로 인해서 아주 곤란에 빠져 있어요. 7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 뜨었으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넘어졌다는 거예요. 힘든 가운데 처했다는 거예요. 괴로운 가운데 놓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금 정말 괴로운 가운데 슬픈 가운데 있다는 고백이에요. 그것도 무엇으로? 거짓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거짓으로 내가 지금 넘어져 있는 상태에 넘어져 있어요. 눈물 흘리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 시간에 이렇게 눈물 흘리는 정말 환란의 폭풍 속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를 해요? 73절 말씀이에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이 앞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시편 기자는 어려운 시간에 어떻게 그것을 바라봤어요? 아, 이 어려운 시간들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더 믿음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더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고난이 나쁜 것은 아니고 내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아,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하자. 아, 이러한 그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고백 갖고서는 끝나지 않아요. 그 고백 갖고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갈 수 없어요. 거기에 이제 오늘 더 나가는 거예요. 내게 고난이 유익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 모든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서는 이겨나가는 거예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무엇에 강한지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의 억울함도 아시고 나의 질병도 알고 나의 고통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요? 나의 문제에 대한 해답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내가 지금 겪는 이 일,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목적,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깨닫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그래서 44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줄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너를 만들고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기계가 고장났을 때 여러분 그 기계를 가장 잘 고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전문가죠. 전문가. 전문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모든 기계에 대한 매뉴얼을 잘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매뉴얼을 만든 사람이 뭐야? 그 기계에 대해서는 최고로 잘 알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 매뉴얼을 공부하고 익숙하고 그거대로 다 해본 사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무엇인가 내가 안다는 것은 무엇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해답도 갖고 있는 거예요. 해결책도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오. 모든 것을 아시오. 그래서 우리를 환난에서 도와줄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힘들고 지친 그 삶의 순간에 하나님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은 내게 이 시간을 통해서 유익을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이 시간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계획,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주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고백을 하는 다음에 뭐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73절 볼까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셔서 내가 깨달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 이것이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지, 모든 해결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거야. 그 믿음 갖는 거 좋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고난의 순간에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드러내야 될 그 삶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고난 중에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예요. 고백이에요. 74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79절 말씀 볼까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무엇에 대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는 어떤 사람이야?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정말 힘들고 눈물 나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나를 보고 기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나오겠어요? 불평하고 낙심하고 눈물 흘리고 못 살겠다고 난리치는 그 모습 보고 아 그래 나도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지 그러겠어요? 아닌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더 하나님을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소망을 잃지 않고 감사하면서 정말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그 모습 보면 기뻐요? 안 기뻐요? 괴로워요? 슬퍼요?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정말 열심히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모습 보면 우리가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말 한마디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도전을 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같은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말을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바울 정말 그 누구보다도 정말 복음을 위해서 애썼던 이 바울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말년에 그래봤자 50대 후반이지만 로마 감옥에 갇히게 돼요. 로마 감옥에 갇힌 그 바울을 보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낙심을 하게 돼요. 또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이 세상적으로 뭔가 큰 범죄를 저질렀나 보다. 그래서 저렇게 네로 황제에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 갇혔구나. 또 어떤 사람은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놀라운 기적도 행하고 우리에게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준 바울인데 왜 하나님께서 저 로마 감옥에 저렇게 갇히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아 성도들이요 실망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 정말 열심히 정말 믿음대로 살아려고 발버둥 치고 애를 쓰는데 하는 일마다 안 돼. 아 육신의 질병이 걸려요. 자녀들이 속을 세게요. 너무너무 그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그 모습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 그래 안 그래요?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 모습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너무너무 괴로워해요. 너무나 낙심 가운데 처하게 돼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누명 썼어요.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그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도 여러분 나 너무너무 억울해요.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이렇게 말을 해도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절대로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은 네로 황제의 죄수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종, 그리스도의 죄수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에 그 죄수가 아니라 복음의 종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이, 이 순간이 여러분 영광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에베소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것이 너희를 위한 영광이라고 말을 해주면서 뭐하고 있어요? 위로하고 있어요. 이 모습, 자신이 겪는 그 환난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정말 영광으로 말을 해주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해주고 권면해주는 이 모습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엄청난 큰 위로를 주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 중에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있다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즐거움을 나누는지, 내가 어떻게 고난을 감당해 나가는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육신이 연약해진 순간에 내가 어떻게 정말 기뻐하면서 삶을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삶을 살아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요?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즐거워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불시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술 먹으려고 하고 자살하려고 하고 그래요. 그러나 성도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떠한 것에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포자기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볼 때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러면서 나도 저 믿음을 갖고 싶다고 하는 그 도전을 주게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 증인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75절, 76절, 7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75절

0: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걸, 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77절 말씀은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어떠면 신실하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든 가운데서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오직 소망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잘 감당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증인으로서 인정받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1: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열매교회 김요섭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열매교회는 1938 사우스 웨스턴 에비뉴 웨스턴과 19가 사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15-8523 213지역 215-8523번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지저스 힐링 교회 여켈빈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인격체로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신격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인격을 지니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에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해도 무방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그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는 바로 이런 개념들을 지적인 것이다 이렇게 포장하고 들어와서 이것을 기독교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이 세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은, 이런 견해는 지금 자유신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견해들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근거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람과 같은 똑같은 인격, 즉 희노애락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유신학은 거부를 합니다. 만일에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냥 이런 신, 다시 얘기하면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또 선을 가지고 계시고 힘도 올마이리, 전능하신 신이지만은 그러나 인격이 없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께 여러분의 희노애락을 다 드릴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저는 이런 하나님은 저는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유신학에서 얘기하는 단순한 선이나 사랑 그리고

0: 전능한 힘을 가진 그러한 신이 아니고 이거 플러스 무엇입니까?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 친히 동참을 하시고 성도가 아팠을 적마다 침상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요 기독교 전통의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현대인들이 가진 지적인 하나님의 이러한 이 컨셉이 오늘 한국 교회와 그리고 우리 이민 교회에 우리도 모르게 깊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랐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약 80% 지금은 그 넘버가 넘어가서 거의 90%에 이르른다고 합니다. 교회를 엄마 품을 떠날 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 교회는 하나의 종교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가르쳤던 교회의 교사들이 결국 그들에게 생명을 심어주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 왜? 그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배운 그 하나님은 인간의 힘, 육체를 입고 내려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지만 그러나 that's it. 거기서 그냥 끝난 거예요. 예, 안톨로지컬 하나님. 그냥 존재론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지구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별에 태엽을 감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태엽이 다 될 때에 지상에 재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one of the religion의 그 God,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뭐 성경의 하나님, 뭐 성경을 읽고 뭐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가 얼마나 오래 되었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신앙의 연조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뭐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짧은 연조보다는 여러 가지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데에 반드시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개런티가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성도로서 받아야만이, 그 은혜를 힘입어야만이, 그 옷을 입어야만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영존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액팅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같이 울고 웃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친히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적인 기독교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과 그리고 노력의 결과로 진리를, 마치 다른 종교처럼 그렇게 진리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구원도 그렇게 우리가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이런 그 사조가 우리 한국 교회, 이민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큰 도전이에요. 이걸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합니다. 찬양한다고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내심, 성령의 나타나심,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보다는, 이것을 경험한 사람보다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냥 예배 시간이면은 와서 이 습관을 따라서 예배하는 거, 이것도 참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경험이 신앙생활에 뭐 가장 중요하다, 뭐 이것이 뭐 프라이어리티다 이렇게 얘기할 수만은 없어요. 하지만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이런 경험이 전혀 없다, 이거야말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미싱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인벌브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한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그리고 그분과 같이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깊은 그 커뮤니케이션이, 그 펠로우십이 여러분 가운데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시작으로부터, 즉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다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신약에서 보면은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로고스이고 로고스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나,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맨 마지막은 주 예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오시옵소서.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전부 다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를 드린다 해도 자칫 잘못하면은 추상의 하나님, 관념적인 하나님으로 섬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자기 마음의 만족을 위하여서, 예, 그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즉 God the Father, Jesus the Son, God the Holy Spirit. 할렐루야. 이 세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세요. 한 분 안에 세 분이 계시는데 세 위격으로 이 하나님이, 우리는 삼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인간의 지성으로, 논리로, 뭐 우리가 아무리 21세기의 초과학 시대를 산다고 하지만은 이 사람의 이 이성으로, 탐구로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은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겁니다. 사람이 만일에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은 지금 세상에 정말로 세상을 뒤바꿔 놓은 이러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에서 뭐 그냥 최고의 부자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의 삶에 혁명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자체는 invisible 가시죠. 예, untouchable 가시고 우리의 육신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만질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에 계시해 보면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 가지의 은사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에서의 은사가 중요한 겁니다. 은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인간이 경험할 기회가 길이 없어요. 무슨 뭐 환상을 봤다. 예, 물론 좋지요. 저도 뭐 이든가라고 하면은 서러울만큼 환상을 많이 경험했고,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극히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여차 잘못하면은 잘못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뭐 여호와 증인 그리고 안식교 또 한국에 있는 그 유명한 이단들의 그 괴수들은 전부 다 환상을 보면서 잘못 나간 거예요. 물론 환상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제 말의 포인트는 성경의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관념 속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추구해서 얻을 수 있는 진리도 아니고, 그런 진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착각 속에서 사는 것이죠. 세상의 종교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에요. 즉 죽은 신이라 이 말이죠. 왜? 결국 그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 결국은요, 영원한 멸망이고 영원한 지옥에서 인간이 죽지도 않고 살아서 영원히 살아서 고통받는 그 불못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 오늘날의 그리스를 얘기합니다.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이시니, 지금 여호와 하나님, 예, the God of in the Bible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유의 주재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이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아덴에 갔을 때에 그 로마의 거대한 그 아덴 그 신전이 있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 제우스 신, 아데미우스 신, 또 뭐 다이애나 신, 각종 신들이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의 그 신화에 보면 나오는 그 이 신들이, 그 신들마다 제단을 차려놓고 각자가 원하는 대로 예, 거기에 가서 사람들이 제단을 그 워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unknown God이라고 하는 그 알터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사람들은 제우스 신, 또 미의 여신 다이애나 뭐 등등 이 모든 뭐 힘이 있고 아름답고 또 뭐 사람들에게 뭐 풍요를 가져다 주고 다산을 가져 여러 가지 신들을 이 신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당시에 아덴 사람들의 이 컨셉 생각 속에는 이 신들도 좋은데 이 신들보다 더 뛰어난 신이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도 섬기긴 섬겨야 됐는데 이름을 모르니까 그냥 to unknown God, 예, 모르는 신이다 이 말이죠. 미지의 신. 예. 사실 이것이 오늘날 이 자유신학을 통하여서 기독교 안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언노운 가시라고 아무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예, 자유신학자들이 써놓은 모든 신학 서적과 그들의 그 설교를 보면은 다 성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은 인격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즉 성경 속에 갇혀 계시는 우리의 컨셉 속에 우리의 그 추상적인 abstract 어떤 그 아이디올로지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은 거부를 합니다. 이게 자유신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낫고 이러한 것들을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은 2000년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하늘에 올라가 계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 21세기 초과학시대를 사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이 있다고 믿느냐? 이것은 슈퍼스티션이라는 거예요. 미신이라 이 말이죠. 예. 상상력을 벗어나는 이런 하나님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가르친 결과 결국 교회가 그렇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그렇게 잠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그러나 이런 그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주의 말씀을 전파하세요. 하나님께서 예, 표적과 이적과 온갖 그 기적들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교회에서 더 이상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러한 능력은 어떻게 해요? 거의 다 사라진 거예요. 이번에 우간다에서 저희가 여러분의 기도와 또 가신 분들의 그 작은 헌신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우리는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순종만 하였을 뿐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도 보고 거기에 참여한 1,000명 이상의 그 우간다 형제 자매들도 어린아이들까지 그들도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온전히 예배하고 하는 그 현장 가운데 저희가 다녀온 게 아닙니까? 먼저 이 사람들이 우리가 치유사역을 할 때 우리 지저스 힐링교회가 하는 치유사역은 다른 분들하고 많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이 전부 이 사람들의 이 명단을 받고 그리고 1차로 제가 상담과 기도를 하고 또 2차로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사역을 이렇게 하지를 않는데요. 특별히 그 아프리카에 이번에 우리가 갔던 그 교회 한 20교회가 연합해서 왔었는데 그런데 이분들의 교회에서 일반 평신도들이 이렇게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가를 보세요. 예, 온 어린아이가 있어요. 아버지가 무슬림이에요. 어머니는 크리스천이었는데 아버지하고 만난 이후에 교회를 못 가게 핍박을 한 결과 결국 어머니도 무슬림화가 돼가지고 이 아이가 국민학생 아이인데 교회를 못 가게 한대요. 어머니가.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도망 나와가지고 왔어요. 너 그래서 왜 왔니? 아프대요. 어디가 아파? 말도 마세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래. 안 아픈 데가 없대. 머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다 아파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는데요. 너 그러면은 이 병에서 고침 받으면은 예수를 믿겠니? 믿겠대.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래. 잘 생각했다. 예. 네가 엄마 아빠 다른 말은 듣지만은 교회 가지 말라는 말은 절대 들으면 안 된다. 알았냐?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만 해도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갑자기 아프니? 안 아프대. 할렐루야. 아프니 그러면 예 아파요 그러면 이제 2차로 이제 이 강단으로 올라가면 되거든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관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본문 가운데 보면은 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고 하는 이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120문도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 가운데 모인 디아스포라 주이시들 예, 약 15개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던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얘기하는 것을 그들이 15개국 언어로 다 들은 거예요. 즉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지금도 다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길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여러분을 쓰시기까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냥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냥 단순히 능력만 가지고 있는 올마이티 갓이 아니에요. 올마이티 갓이지만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이 고통을 다 친히 체휼을 하신 분, 경험하셨기 때문에 다 이해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또 친히 우리가 예배할 때는 주께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냥 우리의 그냥 상상 속에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은 친히 와서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친히 여러분을 손잡고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진리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다. 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친히 사랑의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기독교 전통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지금도 인격체로서 여러분의 삶에 깊이 깊이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조그마한 것만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면은요,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righteous tool로 이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에 갔을 때에 전혀 없어지지 않을 그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 지금까지 지저스 힐링교회 여켈빈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균형 잡힌 교회 지저스 힐링교회는 장로교 협동교단이며 애나하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30분과 11시에 드려지며 치유 집회는 매주 화요일 LA, 목요일 애나하임 두 곳에서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 중독, 그리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믿음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치유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지저스 힐링 교회를 검색하셔서 치유의 간증과 사례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714-749-8476, 213-436-6217, 213-436-621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0: 네팔 홍수가 이제 닷새째로 접어든 가운데 네팔 정부는 실종자 구조를 최우선 국가적 과제로 놓고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1: 현장 상황이 열악한 데다 장비도 충분치 않아 우리나라를 포함해 4개 나라에 터널 구조 등 기술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실종자 가족들이 군 기지 밖에서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립됐던 사람들을 실어 온 헬리콥터는 물과 구호 물자를 싣고 다시 홍수 피해 지역으로 날아갑니다. 네팔 정부는 홍수 현장에서 지금까지 4천 명 이상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자 구조는 시간이 생명이라 수색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깊은 진흙에 비까지 내렸습니다. 수력발전소 터널 안에 실종자 100여 명이 갇혀 있는데도 기술적인 문제로 입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3: Due to some, you know, the heavy mud due to the flood and even for the tunnels, the entry and exit point they are closed and it's very difficult to find out the, you know, entry and exit point also.
2: 임기 시작 5개월 만에 초대형 재난을 맞게 된 네팔 정부는 수색 작업에 다른 나라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다가 조금 수정했습니다. 외국인을 포함한 실종자 규모가 급증하자 일부 특수 분야에 한해서는 한국 등 4개 나라의 전문가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 수색만큼은 네팔 구조대가 전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4: In areas such as opening the tunnel where people have been trapped, technologies that help us locate people alive in affected areas, quick forensic and DNA analysis, and mortuaries to keep the bodies.
2: 수색에 필요한 장비 사정도 열악합니다. 홍수 피해 지역 특성상 헬기 수색과 구조가 가장 효과적인데 여기에 투입할 헬리콥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팔 정부가 구조대원 3만 명을 투입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인력과 기술의 추가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0: 네팔과 중국 국경지대를 휩쓴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682명으로 증가했고 실종자도 3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팔 재난당국은 사망자가 67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중국 티베트 자치구 사망자 7명을 합하면 전체 사망자는 682명에 이릅니다. 또 네팔에서 발생한 실종자가 2,426명으로 늘면서 티베트에서 파악된 실종자 554명을 합치면 전체 실종자 수도 3,000명에 육박했습니다. 네팔 대홍수로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 9명에 대한 현지 수색 작업이 아직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1: 우리 정부 신속대응팀이 처음으로 두 차례 헬기 수색에 나섰지만 안타깝게도 생존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김철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5: 신속대응팀이 홍수 피해 지역에 헬기를 투입한 시각은 현지 기준 오전 11시 45분과 낮 12시 40분입니다. 실종자가 있을 거로 추정되는 지역을 두 차례 상공에서 맨눈으로 확인했지만 생존자를 발견하진 못했습니다. 신속대응팀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데다 경사까지 있어 접근은 물론 헬기 착륙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엔 민간 헬기를 추가 투입해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지점도 수색하고 네팔군을 통한 구조활동 역시 계속 독려한다는 계획입니다. 실제 네팔군도 우리 정부가 제공한 좌표에 따라 일대에 상륙해 수색활동을 벌였는데 역시 성과를 거두진 못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네팔군 당국은 침수된 수력발전소 터널 내부에 남은 100여 명 구조를 계속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두꺼운 진흙층으로 구조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카트만두에 있는 대형 종합병원은 연락이 끊긴 가족들을 찾으러 이들로 연일 북새통입니다. 저희가 병원을 찾아온 뒤에도 실종자 가족들은 계속 이곳을 찾아와 가족과 친구들을 찾아달란 전단지를 담벼락에 붙였습니다. 전먹이 손녀와 어린 손자를 두고 사라진 아들을 찾는 노모는 눈물로 무사기관을 빌었습니다. 수색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당국 간 통신이 복구되면 인명피해 규모는 더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애끓는 사연은 더 전해질 전망입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YTN 김철입니다.
0: 네팔 대규모 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에 대한 헬기 수색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의 신속대응팀 파견 인력도 확대됐습니다.
1: 다만 공군 다목적 수송기 시그너스 투입과 해외 긴급구호대 파견은 아직 네팔 당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 추가 파견은 1차에 이어 이틀 만에 이뤄졌습니다. 외교부 직원 1명과 소방청 소속 8명으로 현지에서 수색, 구조 작업을 위한 실무진 위주입니다. 앞서 파견된 인력과 합해 20명으로 늘어난 대응팀은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현지 기상 여건 등이 허락된다면 신속 대응팀을 추가로 보내 수색 인력을 확대할 가능성도 관측됩니다. 정부는 네팔 당국에도 거듭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임상우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 단장이 네팔 외교부 관계자 등 주요 인사들을 접촉해 우리 국민 수색 구조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네팔 정부 측에 긴급 구호대 지원 의사도 계속 전달하면서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군 당국이 파견할 공군 다목적 수송기 시그너스도 대기 중입니다.
7: 네팔 상황과 관련해서 외교부 요청이 오면 아마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 시그너스는 지난 3월 중동전쟁으로 고립된 우리 교민들을 구하기 위한 사막의 빛 작전에 투입돼 200여 명을 수송해온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기입니다. 출격이 결정되면 향후 구호 인력뿐 아니라 각종 구호 물자와 장비를 네팔 현지로 수송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네팔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한 4개 주에 대해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을 여행할 예정이면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이미 체류 중인 경우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0: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직원 9명을 찾기 위해 민간 기업들도 총력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1: 두산그룹 박정원 회장과 박지원 부회장이 수색 활동 지원을 위해 네팔에 도착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8: 한국 남동발전 네팔 파견팀이 띄운 헬기가 가까스로 네팔 군 당국 허가를 받아 대홍수 피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애타게 기다렸던 첫 헬기 수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종자나 그 흔적을 발견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지에서 실종된 한국인 9명은 한국 남동발전 직원 3명,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6명입니다. 두산그룹 총수 일가도 직접 수색과 구조 지원 활동에 나섰습니다. 두산그룹 박정원 회장과 동생인 박지원 부회장은 함께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해 지원 활동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9: 구조 상황을 직접 와서 챙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도착했습니다. 정부 대응팀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구조 작업이 최대한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족분들은 실은 출국하기 전에 이미 뵙고 왔습니다. 그래서 유료의 말씀을 드렸고요. 저 회사 차원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 고립됐다 구조된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인 직원 10명과 현지인 직원 15명은 현재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해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구조 작업이 빨리 성과를 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만을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 네팔 현지 상황과 수색 작업을 설명하고 가족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실종자 9명 중 4명의 가족은 네팔에, 5명의 가족은 국내에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0: 네, 이렇게 대홍수가 휩쓴 네팔에선 가족을 잃은 주민들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1: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이재민들은 침수된 집에서 생필품을 건져 나오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진흙밭으로 변한 네팔 누아코트 마을을 권준기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10: 중장비 삽으로 보따리를 가득 실어 나옵니다. 대홍수가 휩쓴 주택에서 생필품을 건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접근이 차단된 마을 입구. 현장은 구조대와 이재민, 취재진이 뒤섞여 혼잡합니다. 구조대원을 통해서 꼭 필요한 생필품만 꺼내오고 있지만 마을 전체가 진흙밭이 돼버려 그마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홍수 때 잃어버린 강아지가 구조대 품에 안겨 돌아오자 모처럼 표정이 밝아집니다. 반면 나흘째 남편 소식을 듣지 못한 여성은 한 번 터진 울음을 그치지 못합니다. 아직 본격적인 복구 작업은 엄두도 낼 수 없지만 끊어진 도로와 다리를 잇기 위한 임시 처방은 시작됐습니다.
11: We just try to connect the roadway to another part. If we open this road for the light vehicles.
10: 하지만 우기인 네팔에는 거의 매일같이 비가 쏟아지고 있어 수색과 구조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공댐 붕괴로 대홍수가 재발할 거란 경고가 잇따르면서 재난 현장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1: 네팔과 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인한 피해 복구에 우리 돈 7조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스와르님 와글 네팔 재무부 장관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홍수의 피해 복구 비용으로 많게는 50억 달러, 우리 돈 7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50억 달러는 네팔 전체 경제 규모의 10%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0: 이번 사고가 발생한 네팔과 티베트 지역은 힌두교 성지 순례와 히말라야 트레킹 코스로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1: 사고 당시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이 지역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종자 숫자조차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12: 대홍수 발생 하루 전 네팔에서 중국 티베트 자치구로 넘어가는 다리 위 모습입니다. 닫힌 문 앞에 관광객들이 그야말로 발 디딜 틈 없이 서 있습니다. 국경까지 가는 길에도 인파가 끊이지 않습니다. 평상시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힌두교와 불교 순례객, 그리고 세계적인 트레킹 코스를 찾은 관광객들이 모이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시커먼 물이 덮친 그 순간, 줄잡아 수십 명이 혼비백산 도망쳤고 주차된 관광버스도 수십 대입니다. 국경 검문소 안에도 수속을 밟던 외국인들이 상당수 있었을 거로 추정됩니다.
13: Rising all the way four story high. We ran for our life. We ran 500 steps all the way up the mountain to be safe.
14: Mi rendo conto che praticamente due pullman su centinaia sono salvi. La vallata subito è stata distrutta per chilometri e chilometri. L'ondata è stata enorme, grande.
12: 하지만 네팔과 중국 정부는 외국인 실종자 숫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 현재 실종자의 절반을 넘을 거란 현장의 예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치만 발표할 뿐입니다. 특히 중국 쪽의 피해 규모는 엄격한 언론 통제로 더 깜깜해인 상황 속에 현재 고립된 관광객은 없다는 발표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0: 이번 네팔 대홍수의 위력은 위성 사진에서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1: 세계 지붕 히말라야 빙하 붕괴에 따른 토성류가 쓰나미처럼 휩쓸고 가며 주변 마을을 흔적도 없이 집어삼켰습니다. 정유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왼쪽 수력발전소 시설이 짙은 회색의 진흙으로 뒤덮였습니다. 전 세계 산악인들이 모여들던 라소아 마을은 뻘밭으로 변해 인간의 흔적을 찾기 어렵습니다. 히말라야 고지대에서 발생한 빙하 붕괴로 인한 토속류가 마을까지 내려오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7분. 낙차 3,000m, 이동속도 시속 180km에 달하는 엄청난 에너지가 쓰나미급 재난을 몰고 왔습니다.
11: 20km 范围之内的 高차 将近有 3,300米. 根据我们现在相关的时间记录演算，就是从 冰川崩塌开始，一直到冲击到吉隆口岸。
15: 전문가들은 네팔 고지대 산사태가 빙하가 붕괴한 뒤 계곡의 빙퇴색을 긁어내며 연쇄적 대재난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발 2,950m에 만들어진 또 다른 언세코와 자연댐도 위성 사진에 잡혔습니다. 수위는 전날보다 10m 정도 낮아졌지만 중국 당국은 2차 홍수 우려가 커졌다며 조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16: 我们知道冰和岩石是不一样的，冰它本身是有底无根的，它的研判是非常困难的。
15: 히말라야를 비롯해 아시아 전역에서 녹고 있는 빙하수는 9만여 개. 총 면적이 한국과 비슷한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네팔에서 녹아내리는 빙하는 지구 환경에서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17: Videos with how much glacier ice we know was lost, and so there's got to be some other element to the story that we can't see quite yet from the satellite imagery.
15: 기후 위기 전문가들은 오는 2100년까지 아시아 고산지대 빙하의 최대 75%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사랑을 받는 세계의 지붕에서 발생한 대재난이 지구 온난화에 대한 자연의 경고로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YTN 정신입니다.

0: 제주 실종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야자나무에서 극단적 선택이 가능하지 않다는 의문이 제기되자 경찰이 재연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수사해 주민 불안과 불신을 최소화하겠다는 건데, 제주에선 얼마 전 실종됐던 20대 군인이 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1: 아, 그거 밧줄 매면 그게 떨어지지 휘하죠. 그러나 사람 손으로도 못 잡아, 잡으면 찔려.
2: 가시많은 야자나무 숲에서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할수 있느냐는 의문이 이어지자 경찰이 재연 검증에 나섰습니다. 숨진 장모 씨와 비슷한 무게를 야자수 가지가 견디는지 등을 현장에서 확인한 겁니다. 경찰은 현장 실측 자료를 정밀 감식하고 있다며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도 열어두고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종 사건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제주에선 20대 군인 실종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제주 군부대에 근무하던 남성이 연락이 끊긴 겁니다. 경찰은 남성의 차량이 발견된 하예포구 인근에서 해경과 함께 헬기와 드론, 선박, 구조견을 총동원해 이틀 내내 수색을 벌였습니다. 결국 남성은 항구에서 멀지 않은 해안가 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평소 낚시를 다녔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낚시를 갔다가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0: 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로 구속된 부경장이 60대 남성 실종 신고를 접수했을 때도 휴대전화 위치 조회를 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부경장이 실종 신고를 받은 뒤 최소 한 차례 이상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조회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남성의 위치는 시신이 발견된 송당리 인근 지역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부경장은 신고 접수 5시간 30여 분 만에 남성과 연락이 닿았다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소재 발견을 입력하고 결재를 받아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제주 실종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최근 종결된 실종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비대면 종결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선책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만으로는 실종 사건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3: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태에 경찰은 여러 차례 고개를 숙이며 뼈를 깎는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4: 국민 여러분께 우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5: 고인이 한 점이 올라온 점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서 유족들에게 통보해드릴 겁니다.
3: 경찰은 최근 3년 동안 종결된 실종 사건 31만 건의 처리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고 전화와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는 실종 사건을 종결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 같은 쇄신안이 임시 방편에 그칠 거란 우려가 여전합니다. 전수조사는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대책이지만 가뜩이나 부족한 실종 수사 인력에 부담만 더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6: 시간과 정성과 노력은 엄청나게 드는데 성과를 인정하거나 가점을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사기가 이제 떨어지는 거고.
3: 휴일 야간 실종 수사팀 근무자를 기존 한 명에서 두명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기계적인 확충에 머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종 유형과 지역, 계절별 특성을 고려해 치안 수요부터 과학적으로 면밀히 따져보는 게 우선이란 겁니다.
7: 99.7%가 단순 가출을 결판이 나지만 그 나머지 설사 0.3%라도 중요한 사건이면 틀림이 없다. 인식의 전환이 더 중요한 것이지 한명 늘린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3: 실종 사건 대응을 강화하려면 권한과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합니다. 전문가들은 다른 부처나 민간 기관과의 공조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8: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그 인력을 여기 빼다가 저기 놓고 저기 빼다가 여기 놓고 이런 건 아니죠.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3: 여론에 등떠밀린 땜질식 대책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와 실종 사건의 특성을 반영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0: 장윤기 사건부터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까지 경찰 통제 문제가 거듭 불거지자 정부와 여당이 이른바 경찰 개혁을 추진 중이죠. 민주당에선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는 법안이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근본적인 해법은 검찰의 보안수사권 복원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9: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제주 실종 허위 종결 현장을 찾은 여야는 경찰의 부실한 사건 처리를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10: 오랫동안 수색했음에도 이제서야 찾았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어마어마한
11: 수색 중단하고 이 사건 종결한다? 이건 누가 봐도 이게 고의가 아닌가.
9: 다만 해법은 180도 다른 모습인데 먼저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제시한 경찰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13만 경찰에 수사권까지 집중된 상황. 외부 개혁기구를 통해 경찰 조직을 환골탈태 수준으로 쇄신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을 뽑을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에 더욱 주요한 수사 권력으로 떠오른 만큼 중수청장이나 검찰총장 등과 같이 국회 청문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12: 중수청장이 지금 인력이 3천 명 미만이에요. 물론 중대범죄를 수사하지만은 국수본부장은 그 10배가 넘거든.
9: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수사본부장 한 사람 검증한다고 경찰이 통제되겠느냐며 핵심을 벗어난 해법이란 반응입니다. 이미 경찰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내준 상황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결국 내부 개혁을 넘어선 외부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경찰의 수사를 또 다른 수사로 경쟁하고 통제하는 검찰 보안수사권 복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는데 관련 공세의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13: 제도적 견제 장치마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국민의 피해와 불편은 무시한 채 오로지 본인의 사법 방탄과
9: 민주당은 경찰의 부실 수사랑 검찰의 권한이 무슨 상관이냐며 국민의힘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양측의 충돌은 9월 정기국회 내내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유례없는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구란 결정을 내린 걸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헌법상의 원칙대로 임명권이란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란 게 청와대의 시각인데 사법부와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의도도 읽힙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종 조율 없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으로 재청한 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응에 나선 건 통보 이후 열흘 만입니다. 전례 없는 재청 방식이었던 만큼 긴 시간 법적 쟁점을 숙고한 끝에 재재청 요구란 결론을 내린 셈입니다. 이번 결정의 핵심 배경에는 청와대가 설명했듯 임명권을 무력화한 일방적인 재청 과정부터 잘못됐단 판단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여기엔 선출직인 대통령과 임명직인 대법원장 사이 분명한 권한 차이가 있다는 이 대통령의 기본 인식이 반영된 것 아닙니까?

0: 대법원 측이 재청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듯 대통령도 임명권이란 권한을 원칙대로 행사한 거란 시각 역시 청와대 안팎에서 감지됩니다. 임명권자가 후보자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다른 사람을 다시 추천하면 된다는 논리입니다. 게다가 이 대통령이 임기 동안 26명의 대법관 중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는 점도 고려됐을 거로 보입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울 경우 사법부와의 관계에서 앞으로도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던 겁니다.
1: 청와대 내부에선 조 대법원장이 국민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입장을 낸 만큼 이번 사안이 더 이상의 국민 우려로 이어지지 않게 정리되길 바라는 희망 섞인 관측도 엿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2: 청와대가 조이래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청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은 걸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민주당은 기존 추천 후보 중 한 명을 빠르게 다시 재청하라며 조 대법원장을 압박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청와대 결정 자체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 판단까지 구해볼 태세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3: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은 주말에도 신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기존 노태학 대법관 후임 후보 4명 가운데 청와대가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보내지 않은 손봉기 후보자를 제외한 다른 한 명을 서둘러 다시 재청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 대법원장의 그런 추천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대신할 수 없다. 지금의 상황은 월권일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3: 재재청 과정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관을 재청한 추천인은 해산하라고 돼 있는 상황. 이를 근거로 새 추천위를 꾸려야 한다는 주장에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대법원장이 한 추천위를 계속 사용하는 걸 막기 위한 조항이라며 지금과 같은 초유의 협의 없는 서면 재청을 염두에 둔 조항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5: 재청을 자기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알려받았을 때 마치 재청을 해야 하는데 그때 추천위를 다시 꾸린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법은.
3: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 조직법까지 따질 필요도 없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재청 자체가 위헌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대통령이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은 건 헌법상 국회의 심의권과 동의권을 침해한 거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지 검토에도 착수했습니다.
6: 임명 동의를 제출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국회도 권한쟁의를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고
3: 특히 대법원 구성 다양화를 언급한 청와대 측 발언에는 지난해 대장동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내린 김민기 후보자를 재청해달라 콕 집어 말한 것과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7: 경기 중에 골대를 옮기는 것도 모자라 선수가 심판을 직접 고르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3: 여기에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은 건 민주당 친청계 이탈표를 두려워한 거란 주장부터 대통령 임명권은 대법관 선택권이 아니란 기존 판례 인용까지 보수 야권의 반발은 주말 내내 잇따랐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거부로 국회 출석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대법원의 관련 입장 발표에 따라 전국은 한 번 더 격론에 휩싸일 거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부산을 찾아 국민의힘을 향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 게 맞는다면 이진숙 의원을 내쫓거나 김 전 대통령 사진을 내리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어제 부산에서 열린 박홍배 의원 지역사무소 개소식에서 이른바 5.18 재조명 토론회로 논란을 빚은 이 의원의 제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은 5.18 정신 계승을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세웠고 정부 정체성으로 삼았다며 그 사진을 걸어놓은 국민의힘은 5.18 정신을 뭉개려는 의원을 끌어안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간 작업을 월 12회, 주 48시간으로 제한하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의 관련 법안 발의에 대해 생계수단 박탈법이자 야간경제 파괴법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성은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업종별 특성과 인력 사정, 노동자의 선택은 깡그리 무시하고 국민의 근무표까지 국가가 빨간 줄을 긋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0: 밝혔습니다. 이어 구인안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은 추가 고용 청구서를 내미는 거나 다름없고 낮에 일하기 어려운 야간 근무자들은 투잡이나 쓰리잡으로 내몰릴 수 있다며 과로를 막겠다는 법이 과로 양산법이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수처의 1호 인지 사건이었던 경찰 뇌물수수 사건 항소심 형량이 1심보다 크게 줄며 공수처 수사 역량에 대한 지적이 재점화했습니다. 검찰청 폐지 뒤 유일하게 수사하는 검사로 남을 공수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경무관의 사건은 공수처가 자체 인지로 수사에 착수한 첫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된 김 씨.
2: 수사 문화 대가로 뇌물 받은 거 맞습니까?
1: 하지만 항소심은 징역형 집행유예로 형량을 대폭 낮췄습니다. 공수처가 차명 계좌로 본 계좌를 김 씨 소유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공수처 수사의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며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본 겁니다. 공수처는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판결로 수사 역량에 대한 의구심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2021년 출범한 공수처가 직접 재판에 넘겨 공소 유지 중인 사건은 7건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2건은 무죄, 1건은 범죄가 경미하고 재범 위험이 낮을 때 형 선고를 미뤄주는 선고 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공수처 무용론까지 나오는 상황. 정작 공수처는 공룡 경찰과 중수청을 견제할 유일한 기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인력 확충 등 조직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중수청, 경찰 등 행안부로 집중된 수사 권한을 독립기관인 공수처가 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수사하는 검사가 사라지는 시대에 형사소송법 부칙에만 있는 공수처 검사의 수사권을 명확히 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검찰청이 폐지되면 경찰, 중수청과 함께 수사 3축을 맡을 공수처가 수사 역량을 입증해 외부의 불신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0: 우리 군이 개발 중인 자폭용 드론을 해상에 띄워 첫 전투 실험에 나섰지만 발사한 지 몇 초 만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2024년부터 500억 원 가까이 들인 개발 사업 가운데 하나인데 사업 완료를 코앞에 두고 체면을 구겼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4: 14,000톤급 마라도함에 설치된 드론 발사대에서 자폭용 드론이 힘차게 발사됩니다. 하지만 몇 초 만에 해상으로 추락해버렸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시험 발사한 드론은 하나같이 바다로 고꾸라졌습니다. 해군이 예정했던 자폭 드론의 비행과 정찰 표적 탐색, 타격 실험은 진행도 못했습니다. 조사 결과 추락 원인은 발사관 개폐문의 정렬 이상이었습니다. 발사관 내부에서 추진체의 도움을 받아 이륙하는 과정에서 하단 발사관 개폐문에 이상이 생겨 추력이 한쪽으로 쏠려 균형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군 당국은 앞서 동일한 발사 재원과 유사한 조건에서 진행한 지상시험에서는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5: 원래 목표였던 지상 발사 시험은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기술을 바탕으로 해상 운용 가능성을 추가 검증하기 위한 도전적인 전투 실험이었습니다.
4: 군 당국은 재작년부터 486억 원을 투입해 국산 중형 자폭 드론을 연구 개발해 왔습니다. 그런데 추락한 드론은 대당 8억 원 수준으로 향후 양산에 성공한다 해도 1억에서 2억 원 수준입니다.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대인 이란의 샤헤드 136이나 미국의 루카스 등 해외 자폭 드론과 비교하면 가성비가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6: 고가의 장비를 한 대 날렸는데 그게 뭐 드론 같은 경우는 오락지에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격추가 쉽지 않습니까? 뭐 격추돼 버리면 뭐 가성비 측면에서 전혀 효과적일 수가 없죠. 지금 국방부가 생각하고 있는 50만 드론 전사 육성과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죠.
4: 러시아에서 관련 기술을 가져와 대량 생산에 들어간 북한과 대비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군은 핵심 기술인 로켓 보조 발사 기술을 확보했다고 자신했지만 내년 사업 완료를 앞두고 우리 기술이 한계에 부딪힌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7: 충청권과 전북에 내일까지 최대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산림청은 이 지역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높였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상곤 기자.
8: 네, 대전 갑천에 나와 있습니다.
7: 네, 지금은 비가 모두 그쳤습니까?
8: 네, 밤사이 내리던 비는 지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 하천 수위도 큰 변화가 없는데요. 충청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서천입니다. 현재 충청 남부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자정 넘어 시간당 최대 40mm의 폭우가 충남 서천에 쏟아졌고 어제부터 이틀 동안 누적 강수량은 88.5mm를 기록했습니다.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린 곳은 충북 영동 가곡면과 청주 가덕면, 충남 금산과 부여 양화면 등입니다. 도로 침수와 나무 쓰러짐 등 6건의 신고가 소방본부에 접수됐지만 곧바로 안전조치가 이뤄져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충청권은 내일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의 예상 강수량은 8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입니다. 특히 내일 새벽 강한 비가 집중되고 지역마다 강수량의 차이가 클 수 있어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산림청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자 충청권과 전북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높였습니다. 충청남도도 비상 1단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산사태 우려 지역과 하천과 계곡, 지하차도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예찰과 통제를 강화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갑천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7: 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경북 일부 지역에 발령된 홍수주의보가 경보로 상향됐습니다. 낙동강 홍수통제소는 오늘 새벽 5시 10분 경북 상주시 이안천 이안교 지점에 홍수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앞서 3시 10분 발령한 홍수주의보를 격상한 건데 인근 주민들에게는 피해에 대비하라는 재난문자가 발송됐습니다. 홍수주의보 발령 기준 수위는 3.4m이고 홍수경보 기준 수위는 3.9m입니다.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피의자가 시신을 훼손하고 전국 곳곳에 유기한 걸로 드러나면서 경찰이 동행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수색 범위는 경북 경주와 경산을 넘어 경기 군포까지 확대됐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9: 중국인 대학 강사 31살 정모 씨는 지난 27일 구속됐습니다. 지난 20일 자신의 집에서 여성 유학생 A 씨를 살해하고 T 씨를 훼손한 혐의입니다. 정 씨는 이후 전국 곳곳을 다니며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정 씨를 차에 태우고 범행 후 동선을 따라가며 시신을 찾고 있습니다. 수색 범위는 경북을 넘어 경기 지역까지 확대됐습니다.
10: 본인 진술하고 그다음에 블랙박스 뭐 차량 동선 이런 거 확인해가지고 경기도 군포하고 뭐 경주, 경산 뭐 이렇게 알고 있고요. 일부가 발견이 됐으니까 어제 국과수에서 어제 DNA 감정하고.
9: 정 씨가 시신을 여러 곳에 유기한 건 범행을 숨기고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정 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피해자인 척 여장을 한 채 일부러 CCTV에 잡힌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동대구역으로 들고 가 전원을 끄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피해자의 사망 소식에 중국에선 유가족이 입국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평소 피해자와 정 씨가 어떤 관계였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또 여성 청소년계 직원을 투입해 유족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에도 나섰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7: 경부선 의왕역 구내에서 화물 열차를 정비하던 한국철도공사 소속 직원이 열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철도 노동자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토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경기 의왕시 경부선 의왕역에 안전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이곳에서 작업하던 5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아침 7시 20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12: 혹시 사고 관련해서 어떤 내용 좀 중점적으로 보실 예정이신지?
13: 일단 사고 발생 장소 한번 가봐야 되겠죠.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11: A씨는 한국철도공사 정규직 직원으로 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입환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A씨가 선로 주변에서 기관사와 무전으로 소통하다가 차량에 깔린 걸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14: 철도경찰은 사고가 난 화물열차 주변에 안전통제선을 치고 현장 확인에 나섰습니다.
11: 철도경찰과 고용노동부는 CCTV와 무전 기록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2인 1조 이상 근무 등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지난 2022년에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입환 작업을 하던 철도공사 직원이 숨지는 등 철도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노동자 사망을 막기 위해 예방대책을 추진했지만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7: 경찰이 수십 년간 돌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80대 남편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8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제 낮 12시 10분쯤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빌라에서 아내인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여성은 20년 넘게 지병으로 거동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고 A씨는 그간 아내를 간호해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충남 서산시 해미면 서해안고속도로 서산휴게소 인근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가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10여 분 만에 불을 끈 소방당국은 차량 엔진룸 쪽에서 불이 났다고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0: 용산공원 부지 안에 주택건설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가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던 정부가 곧바로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자 오세훈 힘빼기냐는 반발이 나오면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모습입니다. 양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입니다. 용산 어린이 정원보다 큰 39만 제곱미터 규모의 탄천을 사이에 두고 잠실과 마주보고 대청역과 수선아들목을 끼고 있는 교통입지까지 갖춘 곳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곳에 만에서 만 3천 가구에 이르는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다며 정부가 검토하는 용산공원 부지의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가칭 동남권 청년특화산업단지로 개발하면서 첨단산업 R&D단지 등을 유치하면 직장과 주거연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16: 용산공원에 대한 정부의 제안은 철회되고 이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 단지가 대안으로 채택이 돼서 논의가 진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5: 이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하루 만에 입장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17: 탄천 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검토를 해봐야.
18: 탄천 이 물재생센터도 마찬가지로 그걸 옮기는 결정이 쉬운 게 아니라 이전 부지, 이전 장소를 선정하는 게 제가 더 어렵다.
15: 그러자 오 시장은 정부가 돌연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실효성이 없다 공격에 나섰다며 정부 부동산 정책 목적이 오세훈 힘 빼기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탄천 물재생센터 역시 실제 착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미 이전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며 반환과 토양오염 정화, 교통대책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용산공원보다 훨씬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장관과 2차 회동 뒤 오 시장이 합의 도달에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정부가 이후 신중론으로 기울면서 탄천 물재생센터 카드를 받아들일지 불투명해지는 모양새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0: 네팔 빙하 홍수는 기후변화로 인한 참사로 여겨집니다. 우리나라 역시 극한 호우가 잦아지고 있는데요. 홍수 방어 능력을 키울 목적으로 전 정권에서 계획했던 신규 댐 14개 가운데 정부가 5개 댐을 짓기로 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19: 정부가 홍수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댐 5개 건설을 추진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계획했던 14개 가운데 반은 지난해 먼저 중단을 발표했고, 추가 검토를 거쳐 지천댐과 아미천댐, 병영천댐, 회양강댐, 고현천댐을 짓기로 한 겁니다. 감천댐과 가래천댐은 건설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대신 인근 댐과 저수지를 연계해 홍수 조절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부는 전 정권이 추진한 신규 댐 건설에 부정적인 태도였습니다. 14개 댐을 다 지어도 저수 용량이 소양강 댐의 11%라며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이 추진된 것에 감사원 감사까지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극한 호우가 더 선명해지고 메가 프로젝트 추진으로 새로 용수 수요가 발생하면서 입장을 바꾼 거로 보입니다.
20: 최근에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충청 지역도 추가로 홍수 방어뿐 아니라 용수 공급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는 판단들이 있어서
19: 신규 건설댐이 14개에서 5개로 줄며 사업비는 전 정부 계획의 3분의 1인 1조 6천여억 원으로 축소됐습니다. 물론 댐 건설로 확보하는 저수 용량도 원래 계획의 40%인 1억 2,800만 톤으로 줄어들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0: 경기도 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나 악성 민원이 발생했을 때 교사를 1대1로 밀착 지원하는 교권보호 전담관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교사 혼자 짊어져야 했던 짐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인데 전담관 사이 역량 차이를 줄이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21: 8년 동안 학생부장을 지낸 현직 고등학교 교감 김병찬 씨. 초대 교권보호 전담관으로 현장에 합류했습니다.
22: 학교폭력, 교권침해,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이거는 제가 나서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1: 교권침해와 학교폭력 사건을 주로 맡아온 변호사도 나섰습니다.
23: 이 선생님들이 이 사건이 생겼을 때 본인은 혼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라는 그런 고립감, 외로움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도록 선생님들을 편히 되어주고 싶습니다.
21: 이들을 포함해 전직 경찰과 의사 등 비상근 전담관 300명에 상근 인력은 10명입니다. 악성민원 같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전담관이 사안 종결 때까지 1대1로 지원합니다.
24: 저는 영웅이신 여러분들께 교육감의 교권보호 활동 관련 실질적인 권한을 모두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악성민원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겠습니다.
21: 지난 22일 공식 발대식을 열었지만 전담관 공식 사무실 개소와 상근 인력 배치는 다음 달 1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현장에선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부분 본업을 가진 비상근 인력인데다 출신 분야도 다양한 만큼 사건 대응과 행정 실무 능력에서 전담관별 편차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소한 갈등이나 민원까지 전담관에게 떠넘기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교권보호 전담관 외에도 경기도교육청은 홈프리스쿨과 독서예술체육중심에 라스 인성 키움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교육 대전환을 내건 안민석 교육감의 정책이 실제 교육 현장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0: 바다 생태계를 복원하고 탄소도 흡수하는 바다숲 조성이 민관협력 사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와 탄소 감축을 경영에 반영하려는 기업들의 참여가 늘면서 민간 투자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25: 해조류가 사라진 바위를 하얀 석회조류가 뒤덮었습니다. 바닷속이 사막처럼 변하는 갯녹음 현상입니다. 수온 상승과 해조류를 먹는 성게의 과도한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황폐해졌던 바다에 해조류를 옮겨 심자 물고기들이 다시 모여듭니다.
26: 최근 4년간 완료한
1: 17개 바다숲의 효과를 분석해보니 해조류 무게는 138% 증가하고 바다 사막화 면적은 55% 가까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5: 해조류는 자라면서 탄소도 흡수합니다. 국내 연구에서는 바다숲 1제곱킬로미터가 한 해 337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산정됐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주도해온 바다숲 조성에 친환경 경영에 나선 기업들의 참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바다숲 조성에 참여한 기업은 현대자동차와 포스코, JYP 엔터테인먼트 등 20곳이 넘습니다. 조성 예정인 바다숲 면적은 축구장 2,260개 규모로 투자액은 78억 원에 달합니다.
2: 이런 민간과의 협력은 국민들께 저희 바다숲의 중요성을 확산하고 또 그 가치를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5: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지난해 해조류 등을 새로운 탄소 흡수원으로 포함하는 방법론 보고서 개요를 승인했습니다. 내년에 보고서가 발간돼 국제 기준이 마련되면 해조류의 탄소 흡수량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개선에 공식 반영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7: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국가부채가 40조 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최근 미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과 가상자산 규제 완화 조치가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0: 단기 국채를 발행해 장기 국채를 사들이고 늘어난 단기 국채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소화한다는 구상인데요. 시장의 시선은 엇갈립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고금리 기조 속에 갚아야 할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4: Interest payments on the debt are becoming larger and larger, surpassing $1.2 trillion, and that's creating a snowball effect.
3: 미 재무부는 장기 국채를 사들여 금리를 낮추고 그 재원을 만기가 짧은 단기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이른바 재무부 트위스트를 추진해 왔습니다. 문제는 누가 쏟아지는 단기 국채를 사줄까인데 여기서 트럼프 행정부가 밀어붙이는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가 맞물립니다. 달러의 가치를 연동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액의 80%가량을 안전한 단기 미국 국채로 채워야 합니다. 다시 말해 가상화폐 시장을 키울수록 정부의 단기 빚을 사주는 거대한 민간 자금줄이 확보되는 구조입니다. 재무부는 이런 경제 조치와 성장을 통해 부채 문제를 돌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5: The 40 trillion is a big number. It is smaller when we look at the publicly traded amount because our social security funds and other government entities hold a substantial amount. And what we're going to do, we're going to have to grow our way out of this.
3: 하지만 시장에선 이 같은 접근이 근본적인 재정 적자 해결을 외면한 채 가격을 통제하려는 시도란 비판이 만만치 않습니다. 데선트 장관의 멘토인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 밀러 역시 인위적인 금리 누르기는 위험을 키울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가상자산과 국채를 결합한 새로운 금융 전략이 부채의 늪을 넘어 연착륙할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7: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온타리오호 이름을 아메리카호로 바꾸라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맞서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호숫가에 온타리오호라고 적힌 초대형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AP통신은 현지 시간 29일 더그 포그 캐나다 온타리오주 총리가 온타리오호에 온타리오호 지금도 언제나라고 적힌 표지판을 세웠다고 보도했습니다. 가로 7.3m, 세로 3.6m 크기의 이 표지판은 1.8m 높이 지지대 위에 세워져서 꼭대기가 대략 2층 건물 높이에 이릅니다. 네, 올해 상반기 어떤 책이 독자들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을까요? 소설의 강세가 여전한 가운데 영화나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원작 소설이 판매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0: 출판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른바 스크린셀러 돌풍을 박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서로의 종족을 지키기 위한 인간과 외계인의 우정과 협력을 그린 영화입니다. 팬덤이 두터운 출연진에다 탄탄한 줄거리까지 더해지면서 세계적으로 7억 달러 가까운 매출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OTT 확산이라는 악재를 뚫고 300만 명 가까운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덩달아 앤디 위어의 동명 원작 소설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2021년 출간 당시와는 달리 영화 개봉과 함께 역주행을 거듭했고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은 판매 부수를 기록했습니다. 2014년 창문 넘어 도망친 백세 노인 이후 영화 흥행으로 원작이 판매 1위에 오른 건 12년 만입니다.
8: 소설을 읽지 않고 영화로 만났던 분들한테는 이 영상 외에 담기지 못한 이야기가 어떤 것일지, 이 과학적 상상력이 어디까지 텍스트로 구현되었는지 호기심을 자아낸 것이 흥행의 큰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6: 올해 최고의 화제작 가운데 하나인 영화 오디세이의 개봉과 함께 관련 서적의 판매가 급증한 것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과 맷 데이먼 등 제작진의 방황과 맞물려 관련 고전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습니다.
9: So first and foremost, it's one of the great adventure stories of all time. And it's a story that has fascinated generation after generation for almost 3,000 years.
10: 이곳을 유배지로 지정한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12: 누가 얻은 말이다.
6: 아예 영화 흥행이 책 출간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왕과 사는 남자 각본집이 대표적입니다. 영화 개봉 두 달 뒤에 각본집이 나왔지만 영화의 감동과 재미를 소장하려는 독자들의 수요에 힘입어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조선 왕조 실록과 같은 관련 서적 판매도 함께 늘었습니다.
13: 영화나 드라마가 이제 흥행하고 높은 시청률을 거두면서 이제 각본집이나 대본집의 출판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때는 사실 출판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타겟 독자층을 깔고 가는 거여서 예, 조금은 안심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대가 큰 만큼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6: 대도시의 사랑법, 한국이 싫어서, 파친코 등 최근 몇 년 동안 영화나 드라마와 맞물려 원작 소설이 주목받는 일은 더욱 흔해졌습니다. 이처럼 영화나 드라마의 제작과 흥행에 힘입어 원작이 베스트셀러가 된 작품을 보통 스크린셀러라고 부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내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 위에 가득하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아침 이 시간은 가디나에 위치한 성화 장로교회에서 함께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의 기쁨을 누리는 주일 되시기 바라면서 이동진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선교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행위입니다. 선교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가진 선교의 동기와 목적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가 무엇이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어느 한 사람 또는 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한 은혜와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체휼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됐을 때 그 엄청난 크기와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그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안고 누군가에게로 달려가는 것.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선교의 정의를 내가 복차도록 부여 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선교 활동이다. 이 선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선교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전할 수 있게 된 거라는 말씀입니다. 바울도 그 확신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함으로써 감격하고 감동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이 세상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넘쳐나는 것, 그것을 바울이 확인했고 오늘 우리도 확인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종교심 속으로 들어가기. 신앙심과 종교심은 비슷하지만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주신 것은 종교심이에요. 전도서는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기본적으로 뭔가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존재에 의지하고 싶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종교심이다. 이 전도서를 보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인생 살았던 거예요. 그 헛된 인생 사느라고 그렇게 부장님 과장님 눈치 보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전도서가 그 헛된 인생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요, 이 전도서 3장에 가면 그러나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으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이 때가 있고 저 때가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때가 있다라고 목욕탕 주인이 언젠가 얘기를 했어요.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전도서를 통해서 이 모든 때 가운데서 휘둘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에게 강력한 접착제를 하나 말씀으로 딱 붙여놓으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게 하나님의 데일밴드예요. 헛되고 어떤 때는 너무 낙심되고 어떤 때는 실망되고 어떤 때는 어떻게 하지 걱정되는 우리 인생에 그게 끝이 아니다. 접착제를 딱 붙여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때든지 그때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접착제를 발견하게 되면 그 시간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영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러다 죽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떤 인생을 살았든 하나님이 붙여주신 접착제를 발견하는 순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 말씀은 기독교가 모든 다른 종교와 비슷하지만 모든 이 세상의 종교와는 완전히 다른, 절대적으로 다른 유일한 진리의 종교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나를 믿으라고. 그러다가 어느 종교를 만나게 되면 그 종교에 심취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종교심이 백그라운드가 되어 있지만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고 절대자를 찾고 싶은 이 막연한 종교심이 이 말씀을 발견하게 될 때에 분명하게 신앙심이라는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이 있어요. 연약한 인간들이 있어요. 부족한 인간들도 있어요. 누굽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행복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즐거운 날이 있었죠. 그날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 날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그 누군가 어떤 존재 강함을 찾아다닙니다. 그때 전도서 3장 11절에 이 말씀이 내 가슴에 탁 강하게 접착제가 되어서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그 말씀을 근거해서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선교적 사명인으로 저 사람도 지금 너무 아픈 것 같은데 너무 힘든 것 같은데 이걸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준 그 보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담겨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는 거예요. 이 보따리를 전해주러 가는 게 선교다. 종교라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 이 질문을 교회에 던집니다. 기독교도 종교 아니냐 질문합니다. 기독교도 나에게 종교입니까? 아, 내가 만난 기독교라는 종교, 이 종교의 신이신 하나님, 이분이 내가 찾는 절대적인 그 신 다르구나. 천지신명이 아니구나. 우리 조상신이 아니구나. 알라가 아니구나. 부처님하고 다른 것이구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종교심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심 안에는 절대자에게 드리는 인간의 최고의 행위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전부를 담아서 드리는 게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 종교가요, 문화 속으로도 따라 들어와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 속에 따라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종교는 고급 종교야 라고 분류해놓기 시작했습니다. 토속 민속 종교는 하급 종교입니다. 그래도 이 교회 와서 피아노 반주도 있고 멋진 찬양의 노래도 듣고 우리 종교는 고급 종교야, 이 생각을 불교도 하고 있어요. 무슬림들도 하고 있어요. 힌두교인들도 고급 종교라고 자기들을 분리시킵니다. 이 성화 장로교에서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고급 종교라는 차별화된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신앙입니까? 많은 경우에 우월주의적 신앙이 바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서 선택했다는 아멘의 고백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보다 더 낫기 때문에 선택을 합니까? 무속신앙과 토속신앙과 비교해서 그래도 교회라는 것은 뭔가 우아하고 웅장하고 멋있어서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라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양 기독교는 많은 선교적 실수를 범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좋은 분들이 오셨지만 그 중에는 문화적으로 발전된 뭔가를 갖고 와서 우월주의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누구보다 우월하신 분이 아니라 절대적인 분이시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신보다 더 좋은 분을 소개해 줄게 훨씬 더 좋아. 무엇보다, 누구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 신앙생활을 좀 잘하니까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단독자로 우리를 선택하시는 전능자의 손으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종교행위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의 신앙이 종교행위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는 정직한 기쁨의 행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종교행사가 되어버려요. 종교행사. 물론 필요하지만 설교는 몇 분 해야 되고 예찬양대 기도는 어떤 순서로 이렇게 이렇게 진행돼야 되고 콘티가 짜여진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종교행위를 하려면 그게 필요해요. 시간을 정해놓고 12시까지 딱 끝내야지. 길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자리로 들어오기를 권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의논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나는 종교인으로 교회를 다닐 것이냐, 참된 신앙을 갖고 이 교회를 다닐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도 기다리시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인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전도할 때입니다라고 울부짖으셨던 게 바로 그 마음인 거예요. 같이 앉아있고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시는 그 예배가 돼야 되는데 너무나 잘 짜여진 예배, 은혜 받았어 감정에 기본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던 나는 예배자로 앉아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종교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기쁨의 신앙심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성을 넘어서 신앙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종교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파악이 됐으면 실제로 내 마음이 뭔가를 찾고자 하는, 착하게 살고자 하는 기본적인 종교성의 차원이 아니라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전부를 드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이 관계로 새롭게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독교적 행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신앙 좋아 보이게 돼요. 사람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게 기독교적 행위입니다. 사람에게도 안 들키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나의 본색이 무엇이냐. 과연 내게 경험되어 주신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심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원초적 종교성이 방향을 잘못 잡거나 그동안 많은 교회 경험들이 나에게 익숙해진 사실, 이러한 것들이 어쩌면 나의 이 순수한 신앙심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닌 것이 진실한 신앙을 오히려 방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다 다녀봤어요. 많이 알아요. 이 교회의 특성도 알아요. 그 순간 우리는 바른 판단력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정말 바른 신앙의 중심인지, 원래 나에게 있는 이 종교성이 착하고 순하고 진실하고 이러한 것들로 인한 것인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인간은 종교인이라고 마틴 부어가 얘기한 말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종교심들을 갖고 있어요, 사람은. 그러나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면서 여러분도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 안에서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행히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났고 안정된 교회 교육을 받으면서 기독교인으로 특화된 환경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학교도 미션스쿨만 다니게 됐고 군대를 갔는데 사단 군종사병으로 일을 하게 됐고 제대하자마자 학교 선생으로 가게 됐는데 그것도 미션스쿨이었고 1년 반쯤 있다가 방송국으로 갔는데 그것도 기독교 선교방송이었고 그냥 삶 자체가 이 기독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자랐어요. 그러나 그런 분위기 안에서 살아가는 청년의 때 저에게 뭔가 움직임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대학부 때 성경 공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로마서를 집중 공부하게 됐어요. 1장부터 강의 설명을 듣고 토론하고 공부하는 모임이었어요. 1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17절까지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당당하고 파워풀하게 기록을 해놨는지요.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의 모습을 와 그렇지 나도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길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는 삶을 내가 살고 있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어 그렇지 나도 그런 믿음을 배웠지. 17절까지 가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요. 공부하고 있으니 로마서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 맞아? 믿음 생활하고 이러니까 내가 믿음이 더 좋아지고 있지.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신나게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 당시 저는 대학부 회장도 했고 또 좀 더 커서는 청년부 회장도 하고 그 돌아보니까 제가 교회에서 안 한 직분이 딱 하나 있어요. 여전도 회장을 못 해봤어요. 네, 딴 건 다 했습니다. 네. 와,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로마서 1장 17절까지의 말씀이 저에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맞아, 이렇게까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스스로에게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절을 지나서 18절 이하로 내려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여기서 발견돼요. 경건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 마음 편하게 교회 테두리에서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17절 이하에서 나오게 돼요. 그러더니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죠? 오 하나님을 알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솔직해져야 참된 신앙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손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50년 신앙생활이 신앙의 기둥이 됩니까?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이러한 교회 직분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둥이 되고 있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를 가지고 그만큼 교회 충성하면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15절 말씀은 강력하게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주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느니라.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향해서 이 성경은 질문해 오지 않습니까? 최우선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요.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워요. 채울 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도 채울 게 너무나 많아요. 성경은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안에 채워진 이것을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더 내 안에 들어온 이것을 경배하는 거예요. 나의 재물, 나의 신앙 경력, 어느 정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 노력, 이것을 이 정도까지 내가 한다고 과장하고 교회에 이런 모습이 만연해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고 안심하고 살던 제가 이 로마서 1장 17절 이하에 수도 없이 지적하고 있는 이런 자는 사형에 당할 죄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모든 죄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자백하게 하셔서 교회가 나를 위한 내 인생을 위한 내 영생을 위한 나의 이용 대상이 아니라 이 교회가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오늘도 나를 눈동자같이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내게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이 고백을 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 드디어 만나게 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할 수 없이 한국에서는 이력서에 종교를 쓰라고 해서 기독교라고 쓰지만 그것이 나의 종교가 아니라 이 기독교 신앙은 나의 생명인 것입니다. 이 생명의 신앙을 오늘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종교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참되고 신실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교회가 교회인 것이고 참된 은혜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나의 의지가 약해서요. 저는 하나는 아직 상황이 그게 안 돼서요.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너무나 마음이 넓으세요. 다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러나 그 자리를 이기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직접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성령,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세요. 내가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읽어야지. 여러분 내가 정한 건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 투성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성령님께 구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때로는 생각이 허무해지고 허망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들은 풍월은 있어서 어느 정도 내가 죄인인 것도 알겠어요. 그래서 가끔 회개하기도 합니다. 근데 1장 32절 뒷부분으로 가니까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 한절 말씀 앞에서 솔직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여러분 비교해서 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 아니에요.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살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니까 저는 예외가 되나요? 없어요. 천국에는 목사반, 장로반, 안수집사반 따로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은 지금 선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아프리카에서, 남미 아마존에서, 가난한 동남아 어느 나라에서, 또 어느 지역에서, 다운타운에 홈리스가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교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지역의 어떤 선교보다 1차적으로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는 바로 내 마음속, 오늘 여기 앉아계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선교하고 계시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도 아니고 아마존도 아니고 선교지는 내 마음인 것입니다. 이 선교지를 열어서 선교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내 마음속이 하나님의 선교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파송되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착하게 자리 잡고 있는 종교심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신앙심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 생활을 과감하게 접어버리십시오. 내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 하다못해 성경 쓰기 하나도 이것이 어떤 종교적인 것이라면 굳이 그렇게 쓸 필요 없습니다. 이 한절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으로 한절 한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은 이 종교심을 송아지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 송아지를 예배하며 그 송아지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 송아지가 너희 신이라. 이 어리석게 보이는, 우리가 봐도 너무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라는 도전적인 성경의 질문을 오늘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십시오. 내 안에 어떤 송아지가 들어와 있는지, 내 안에 어떤 우상신이 들어와 있는지, 하나님은 목이 뻣뻣한 우리에게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문 앞에 와 계시는 거예요. 아 여기는 아니에요.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꽉 닫힌 마음, 단단한 마음 주님께 여십시오.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니라.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를 살려주실 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이 그토록 고민하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누구도 없습니다. 어려울 때 사람에게 찾아가면 도움은 잠시 얻지만 무시당함을 얻습니다. 사람에게 찾아가서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신앙으로 새로워지십시오.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병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손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사실, 이 사실이 종교를 떠나 참된 신앙을 발견한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이 아침들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 관심 있는 분이나 교회 생활을 쉬고 계시는 분들은 가까운 교회에 꼭 찾아가셔서 신앙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가디나 놀만디와 158가에 위치한 성화장로교회에서 보내드린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0: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2: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슬기로운 자치생활. 오늘은 12대 경기도의회 부의장으로 선출된 김미숙 경기도 의원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YTN 슬기로운 자치생활 정치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소통하고 실천하는 경기도의 부의장 종합비타민 김미숙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종합비타민이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왜 종합비타민이라고 네. 소개를 하셨어요?
3: 아, 제가 약사여서 네. 앞에다가 저를 잘 기억할 수 있게끔 종합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2: 아, 약사 출신의 우리 경기도의회 부의장이신 김미숙 경기도 의원님. 약사 출신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 도민 여러분께 정말 필요한 우리 몸 구석구석에 필요한 영양소를 전달하는 역할인 어떤 종합비타민 같은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마음도 담기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3: 네, 맞습니다.
2: 예,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를 이끌 부의장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당선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당선 소감부터 한 말씀 들어볼까요?
3: 네, 먼저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도의회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서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책임감도 아주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 과정이 쉽지만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 한 표 차이로 부의장 당선이 되었어요. 그 선거에서 한 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의장이 앞에서 지시하고 이끄는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부의장의 첫 번째 역할은 의장을 잘 보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돕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잘 조율하면서 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항상 같이 하는 부의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2: 네. 한 표 차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되게 한 표로 굉장히 어렵게 선출이 되신 건데 그 한 표로 우리 부의장님을 의원으로 선출해 주신 도민분들의 뜻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3: 네. 저는 그 한 표가 우리 도민들께서 많이 그 기대하고 있다는 그런 표일 수도 있고 우리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어느 한 분이 저를 선택해 주지 않았다면 또 지금과 같은 부의장 자리는 없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 정말 개인적으로 한 분 한 분 의원님들 소중하다는 생각으로 의원님들을 모실 생각입니다.
2: 사실 의원님들의 그 뜻에 저는 도민분들의 마음도 담겼다고 보거든요.
3: 네, 맞습니다. 네,
2: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질문을 드렸던 건데 그래서 더 어깨가 무겁지 않으실까 이제 이런 생각도 듭니다. 특히 군포지역 도의원이 세 차례 연속 경기도의 부의장을 맡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앞서서 김판수, 정윤경 전 부의장에 이어서 이번에 부의장 자리에 오르신 김미숙 경기도의원도 군포지역 도의원이셨던 거예요. 와, 우리 군포 시민들의 기대도 남다를 것 같은데요.
3: 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판수, 정윤경 전 부의장님에 이어서 군포에서 세 번째 연속 부의장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군포 시민들께서 보내주시는 신뢰와 기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의 영광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군포를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군포 시민들께서도 우리 지역 의원이 도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니 군포 발전을 위해서도 더 열심히 뛰어달라는 기대를 하고 계실지 않을까. 그래서 그 기대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우리 군포 현안을 경기도 정책과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또 군포의 변화가 경기도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2: 네, 우리 군포 에 있는 분들께서 뽑아주신 우리 의원들께서 경기도의회에 들어가셔도 굉장히 중책을 지고 맡고 계신 거잖아요.
3: 네.
2: 예, 이걸 보시면서 군포에 계신 분들은 정말 큰 기대도 가지실 것 같고 반면에 다른 지역 우리 의원들께서는 좀 분발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습니다.
3: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 또 군포만의 또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2: 네.
3: 우리 예, 우리 의원님들이 아마 더 분발하겠다는 생각도 하시겠지만 이번에는 좀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경기도의회를 조금 더 부드러운 경기도의회 정말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고 싶다는 소망이 담긴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2: 지금 말씀 중에 부드러운 의회, 의회다운 의회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3: 네.
2: 실제로 부의장 선거 당시에 엄마처럼 누이처럼 곁을 지키는 부의장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3: 네.
2: 정말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 네, 제가 말씀을 드렸던 엄마처럼 누이처럼 곁을 지키는 부의장이라는 표현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엄마나 누이는 가족이 힘들 때 가장 먼저 살펴주기도 하고 또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잖아요. 저도 그런 부의장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을 자주 또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직접 듣고 챙겨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여야를 떠나서 필요한 부분은 의장단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의장 당선된 후에 인사 말씀을 통해서 소통하고 실천하는 경기도의회의 종합 비참이 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 네네.
3: 제가 30년 동안 약사로 일하면서 느낀 것처럼 종합 비타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저 역시 그 경기도의회 166명 의원님들께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리고 또 필요한 곳에는 힘을 보태는 부의장이 되겠습니다.
2: 네. 이건 조금 다른 질문이긴 한데 30년 약사를 하셨기 때문에 또 마침 종합비타민 같은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게 여쭤보면 우리 몸에 비타민은 꼭 필요한 거죠? 매일 이렇게 챙겨 먹어야 됩니까?
3: 네. 매일 챙겨 드셔야 되고요. 그 사람마다 각각의 부족한 비타민들이 있을 겁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도 각각의 지역에서의 활동하시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또 채워드리고 싶습니다.
2: 아, 그렇죠. 비타민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이게 자연스럽게 몸에서 생성되는 것들은 아닌 거죠?
3: 몸에 생성되는 비타민도 있지만 몸에 생성되지 않는 비타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외부에서 더 투입을 해야 돼서 저희들이 복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의회 내에
3: 네.
2: 그래서 경기도민들을 위한 내가 종합비타민이 되겠다.
3: 네.
2: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3: 맞습니다.
2: 현재 경기도의회가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야당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겠는가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분명히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의장으로서 이걸 어떻게 여야가 함께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3: 네,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제12대 경기도의회는 민주당이 144석, 그다음 국민의힘이 22석, 조국혁신당이 1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수당일수록 더 큰 권한이 아니라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의회가 아니라 다수의 책임으로 또 소수의 목소리를 더 세심하게 듣는 의회가 되어야겠죠? 그렇죠? 야당 의원님들의 정책 제안이나 비판을 단순히 반대하는 반대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을 위해서 필요한 지적이라면 적극적으로 듣고 또 좋은 의견은 의정활동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그 예산이나 조례처럼 도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정당의 이해관계보다 무엇이 우리 도민들에게 필요한 도움이 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과정에서 여야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2: 예. 우리 의원님만의 어떤 좀 갈등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좀 풀어내는 비결이 있으세요?
3: 네, 서로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아마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그 원하는 분들의 한 마음의 한 50%는 제가 읽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2: 그러면 의원님들 진짜 많이 만나시겠네요.
3: 당연하죠. 166명 의원들 다 만나죠.
2: 와.
3: 네.
2: 그러면 정말 다 다양한 의견을 들으시게 되잖아요.
3: 네, 맞습니다.
2: 그래서 뭔가를 결정하고 그거를 하나의 좀 의견으로 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찾아가는 그 길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엄마 같은 마음으로 누이 같은 마음으로 하다 보면 또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고요. 경기도 재정 상황을 좀 여쭤보려고 해요. 특히 재정 위기 원인을 두고도 여야 입장의 차이가 큽니다. 경기도의회 국힘 같은 경우 국민의힘 경우에는 민선 7기 이재명 지사의 무리한 기금 차입을 그 원인으로 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원인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3: 네, 현재 경기도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것에는 그 큰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채나 그 내부 거래 상환 부담도 커지고 있고 그다음 취득세 감소처럼 세몇 건이 나빠지는 것도 재정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물론 뭐 과거에 기금 차입이나 지방채 발행이 언제 왜 이루어졌는지는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분석도 하고 또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책임을 따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것인지까지 의회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지금 이 경기도 재정 상황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또 여야가 의견도 많이 나눠지고 있고 공방도 이어지고 있고 근데 지금 부의장으로서 또 역할을 좀 생각하고 있으신 게 있으세요?
3: 그러게 그 여야야 공방이 정말 도민을 위한 것인가? 그러니까 중심에 항상 도민을 중심에 두고서 서로의 의견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냥 정치적인 행위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2: 네.
3: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제가 할 역할이 있으면 충분히 제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 예. 사실 도민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해결책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네. 어떻게 해결할 건가. 경기도가 5,465억 예산 삭감한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했거든요.
3: 네.
2: 그러니까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예산 심사할 때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실 것 같습니다.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은 뭐라고 보세요?
3: 저는 그 삭감을 위한 삭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도민들의 삶을 지키면서 또 불필요한 지출은 걷어내야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정이 어려울수록 예산 하나하나를 더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또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인지 그리고 사업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하나씩 따져봐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집행이 낮거나 또는 정책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들 또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 복지, 안전, 민생처럼 당장 예산을 줄였을 때 우리 도민들의 피해가 커지는 분야는 최대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우리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가 제출한 감액안을 무조건 통과시키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써야 도민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지를 판단하고 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2: 그러니까 한정된 재원 근데 그걸 또 효율적으로 써야 되니까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민생 예산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3: 네,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세 가지, 네 가지. 네. 첫 번째는 그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분들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안전망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와 청년 그리고 돌봄의 교육 분야입니다. 당장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예산인데요. 지역 상권이 무너지면 결국 일자리와 지역의 생활 기반까지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또 네 번째, 여기서 안전 관련 예산도 절대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는 모든 걸 다 지킬 수는 없겠지만 무엇보다 지켜야 할 것은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오히려 더 분명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예산들을 잘 배분해야 되지 않을까요?
2: 네. 민생 예산, 그렇죠.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 무엇보다 정말 챙겨야 되는, 진짜 제가 챙겨야 되는 분들이고, 또 아이와 청년, 소상공인, 또 지역사회 그 경제를 위해서. 지금 소상공인분들 진짜 많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3: 네, 많이 힘듭니다.
2: 예. 네. 평소에도 그런 말씀 많이 들으세요? 현장에서?
3: 네. 저는 바로 곁에 그 소상공인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어렵다. 니네들 알고 있니? 라고 하면은 그런 말씀하실 때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는 고민이 깊습니다.
2: 그러니까요. 지방의회법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지방의회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이죠. 지방의회법 재정 필요하다. 이 부분도 강조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3: 네.
2: 현재 지방의회가 실질적으로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보완되어야 될 부분 뭐가 있을까요?
3: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해서 예산과 정책을 심의하고 또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 조직권이나 인사권, 그다음에 정책 지원에 대한 기능, 또 일부 예산 편성권 등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그 지방의회도 그에 걸맞게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네, 그리고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히 우리 의원들의 권한을 더 늘리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방의회가 독립성과 전문성 갖추고 그다음에 우리 도민들께 그만큼 더 큰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제12대 경기도 의회장단에서도 지방의회법 제정을 주로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경기도 의회가 전국 의회의 좋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적극 돕고 있습니다만 이번 그 국회의 2026년도 내에 네. 지방의회법이 정말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앞서도 이야기가 나왔죠. 우리 부의장이신데 군포지역 도의원분들 중에서 벌써 세 번째 군포지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군포는 일기신 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생활 기반 시설이라든가 주거 환경이 많이 지금 노화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던데 이번에 12대 경기도의회에서 군포의 어떤 도시 경쟁력과 지역 경제를 높이기 위해서 이것부터 좀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고 계신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3: 네, 저는 그 군포에서 가장 큰 과제가 그 오래된 신도시의 이미지를 벗고 다시 성장하는 도시로 만드는 것인데요. 일기 신도시 그 노후화 문제는 단순히 그 집을 새로 짓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 주거 환경이나 아까 말씀하신 생활 기반 시설들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교통, 주차, 학교, 생활 SOC, 상권, 일자리까지 도시 전체의 기능을 함께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 그 청년과 기업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청년이 머물고 기업이 찾아오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군포시는 서울과 가장 가까운 도시거든요. 그리고 교통 접근성도 좋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산업 기반까지 갖추면 충분한 잠재력이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이 속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또 지역 산업을 고도화하고 또 지역 상권 일자리를 연결하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저도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서 군포가 살기 좋은 도시, 일하기 좋은 도시, 그리고 계속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네. 군포 지역의 도의원이십니다. 김미숙 경기도 의원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0808 우리 청취자분이십니다. 이 방송 듣고 네. 청취자분들도 이제 의견도 주시고 하시거든요. 네, 이런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초심 잃지 마시고 당찬 포부 꼭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라고 앞서 부의장 선출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문자 사연을 주셨어요. 한 말씀 하시죠. 답변을.
3: 네. 이제 저는 이제 3선인데요. 이게 초선과 달리 재선 때에는 좀 마음이 좀 해이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난 항상 초선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해석해왔고 삼선이면 더 해이해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관계들이 다 있어서 다 알고 있으니까 뭐 잘 봐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네네.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제 부의장으로 당선이 됐고. 의회에서는 부의장 당선된 그 부의장의 역할을 잘 하도록 노력하고 있겠지만 지역의 활동을 좀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활동과 부의장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24시간을 잘 활용하도록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 한 달간 해보니까요. 네. 너무 힘들긴 하더라고요.
2: 아, 그러세요?
3: 그래서 지역 주민들께서 또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 제가 더 좋은 활동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2: 그러시군요. 아유, 우리 의원님 평소에 비타민 꼭 잘 챙겨 드시고요.
3: 네.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2: 힘드시니까. 할 일 너무 많으시니까. 네. 자, 끝으로 한 30초 정도 있습니다. 아, 남은 네. 임기 동안 경기도의회 부의장으로서 우리 도민들에게 또 이건 꼭 한번 내가 보여드리고 싶다. 이것만큼은 약속하겠다. 예,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3: 제가 가장 보여드리고 싶은 건 도민들께서 의회가 달라졌다라고 느끼시는 겁니다. 이제 부의장이라는 직책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의원님들이 더 활발하게 의정활동도 하고 도민들의 목소리가 의회에 잘 전달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의원님들과 소통을 더 강화하고 여야가 더 존중하면서 일할 수 있는 우리 의회 문화를 만드는 데 힘쓸 거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해서도 더 예,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구인 우리 군포에 대해서도 우리 경기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군포에 예산을 더 많이 갖고 가는 것도 더 중요하겠죠.
2: 네.
3: 가장 중요한 건 김미숙 부의장이 돼 있어서 경기도회가 좀 더 따뜻해졌고 예. 좀 더 일을 잘하는 의회가 되는구나라고 평가해 주시기를
2: 예. 지금까지 네, 경기도의회 부의장 김미숙 경기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4: 네, 기후를 예측하고 대비하면 또 극복할 수도 있겠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확실성이 가장 나쁜 재료이긴 한데요. 확실해질수록 또 잘 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잠들지 않는 돈을 알려드립니다. 머니 네버 슬립 오진석 팀장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입니다.
4: 반도체를 중심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굿모닝이 될 것 같긴 해요. 엔비디아 실적과 여러 가지 PC 지표들이 나오고 어제 뉴욕 증시를 봤더니 좋아졌네라고 하면서도 이상하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죠.
5: 네, 일단 지수는 강했는데 장은 강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 네.
5: S&P 500이 0.7%, 나스닥이 한 1.5% 이상 올랐고요. 다우도 한 0.2% 올랐는데 들여다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전체가 강했던 건 아니고요. S&P 500 11개 섹터 중에 10개가 내렸어요.
4: 네.
5: 기술만 3.4% 올랐습니다.
4: 예.
5: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엔비디아나 세일즈포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실적 잘 내놓은 기업들이 급등을 하면서 이 시장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 전체가 회복된다기보다는 AI에 대한 확신이 좀 회복됐다라는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4: 예.
5: 왜냐하면 이제 금리도 높고 물가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실적이 AI를 끌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예, 저거 더 파면 금광에 금이 더 나올 것 같은데, 아유, 마차값도 비싸고 청바지값도 비싸고 이런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적 예. 발표되고 뭐 말 그대로 서프라이즈였고 그 뒤 컨퍼런스 콜에서 이른바 기대치 가이던스도 좋게 나왔거든요. 바로 반응을 하지 않고 좀 시차를 두고 반응한 것 같기도 하고요.
5: 일단 숫자를 해석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4: 네.
5: 제가 월요일 방송에서 엔비디아가 지난 4개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하고도 본장에서 주가 내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오늘 이제 장마감 상황이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숫자가 워낙 많고 크기 때문에 매출이나 EPS 같은 헤드라인을 먼저 반영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닝콜 듣고 가이던스 계산하고 증권사들의 이제 추정치 수정 이런 게 있으면서 시장이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가가 올랐다는 거는 단순히 숫자가 좋았다보다 앞으로도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네. 쪽으로 시장이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예, 좀 세부적인 분석들 이후에 분위기가 좋아졌고 그쪽으로 좀 자금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결정적 포인트랑 좀 이 부분 중요시해야 된다. 이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우선순위를 예.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베라루빈 관련된 기대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5: 일단 숫자 굉장히 강했죠. 매출이 962억 달러였고 이게 숫자가 이런 시총 1위 회사가 매출이 1년 동안 2배가 늘었습니다.
4: 맞습니다.
5: 데이터 센터 매출도 890억 달러까지 올라왔고 가이던스는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높게 줬어요. 1080억 달러를 다음 분기로 줬거든요.
4: 예.
5: 이런 상황에서 2028년도 회계년도 매출을 70%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는데
4: 네.
5: 이게 이제 예상치가 40%밖에 안 됐었거든요.
4: 예.
5: 네, 글로벌 시총 1위 회사가 70% 성장을 한다는 게 엄청난 그런 성장세고
4: 분신술 수준이에요. 예. 한 명이 네, 뿅하고 더 늘어나는 수준입니다.
5: 예, 이게 와. 단순히 GPU 몇 개 더 파는 수준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네. 모두가 엔비디아 걸 사준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성장 사이클이 이제 베라루빈으로 간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증명했다는데 의미를 좀 주면 좋겠습니다.
4: 예, 기대라고 해서 어떤 흐름이나 바람을 타는 게 아니고요. 요즘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구체적인 숫자와 확실한 돌다리를 딱딱딱 확인하고 가는 느낌도 있습니다. 반대로 좀 매도.
6: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7: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광의 아침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님의 영광교회 미디어 선교국에서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매주 주일 아침 9시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신한 칼럼 시간입니다. 우리가 풀꽃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나태주 시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풀꽃 시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대표작 풀꽃은 아주 짧지만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보게 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는 단순히 풀꽃을 바라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스럽게 만드는 것은 특별한 조건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마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풀꽃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 만큼 크지도 않고 특별한 향기를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피어나고 비바람을 견디며 계절을 살아냅니다.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세상은 화려한 것에 시선을 빼앗깁니다. 성공한 사람, 유명한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삶은 그렇게 화려한 순간들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작은 풀꽃 같은 순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누군가 건네는 작은 미소, 따뜻하게 불러주는 한마디, 오늘도 수고했어요라고 하는 짧은 인사,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우리의 하루가 있습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지탱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행복이란 특별한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 속에 피어있는 작은 풀꽃을 발견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풀과 꽃에 비유합니다. 아침에는 싱그럽게 피어있던 꽃이 저녁이 되면 시들어갑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곁에서 환하게 웃던 사람이 오늘은 사진 속에만 남아있기도 합니다. 어제까지 아무 문제 없었던 건강이 어느 날 갑자기 흔들리기도 하고 평생 쌓아온 명예와 재산도 한순간에 바람 앞에 꽃잎처럼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의 건강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오늘의 성공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함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피고 지고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무엇 위에 인생을 세우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사람의 영광도 지나가고 재물도 지나가고 건강도 지나가고 우리의 인생 자체도 지나갑니다. 하지만 베드로전서 1장 25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기에 복음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니라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자세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을 조금 더 오래 바라보고 친구의 이야기를 조금 더 귀 기울여 듣고 평범해 보이는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작은 은혜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을 사라지는 풀꽃 위에 세우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말처럼 자세히 보면 예쁜 것이 있고
오래 보면 사랑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오늘이라는 하루를 자세히 바라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오래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풀꽃 같은 인생은 언젠가 시들고 떨어지지만 그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작은 풀꽃을 발견하고 그 순간을 감사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우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0: 이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이어집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2: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1: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2: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1: 아멘. 갈라디아서를 읽는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그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교인이라고 다 은혜가 충만한 게 아니에요. 교인이라고 다 평강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지금 속이 부글부글 끓는 사람도 있어. 다 평강이 넘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은혜가 임하고 언제 평강이 임하느냐? 다 같이 예수님이 주님 되시고
2: 죄인 되시고,
1: 주님은 주님인데 온전한 주님,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이 주님 돼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평강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인 건 오늘도 기억하고 다 알지. 근데 그거를 까먹는 거예요. 까먹지 말고 다 같이 예수님은
2: 나의 구원자.
1: 예수님은
2: 나의 주님.
1: 하나님은
2: 나의 아버지.
1: 아멘. 이게 충만하며, 근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기보다는 다 같이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는 좀 다르더라도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되실 때, 그때 은혜가 임하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는 것, 그리고 평강이 넘치는데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면 구원받은 거죠. 주님이 되면 나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구원받는 은혜 말고도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또 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느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 같이 시작.
2: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1: 예수님이 주신 은혜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우리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 범인이 아무리 악랄하게 죄를 졌어도 죽으면 끝나는 거야. 범인이 도망가다가 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수갑 채워서 영창에 집어넣으면 그 경찰관 정신병원 가야 돼.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끝났어요. 할렐루야.
2: 아멘.
1: 죄에 대해서 우리 죽었어요. 할렐루야. 다 같이 나는
2: 죄에 대해서
1: 죽은 자가. 아멘. 우리 죽은 거예요. 의에 대해서는 우리 산 자가 된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됐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엄청 아파요. 채찍에 맞는 것뿐만 아니라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엄청 아프셨어요. 왜 아프셨느냐? 예수님이 아프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을 믿습니다.
2: 아멘.
1: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을 믿으면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대신 아프신 것을 믿으면 내 병이 떠나가고 약한 것이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2: 아멘.
1: 예수님은 육신의 병만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마음의 병. 예수님은 조롱을 당하셨어요. 로마 병정들이 놀렸어요. 그리고 수치를 당했어요. 침뱉고 뺨을 맞고 그리고 옷을 다 벗겼어요.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배신당했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고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우린 배신당하면 견디지 못해. 조롱과 수치와 모욕과 배신을 당하시고 마음의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왜 고통을 당하셨느냐? 우리를 고치시려고. 할렐루야.
2: 아멘.
1: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상처가, 진짜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은 다윗이. 다윗은 부모님에게 버림받고 왕에게 버림받고 얼마나 상처가 많아요. 근데 그는 정말 완벽한 왕이 됐어요. 우리가 아무리 몸과 마음이 아프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 하늘아버지 바라보면 그 상처가 치유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괴로워지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가 나한테 어떻게 그래? 지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어떻게 그래? 그러니까 맨날 괴로운 거예요.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은혜와 평강은 다시 예수 충만,
2: 예수 충만,
1: 예수님이 주님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바라볼 때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2: 아멘.
1: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 대신 아프신 주님을 믿으면 병이 떠나가고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아멘. 아멘. 예수님 주시는 은혜가 또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다 같이 시작.
2: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1: 예수님이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가난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냥 받는 게 은혜.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어요. 일단 태어나실 때부터 그 엄마가 가난하고 엄마의 남편이 가난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의붓 아버지들이요. 이 부부가 가난해. 얼마나 가난한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외양간에서. 그 아버지가 조금 돈만 있으면 그 방 하나 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방 구하는 게 뭐 어렵겠어요. 돈만 있으면. 내가 두 배로 줍니다. 방 한 개 빼주세요. 그러면 나올 사람 많아요. 내가 세 배로 줄게요. 그러면 금방 나. 다, 방 다 비어. 금방 비어. 아, 부인이 애 낳는데 그 세 배 내고 애 낳게 해야지. 근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부인이. 여러분, 외양간을 아십니까? 외양간 가봤어요? 진짜 더러워. 바닥이 다 똥오줌 천지야. 그냥 거기서 애나 그 얼마나 끔찍해. 진짜 끔찍한 거. 그래서 애를 낳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구유에다가 아기를 둔 거예요. 그래도 그 중에 제일 깨끗한 데가 구유야. 구유도 더러워요. 아주 총체적으로 더러워.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뭐 깨끗해. 요새는 막 잘 돼 있어. 진짜 옛날엔 진짜 엉망이에요. 가난해. 예수님도 가난하게 사셨어요. 공생애를 사실 때 주무실 데가 없어서 제자의 처갓집에서 사셨어요. 자기 처갓집에 살아도 힘들어. 살아본 사람은 알아. 자기 처갓집도 아니고 제자의 처갓집은 그 힘든 거예요. 예수님 거기가 사셨어요. 그리고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잘 데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주민세, 주민세는 조금 내는 거예요. 주민세 낼 돈이 없어서 세무 공무원들이 베드로에게, 야, 네 선생은 세금 안 내시냐? 베드로가 와서, 주님, 세금 내려는데요. 가서 고기 한 마리 잡으면, 첫 번째 고기 입을 벌리면 거기 동전 한 입 나올 거다. 그거 가지고 네 거 내 거 내라. 동전 반이 주민세. 그거 낼 돈이 없어가지고 고기 잡아서 그거 동전 있는 거 빼가지고 그렇게. 또 예수님이 물고기 안에 동전 있는 거를 아시고 그 고기가 먼저 잡힐 거를 아셨어요.

0: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다 같이 금도 내 것이고,
1: 금도 내 것이고,
0: 은도 내 것이고,
1: 은도 내 것이고,
0: 천하 만물이,
1: 천하 만물이
0: 내 것이다.
1: 내 것이다.
0: 다 만드신 분이니까 내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진짜 가난하게 사셨어요. 왜 가난하셨느냐?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너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1: 부요하게
0: 이 사실을
1: 하시려고.
0: 믿으면 가난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는 사람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네, 제가 대신 가난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예, 제가 아프겠습니다. 채찍에 맞고 제가 마음의 고통도 당하고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예,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은혜가 뭐냐? 다시 대신 가난하시고
1: 대신 아프시고
0: 몸과 마음이 다 아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죽으셔서 하늘아버지와 분리가 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1: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0: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린 다 마귀에게 속해 있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다.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영광이 예수님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 아멘. 아멘.
0: 동의하시면 아멘.
1: 아멘.
0: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1: 아멘.
0: 아멘.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영광이 예수님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 아멘.
0: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건강해지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1: 아멘.
0: 가난이 떠나가고 부요해지고,
1: 아멘.
0: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고, 할렐루야.
1: 아멘.
0: 영광이 세세토록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동의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동의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1: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0: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을 앉히셨어요. 오른쪽 자리는 존귀한 자리. 오른쪽 자리에 하늘아버지가 존귀한 자리로 예수님을 모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을 높여드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영광이 예수님에게 있기를 원하지만 하늘 아버지도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셨어요. 하늘 아버지가 예수님을 높인 대목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또 나옵니다. 같이 읽죠. 시작.
1: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0: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가지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은 뭐냐?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하나님의 수준과 사람의 수준은 달라요. 사람은 밥을 먹어야 돼요. 사람은 잠을 자야 돼요. 사람은 화장실을 가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은 수준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렇게 오신 거예요. 사람과 똑같이 되셨다. 8절 말씀 시작.
1: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0: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하늘아버지에게 복종하셨다. 왜?

0: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이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이,
1: 하나님이
0: 예수님을,
1: 예수님을
0: 지극히 높여,
1: 지극히 높여
0: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1: 뛰어난 이름,
0: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어떤 이름보다도, 어떤 이름보다도 더 뛰어난, 모든 이름, 사람마다 이름이 다 있어요. 도시도 다 이름이 있어요. 국가도 이름이 있어요. 다 이름이 있어.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할렐루야.
1: 아멘.
0: 모든 별들이 이름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 천사들도 모든 이름 가진 존재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말씀하시고 10절 말씀 시작.
1: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0: 하늘에 있는 자들은 천사들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세요.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모든 입으로 다 같이 예수님은,
1: 예수님은
0: 주님이시다.
1: 주님이시다.
0: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순종을 했더니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이 존귀한 자리로 그렇게 올려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 자신을 드리고 헌신을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이 땅의 하늘나라의 존귀한 자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1: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0: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늘아버지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어라. 제자를 만드는 것은 두 단계가 필요해요. 1단계는 뭐냐면은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를 베푼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었다 그 말이죠. 구원받았다 그 말이죠. 구원받게 하려고 세례 베푸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다 같이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1: 지키게 하라.
0: 말씀대로 살게끔 가르치면서 지키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 만드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교회가 이제 제자반들을 만들어서 제자반을 운영해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다 같이 모여서 그냥 헤어지면 누가 어떻게 말씀을 지키는지 잘 모르니까 제자반을 만들어서 서로 이제 정말 이렇게 도와주고 기도하면서 제자가 되도록, 그게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제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영혼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그걸 아셔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다 하시고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얘기는 다 같이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1: 영혼들이
0: 제자가 되도록,
1: 영혼들이
0: 우리
1: 제자가
0: 가정에서도
1: 되도록.
0: 우리 자녀들이 제자가 되도록, 할렐루야.
1: 아멘.
0: 우리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고 제자가 되게 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주변의 친척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영혼 구원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그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 복음을 전해야 돼. 그리고 선교에 참여하고. 그래서 우리가 태국을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하면 내가 변화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변화가 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내가 전하는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변화가 되는 것.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 아멘.
0: 그리고 가르치고 가르쳐야죠. 그리고 헌신하고 가르치고 헌신하고 봉사를 하면서 본을 보여야 돼. 가르치는 것만 가지고는 제자를 만들 수 없고 다 같이 본을 보여야 한다.
1: 본을 보여야
0: 가정에서도
1: 한다.
0: 부모님들이 본을 보여야 하고 우리가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본을 보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제자를 만들려면 목자가 되는 게 좋아요. 목자가 되고 또 교사가 되고 그리고 부장이 되어서 부서에서 부원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제자를 만들고 가르치는 거죠. 교회는 왜 목사가 됐느냐? 섬기려고 본을 보이려고. 교회는 왜 직분을 받느냐? 간단해요. 섬기려고 본을 보이려고. 절대로 벼슬이 아니에요. 교회는 직분 받는 게 예수님이 섬기려고 오셨는데 우리도 섬기려고 직분을 받는 거예요. 아멘.
1: 아멘.
0: 아멘. 하나님의 뜻이 영혼이 구원받고 제자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아름답게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그게 뭐냐? 계시록 22장 12절에 다 같이 시작.
1: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0: 거기 잘 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속히 오신대. 언제 오세요? 속히. 이 말씀하시고 2000년 동안 아직도 안 오셨어. 아 무슨 속히가 이렇게 길어. 속히가 2000년이야. 이 말의 뜻을 잘 알아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도 만나고 내가 가도 만나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1: 아멘.
0: 예수님이 오시면 만나는 거야. 내가 가면은 만나는 거야. 그래 속히예요. 왜 속히냐? 사람은 100살 못 살아. 80 살았으면 이제 30% 남았어. 70%는 80 전에 다 갔어 벌써.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를 금방 갑니다. 금방 가. 금방 가. 젊은 사람은 80 안 될 것 같지. 한참 남은 것 같지. 우리도 그랬어 옛날에. 한참 남은 줄 알았어. 금방 가. 금방 가. 속히가 그 말이에요. 우리 속히 주님 만나는 거.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 하든 안 하든 속히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속히 만날 때 내가 줄 상이 있대요. 각 사람이 다 같이 행한 대로
1: 행한 대로
0: 행한 대로
1: 행한 대로
0: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 우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아멘. 뜻대로 살고 뜻대로 살고 할렐루야.
1: 아멘.
0: 우리 그러려고 사는 거예요. 행한 대로 주님 만나서 상급 받고 면류관 받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은 다 똑같은 33평짜리 아파트가 아닙니다. 아, 요즘에는 평균이 25평이래요. 옛날에는 우리는 국민 아파트가 33평이었거든요. 대가족이어서 이젠 가족이 확 줄어가지고 25평이래요. 하여튼 뭐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는 천국은 다 똑같은 집이 아니에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달의 영광이 다르고 달과 해의 영광이 다르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광이 다른 거.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다른 거.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
1: 아멘.
0: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 보니까 다 같이 시작.
1: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0: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1: 아멘.
0: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부터 천사보다 부족하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 더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1: 아멘.
0: 이 땅에 정말 복되게 살고 이 땅의 삶이 마감되면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상급 받고 면류관 받고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아신 분이 예수님.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실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다 드려서 대신 가난하시고 대신 아프시고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존귀한 자리, 그 자리에 올려주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모셔주시고 모든 이름을 그 앞에 꿇게 만들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한 자리로 올려주신 것, 많은 사람들이 영적 세계를 알고 이 뜻을 알고 자기 자신을 들여서 아름답게 헌신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정말 복된 삶을 살고 이 땅 삶이 마감되면 하늘나라에서 상급 받고 영원히 사는 것.
1: 아멘.
0: 나는 여러분이 이 말씀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아멘.
0: 그래서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다 같이 시작.
1: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0: 천국은 뭐하고 똑같으냐?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왜 보화를 밭에 감췄냐? 이스라엘은 위로 올라가면 유럽이에요. 오른쪽으로 가면 아시아예요. 밑으로 내려가면 아프리카예요. 그 말은 맨날 전쟁한다 그 말이에요. 아프리카가 세지면 아프리카에서 치고 올라오는, 아시아가 세지면 아시아가 쳐들어가는, 유럽이 세지면 유럽에서 내려오는. 그러니까 맨날 그 통로에 있으니까 하여튼 누가 세지면 맨날 여기가 통로야, 통로 여기 지나가는 거야 맨날. 그러니까 전쟁이 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땅 파고 보물을 집어넣고 도망가는. 그랬다가 세월이 지나서 와서 그거 캐내가지고 다시 사는 거죠. 근데 땅 파고 묻을 때 딴 사람한테 얘기해요 안 해요? 금 묻었어? 알았지? 금 묻었어? 그 얘기 누가 해? 안 하고 묻어놓고 가. 내가 가서 병 걸려 죽었어. 아무도 몰라. 이스라엘은 땅 파면 금이 나와요. 지금 가서 좀 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안 나오겠지. 파면 나와, 파면. 숨겨놓고 도망가가지고 가끔 나오겠지. 맨날 나오겠어요. 일당으로 사는 사람이 땅을 파고 일하는데 금이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나왔어요. 그때는 그거를 딱 묻어두고 이 땅만 사면 끝나는 거예요. 주인한테 가서 이 땅 얼마입니까? 100만 원입니다. 깎어요? 안 깎어요? 거기 땅이 있는데 그 금이 있는데 그 삶은 그 뭐 몇 배가 남는, 몇십 배, 몇백 배가 남는 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집 팔고 또 뭐? 냉장고 팔고 또 뭐 팔지? 차도 팔아? 하여튼 다 팔아. 다 팔아서 그 샀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과 제가 이 뜻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뜻대로 살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더해 주시고 이 땅 삶이 마감되면 상급 받고 면류관 받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아셨던 분이고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네. 하나님 저 사람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상급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저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 사람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그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1: 아멘.
0: 아버지가 그 사람을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상급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아멘. 아멘.

승리로 인도해주는 말씀 묵상의 시간. 헬로우 큐티.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주는 말씀 묵상의 시간. 헬로우 큐티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헬로우 큐티 말씀은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므로 오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물음표와 느낌표라는 주제로 묵상의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감탄을 표현할 때 쓰는 느낌표는 정확한 기원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15세기 유럽에서부터 사용되며 널리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반면에 의문을 표현하는 물음표는 느낌표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사용되었지만 기원이 불분명합니다. 스웨덴에서부터 사용되다 퍼져나간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느낌표와 물음표를 합한 부호가 있다는 사실 아실까요? 1962년 뉴욕의 광고회사 대표였던 마틴 스펙터는 물음표와 느낌표를 동시에 나타내는 문장 부호인 인트로뱅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어령 교수가 책에서 사용하며 알려진 부호이기도 합니다. 스펙터는 이 부호를 만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노력을 함축하는 부호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인트로뱅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같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우리는 아마도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물음표를 주님은 항상 느낌표로 그때그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물음표를 느낌표로 깨닫게 해주실 주님이심을 믿기에 크리스천은 인트로뱅처럼 물음 느낌표를 안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생기는 여러 가지의 의문들을 애써 외면하지 말고 당당히 품고 주님께 물어봅니다. 그리고 적당한 때에 적당한 방법을 통해서 느낌표로 응답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족한 모습이지만 신앙생활을 하며 생기는 여러 가지의 의문들을 당당하게 주님께 물으면서 주님으로부터 또 그 해답을 얻고 기쁨을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우 큐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미디어 선교국에서 보내드린 영광의 아침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시간과 장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모두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에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북서쪽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0분, 3부 예배는 젊음 예배로 오후 1시에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오전 6시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대면과 온라인으로 함께 올려드리고 있으며 같은 시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주님의 영광교회를 검색하시거나 저희 교회 웹사이트 ggjc.org로 들어오셔서 링크를 통해 예배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어느새 8월의 마지막 주말을 맞았습니다. 한 달을 시작할 때는 시간이 넉넉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는데 달력을 넘길 때가 되면 시간의 빠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지나간 시간을 아쉬워하기보다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보고 누구와 마음을 나누었는지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큰일을 이루지 못했더라도 누군가에게 건넨 안부 한마디, 함께 웃었던 순간, 힘든 날을 잘 견뎌낸 것만으로도 우리의 한 달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8월의 끝자락에서 잠시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다가오는 9월에는 또 어떤 좋은 만남과 새로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힘과 유익을 전해드리는 소망의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0: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1: 이어서 바람꽃 18번째 주인공 주혜미님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립니다. 낯선 미국 땅에서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시련을 겪어야 했던 주혜미님, 그 굴곡진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떤 시간을 지나오셨는지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0: 투병 생활을 겨우 두 달 하고 남편은 하늘나라로 이사를 갔습니다. 내 식구가 함께 연주하며 음악으로 사랑을 나누던 다복함이 하루아침에 깨어졌습니다. 절망한 큰아들은 신부님께 달려가 마구 따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데려가셨습니까? 아버지는 아무 죄도 짓지 않고 선량하게 사신 분인데요. 왜요? 왜요? 아들의 몸부림에 제 가슴은 더욱 미어졌습니다. 세상은 온통 무채색일 뿐 아무런 냄새도 소리도 느낌도 주지 않는 공허 그 자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말, 사랑한다. 상처를 주어 미안하다를 되새기고 또 되새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식구가 함께 만들어내었던 하모니가 못 견디게 그리워 밤을 꼬박 새며 울음을 삼키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특별한 날만 주고받던 편지가 오늘은 당신을 떠나보내고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된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상황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70세가 넘을 때까지 함께 지내셨던 우리의 부모님이 그러셨듯이 우리 순서도 아직 먼 줄 알았는데 앞차를 타고 하늘나라로 출발한 당신에 대한 그리움에 서 남은 상처를 어루만지며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눈부시게 푸르른 하늘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감정이 실리면 이내 눈시울이 뜨거워지곤 합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이 당신이 떠난 후에야 새록새록 보이기 시작합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두 아들을 넓은 곳에서 키우라는 부모님의 유언에 따라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설고 낯설은 이곳에 와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두 달간의 투병 중에도 밤샘하는 저를 챙겨주며 늘 강했던 당신. 저의 이기심으로 많은 상처를 주고 당신을 힘들게 했을 텐데도 사랑한다. 상처를 주어 미안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무책임하고 상처를 주었던 친척, 친구들까지도 모두 용서하고 두 아들의 손을 잡고 제 품에 안겨 기도 소리를 들으며 거친 숨 한 번 쉬지 않고 편안히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모든 걸 스스로 챙기기에 오래 곁에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혼수 상태가 오면서 당신은 서둘러 바삐 떠났습니다. 여보,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하나만 기억해달라고 한국에서 전화 주신 신부님. 이곳과 같은 날 미사와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당신 귀에 대고 선종 기도를 해주신 신부님. 사무엘을 위해 써달라고 성금을 보내주신 신부님. 이외에도 영적, 물적으로 도움을 주신 고마우신 분들까지 하늘에서 기도해주세요. 여보, 이제 저는 말없이 잡아주던 당신의 따스한 손을 놓쳤습니다. 당신의 미소를 잃었고 깨끗한 음성과 몸동작 하나하나가 당신과 함께 떠났습니다. 결혼 후 첫 생일 선물로 드린 클라리넷도 주인을 잃었습니다. 내 식구의 화음을 이제는 들을 수 없습니다. 늦은 밤 공부를 마친 두 아들과 함께 당신의 빈자리를 연도로 채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길지 않은 삶이지만 멋진 삶을 사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만날 때까지 편히 쉬세요. 먼저 하늘나라로 이사하신 당신께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당신을 그리워하는 아내 주혜미 그라시아 올림.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이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기에 따뜻하게 살아왔는데 한 사람이 떠난 자리는 너무 컸습니다. 그를 보내고 돌아보니 벼랑 끝이었습니다. 벼랑 위에서 쌩쌩 부는 바람을 맞이하는 제게 두 아들은 살아갈 에너지의 근원이었습니다. 저는 두 아들을 위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밤인 듯 낮인 듯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던 어느 날 제 마음에 미풍이 살며시 불어왔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남편이 떠난 후에야 새록새록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훈련이라는 내가 당한 이 모든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돌보라는 음성도 들리는 듯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삶의 의욕이 생겨났습니다. 이후로 화장품 가게, 가방 가게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뛰어다녔습니다. 제 체력에 무리였을까요? 얼마 가지 않아 건강에 이상이 오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가며 조금씩 자금이 모이자 저는 또 선글라스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운영했지만 가게는 시간이 갈수록 번창하기는커녕 노동의 대가도 나오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가게를 붙잡고 더 이상 세월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장비와 인벤토리를 저보다 더 어려운 이웃 한인에게 400불을 받고 물려주었습니다. 전 재산 400불을 손에 쥐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며칠 동안의 생활비로 녹여버리기에는 알 수 없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작지만 이 돈을 뭔가 귀한 모양으로 매듭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때 아프리카 차드의 원주민을 위해 우물 파기 운동을 한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났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어린아이들이 오염된 물을 마시며 살아간다는 그곳. 아프리카 차드 선교사님께 그 돈을 모두 보냈습니다. 가게를 처분하고 남은 400불이 과부의 세랩돈이라는 생각이 들며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뭔가 축복이 있을 것 같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는 2007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소망 소사이어티를 창립한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삶은 늘상 하는 말이지만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단어가 어쩌면 그렇게 크게 제게 다가왔는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합니다. 전혀 예기치 않았던 남편과의 이별을 떠올리며 저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것이고 제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원가를 준비해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0: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1: 삶의 여러 시련을 지나며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주혜미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 삶의 여정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건강정보 시간에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체온 조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위와 추위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이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일상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 우리 몸은 더우면 땀을 흘리고 추우면 몸을 떨면서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체온 조절 능력이 예전보다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들은 주변 온도 변화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더운 환경에서는 몸이 열을 충분히 식히지 못해 탈수나 열탈진, 심한 경우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추운 환경에서는 몸의 온도가 떨어져도 본인이 추위를 심하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저체온증의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만성질환이나 일부 약물도 체온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몸이 너무 더워지고 있다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평소보다 지나치게 피곤하고 어지럽거나 두통이 생기고 메스꺼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고 몸을 식히며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식이 혼란스럽거나 쓰러지는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응급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추운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하게 몸을 떨거나 말이 어눌해지고 움직임이 느려지거나 정신이 혼란스러워진다면 체온이 지나치게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생활하는 시니어라면 실내 온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별로 덥지 않은데, 나는 춥지 않은데 라는 자신의 느낌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실내 온도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심장이나 신장 질환 등으로 수분 섭취를 제한받고 있다면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외출할 때도 그날의 환경에 맞게 옷을 준비하고 장시간 너무 덥거나 추운 곳에 머무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때로 위험 신호를 예전처럼 빠르게 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미리 준비하는 습관이 더욱 중요합니다. 체온을 잘 지키는 것은 단순히 덥고 추운 문제를 넘어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주변 환경을 잘 관리하면서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3: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0: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추어 보고 믿음의 걸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기막힌 하나님의 준비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지금 당장 눈앞의 현실이 어둡고 암담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미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막힌 방법으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가락기 훈련이 시작됩니다만은 거의 매 학기마다 개설되는 과목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저희 교단뿐만 아니라 타교단에서도 늘 사용되고 있는 파퓰러한 교재이죠. 그게 보게 되면 믿음의 갈등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즉 사역에 대한 부르심이죠. 말씀을 듣고 나면 반드시 찾아오는 갈등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죠. 여기서 말하는 갈등은 더 정확히 말하면 전환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crisis라고 표현합니다. 이 crisis라는 단어는 헬라말 crisis에서 온 것으로서 분기점, 분수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꼭대기에서 물을 부으면 이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죠. 그 갈라지는 분기점을 crisis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믿음의 갈등이죠. 이 갈등 앞에서 안 되겠구나 그러고 물러서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갈등을 넘어서서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사이즈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교재를 쓰신 분이 헨리 블랙헤비 목사님인데요. 그분은 사역 현장에서 이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다고 그 책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블랙헤비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는 원래 캐나다 사스카툰에 있는 Faith Baptist Church였습니다. 처음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 회원이 10명밖에 안 되던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랬는데 1970년부터 82년까지 12년간 사역하는 동안에 38개의 지교회와 미션 포스터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사역은 단순한 교회의 성장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영적 지형을 바꾸는 지역 복음화 모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 실제적 경험을 토대로 쓴 책이 Experiencing God이라고 하는 교재가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현장에 참여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소개하는 여러 가지 많은 예들이 그 교재 속에 나오는데요. 제가 살짝 맛만 보여드리자면 가락에 등록하시면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스카툰 교회가 건축이 필요해서 건축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알렌이라는 지역에 있는 지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교회 목사님이 랜 코스트라는 목사님이신데요. 지교회로 설만한 건물이 하나 나왔다는 것입니다. 가격이 15,000불이라고 했습니다. 건물주가 말하기를 9,000불은 캐시로 내고 나머지 6,000불은 연이자 8% 융자를 해주겠다, 그렇게 제안이 왔어요. 그리고 두 주간의 회비를 주었습니다. 말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스카툰 교회도 건축비가 모자라는 판에 어디서 9,000불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인들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었더니 온 성도가 한 목소리로 지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도합시다, 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죠. 손에 댄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도들이 기도했더니요, 일주일 후에 텍사스에 있는 Halfway Church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귀교회가 선교를 많이 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잠깐 설명해 드렸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모아두었던 돈이 5,000불이 있는데 그것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월 200불씩 코스트 목사님 사례비를 2년간 보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텍사스에 있는 또 다른 목사님부터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남편을 사별한 한 자매님이 1,000불을 성경으로 드리고 싶은데 혹시 쓸만한 곳이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6,000불이 모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3,000불이 모자라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2주 후에 건물주를 찾아갔더니요, 건물주인이 먼저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지난번 다녀가신 이후에 소득세에 대한 계산을 하던 중에 6,000불을 현찰로 받고 9,000불을 융자로 해드리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물었어요. 코스트 목사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Of course, that's what we want. 우리가 정말 원했던 게 바로 그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그렇게 해서 건물을 사게 됐고요. 그 후에 그 지교회에서 두 개의 지교회를 더 세웠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교회 건물을 위해 먼저 헌신을 했던 사스카툰 교회 건축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6만 불이 모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텍사스 한 단체에서 기금을 보내려고 한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무슨 연유인지 계속 지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2시간 동안 캐나다의 달러 환율이 역사상 최저를 기록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정확하게 텍사스의 한 단체로부터 기금이 송금이 되어온 것입니다.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나라를 송금을 해도요, 캐나다의 환율이 최저로 떨어졌기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는 결과가 됐어요. 그 차익을 계산해 보았더니 정확하게 6만 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시간 뒤에 환율은 다시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결코 우연이 아니죠. 기가 막힘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 뜻을 향해 나가기만 하면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동일한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0: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웰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한인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의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은 뇌건강 교육, 메모리 테스트, 사전 의료 지시서, 가족간병인 교육과 지원, 집 안전평가 및 시니어, 이상행동 시 대처법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거나 기억력이 나빠져서 치매가 걱정된다면 소망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또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가족간병인 지원 모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와 웨스트 애나하임 연합감리교회, 그리고 실비치 레저월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한인 시니어들의 2세 자녀들과 영어가 편한 가족간병인을 위한 영어로 진행하는 치매가족간병인 지원 모임과 타주에 계신 가족간병인을 위한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가족간병인 지원 모임을 비대면 줌으로도 진행하고 있고 페이스북 가족간병인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가족간병인 그룹에 치매와 가족간병에 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망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소망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소사이어티가 커뮤니티 케어 코어 C3에서 펀딩 지원을 받아 뇌건강, 가정 내 안전 및 낙상 예방, 퇴원 후 자립생활, 노후 계획을 위한 소통, 법률 및 의료 계획 등 다섯 가지 핵심 주제로 웰에이징 교육과 케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소사이어티 웰에이징 교육과 케어 상담을 받고자 하시면 소망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중창단은 조가 프로젝트를 통해 장례식과 추모 예배에서 고인이 평소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와 노래를 부르며 고인의 마지막 천국가는 길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채우는 조가 프로젝트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소망소사이어티 전화 562-977-4580 또는 이메일 소망골뱅이 소맹서사이어티.org로 하시면 됩니다. 소망의 시간은 에이시안 워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날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우리의 길을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면 그 순간들이 새로운 길을 열어준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에는 지나간 일에 마음을 오래 두기보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과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마음을 더 많이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기쁨은 오래 기억하시고 마음의 짐은 조금씩 내려놓으시면서 편안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반가운 목소리로 찾아뵙겠습니다.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

0: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2: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슈 초대석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쓰고 치료받는 등 이런 일상과 맞닿아 있는 모든 제품들의 안전성을 연구하고 평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인데요. 최근에 식품위해요소를 신속하게 찾아내는 검사법부터 AI 활용한 의료기기 심사, 동물대체시험법, 신종 마약 대응까지 그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강석연 원장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3: 예, 안녕하세요. 네, 식약처에서 그 안전평가원장을 맡고 있는 강석연입니다.
2: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많은 분들이 뭐 엄청나게 익숙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다소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기관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3: 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그 식약처의 소속기관으로서 국민이 먹고 사용하고 치료받는 제품, 즉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안전을 과학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식품에 유해한 성분은 없는지,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또 화장품 성분이 피부에 안전한지 등을 연구, 시험, 위해성 평가 또는 심사 등을 통해서 국민에게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허가와 제품화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국민 보건을 위해 수행하는 행정행위의 과학적인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국민이 먹는 식품의약품이 안전한지
3: 네.
2: 연구하는 기관, 조사하는 기관, 평가하는 기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3: 네, 그렇습니다.
2: 예, 연구, 평가 또 심사하는 업무를 하고 계신 건데요. 정말 국민을 위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 국민 일상의 어떤 실생활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뭐 어떤 성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3: 예, 말씀대로 평가원의 연구 성과는 안전관리 정책의 과학적 근거가 되거나 국민의 일상에 직접적으로 관련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님도 요즘 그 밀키트 제품 많이 사용하시죠? 그 요즘 소비 패턴이 바뀌면서 예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제품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품의 형태가 달라지면

0: 먹는 방법이나 먹는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전 변화에 맞춰 평가원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제품별로 적절한 기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과학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께서 매일 사용하시는 치약과 같은 생활 밀접 제품의 경우에는 최근 일부 치약에서 뭐 사용 금지 성분이 검출되는 등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때 저희 평가원은 국내 유통되는 345개 제품을 즉시 수거 검사해서 현재 검출된 양으로는 인체에 위해를 일으킬 정도가 아니다라는 근거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 예전에 그 해외에서 정말 인기가 높은 제품이었는데요. 불닭 볶음면이라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네. 이제 덴마크에서 그 캡사이신 함량이 문제로 그 회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식약처에서는 빠르게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회수 조치와 판매 제한을 철회시킨 바가 있는데요. 이때도 평가원이 실제로 조리하고 섭취하는 과정에서 먹게 되는 캡사이신의 양에 초점을 맞춰서 기준을 새로이 제시해서 양국 간의 수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근거를 제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1: 아, 어떤 제품의 형태가 달라지면 이제 그것의 섭취량도 어떤 점검 조사를 통해서 기준을 다시 세우시기도 하고
0: 맞습니다.
1: 또 해외 우리나라의 식품, 의약품이 수출될 경우에 그 또 해외 또 규정이 다 다르다 보니까
0: 네네.
1: 거기에 맞춰서 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 기준도 제시하시고
0: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규제 기관 간에는 또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그 규제 기관끼리 서로 협의해서 조정하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요즘에 그런데 또 위해 요소, 우리 식품 위해 요소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0: 네.
1: 것들이 많이 생기고 온라인 유통이 아무래도 좀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런 기존의 검사 방식으로 과연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긴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0: 네, 예.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도 네. 당연하고요. 그 당연히 식품 유통 속도가 빨라진 만큼 검사도 더 빠르고 폭넓게 이루어져야 하죠. 그래서 평가원에서는 한 번만 검사해도 여러 위해 요소를 함께 검출하는 그 동시 분석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개발해서 검사 속도를 높이고 현장에서의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539종의 잔류 농약을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시험법을 저희가 개발해서 국내 농산물 도매 시장의 물류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부적합 농산물의 신속한 선별과 차단이 가능해졌습니다. 아울러 농약뿐 아니라 식중독균, 중금속, 방사능 등 다양한 위해 요소에 대해서도 동시 분석법도 저희가 추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소비자를 혼동하게 만드는 유사한 식품들을 구분해내는 그런 검사법도 저희가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부쇠와 참조기 또는 뭐 사양벌꿀과 천연벌꿀 뭐 이런 것처럼 외관으로는 그 구별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가 모두 가려낼 수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35가지 유변조 확인 시험법을 개발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 유변조 식품이 많이 늘고 있습니까?
0: 많이 다 식품이 다양해질수록 유변조 식품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1: 네. 아니, 원장님이 약간 헛웃음을 웃으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많은 속도로 그러니까 새로운 뭐 검사법이라든가 뭐 동시 분석법도 생기고 속도를 막 따라잡으면서 계속 대응하고 계시긴 한데 또 이런 위해 식품들, 위해 요소들도 늘어나는 속도도 그만큼 만만치 않은가 봐요.
0: 예, 그렇습니다.
1: 네. 예. 한동안 그러니까 지금 이제 8월도 막바지인데 여전히 덥긴 합니다. 그러니까 올 여름엔 더 더웠고요. 이러다 네. 보니까 식품 그 안전에 대한 우려가 더 높아졌어요. 뭐 여전히 그렇습니다. 식중독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전 예방 위해서 이 부분도 따로 추진하고 있는 일이 있으시죠?
0: 네, 그렇습니다. 우선 그 식중독은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 다양한 식중독균을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시험법을 개발해서 그 유통되는 식품이나 조리 환경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집단 급식소 같이 그 식중독 발생 위험성이 높은 시기나 장소에는 더더욱이 저희가 그 홍보나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식중독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식중독이 발생하면 저희가 신속 검사법으로 4시간 이내에 식중독균이 검출된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서 식중독균 원인 식품을 바로바로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신속 검사 차량이 있습니다. 이게 차량 내부에 식중독균을 즉시 검사할 수 있는 시험 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서 식재료나 조리 음식 등을 바로바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 신속 검사 차량은 저희가 버스를 개조해서 만든 건데요. 움직이는 식중독 검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속 검사 차량은 그 대규모 행사 등에서 이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APEC 정상회의에서 현장에 배치해서 식중독 사고 제로라는 성과를 달성한 바도 있습니다.
1: 아하, 작년에 APEC 정상회의 때였나? 그 이 지금 차량 있잖아요. 신속 검사 차량 관련해서 식약처 관계자분과 인터뷰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0: 네네네.
1: 그럼 이렇게 이 신속 검사 차량은 어떤 경우에 출동합니까? 뭐 국내에 있는 다양한 행사들에 다 출동하는 거예요?
0: 그 일정 규모 이상의 국제 행사라든지, 그러니까 저희가 모든 행사를 다 커버할
1: 그렇죠.
0: 수는 없기
1: 그렇고.
0: 때문에
1: 어느 정도의 규모 행사부터
0: 그러니까 뭐
1: 거예요?
0: 국제 수준의 행사들은 저희가 웬만하면 다 가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APEC 회의처럼 이제 국제적, 그러니까 국가적인 행사는 저희가 또 식약처에 6개 지방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가 다 출동을 해서 지원을 했고요. 만약에 이제 지역적인 행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이제 그런 경우에는 지방청에서 나가서 또 지원을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평가원에서 의료 제품 심사도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0: 네.
1: 그 허가 뭐 심사 기간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0: 네네.
1: 그 기간을 단축하셨나요?
0: 예, 단축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지금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1: 예, 예.
0: 허가 심사 기간을 이제 저희가 240일, 그러니까 전체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심사 인력 확보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에 저희가 올해 1차로 195명이라는 신규 인력을 채용을 했고요. 그래서 보다 면밀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사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가장 큰 변화는 심사자와 기업이 허가 신청 전부터 충분히 소통을 해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동시에 병렬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심사 절차를 전환을 했고요. 먼저 허가 신청 전부터 베테랑 심사자와 기업이 만나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점검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사전에 보완해서 시행착오 없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상, 뭐 품질과 같이 분야별 전문가로 전문 심사팀을 구성하고 동시 병렬적으로 심사를 진행해서 심사 기간은 줄이면서도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는 꼼꼼하게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허가 심사 혁신을 통해서 국민분들께서는 빠르게 새로운 의료 제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동시에 우리 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시장으로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신약, 또 바이오시밀러, 신기술 의료기기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가, 심사를 거쳐야 되는 건데
0: 네.
1: 거기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지금 인력 채용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0: 네, 그렇습니다.
1: 저희가 식약처 시간에 이제 인터뷰를 종종 하는데요. 가끔 이제 이런 내용으로 다룰 때가 있습니다.
0: 네.
1: 그럼 그거 다 이거 평권에서 하는 거네요?
0: 그러니까 그 허가는 본부에서 하게 되고 식약처에서
1: 본부.
0: 예, 본부에서
1: 네.
0: 하게 되고 심사는 평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1: 신약 허가 심사 관련해서까지 다 평가원에서 업무를 맡아하고 계신다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의약품 복합제 심사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이제 이것이
0: 네.
1: 어른들 그 의약 그 복용하시는 것과 관련된 건가 봐요. 뭔가요?
0: 아, 예. 그 뭐 다들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혈압과 뭐 지질혈증, 당뇨처럼 함께 관리해야 되는 질환이 늘어나면서 복용하는 약도 많아지죠.
1: 네.
0: 예.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조사해 본 게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40%가 하루에 5개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 있습니다. 여러 약을 드시는 뭐 부모님들을 보면 뭐 저희가 아 저런 걸 하나로 뭉쳐서 만들어서 복용하면 얼마나 편할까.
1: 한 번에 너무나 많은 거 드셔야 되니까요.
0: 예, 뭐 이렇게 한 주먹씩 드시는
1: 맞아요,
0: 분도 있고
1: 맞아요.
0: 그래서. 그래서 평가원에서는 이런 복합제가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최근에는 그동안 이제 개발된 고혈압, 고지혈 복합제 임상시험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개발에 필요한 임상시험 자료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준을 가지고 현재 한 20여 개 제품이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요. 여러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환자들이 불편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한 번에 그러면 알약 하나만 드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완성이 되면?
0: 줄여나가는 과정입니다. 예, 지금은 뭐 여러 개를 다 뭉칠 수는 없고요.
1: 네.
0: 지금 두 개를 하나로, 그다음에 뭐 세 개를 하나로, 네. 네 개를 하나로 이제 이런 식으로 점차점차 늘려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뭐 여러 가지 약을 한 알만 먹어도 되는 그런 시대도 오겠죠. 예.
1: 그렇군요. 맞아요. 어르신들에겐 진짜 꼭 필요한. 근데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나이 상관없이 본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 또 의약품 이렇게 많이 복용해야 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근데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환들은 동시에 여러 약을 복용해야 되는 질환들이
1: 맞아요.
0: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혈압 환자는 고지혈증 약을 거의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흔한 얘기 때문에 저희가 최초로 이제 일단 시작을 했고요. 뭐 다양한 질환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예. 자, 식약처가 지난해 세계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 AI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서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국내 최초로 생성형 AI 기반의 의료기기를 허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의료 현장에서는 언제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변화가 나타날까요?
0: 예, 그 우리가 흔히 이제 일상에서 챗GPT라든지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그게 의료 현장에서도 사용되기 시작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엑스레이 영상을 분석해서 질병의 위치나 질환 가능성에 대한 예비 소견을 제시하는 방식인데요. AI가 의료진의 영상 판독을 도와서 진료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질병을 예측하는 기술까지도 아마 영역이 확대될 것 같고요. 환자가 진료와 치료를 받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원도 이런 발전에 발맞춰서 관련 허가 심사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제품 개발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1: 네, AI는 정말 이제는 우리 일상에 굉장히 빠질 수 없는 굉장히 주요 어떤 핵심 기술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부처마다 다 쓰고 있고 식약처도 당연히 그런 것 같고 실제 업무 현장에서도 AI 많이 활용하시죠?
0: 네, 뭐 그 실무사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다만 AI의 한계라는 것은 이제 그 정확한 내용이냐 아니냐는 꼭 반드시 사람이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엑스레이 같은 것도 반드시 의사가 최종적으로 확진을 해야 되는 네, 그런 거지 뭐 AI가 그 진단을 완료하는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도움을 주는
1: 네,
0: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그렇습니다. 그래서 AI 기반의 의료기기 관련해서는 의료 현장에서 그렇게 활용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실제로 업무를 하시는데도 이게 워낙 방대한 양을 다 확인해서 점검하고 하셔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 업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0: 네, 맞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허가 심사, 검사 평가 뭐 이런 업무를 식약처가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 특성상 방대한 양의 자료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검토하는 시간을 조금만 줄여도 저희가 어떤 전문성 분야에 필요한 영역에 더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뭐 최근 그 23년부터 식약처가 초기 그때는 AI 기술 기반으로 해서 구축해서 운영 중인 시스템이 있는데 전자심사 24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하고 달리 365일 24시간 그 수입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 금지 원료 사용 여부라든지 270개 항목을 자동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수입 신고 확인증까지 발급하는 그런 검사 시스템을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요.
1: 네네.
0: 최근에는 그 현재 수산물이나 한약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시각이나 후각과 같은 오감을 이용해서 제품의 품질을 평가하는 관능 검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검사 중에 하나인데요. 예, 이런 경우에는 그 최근에 그 고도화된 AI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그 판정 기준을 AI한테 학습을 시킨 다음에 제품의 특징을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판정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의 경우 현재 고등어 등 수산물 5종에 대해서 저희가 시범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 10종까지 AI 모델을 확대할 예정이고 한약재도 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약재도 현재 저희가 297종에 대한 모델은 구축을 했고 27년까지는 저희가 대한민국 약전이라는 그 공정서가 있는데 거기에 수록된 497개 품목까지도 추가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그 의약품 또 심사 분야에서도 이걸 도입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그 AI를 통해서 신약 개발 자료를 학습시켜가지고 실제 신약 심사에 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적용 범위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1: 이건 진짜 필요한 것 같고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앞서 사람이 직접 시각, 후각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제품 품질 평가하는 검사했다고 하셨잖아요.
0: 관계자
1: 지금도 어쨌든 하고 있습니다.
0: 네.
1: 하고 있고 그 이제 그 검사의 비결 방법 이런 걸 AI를 가르치고 있는 거네요.
0: 네네네.
1: 근데 하긴 이게 전문가들은 굉장히 정확하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오히려 이제 분석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한 시간도 많이 걸리고
1: 맞아요.
0: 돈이
1: 많이
0: 걸리지만
1: 많이
0: 이제 관능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다만 이게 이제 경험과 노하우가
1: 그러니까요.
0: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전문가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1: 맞아요.
0: 그래서 이제 그 전문가들도 계속 줄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AI에 학습시키면
1: 네.
0: 범용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1: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현대 이런 그러니까 장금이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금이를 이제 AI가 대신 해줄 수 있는
0: 그렇죠.
1: 그런 겁니다. 네. 이런 건 진짜 필요해 보입니다.
0: 예.
1: 화장품 얘기해 볼게요. K-뷰티가 정말 글로벌 시장에서 눈부시게 정말 성과를 이뤄내고 있거든요. 근데 글로벌 이제 시장을 점점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이제 소비자 안전이라든가 또 산업 뭐 이제 기업들한테도 어떤 지원이 필요할 겁니다. 그때도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0: 예,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드디어 이제 세계 2위의 화장품 수출국이 됐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과 우수한 품질이 중요하게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평가원에서는 이런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화장품 원료에 대한 위에서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든가 해서 더 안전한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동시에 이제 그 현장에서 필요한 시험법을 개발한다든가 화장품 품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업에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2028년부터는 그 화장품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그 유통 판매자의 제품의 안전성 입증 자료를 구비하는 그 안전성 평가 제도라는 걸 도입하는데요. 이건 이미 뭐 EU, 미국, 중국에서 이미 도입되어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를 대비해서 안전성 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1: 맞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시간이 다 돼서 요거 여쭤볼게요. 지금 신종 마약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국제사회랑 협력해서 그 마약 의존성 평가 가이드라인 만드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0: 예, 그 평가원은 그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라고 유엔 ODC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랑 협력을 해가지고 그 표준화된 마약류 의존성 시험법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평가원, 그다음에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 그다음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렇게 셋이 협력해가지고 저희가 그 의존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요.
1: 네.
0: 이게 지금 현재 유엔 그 마약 범죄 사무소 홈페이지에 그 게시가 돼서 90여 개국에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게 특별한 점은 무엇이냐면 영문본과 더불어서 한글판이 같이 올라 있다는 겁니다.
1: 국제 기준에.
0: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기준이 국제 기준이 되는 어떤 시발점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1: 네.
0: 앞으로도 계속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1: 예.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굉장히 국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석연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네, 기후를 예측하고 대비하면 또 극복할 수도 있겠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확실성, 이 가장 나쁜 재료이긴 한데요. 확실히 질수록 또 잘 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잠들지 않는 돈을 알려드립니다. 머니 네버 슬립 오진석 팀장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입니다.
2: 반도체를 중심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굿모닝이 될 것 같긴 해요. 엔비디아 실적과 여러 가지 PC 지표들이 나오고 어제 뉴욕 증시를 봤더니 좋아졌네라고 하면서도 이상하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죠.
3: 네, 일단 지수는 강했는데 장은 강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 네.
3: S&P 500이 0.7%, 나스닥이 한 1.5% 이상 올랐고요. 다우도 한 0.2% 올랐는데 이 들여다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전체가 강했던 건 아니고요. S&P 500 11개 섹터 중에 10개가 내렸어요.
2: 네.
3: 기술만 3.4% 올랐습니다.
2: 예.
3: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엔비디아나 세일즈포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실적 잘 내놓은 기업들이 급등을 하면서 이 시장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 전체가 회복된다기보다는 AI에 대한 확신이 좀 회복됐다라는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2: 예.
3: 왜냐하면 이제 금리도 높고 물가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실적이 AI를 끌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예, 저거 더 파면 금광에 금이 더 나올 것 같은데 아유, 마차값도 비싸고 청바지값도 비싸고 이런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적 예. 발표되고 뭐 말 그대로 서프라이즈였고 그 뒤 컨퍼런스 콜에서 이른바 기대치 가이던스도 좋게 나왔거든요. 바로 반응은 하지 않고 좀 시차를 두고 반응한 것 같기도 하고요.
3: 일단 숫자를 해석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2: 네.
3: 제가 월요일 방송에서 엔비디아가 지난 4개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하고도 본장에서 주가 내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 예,
3: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오늘 이제 장마감 상황이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숫자가 워낙 많고 크기 때문에 매출이나 EPS 같은 헤드라인을 먼저 반영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닝콜 듣고 가이던스 계산하고 증권사들의 이제 추정치 수정 이런 게 있으면서 시장이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가가 올랐다는 거는 단순히 숫자가 좋았다보다 앞으로도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네. 쪽으로 시장이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예, 좀 세부적인 분석들 이후에 분위기가 좋아졌고 그쪽으로 좀 자금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결정적 포인트랑 좀 이 부분 중요시해야 된다. 이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우선순위를 예.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베라루빈 관련된 기대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3: 일단 숫자 굉장히 강했죠. 매출이 962억 달러였고 이게 숫자가 이런 시총 1위 회사가 매출이 1년 동안 2배가 늘었습니다.
2: 맞습니다.
3: 데이터 센터 매출도 890억 달러까지 올라왔고 가이던스는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높게 줬어요. 1080억 달러를 다음 분기로 줬거든요.
2: 예.
3: 이런 상황에서 2028년도 회계년도 매출을 70%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는데
2: 네.
3: 여기 이제 예상치가 한 40%밖에 안 됐었거든요.
2: 예.
3: 네, 글로벌 시총 1위 회사가 70% 성장을 한다는 게 엄청난 그런 성장세고
2: 분신술 수준이에요. 예. 한 명이 뿅하고 더 늘어나는 수준입니다.
3: 예, 이게 단순히 GPU 몇 개 더 파는 수준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2: 네.
3: 모두가 엔비디아 걸 사준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성장 사이클이 이제 베라루빈으로 간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증명했다는 데 의미를 좀 주면 좋겠습니다.
2: 예, 기대라고 해서 어떤 흐름이나 바람을 타는 게 아니고요. 요즘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구체적인 숫자와 확실한 돌다리를 딱딱딱 확인하고 가는 느낌도 있습니다. 반대로 좀 메모리 가격 상승 얘기를 그 젠슨 황 대표도 했잖아요.
3: 예, 예.
2: 예, 가격 인상 얘기까지도 나왔고 물론 그게 우리한테는 오히려 악재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해석들도 해주셨지만 그래도 좀 걱정돼요. 이게 메모리 수급이 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3: 네, 일단 뭐 숫자 자체로 봐도 메모리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엔비디아의 부담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수익 성장 전망치를 내놓은 게 시장의 예상을 하회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걸로 보이고요. 지금 가격도 오르고 공급도 빠듯하고 이렇게 해서 부담스러운 것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주가를 보시면 시장이 이걸 가지고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2: 네.
3: 마진이 떨어지는 것보다 매출이 훨씬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걸 숫자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 네.
3: 한 대 팔아서 마진이 적더라도 판매량과 전체 매출 캐파로 그걸 극복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자신감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2: 네.
3: 그런 측면에서 수요가 강한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좀 하고 삼성이나 이제 스카이닉스 같은 부분에 가격 협상력을 한 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그러면 간밤 흐름이라든지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으로 놓고 보면 우리 증시를 떠받들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대해도 되나요?
3: 일단 오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2% 이상 올랐잖아요.
2: 네.
3: ADR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미장에서 보여줬고 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1.7, 2.5% 정도 삼성전자, SK 각각 올라줬는데 이제 분명히 호재인 건 맞죠. 그래서 긍정 요소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AI GPU 수요가 강하다에서 이제 HBM 수요도 강하다. 그리고 수익 성장에는 이상 없다라는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좋은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폴리티코라는 미국 언론이 미국 정부의 반도체 제품 관세 확대 얘기를 했어요.
2: 네.
3: 그러면서 이제 초반에 오늘 좀 눈치 싸움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2: 예, 요즘 뭐 분위기 좋다고 깃발 올라왔다고 바로 뛰어나가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자금 흐름을 보면. 이거는 별개의 얘기인데요. 중국 사실 지금 창신 메모리 반도체나 또 다른 반도체 회사들이 D램, 랜드플래시 메모리 뭐 우리가 삼성, SK 하이닉스 따라잡고 이기겠다 이런 말 나오는데 공급처 다변화의 우려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3: 뭐 사실은 얼마든지 경쟁자가 등장한다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부분들을 중국 업체들이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4: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5: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LA 동부장로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1: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많은 일들이 있고 위기감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고 거기에 대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리고 모든 해답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을까? 그 본질은 성경적인 말씀은 신앙을 우리가 지키고 다음 세대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가문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그 대대로 신앙이 이어질 때에 지금 4천년이 지나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있는 것이 하나의 모델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좋은 땅과 같은 내면의 소유자가 되어야겠고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또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연단을 시키며 그리고 때로는 사랑의 매 징계를 통하여 강한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미래 희망이고 또 예수님이 다음 세대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해야 될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 과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또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의 통치와 인도를 받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이 시대와 다음 세대에 소망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나오는 예수님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여기 1절, 2절 마가복음 2장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공생애 하신 초기입니다. 이 당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를 때에 1절에 보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고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고 그리고 공생애 하실 때에 예수님이 여기 나오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복음 사역을 활동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이 있었습니다. 자, 수일후라는 것은 여러 동네와 지역을 돌며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와서 집에 쉬시고자 왔습니다. 근데 그 소문이 들렸어요. 그 소문을 듣는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라고 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그 도를 말씀한다고 했는데 이게 피곤하고 쉬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온 많은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또 그 도를 말씀했어요. 여기 말하는 그 도는 바로 천국 복음의 말씀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 천국의 그 말씀,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쳤습니다. 즉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결국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영적 갈급함이에요. 죽음에 대한 문제 해결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거는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우리에게 있는 세상이 채우지 못하는 질문이고 갈급함입니다. 이것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천국 복음을 듣고자 나왔고 또 이들이 육신적으로 갖고 있는 연약함, 질병이 될 수 있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그들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도의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 이 천국 복음이 어떤 것들이었을까 할 때에 올 1월 달서부터 제가 여러 달에 걸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즉 예수님의 산상 복음을 통하여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그 출발에 나오는 이 팔복에 대한 말씀, 이게 바로 천국 복음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즉 천국 복음에 가는 길,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 천국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 나가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보이게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위로가 따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즉 천국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온유한 자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땅에서 형통한 기업을 얻는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6절에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그들이 인생에서 소원하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가장 선한 것을 주리고 목마른 자의 영적 배부름이 있다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즉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수여한 사람의 마음속에 넉넉함이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넘어진 사람 볼 때에 정죄하는 눈빛보다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습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여기 마음 청결은 죄에서 멀어졌고 그 안에 주님이 내재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하게 되는 복이 임합니다. 일곱 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피스메이커, 전도하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일을 동안 전도 성결을 할 수도 있어요. 피스메이커. 두 번째로 의를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예수님을 인하여, 나를 인하여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즉 이 천국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예수님의 이 천국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박해받을 때에, 오해를 받을 때에도,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천국으로 가는 그 길, 천국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 가르칠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가본 적이 없고 그리고 천국 길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천부께서 세상에 보내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기에 천국이 무엇이며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줄 수 있고 그 길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천국 복음의 도를, 길을 가르치며 인도하시는 분.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주님이 그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신 것뿐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어야 죄에서 용서받고 깨끗한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며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의 본문에, 오늘 본문 2장 3절에 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분은 중풍을 심하게 맞은 것 같아요. 걷지도 못하고 지팡이 쥐고 걷지도 못하고 침상에 누워있는 걸 본다면 아마 이분은 전신마비가 온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힘으로는 예수께 나올 수가 없어서 그는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려고, 그리고 네 사람이 그 병자를 병상에, 침대에 메워서 예수님께 나왔다고 합니다. 4절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지금과 같은 건축법이 아니죠. 당시에는 이렇게 흙과 나무 혹은 집으로서 집을 만들죠. 지붕 같은 경우에도 가지, 나무 이런 것들을 엇갈리고 거기에 잎사귀와 흙으로서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뜯어낼 수 있었어요. 수고가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뜯어낼 때에 아마 고함을 쳤을 거예요. 먼지가 막 위에 떨어지니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아마 사람들의 그 책망하는 소리나 또 아무리 네 사람이고 여러 사람이라도 지붕으로 한 사람을 들고 올라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상과 함께 그리고 그것을 다시금 예수님 앞에 내리는 것 얼마나 많은 수고예요. 그러나 이렇게 했던 이 사람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하나였어요. 예수님께 나가면 된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바로 이것이었어요. 자,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들은 예수 앞에 나가서 그 육신의 연약함, 중풍병 고침 받기를 기대하고 나갔을 터인데 예수님은 그 병 고치기 전에 먼저 그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씀을 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야지만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이 믿음을 보시고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중풍병자의 죄만이 아니에요. 5절 다시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이라 했어요. 복수입니다. 원어에도 보면은 복수였어요. 중풍병자, 아픈 사람뿐 아니라 이 병자를 내가 데리고 나가야 된다는, 그래서 그 수고와 힘든 것을 중단하지 않았던 상을 맨 네 사람들, 그뿐인가요? 이들과 함께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3절 보세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한 거 보면은 거기에 이 다섯 명 외에도 있었던 사람들, 아마 여인들 될 수 있겠죠. 힘없는 어머니나 할머니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도 한 가지로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그들도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고는 중풍병자에게 말씀합니다.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때에 거기 있던 소위 말하면 잘 믿는다 하는 서기관들은 성경학자예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 죄를 사하실 분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신성을 가지신 성자 그리스도이고 성삼위일체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는 그 제 두 번째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몰랐어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도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 뭡니까? 8절입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신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이 말이 이야기가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 죄 용서할 수 있는 권한 없습니다. 우리 못해요. 우리 또한 다른 사람 지금 중풍병 걸려서 몇 년째 누워있는 이 사람 일어나시오 해서 일으킬 능력 여기 있는 사람 저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즉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먼저 내 죄 사함 받았다고 죄 용서를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 당신이 뭐야, 하나님밖에 용서할 사람이 분이 누가 있다고 네가 감히 이렇게 말하느냐 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 때에 이 할 수 있는 이 능력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 9절에 보세요.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명하노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기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주신 것은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분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십시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노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은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감옥에 집어넣고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한 죄인도 예수님을 앞에 나오면은 그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시는 복음의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용서가 예수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많이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며 그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고쳤잖아요. 이 중풍병자로 하여금 일어나라 할 때에 그가 일어났어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에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고 고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 해 전에 우리 그 소위 뭐 전국을 다니면서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능력이 있다는 그 분이 그런 집회를 하는 곳에 갔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모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도를 해주는데 막 고침받은 사람들이 막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고침받았다고 나와요. 근데 제가 가만히 거기서 느낀 것이 뭐냐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내가 허리가 아팠는데 허리에 통증이 지금 다 없어졌다. 기도를 받고 나니까 목에 통증이 있었는데 목뼈가 다 없어졌다. 기도를 받고 났는데 내 마음, 이 몸속에 암세포가 있었는데 이게 없어진 것을 내가 느꼈다. 내가 다리에 힘이 없어서 휠체어를 타고 왔는데 내가 기도를 받고 나니까 다리에 힘이 생겨가지고 봐라 내가 일어섰다. 막 그런 얘기들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고친 병 중에 허리 통증이 있는 거 고친 건 없었어요. 예수님이 고치신 거 보면요,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눈을 뜨지 못했던 사람을 주님은 고쳤어요. 눈뜨게 했어요.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중풍병자를 주님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말 못하는 사람 모두가 다 압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 못한 사람을 능력으로 고치시니 그가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과 모든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의심의 눈으로 생각하고 보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밖에 희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참된 하나님의 종일까 질문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을 고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따르게 만들어요. 제가 그분에 대해서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체면 학교를 다니신 분이 체면술이었어요. 때문에 어떤 사람은 체면에 안 걸리니까 그 사람이 기도할 때 건넜대요. 딱 보니까 건넜대요. 여러분 예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 그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복음의 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요, 우리의 그 죄, 이 허물을 고칠 수 있는 전능하신 주.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힘드십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여기 지금 중풍병자는 혼자 스스로 갈 수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스스로 걸어서 주 앞에 나와 구원받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에게는 그를 걷지도 못하는 그를 이 침상을 들어서 이 고통과 수고를 다 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오면은 그가 고침받고 이제는 죄에서 용서받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될 줄을 믿었던 주변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것, 이것을 믿는 부모님이 내 아들이 내 딸이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은 그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장애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 믿음 가진 신분들이 주변에서 이끌어가야 돼요. 혹시 남편이나 아내가 아직도 예수님 안 믿으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그분 스스로 주님께 나오는 일은 정말 그 가능성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주변에서 그를 스스로 오지 못하는 그를 상에 들고 메어서 예수님께 오는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주님께서 그 병자의 병만 고친 게 아니라 더 좋은 선물이 되는 바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일을 하셨어요. 저희 오늘 점심 공개하시는 우리 이상주 권사님 주보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보는 일이라 할 수 있어요. 권사님 한 2년 몇 개월 전에 암에 걸려서 거의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9번에 걸친 수술 그리고 한 번의 시술 이를 통해서 정말 매번이 간절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왔습니다. 제가 한번 시험만 갔을 때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한 10년만 꼭 또 좀 살아서 우리 하나님 증거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대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을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10년만 살기시면 좀 그럴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 교회 오시고 금요일 저녁에도 예배 오시고 구역장으로서 구역도 인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성도들에게 점심을 공개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천국 복음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따라서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두 가지예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고백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가는 자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 교회 나오셨습니까? 예수님 앞에 내가 나가야지만 예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예배해야 된다, 나는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 아까 봤습니다. 나오는 길에 사람들이 막혀서 오기가 힘들었어요. 돌아가면 돼요. 다음에 오겠지. 다음에 오자. 사람들이 막아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지붕을 통하는 길인데 그것이 많은 수고와 희생이 있는데 그 노력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전도하다가 안 되면은 낙심해서 중단해버리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싫어. 이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입장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 예수님께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또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나 같은 자도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제자를 삼아줬으니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사람이 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더 나가서 고침받았잖아요. 늘 자신감 없던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자신감 생겼어요. 제가 우리 저 교육부 우리 그 교육자들한테 오늘 말씀을 가르칠 때에 날 저에 대해서 인용이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엄청 수줍어하던 사람이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못했습니다. 제가 기억할 때 처음 설교를 했을 때에 제 입안이 다 마비가 된 것 같았어요. 뭘 하는지도 모를 만큼 긴장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강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죄 용서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이 돼야 돼요. 영적인 병원입니다. 병원에 가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픈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이 없으면 그 병원은 오래가지 못해요. 병원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동시에 병원에는 아픈 사람만인 게 아니라 건강하고 아픈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아픈 사람이 고침받을 수 있도록 섬기는 의사와 간호원이 있는 곳이에요. 또 병원에 가면은 방문객이 있어요. 아프신 분들, 환자들에게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혹은 마지막 이 세상 갈 때에 끝까지 함께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그 어려운 길에 너무나 힘이 될 수 있는 이 사랑으로 함께하며 위로하며 긍휼히 여기는 이 방문객이 있는 것이 병원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라 할 때에 환자가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아프신 분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믿음이 부족해서 이 세상의 많은 일 통해서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우울해지고 아직도 옛사람의 그 모습이 있어서 세상 사람 같은 그러한 이 모든 것 다 영적인 환자들이에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와가지고 완전한 사람만 찾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동북의 미래가 없는 교회예요. 교회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초신자가 와야 돼요. 세상에서 잘못 살은 죄인들이 와야 돼요. 과거가 부끄러운 사람들도 와서 바울처럼 새 사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때문에 교회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시험 들면 본인이 문제인 거예요. 그건 교회는 당연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는 영적 고침을 받는 과정 속에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그래도 조금 더 영적으로 건강하기에 그 죄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 나가서 고침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바로 교역자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바로 직분자가 아니겠습니까? 구역장이 아니겠습니까? 전도회가 있는 그 이유가 그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내가 좀 더 믿은 지가 오래됐고 성경을 알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나가도록 그 상을 짊어지며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영적 병원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누구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 잘 참으라고 우리 하나님께 내가 기도합니다. 힘내세요. 수고하시는 의사와 간호사한테 고맙다고 잘 고침받을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영적 병원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교회를 법원으로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법원이 어떤 것이죠? Guilty, not guilty를 판결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한테 와서 누가 더 잘못했고 누가 더 잘했고 이거 판결 가보려고 오신다 그러면 제가 분명하게 밝혀요. 저는 재판장이 아니라고요. 목사는 판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어떻게든지 모든 사람들이 주님 옆에 나가서 고침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내자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동부교회가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신령하기 원해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 옆에 나가서 죄 용서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나도 과거에 죄인이었어요. 나도 과거에는 저랬고 나도 과거에는 그랬고 나 같은 자가 무엇인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이 우리는 은혜가 감사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연약할 때에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오늘날 이렇게 많은 복

0: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주님이 있는 곳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것 은혜롭게 감사하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곳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게 바로 교회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또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리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우리 주님의 사람들 모인 천국과 같은 주의 몸된 교회 우리 모든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 LA 동부장로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LA 동부장로교회는 42720 West 6th Street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3-3261 213 지역 383-326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이 주신 자유 어떻게 누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지금 묶여있는 모든 그 쇠사슬과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 중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제 이 죄와 사망이 들어온 거죠. 그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이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이제 죽게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이 죄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저절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죄의 결과는 육체의 죽음뿐 아니라 영원한 사망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다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인류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테텔레스타이 죄값을 다 지불했다. 이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이 죄를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내 진정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토록 사망 권세를 가진 이 원수 마귀의 그 모든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참 자유를 경험하는 첫 단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이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죄사함을 받은

0: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십니다. 이 죄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 향옥합을 가진 이 한 여자가 이제 주님에게 찾아와서 주님의 그 발에, 머리에 향유를 부어요.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는 그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보면서 저 여자 창녀인데, 저 더러운 여자인데,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하는 저 여자가 누군데 그러면서 그 여인을 비난하는 그런 마음으로 판단하는 마음으로 그 광경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평안히 가라. 주님은 그녀의 그 죄책감, 수치심, 그 고통의 죄의 사슬에서 이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떤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수치스러운 죄를 가지고 있다더라,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주님은 바로 그 사람을 그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죄를 사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 주님의 보혈은 어떤 죄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게 그 용서함을 받게 됐을 때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아주 부자입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람은 죄의 노예요, 돈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동족들에게는 매국노라고 하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고 죄인 취급을 받았고, 돈은 많이 있었지만 그 마음에 평안함 없었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열등감, 소외감, 죄책감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에 평안함을 받고 있었죠. 그런데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 삭개오는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만일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착취한 건,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돈의 노예로 참된 자유함이 없이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물질의 노예로 자유함이 없었던 그 쇠사슬이 끊어지고 진정한 자유함이 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역사는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죄와 절망 가운데 살면서 정말 그 마음의 자유함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우리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그 죄의 사슬에서 자유함을 받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샌프란시스코 예수인 교회에서 집회하면서 그 교회의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아들이 마약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약을 하면서 이제 중독이 되니까 집을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노숙자가 됐답니다. 그건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예? 장로님 집안의 아들이 이게 마약 중독이 돼서 이제 노숙자가 됐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예? 그 부인 권사님과 함께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집에 가자고 가자고 그래도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노숙자들하고 같이 지내는 거예요. 폐인이 돼 있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변하지 않고 점점 더 중독이 심해졌겠죠. 얼마나 울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아들이 아 이제 마약을 더 심하게 하고 그냥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답니다. 그러고서 이제 마약을 심하게 주입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환상으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 아들을 안아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아들이 대성통곡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 시로 집으로 돌아오게 됐답니다. 지금 할렐루야 집으로 돌아오고 놀라운 일을 벌어지면 집으로 돌아와서 그때부터 이 아들이 정말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교회 나와서 이제 목사님과 함께 자기가 같이 그렇게 노숙했던 곳들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음식도 나눠주고 그러면서 그렇게 노숙자 사역을 하다가 이제 예쁜 자매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또 귀한 아기도 낳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형제를 죄에서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죄의 사슬에서 이렇게 지긋지긋한 이 중독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주님께서 친히 이 아들을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인간에게 율법에서 자유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하여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이 갈라디아 교회는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대주의자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면 유대인들이 지키던 그 율법까지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미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왜 멍에를 매려고 하느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절대로 다시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사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과거에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아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은 행위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바울도 자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네? 오늘날도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은 이단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 외에 다른 조건을 더해요. 다른 조건을 더해서 구원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로마 캐톨릭도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 위에 또 다른 전통들을 더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곱 성례를 지켜야 되고 교황의 권위를 따라야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 보면 오직 은혜로 받는 이 구원을 부정해요. 이 사람들은 파수대를 조직하고 그 조직에 복종하고 전도 실적을 쌓고 수혈을 거부하는 등 이런 규례를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 증인들 보면은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고 가족 단위로 또 그 구성원들이 그렇게 부지런히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은 믿는 거예요. 통일교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선명 부부를 통해서만 완전한 구원이 완성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 신천지는 예수님의 구원은 영적인 구원에 불과하고 최종 구원과 이 육체의 영생은 바로 이만희 교리를 배우고 열두 지파에 등록해서 전도와 봉사 등의 조건을 채워야 바로 14만 4천의 숫자에 들어가고 구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플러스 뭔가 조건을 더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사람을 의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있을 때, 피를 믿을 때 모든 인간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와, 이거구나. 그래서 그는 세상의 모든 자랑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행위로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행위로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열심으로 뭔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게 아니고 오직 예수 십자가 주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율법의 멍에서 벗어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자유하잖아요. 얼마나 자유하게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제 이 율법의 멍에를 벗고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성도에게 죄의 눌림과 유혹에서 자유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죄와의 싸움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성도는 거듭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영적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경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 24절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은 거듭난 후에도 주님의 뜻대로 이제 살고 싶어진 거잖아요. 그러나 육신 가운데 남아있는 이 죄성, 이 죄성이 자신을 넘어뜨리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을 행하기는 원하지만 이 악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지만 죄가 자신을 붙잡는 현실 앞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탄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과거의 죄의 습관이 그냥 싹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꾸 쓸데없는 생각들, 이 죄의 습관이 다시 찾아온단 말이에요. 분노가 자꾸 생겨지고 음란, 거짓, 탐욕, 시기, 교만, 중독, 게으름, 이런 것들이 사탄을 통해서 유혹으로, 세상 유혹으로 넘어뜨리려고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죄의 종류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죠?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이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죄를 이기는 능력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죄를 이겨야 되겠다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죄를 이기게 하심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이제는 달라진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루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육체의 소욕이 나를 계속해서 넘어지도록 그런 마음을 갖게 하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죄의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육을 제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가 내 심령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의 습관에서의 자유는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서 기도로 주님을 붙들고 말씀으로 주님을 붙들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붙들고 성령 충만할 때 이 죄의 소욕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니? 이 자유를 정말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 자유를 주신 목적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샌프란시스코 예수인교회 집회를 하면서 야, 이 교회가 정말 그 샌프란시스코의 이 다운타운 완전히 한복판에 54년 전에 저렇게 귀한 교회가 딱 세워진 거예요. 이제 도시가 그곳에 한인들이 거의 살질 않죠. 점점 외곽으로 다 이렇게 이사를 가기 시작하잖아요. 예. 근데 그 샌프란시스코와 마약과 그리고 동성애와 그런 잘못된 죄사슬에 묶인 사람들이 주변에 질비하게 쓰러져 있고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저 사람들에게 바로 이 교회가 사명이 있구나. 거룩한 도시로 변화시킬 그 능력은 오직 예수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이 아무리 법을 좋은 선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이 교회 사명이 있다. 집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아까 장로님 그 아들이 변화받은 그런 한 좋은 예와 마찬가지로 이게 주님의 복음의 능력만이 그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이 귀한 교회는 이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도시를 거룩한 도시로 성시화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래서 100일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100일 기도. 매일 밤 100일 기도. 그래서 주의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교회는 100일 기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 귀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그 죄악으로 관영한 샌프란시스코에 영적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이곳에 44년 전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도시를 거룩하게, 역시 우리가 살고 있는 곳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도시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네. 우리가 먼저 진정한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이 자유함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줘요. 세계 선교 마무리에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신앙생활의 자유함을 얻고 자유함을 누리고 이 복음으로 충만해서 정말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지역 446-62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2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벌써 8월 마지막 주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8월이 벌써 왔네요라고 인사드린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이제 눈 감고 뜨면은 9월이 다가오고 있어요. 벌써 이제 가을이 슬슬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캘리포니아는 굉장히 날은 덥죠. 이렇게 무더운 더운 날 여러분 야외 활동 조심하시고요. 특히 선크림 잘 바르셔야 됩니다. 이 선블락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귀찮아서 선글라스 안 끼시는 분들도 선글라스를 웬만하면 꼭 착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의 눈에 따사로운 햇빛이 물론 눈부시면 뭐 좋긴 하겠지만 굉장히 해롭다고 하니까 선블락 그 다음에 선글라스 머스루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꼭 이용하도록 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이 선블락을 잘 안 바르다 보니까 금방 타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여러분 신나고 즐거운 주말입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열심히 또 달려왔을 텐데 오늘은 이 시간만큼은 저희 훈이훈이 한웅과 함께 문학도 들으시고 재미있는 얘기도 함께 나누면서 조금 편안한 네, 뭔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의 첫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루에 듣는 문학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면 그래도 나의 가족들은 나를 사랑해줄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첫 문장부터 이상합니다. 한 남자가 아침에 잠에 깹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근데 몸이 이상함을 느껴요. 왜 이러지 내 몸이? 등은 딱딱한 갑옷처럼 굳어있고 배는 불룩하게 부풀어있고 가느다란 다리 여러 개가 지 멋대로 있습니다. 이 남자 이름은 그레고르 잠자. 얼마나 잠을 자길래 이름이 그레고르 잠자. 야, 걔 그레고르 뭐하냐? 걔? 잠자. 네, 그레고르 잠자. 어느 날 아침 그는 거대한 벌레로 변신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네, 이게 바로 오늘 함께 들어볼 프란츠 카프카의 작품 변신입니다. 자, 요거 작품을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 뭐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뭐 단편 같은 중편 소설이고요. 네, 한번 아주 재밌습니다. 이 소설 여러분께 함께 한번 읽어보고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작가 프란츠 카프카 1883년 지금의 체코 프라하에서 태어났습니다. 뭐 당시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시대였고요. 카프카는 독일어를 사용하는 유대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카프카 작품에는요, 아버지 바로 헤르만 카프카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아버지는요, 체격도 크고 성격도 강하고 사업도 아주 큰 성공을 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반대로 우리 작가 카프카는 예민하고 내성적이고 혼자 생각이 많은 그런 남자였죠. 카프카의 아버지는 단순히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실제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왜 아버지 앞에만 서면 나는 이렇게 작아지는가?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요. 무슨 예전에 그 MO 생각이 나네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죠? 그게 실제로 편지에 썼답니다. 근데 이분이요, 전업 작가도 아니에요. 낮에는 보험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회사 출근하고 서류도 보고 직장생활 하시면서 밤에 글을 썼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작품에는 회사, 조직, 권력, 권위, 책임 이런 것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오늘 함께할 변신이라는 작품의 그레고르라는 주인공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여러분 눈을 떴어요. 근데 여러분 몸이 큰 벌레가 되어 있는 겁니다. 바퀴벌레. 그러면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보통 상식적으로는 이게 뭐야, 내가 어떻게 된 거야, 막 뭐 이거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왜 이렇게 됐어, 뭐 이럴 텐데 이 우리의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는 회사에 늦으면 어떡하지?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뭐 아무튼 자, 이 얘기를 한번 가볼게요.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는 영업사원입니다. 근데 일을 좋아하느냐? 아니죠. 굉장히 귀찮아하고 피곤합니다.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느껴요. 근데 그만두지를 못합니다. 왜? 가족 때문에.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해서 일을 거의 하지 않고요. 어머니는 몸이 약해요. 여동생인 그레테는 아직 어리고 바이올린을 좋아합니다. 결국 이 집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그레고리 한 명이죠. 자기 월급으로 집세도 내고 생활비도 내고 아버지의 빚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꿈 중에 하나는 여동생 그레테를 음악 학교에 보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족에게 우리 그레고르는 아들이자 오빠이자 동시에 생계수단인 겁니다. 자, 그레고리가 이제 침대에 누워있습니다. 근데 몸도 못 돌려요. 왜? 벌레니까. 뒤집어도 힘들어요. 벽시계를 보니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큰일났네, 기차 놓쳤네, 다음 거 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이 벌레로 변했는데 회사 갈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죠. 자, 근데 이때 밖에서 가족들 목소리가 들립니다. 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리죠. 그레고르, 너 일어났니? 어서 일어나, 늦었어. 아버지도 이 자식이 왜 안 나오는 거야 이거? 어? 오늘 회사 안 가? 여동생 그레테도 걱정합니다. 오빠 뭐해? 그레고르는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하려고 아, 괜찮아요, 지금 나갈게요 라고 대답하려고 하는데 어라? 본인 입에서 나온 소리가 이상합니다. 분명히 자기는 괜찮아요, 나갈게요 라고 했는데 가족들의 귀에는 사람 말 같지 않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죠. 뭔가 이제 쉬쉬쉬쉬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가족들이 불안합니다. 여기서 좀 재밌는 게 그레고르가 결국 출근을 못하고 있죠. 방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의 매니저가 집으로 찾아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회사가 직원이 출근했다고 회사에서 집까지 찾아옵니까? 이거 진짜 너무 어이가 없네. 근데 어쨌든 늦었다고 회사가 상사가 집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문 밖에서 그레고르를 막 부릅니다. 자네 말이야, 어? 요새 실적도 안 좋고 말이지, 어? 영업 태도가 안 좋아. 지금 뭐야 이게, 지금 영업팀 으쌰으쌰 해도 모자를 파네.
우리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왜 안 나와? 어서 출근하게. 그 그레고르는 벌레가 됐잖아요. 방 안에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몸이 아파서요. 곧 출근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뭐 소리를 못 알아듣으니까 어떻게 그레고리가 어떻게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데 막 문을 열었는데 손이 사람 손이 아니잖아요. 벌레 이 다리니까 이게 안 열려. 그러다가 결국 입으로 어떻게 끙끙끙 대다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드디어 문이 차 열리고 거대한 벌레가 돼 있는 그레고르가 따단 나타나죠. 모든 사람이 얼어붙습니다. 회사 매니저는 그리고 도망갑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죠. 그레고르는 저예요 저 나예요 나 그레고르 걱정하지 마요 괜찮아요 좋아질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죠. 아버지는 큰 벌레를 보고 놀래서 신문지와 지팡이로 휘둘러서 방으로 다시 집어넣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벌레를 내쫓듯이. 그리고 문이 닫힙니다. 그레고르는 방 안에 갇혀서 지내게 됩니다. 처음으로 그나마 그를 이해해주고 돌봐준 사람은 여동생인 그레테입니다. 그레테는 오빠 방에 음식도 갖다줘요. 우유와 빵을 가져다주고 먹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레고르가 이상하다. 내가 이제 좋아하던 우유, 빵이 먹고 싶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상한 음식, 오래된 치즈, 썩어가는 채소 이런 게 막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몸만 변한 게 아니라 감각도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면서 막 골라 먹으니까 옆에서 그레테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동생이 최고구나. 그래도 그레테밖에 없네. 아직까지는 남매의 정이 살아있군요. 자 그러다가 그레고리가 방문 너머로 가족들의 대화를 듣게 돼요. 근데 이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돈이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어? 뭐야 내가 그렇게 뼈빠지기라고 나 혼자 번 돈으로 그렇게 집안 살림하더니 아버지가 숨겨놓은 저축한 돈이 있어요. 뭐야 이러면 내가 죽도록 일하지 않아도 됐던 거야? 에이, 아니지 그래도 내가 일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아버지가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어머니도 집에서 바느질을 하고요. 동생 그레테도 직장을 구합니다. 그동안은 그레고리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고 살림 벌이를 했던 그에게 의지했던 가족들이 하나씩 하나씩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야 그레고리가 우리 모든 살림을 책임졌는데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였는데 지금은 생각보다 뭐 우리끼리 할 수 있는데? 살 수 있네 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여동생 그레테는 생각합니다. 오빠가 벌레처럼 기어다니기 편하도록 방에 있는 가구들을 치워줘야겠다.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책상이랑 가구를 옮기려고 합니다. 근데 그레고르는 이 가구 치우면 안 되는데 이 가구 치우면 내가 인간이었던 흔적 자체가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책상, 의자 이런 걸 빼면 나 인간이 돌아오면 어떡해. 야 왜 그래 왜 그래. 내가 사람이었잖아 원래. 라는 증거를 자꾸 채우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레고르가 말은 안 되니까 벽에 걸려있는 털옷 입은 여성의 그림 위에 올라가서 몸으로 그림을 감쌉니다. 이거 가져가지 마 가져가지 마 그런 마음으로. 근데 어머니가 벽에서 큰 바퀴벌레가 된 모습으로 그 벽 걸려있는 액자를 감싸는 벌레를 보고 아들이죠 보고는 충격으로 쓰러져 버리면 이게 뭐야. 그럴 때 아버지가 일하고 돌아와서 그 상황을 봅니다. 충격을 받죠. 그리고는 그레고르가 어머니를 공격했다고 생각합니다. 설명 듣지도 않아요. 식탁에 있던 사과를 집어던집니다. 막 집어던져요 이 벌레한테. 자기 아들입니다. 그러다가 벽에 막 던지는 거를 피해서 그레고르 막 도망가요 방으로. 그러다가 마지막 던진 사과 하나가 그레고르의 등에 정확하게 박혀버립니다. 심하게 다쳐요. 너무 세게 박혀서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상처는 점점 썩어갑니다.
이게 참 여러분, 이 처음에 그 그레고르 아들이 변신돼가지고 벌레로 있을 때는 그래도 자기 가족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이 아니라 그냥 벌레, 우리 집안의 문제로 보는 거죠. 아버지가 사과를 집어 던집니다. 아이한테. 더 이상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라는 뜻이겠죠. 그레고르의 몸은 점점 벌레가 되어가고 있지만 마음은 아직도 그레고르 그 자체 그대로입니다. 아, 좀 그렇죠 내용이. 네, 아무튼 이쯤에서 여러분 잠깐 쉬었다 갈게요. 이쯤에서 여러분들께 노래 한 곡을 틀어드리면서 잠시 쉬었다가 전화 말씀 듣고 와서 네, 또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할 텐데, 글쎄요, 이쯤 보면 약간 좀 뭔가 크리피하지 않나요? 이 소설 자체가 참 흥미진진하고 재밌는데 뭔가 좀 으스스한 게 크리피합니다. 라디오헤드가 부르는 크립 듣고 와서 여러분 전화 말씀 듣고 마저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여러분 훈훈한 카페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오늘은 여러분 하루에 듣는 문학 변신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마저 이어가 볼게요. 그 아버지가 집어던진 사과에 우리 그레고르가 크게 등에 꽂히면서 상처를 입었죠. 몸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은 자꾸 변해요. 이 인간이란 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적응을 잘하죠. 이제 그 그레고르, 그 우리의 아들이자 오빠였던 그레고르가 벌레가 돼 있는 그 방도 이제는 뭐 별로 신경 안 쓰게 되겠어요. 그냥 저 방에 그게 있다 정도가 되어버린 일상입니다. 처음에 여러분 그래도 변신된 그 벌레가 된 그레고르를 가장 챙겨줬던 게 누구였습니까? 그 여동생 그레테였죠. 먹을 것도 챙겨주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여동생 그레테도 지쳐갑니다. 지쳐가는 거죠. 뭐 자기도 일을 해야 되니까요. 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빠 방 청소하는 것도 귀찮고요. 음식을 그냥 툭 갖다 주고는 뭐 먹었는지 말았는지 관심도 없고 그냥 대충 이제 겨우겨우 해주는 거예요. 점점 방도 창고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필요 없는 물건들을 자꾸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그레고르는 가족의 구성원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가족들에게 치울 수 없는 짐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족은 추가적으로 돈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에 방의 몇 개를 세 명의 남자에게 빌려줍니다. 룸메이트 같이 이렇게 렌트 해준 거죠. 이 하숙인들은 상당히 까다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집이 깨끗해야 되고 음식도 잘 나와야 되고 질서도 중요하고 가족들은 이 그레고르의 존재를 숨겼습니다. 사실 그 방 안에 큰 벌레가 있다는 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이제 집의 중심은 그레고르는 아닙니다. 대신에 돈을 내주는 하숙인들이 되는 거죠. 씁쓸합니다. 그레고르가 돈을 벌 때는 그가 가족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돈을 내주는 하숙인들에게만 잘해주는 가족들, 모든 관심은 그들에게만 가 있습니다. 하숙인들이 어느 날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방 안에서 여동생 그레테가 바이올린을 연주합니다. 깅깡 깅깡 깅깡 깅깡. 어릴 때부터 좋아했죠. 그리고 앞에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레고르는 동생 그레테가 그 음악을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돈을 모아서 음악 학교에 보내주려고 했습니다. 그게 꿈이었죠. 그레고르가 방 안에서 가만히 바이올린 소리를 듣는데 점점 그 소리에 매료화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더 가까이 듣고 싶어서 기어 나와요. 야, 내가 이렇게 음악을 아직도 좋아하는데 내가 아직도 정말 이런 마음이 있는데 내가 사람이잖아, 내가 짐승인가? 그러면서 나는 여동생 그레테 너를 정말 음악 학교에 보내주고 싶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슬퍼합니다. 아직도 그의 몸은 부리럭 벌레지만 정말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있거든요. 자기 동생을 사랑하고 음악을 즐기고 감동받고 동생의 꿈을 키워주고 싶고, 그러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자기가 음악에 심취해요. 그러다가 하숙인들이 그레고르를 드디어 발견합니다. 난리가 나죠. 뭐야 이게, 이런 집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 우린 돈 못 냅니다, 집을 나가버립니다. 우리는 이 집에 못 삽니다. 가족들한테는 굉장히 경제적인 위기가 생기죠. 그때 그레테가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부모에게, 엄마 아빠 나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우리는 저것을 없애야 돼요. 여러분 엄마 잘 들어보세요. 엄마 아빠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우리는 저것을 없애야 돼요. 중요한 게 뭡니까? 오빠라고 하지 않아요. 저거라고 표현합니다. 저것을 없애야 돼요. 더 이상 오빠라고 하지 않아요. 저것을 없앱시다 오빠. 그리고는 저게 진짜 오빠라면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저게 진짜 오빠라면 우리가 고생하는 걸 보고 혼자 떠났을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그레고르는 정말 띵 하죠.
자기는 지금까지 너무나 가족을 사랑했고 특히나 자기 여동생을 너무나 끔찍히 여겼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가족이? 나한테? 가족이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정말 우리 가족이라면, 네가 아직도 우리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 앞에서 사라져줘. 꺼져. 아, 가슴 아픕니다. 정말 눈물 나네요. 크레고리는 울면서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몸에 힘도 없어요. 왜? 아버지가 집어던져서 맞은 사과가 아직도 등에 깊이 고라있거든요. 먹지도 못합니다. 숨쉬는 것도 힘들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도 가족을 생각합니다. 아, 너무 슬프다. 우리 가족. 내가 사라지면 그들은 편할까? 내가 사라지면 되나? 나만 없으면 되는 건가? 나 때문에 힘든 건가? 그렇게 밤을 새다가 새벽이 옵니다. 창밖이 밝아지면서 그레고는 점점 힘이 빠져요. 마지막 힘을,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그러면서 그는 가족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죽습니다. 자, 그레고리 죽었어요. 아, 슬프네요. 자, 집에서 일하는 여자가 그레고리의 방을 드디어 청소하러 왔습니다. 그리고는 죽어있는 시체를 풉니다. 근데 반응이 너무 담담해요. 가족들에게 알립니다. 어, 저기요. 저거 죽었어요, 저거. 저거 죽었어요. 저거 죽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랜트가 방으로 갑니다. 확인하니까 정말 죽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가족들이 어떡할까요? 통곡을 할까요? 슬픔에 무너질까요? 그 잘 못해줘서 미안해서 내가 그런 심한 말을 해서 막 슬퍼할까요? 아닙니다.

는 직장이 나쁘지도 않습니다. 조금만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해서 가면 뭐 생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부모는 그레트를 바라봅니다. 그레트는 이제 더 이상 어린 소녀가 아니에요. 어느새 건강하고 아름다운 젊은 여성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부모는 생각합니다. 야, 이제 우리 그레트 좋은 남편을 찾아줘야겠구나. 그리고 그레테가 자리에 일어나서 젊은 여성의 몸이 쭉 펴는 장면으로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소설의 첫 장면에 갑자기 그레고르 주인공이 벌레가 돼버려요. 마지막엔 그레고르가 죽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오히려 살아나죠. 제목이 변신인데요, 정말 누가 변한 걸까요? 그레고르가 변한 걸까요? 아니면 그레고르만 변한 걸까요? 아닙니다. 아버지도 변했습니다. 무기력하게 집에만 있던 아버지가 다시 직장에 나가고요. 어머니도 변합니다. 그레테도 변하지만 가장 크게 변합니다. 처음에는 오빠를 아꼈던 그냥 어기 같은 여동생이 마지막에는 본인 스스로 먼저 저것을 없애야 된다라고 누구도 말하지 못했던 그 말을 그녀가 했던 거죠. 어쩌면 진짜 변신은 그레고르의 몸보다 가족들의 마음에서 먼저 일어난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레고르가 시작할 때 처음에 벌레가 됐죠. 근데 그 전의 삶은 어땠을까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싫어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상사 눈치를 보고 가족의 빚을 갚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은 없습니다. 그냥 가족을 생계를 자기가 책임지고 인생을 거기다 바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몸만 인간이지 그의 삶은 그냥 벌레처럼 살고 있던 거 아닐까요? 회사라는 조직에서는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는 직원, 가족에게는 생활비를 가져다주는 사람, 그게 다죠. 그레고르라는 그 인간 자체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변신이라는 소설에서 제일 무서운 질문은 이거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정말 나이기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돈을 벌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그들한테 도움이 돼서?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힘이 세니까? 내가 부모 역할을 해서? 아니면 내가 자식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이라서?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아파서 또는 뭔가 변신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면 돈도 못 벌고 누굴 도와줄 수 있는 힘도 없고 오히려 누군가 나를 돌봐줘야만 한다면 그때도 나는 지금처럼 똑같이 남들이 좋아해주고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작가 카프카는 그 질문에 아주 잔인한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 독자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아버지가 던진 사과, 이게 아주 유명한 상징 중에 하나인데 왜 하필 사과일까요? 종교적인 의미에서 사과는 죄와 추방을 떠올리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처럼 인간들이 처음에. 그레고르도 아버지가 던진 사과를 맞는 순간 가족이라는 세계에서 완전히 추방된 겁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낫지 않고 계속 몸속에 남아 그를 약하게 만들었죠. 마치 사람이 가족에게 상처받은 그 몸 받은 상처가 그대로 박혀있는 것처럼. 자, 그러면 그레고르가 마지막으로 방 밖에 나왔던 이유가 뭘까요? 뭐 먹을 거 찾는 것도 아니고 자유도 아닙니다. 음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레텔이 연주했던 바이올린 음악. 즉 그레고르 안에는 아직까지 따뜻한 인간의 마음이 남아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죠. 사람들은 그리고 가족들은 그를 벌레로 봤지만 정작 음악을 가장 깊게 느끼고 감동했던 존재는 그레고르였습니다. 우리 작가 카프카가 정말 잔인하고 아름답게 만든 명장면이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그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했다고 말씀을 시작을 드리면서 시작을 했는데 왜 그런지는
사실 설명은 없습니다. 그게

귀신 때문인지 뭐 저주인지 이게 사실 꿈이었는지 뭐 마법인지 설명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그 일이 벌어진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가족을 위해 평생 일했던 그가 더 이상 돈을 벌수 없게 되자 사랑받던 아들에서 불편한 존재로, 그러다가 짐으로 됐다가 결국엔 없어져야 할 것으로 변해버린 것. 아주 잔인한 모습이죠. 너무나 현실적인 그런 가족 이야기였습니다. 몸이 벌레로 변한 건 그레고르였지만 마음이 변한 건 주변 사람들이고 가족이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아주 깊게 던져줍니다. 내가 아무런 쓸모가 없어져도 누군가는 여전히 나를 나로 바라봐 줄까? 내가 지금의 내가 아니더라도 나의 주변, 나를 사랑했던, 나를 좋아하는 주변 사람들은 오래전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 줄까?

네, 윤종신의 오래전 그날 들으셨습니다. 그 억지로 껴넣었어요. 네. 벌레가 되기 전 그 오래전 그날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라는 뜻으로 한번 넣어봤는데, 아니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 원래 원작 그 초판이죠. 초판에, 변신의 초판에 이 그림을 작가 카프카가 요청을 했대요. 그림을 화가인 오토마루 슈타루케라는 분이 만들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이 작가인 카프카가 출판할 때 편지를 친필로 써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제발 책 표지에 곤충 또는 벌레 그 자체를 그리지 말아달라. 절대로 멀리서도 조금이라도 그 벌레의 모습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라고 특별히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판, 이 책을 보시면, 책판을 보시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한 남자가 머리를 촥 감싸면서 문 앞을 걸어 나오는 그런 그림이, 삽화가 있는데, 문 뒤에는 검은색 배경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이 작가가 독자들이,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책을 읽고 그 벌레의 모습을 자유롭게 상상하도록 만든 작가의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표지를 봐도 그 어디에도 이 작가가 표현했던 그 주인공 그레고르가 변신한 그 벌레의 모습이 나와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모두가 우리가 상상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바퀴벌레. 이 요새는 퀴선생이라고 그러나? 바선생이라고 그러나? 뭐 그러는데, 바퀴벌레 그 전형적인 모습 있잖아요. 둥그런 그 둥글글 동글동글한 납작한 등에 또 아 벌레, 아 너무 싫어, 너무 싫은데 전 잡지도 못해요. 전 바퀴벌레 시체도 잘 못 치웁니다. 그래서 아 저는 너무 싫어, 아 막 닭살 돋아요. 하여튼 그런 모습이 저한테는 떠오르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같이 함께 하셨던 분들 중에 또는 뭐 책을 읽으셨던 분들은 어떠한 벌레의 모습을 상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른 사이트나 뭐 어떤 이 변한 책들을 보다 보면 약간 딱정벌레 있죠 여러분, 딱정벌레하고 비슷한 그런 그림들을 그려놓은 책들도 꽤 많다라고 해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그림을 딱 그려놓는 거는 조금 우리들의 상상력을 딱 제한하는 제동장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봐도 그 어떤 괴물이나 또는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뭐 영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뭐 귀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뭔가 딱 화면에 나오면은 저는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보이지 않게 뭔가 사람의 그 상상력을 자극하는 게 훨씬 더 뭐랄까 막 쫄깃쫄깃하지 않나요? 그 물론 그 모습이 정말로 무섭거나 정말로 막 기괴하거나 정말로 막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크거나 뭔가 사람한테 압도감을 주는 그런 잘 만든 CG가 됐던 뭐가 됐던 하면 괜찮은데, 어설프게 그게 모양이 딱 보여지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뭐야 결국 저거였어? 저 정도가 되는 벌레야? 딱 이거밖에 안 되니까 오히려 약해 보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웃고 즐기고 문학을 읽다 보니 벌써 1부를 마무리할 시간이 돼버렸습니다. 저희 1부 또 마지막 곡을 저희가 들어드리면서 또 전하는 말씀 듣고 저희는 2부에서 오랜만에 돌아오는 또 탐정 한운 코너를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1부 마지막 곡을 뭘로 여러분께 띄워드릴까 고민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요새 노래가 있더라고요. 벌레가 된 주인공인데 비슷한 가사예요. 이 주인공이 그래도 자기가 벌레인 줄 몰랐던 거지. 나는 내가 그 화려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개똥벌레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사는 여러분께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고, 황가람이 부르는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 어쨌든 뭐 알고 보면 벌레예요. 둘 다 소설도 벌레고 이 노래도 벌레입니다. 행복한 벌레가 되죠.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들으시고 전하는 말씀 듣고 저는 2부 탐정 하는 시간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렸어요. 채널 고정.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후니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2부 시작합니다.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음악방송 훈이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자, 오늘 2부는요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소개했던 코너입니다. 한훈, 탐정 한훈의 인물 수사대.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두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은 유럽을 뒤흔들었던 황제 나폴레옹을 수사해봤는데요. 오늘의 인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군대도 없습니다. 왕도 아닙니다. 돈도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책도 한 권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은 지 240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인물, 소크라테스. 첫 번째 사건, 소크라테스는 도대체 뭘 했길래 그렇게 유명한 걸까요? 더 이상한 건요,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결국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오늘의 수사 질문, 그냥 질문만 했던 철학자를 아테네는 왜 죽였을까? 자, 여러분과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네 이상한 남자 사건 파일 첫 번째, 여러분 소크라테스, 우리 정말 잘 알죠? 많이 들어봤죠? 기원전 469년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 태어났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그의 외모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요. 정말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못생겼을까요? 키가 크고 잘생긴 철학자는 아니었습니다. 코는 납작, 눈은 튀어나왔고 배도 나오고, 당시 그리스의 미의 기준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전해집니다. 심지어 그를 실레노스, 신화 속의 익살스럽고 못생긴 존재에 비유하기도 하죠. 근데 소크라테스 자신은요, 외모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겨울에도 맨발로 돌아다니고 옷도 소박하게 입고요. 아마 당시 사람들 눈에는 좀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파일 넘버 2. 그렇다면 그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소크라테스의 아버지는요, 석공 또는 조각가였다고 알려져 있고 어머니는 산파였습니다. 이 어머니의 직업이 나중에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설명하는 비유로도 연결이 되는데요.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사람들에게 지식을 넣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생각이 태어나도록 도와주는 산파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답을 가르치기보다는 계속 질문을 했고요. 정의란 무엇입니까? 용기가 무엇입니까? 좋은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상대가 뭐라 뭐라 대답을 하면 또 묻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도 같은가요? 지금 당신 말에는 모순이 없습니까? 계속 질문합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질문이 짜증이 났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테네 시장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인 한 명이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아, 저분 아주 현명한 정치인이지 저 사람. 그때 소크라테스가 그냥 두벅두벅 그냥 걸어가. 두벅두벅 그냥 걸어가. 응? 정치인께서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정치인이 뭔가 멋있게 준비된 대답을 하겠죠. 이 정의란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쿵짜락쿵짜락쿵 하긴 겁니다.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또 물어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하신 것과 지금 말씀은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계속 묻다 보면 정치인이 질문이 많구만. 대답을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비웃죠. 그럼 정치인의 얼굴이 빨개집니다.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이 소크라테스는요, 정치인, 시인, 뭐 장인, 어떤 젊은이들 계속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사건 파일 넘버 4.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죠. 나는 내가 모르는 걸 안다. 엄밀히 말하면 그 플라톤 작품에서 소크라테스의 태도를 요약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나는 알아, 나는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소크라테스는 나는 모른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본인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야기는 델포의 신탁과도 연결됩니다. 소크라테스의 친구 카이레폰이 델포의 신전에 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신탁의 대답은 없다 였다고 전해집니다.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듣고 어?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내가 제일 지혜롭다는 거지?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나는 적어도 내가 모른다는 사실은 알고 있구먼,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죠. 여러분, 소크라테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이 있죠. 근데 이 말이 과연 소크라테스가 처음 만들어낸 말일까요? 이 말은 고대 델포의 아폴론 신전과 연결된 오래된 격언이라고 합니다. 다만 소크라테스가 자기 성찰을 강조하면서 이 문구와 깊이 연결됐기 때문에 오늘날 대표적인 말처럼 기억이 되고 있는 거죠. 결론,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한 말은 아니다. 하지만 정신을 가장 강하게 철학적으로 푼 사람은 맞다. 이렇게 결론을 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젊은이들은 왜 소크라테스를 좋아했을까요?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라톤입니다. 그리고 알키비아데스 같은 정치적 인물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젊은이들은 소크라테스를 좋아했을까? 일단 재밌었겠죠. 그런 잘나가는 정치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그의 질문에 무너져 나가는 모습, 젊은이들을 보면 통쾌하죠. 그리고 소크라테스는요, 돈을 받고 가르치는 일반 그런 소피스트와 달리 수업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지나가면서 질문만 하는 거예요. 계속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시 아테네 가장 유명한 무료 토론 진행 방송 진행자 같은 사람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소크라테스가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과도 떠오르는데 사실 전쟁에도 참가했었습니다. 여러 차례 시민으로서 중장보병 전투 참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전투 중에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고 알키비아데스는 회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소크라테스는 말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그런 강인한 체력과 강인한 정신력이 있던 사람인 거죠. 또 소크라테스에 관한 유명한 일화, 어느 군사 원정 중에 소크라테스가 어떤 문제를 생각하다가 가만히 서 있었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점심이 지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뭐하는 거야 저 사람? 밤이 돼도 가만히 서 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해가 뜨니 기도를 하고 움직였다고 전해집니다. 사실 여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플라톤의 향연의 이런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고요, 그만큼 소크라테스는 생각에 한번 빠지면 깊이 몰입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라고 전해집니다. 자, 그 다음, 소크라테스 과연 그는 술을 잘 마셨을까요? 플라톤의 향연을 보면 사람들이 밤새 술을 마시고 대부분 쓰러지는데 소크라테스는 끝까지 버팁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멀쩡하게 나가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만큼 체력이 강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아주 술에도 강했다고 전해지네요. 그런데 우리가 또 많이 아는 것 중에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를 또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죠. 굉장히 무섭고 성격이 못된 그런 아내로 묘사가 되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죠. 막 화를 내고 잔소리하고 소크라테스한테 물까지 끼얹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는 천둥 뒤에는 비가 오는 법이지 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과장되었다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와이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남편이 뭐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지나간 사람 붙잡고 질문만 하고 막 말만 하고 떠드는데, 애들도 있는데 심지어, 과연
좋아할 와이프가 있을까요? 생활비는 누가 벌죠? 그래서 너무 일방적으로 악처라고 보는 건 좀 과장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아테네가요 갑자기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스파르타와 그 전쟁을 벌이죠. 결국 아테네가 패배합니다. 그때 정치가 혼란스러워집니다. 문제는 소크라테스 주변 인물 중에 일부가 아테네 사람들에게 아주 나쁜 기억을 남겼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크리티아스는 스파르타의 지원을 받은 이른바 30인 참주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알키비아데스 역시 아테네 정치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소크라테스가 이들의 행동을 뭐 이런 배나라 감나라 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나쁜 짓 한 사람들이 누구 밑에서 누구랑 친했지? 결국 소크라테스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또 사건들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는 마무리를 할 겁니다. 왜? 여기서 잠깐 끊고 가야 그 다음 이야기가 또 아주 그냥 여러분들의 귀에 쏙쏙 들어올 거거든요. 이쯤에서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소크라테스의 입장이라면 소크라테스처럼 시장 아테네 시장을 막 돌아다니면서 누구랑도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질문을 한다면 이런 노래가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나 소크라테스인데 거기 누구 없어? 거기 누구 없나? 거기 누구 없어요? 한영의 누구 없어.

0: 한영애 씨의 누구 없어를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그 소크라테스 입장에서는 늘 이랬을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뭐 시장 다니면서 어이 여보세요? 누구 없어? 어? 누구 없어? 그냥 누굴 눈 마주치면 어 잠깐 일로 와봐요. 야 인생이 뭐라 생각해?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지나가다 어 잠깐 와봐. 야 정의란 무엇일까? 왜 하늘은 둥그런가? 왜 하늘은 푸른 걸까? 왜 사람은 남을 뭐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일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하죠. 이 얘기를 제가 왜 강조를 드리느냐.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돌아올 텐데 그의 나이가 이제 70대 정도 노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그런데 아테네가 그에게 이제 묻습니다. 과연 소크라테스 당신은 우리 사회에 위험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아니 70세 되는 이제 그 뭐라야 철학가가 뭐 그렇게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할까요?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저 같으면은 그냥 이렇게 던질 것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돌아오는 이 2부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질문을 했다고 물론 귀찮죠. 귀찮고 아까 말씀드린 정치인이라든가 유명인사들은 본인의 체면을 깎이게 되고 본인의 자존심을 떨어뜨리고 사람들 앞에서 좀 망신을 당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질문 여러 번 했다고 해서 과연 그를 사형까지 재판을 끌고 올 수 있을까요? 아, 요거는 조금 글쎄요.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남기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자 저는 잠깐 전화 말씀 듣고 와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뒤에 이야기들 소크라테스가 과연 재판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 얘기를 함께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채널 고정.
1: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문화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2: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혼이 함께하는 고품격 음악방송 훈훈한 카페. 자, 여러분 탐정 한훈의 인물수사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소크라테스 2부 여러분과 함께 넘어갈 텐데, 기원전 399년입니다. 약 70세가 된 소크라테스가 드디어 아테네 법정에 섭니다. 고발자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멜레토스. 멜레토스? 멜라토닌 같았네요. 네, 하여튼 나쁜. 자, 제목이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 둘째, 아테네가 인정하는 신을 믿지 않고 새로운 신적 존재를 소개했다. 지금 우리의 기준을 보면, 아까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이게 과연 사형까지 갈 일인가요? 하지만 어쨌든 당시 아테네의 정치적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네는 왜 소크라테스를 위험하다고 봤을까요? 자, 아테네는 아까 말씀드렸죠, 전쟁에서 졌습니다. 정치적 혼란도 있죠. 소크라테스와 가까웠던 일부 인물들이 아테네에 피해를 끼친 전력들이 있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좀 많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리고 또 아까 정치인들을 계속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당신 진짜 알고 있는 거 맞아요? 당신이 정신없다고 하는데 정의가 뭡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 심령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받아주고 재밌죠. 하지만 높은 위에 있는 권력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나고 불편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크라테스 자신도요, 법정에서 자신을 아테네라는 큰 말에 붙은 등에 계속 귀찮게 움직이는 벌레 같은 존재로 비유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본인 스스로도 나는 여러분을 귀찮게 만드는 사람이요, 하지만 그 귀찮음이 여러분을 깨어있게 만든다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보통 사형 재판에 가면, 아, 죄송합니다. 아, 잠깐만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 아, 진짜 아니거든요. 아, 진짜. 아, 진짜. 왜 그래, 진짜. 아, 한번 봐주세요, 진짜. 아, 진짜. 아,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당당하게, 그래, 나 너를 귀찮게 만드는 사람이야. 하지만 나의 그 귀찮음이 너희들을 깨어있게 만드는 거야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죠. 좀 소크라테스답습니다. 당시 재판에는요, 가족을 데려와서 배심원들의 동정을 구하는 행동도 가능했다고 해요. 그러면 보통, 여러분 저에게 이렇게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크라테스는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철학을 버리고 목숨을 구걸하는 것은 자기가 평생 해온 말과 모순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에게 중요한 건 사는 것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였습니다. 그는 유명한 취지의 말을 이렇게 남기죠.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즉, 숨을 쉬면서 그냥 오래 사는 것보다 자기 삶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옳고 그름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테네 시민 배심원들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소크라테스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당시 재판에는요,

식사 같은 명예를 줘야 하지 않느냐 라는 말을 합니다. 배심원들 입장에서는 인간이 지금 나랑 장난하냐 라고 싶었겠죠. 뭐야 이거. 결국 사형이 선고됩니다. 자 여러분, 이쯤에서 여러분 노래를 한번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우리 소크라테스 형님 왜 그랬을까요? 어? 남들처럼 좀 배심원들 앞에서 아 좀 어? 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봐주세요 우리에게 나 이렇게 어린 애들도 있는데 아 그 말 좀 한 것 같고 아 미안해요 진짜 내가 안 그럴게 좀 어? 좀 봐주세요 이러면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 소크라테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

정말 도대체 왜 우리 소크라테스는 그랬을까요? 그 재판장에서 여러분, 아 김현철의 왜 그래요 들으셨습니다. 제가 노래 소개를 안 했네요. 아 근데 저는 너무 궁금한 게요. 사실 그리스에는 다른 도시 많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형 선고했을 때 아 저 그냥 다른 데 갈게요. 다른 데 다른 동시 갈게요.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안 했을까요? 그는 평생 아테네 신문으로만 살았습니다. 다른 데 가더라도 어차피 똑같이 그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 판단한 거죠. 제가요 진짜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하시니까 앞으로 젊은이들한테 질문하지 않고 어울리지 않고 조용히 있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면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소크라테스에게는 소크라테스의 아닌 삶이었던 거죠.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동안에 친구 크리톤이 감옥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도망가자. 우리가 돈도 준비할 수 있고 간수도 우리가 손볼 수 있어. 다른 데 도망가서 살 수 있어. 근데 소크라테스는 거절합니다. 이 대화가 플라톤의 크리톤에 나오고요.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봐, 나는 평생 아테네의 법 아래 살았어. 싫으면 도시를 떠날 수도 있지만 난 떠나지 않았다. 이제 와서 판결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을 깨고 도망가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인가? 라며 그는 제안을 거절합니다. 근데 법원의 판결이 부당한데도 그 법을 따라야 하는 걸까요? 부당한 법에는 저항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정의로운 행동이 아닌가? 아,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택했다 하더라도 그 선택이 무조건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생각할 문제를 남겼습니다. 법 그리고 정의, 법과 정의는 과연 항상 같은 것인가? 국가가 내린 판결이 만약에 내린 판결이 정당하지 않다면 그걸 받아들인 시민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사형 집행날이 다가왔습니다. 당시 처형 방법은 독을 마시는 거였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그 과거에도 그 있었죠? 사약을 받아라 뭐 이런 것 같은데, 이 죽음이 플라톤의 파이돈에 아주 인상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감옥에 모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울고 있습니다. 정작 소크라테스는 비교적 차분합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영혼은 무엇인가, 또 죽음은 무엇인가, 철학자는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죽기 얼마 전까지 이런 질문과 토론을 계속합니다. 드디어 간수가 독이 든 잔을 가져옵니다. 보통 독 미나리, 햄록으로 알려진 독이라고 합니다. 간수도 그동안 소크라테스에게 정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좋은 사람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간수가 전하는 잔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독을 마셨습니다. 옆에 친구들은 막 웁니다. 소크라테스가 오히려 조용히 하게 친구들을 나무라며 방 안을 조금 걷습니다. 점점 다리의 감각이 사라지고 그는 눕게 됩니다. 발부터 차갑고 점점 위로 마비가 올라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크리톤에게 말합니다. 아 크리톤, 우리는 말이야 아스클레피오스에게 수탉 한 마리를 빚졌네. 잊지 말고 꼭 갚아주게. 아스클레피오스는 의술과 치유의 신입니다. 왜 죽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그에게 닭 한 마리 빚진 거를 갚아라라고 했을까요? 이거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여러 가지 해석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유명한 해석 중에 하나는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영혼이 육체라는 병에서 벗어나는 치유라고 바라봤다는 겁니다. 즉 이제 나는 비로소 치료를 받게 되었으니 치유의 신에게 감사의 제물을 바쳐다오 라는 의미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정확한 의미는 자신 외에는 알 수가 없죠. 마지막까지 참 미스테리한 소크라테스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그의 한마디가 우리에게 끝나지 않는 질문을 남겼으니까죠.
자, 아까 처음에 소크라테스 제가 책을 쓰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책을 한 권도 안 썼을까요? 정답은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아는 그가 쓴 저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가 했던 말들을 알게 될까요? 제자 플러톤과 역사가인 크세노폰 그리고 희극 작가인 아리스토파네스 등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그런 업적과 행적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가 조금씩 다릅니다. 플라톤 작품 속에서의 소크라테스는 굉장히 위대한 철학자고요. 크세노폰의 소크라테스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도덕적인 스승입니다.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인 구름에서는 이 소크라테스가 조금은 이상하고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지식인으로 풍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진짜 소크라테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디까지가 진짜 소크라테스의 모습인가? 요거는 여전히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소크라테스를 긍정적으로 보면은요, 권력과 명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질문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남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걸 그대로 믿지 말고 네가 한번 직접 생각해봐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떤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목숨보다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반대쪽에서 보면은요, 굉장히 피곤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루 종일 사람 붙잡고 질문을 합니다. 상대가 모순에 빠지고 지칠 때까지 계속 파고드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젊은이들은 따라하며 조롱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문제가 된 제자들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를 싫어하고 결국은 그를 사형에까지 끌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거죠. 그럼에도 그 사형이 과연 정당했을 것이냐, 요거는 참 말이 많죠. 아무튼 그렇게 된 역사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2400년 넘도록 그를 살아남게끔 했던 그런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탐정 한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소크라테스는 어떻습니까? 현명한 철학자인가요? 아니면 사람들을 귀찮게 하는 그냥 논쟁꾼이었을까요? 그 질문은 뭐 여러분들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오늘 2부 한운의 수사 탐정 한운, 오늘 소크라테스 편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들께는 마무리 음악을 들려드리면서 저는 또 오늘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마무리 곡을 준비를 많이 했어요. 뭐 좋은 노래가 많더라고요. 비슷한 어울리는 노래들이. 근데 도대체 어떤 노래를 해야 여러분들이 좋아하실까. 엘튼 존 노래도 준비를 했었고, 사실은 에릭 클랩튼 노래도 좀 틀어볼까 생각했었고, 우리 조용필 형님의 바람의 노래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마지막, 또 이게 오늘 그 훈이와 함께하는 훈우랑 카페 또 마지막 곡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조금 기운 차면서 오늘 주제와 딱 맞아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1차원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그런 노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이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저는 오늘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그 고품격 음악방송의 대표주자 훈이훈이 한훈이었고요. 글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더위가 너무 글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주말입니다. 계속 우리가 그 폭염주의가 내려져 있고, 또 지구 저편에서는 뭐 지금 폭풍우도 없고 뭐 날씨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건강 정말 유의하셔야 되고요. 오늘 소크라테스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그런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또 뭐랄까 정신적인 건강, 네, 철학적인 생각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으면서 여러분들께 저는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보내드립니다. 우리 나훈아 선생님께서 부르시는 테스형 들려드리면서 저는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즐거운 주말 되세요. 지금까지 훈이훈이 한훈이었습니다.

아픔을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안녕하세요. 히스토리의 진행자 이서희입니다. 히스토리는 서희와 히스토리를 함께 붙여 만든 이름입니다. 역사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 삶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그 답을 조금씩 찾아가는 시간이 바로 히스토리입니다. 어렵지 않게 편안하게 이야기처럼 역사를 나누면서 각자의 삶에 작은 의미 하나씩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히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만나는 시간, 히스토리의 이서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세종시대의 과학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경복궁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던 조선의 학자들, 별의 위치를 관측하고 해와 달의 움직임을 계산하고 조선의 위치에 맞는 천문 지식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세종은 중국에 앞선 천문학을 적극적으로 배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은 배우되 조선의 현실에 맞게 다시 계산하고 우리의 하늘을 기준으로 관측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노력은 훗날 칠정산과 같은 중요한 성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종시대의 과학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참 재미있는 공통점이 하나 보입니다. 시간을 연구해도 결국 백성에게 돌아갑니다. 비를 측정해도 결국 농사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별을 관찰해도 마지막에는 계절과 농사에 도착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조선은 철저한 농업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농사가 잘 되면 백성이 먹고 살수 있었습니다. 백성이 먹고 살아야 세금을 낼수 있었습니다. 세금이 들어와야 군대를 유지하고 나라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농사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흉년이 들고 곡식값이 오르고 굶는 사람이 생기고 고향을 떠나는 사람도 늘어납니다. 그러니 세종에게 농업은 단순히 농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하늘을 바라보다가 이제 시선을 땅으로 돌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조선에도 농업에 관한 지식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훌륭한 농업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농사법이 조선에서도 똑같이 통할까요? 기후가 다르고 땅이 다릅니다. 비가 내리는 시기도 다릅니다. 같은 조선 안에서도 전라도와 함경도의 농사가 같을 수 없습니다. 세종은 여기에서 아주 세종다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땅에서 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되지 않는가? 왕이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학자들도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평생 논과 밭에서 살아온 농민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토리에서는 경복궁의 천문기구에서 잠시 내려와 흙냄새나는 조선의 논과 밭으로 가보겠습니다. 왕이 농부에게 질문하고 농부들의 경험이 국가의 지식이 되었던 이야기. 1429년 세종 11년에 완성된 조선의 대표적인 농업서 농사직설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430년 세종이 또 하나 놀라운 일을 벌입니다. 이번에는 농사법이 아니라 세금에 대해 묻습니다. 전국의 관리와 백성 17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쩌면 세종이라는 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모르면 묻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한번 결정했다고 끝까지 고집하지 않았던 왕, 그 세종의 정치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어느 농촌마을의 새벽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아직 해도 뜨기 전입니다. 농부 한 사람이 집을 나섭니다. 먼저 논에 가서 물을 살펴봅니다. 흙을 손으로 짚어봅니다. 하늘도 한번 쳐다봅니다. 구름의 모양을 보고 바람의 방향을 느껴봅니다. 오늘 비가 오려나? 지금처럼 기상 예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휴대전화도 없습니다. 농부에게 가장 좋은 기상 관측 장비는 평생 쌓은 경험이었습니다. 언제 씨를 뿌려야 하는지, 물을 언제 대야 하는지, 어떤 흙에는 어떤 작물이 잘 자라는지, 비가 늦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지식은 책 한 권 읽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우고, 마을 어른에게 배우고, 자신이 직접 실패하면서 익힌 지식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현장 노하우입니다. 세종은 바로 이 현장의 지식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조선에 농업책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중국의 농서들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농업을 연구한 나라였고 그 안에는 훌륭한 지식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종은 그것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정말 조선에서도 잘 되는가? 세종이 중요하게 본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책에는 좋다고 쓰여 있는데 실제 논에서 안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중국 어느 지방에서는 잘 되는 방법인데 조선의 기후에서는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종은 중국의 지식을 받아들이면서도 조선의 현실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에서 실제 농사를 잘 짓는 농민들의 경험을 조사하도록 합니다. 어떤 곡식은 언제 심는가? 씨앗은 어떻게 고르는가? 밭은 얼마나 깊이 갈아야 하는가? 물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거름은 어떻게 사용하는가? 조선 각지에서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실제 농업 경험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조선은 엄격한 신분사회였습니다. 궁궐에는 왕이 있습니다. 왕 아래에는 대신들이 있습니다. 글을 읽고 과거 시험을 통과한 양반 관료들이 나라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농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에게 묻습니까? 농민에게 묻습니다. 물론 이 일을 현대 민주주의나 신분평등의 관점으로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세종이 신분제를 없애려고 한 것도 아니고 농민과 양반을 정치적으로 평등하게 생각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농업이라는 분야에서는 누가 실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 학자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현장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경험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세종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면 묻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가의 지식으로 바꿉니다. 농민들에게서 수집된 이런 농사 경험을 정리하는 작업에는 당시 관리이자 학자였던 정초와 변효문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1429년 세종 11년 농사 직설이 완성되고 인쇄됩니다. 농사 직설, 이름 그대로 농사 방법을 직접 설명한 책입니다. 그 안에는 곡식을 어떻게 재배하는지, 종자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논과 밭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 등이 정리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사직설이 단순히 학자들이 읽기 위한 이론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사용하기 위한 책이었습니다. 지역관리들이 농업을 장려할 때 활용하고 실제 농업 현장에서 도움이 되도록 만들려 한 책이었습니다. 즉, 지식을 모으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식이 실제 생활 속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세종시대의 다른 정책에서도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자격누를 만들었다면 실제로 시간을 알리는 데 사용합니다. 해시계를 만들었다면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도 설치합니다. 비를 측정했다면 그 자료를 농정에 이용합니다. 농사법을 조사했다면 책으로 만들어 활용하게 합니다. 세종에게 지식은 일부 학자의 머릿속에서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라와 백성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회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본사에서 새로운 업무 시스템을 하나 만듭니다. 회의실에서는 볼 때 완벽합니다. 보고서도 좋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내려가 보면 직원들이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일을 못합니다. 그때 좋은 조직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전문가니까 그냥 하세요 라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사람에게 다시 묻습니다. 어디가 문제입니까? 어떻게 바꾸면 더 잘 되겠습니까? 세종이 농사직서를 만드는 방식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보입니다. 현장을 국가의 지식으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농사법을 정리했다고 문제가 모두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농민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또 하나의 거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농사를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농사 지은 곡식을 국가가 얼마나 가져갈 것인가. 이 문제는 백성에게 매우 민감했습니다. 좋은 논과 나쁜 밭의 수확량이 같지 않습니다. 풍년과 흉년의 생산량도 같지 않습니다. 가뭄이 든 마을과 비가 잘 온 마을도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세금을 공정하게 걷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농사직설이 편찬된 바로 이듬해 1430년 세종은 세금 문제를 놓고 조선 역사에서 매우 흥미로운 정치 실험을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농민들에게 농사법만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금 제도에 대해 전국의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기 시작합니다. 그 수가 무려 17만 명을 넘었습니다. 세종은 과연 무엇을 알고 싶었던 것일까요?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6: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 보험입니다.

여러분 세금 좋아하십니까? 아마 이 질문에 네, 세금 내는 게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말하실 분들 많지 않을 겁니다. 600년 전 조선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걷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대를 유지해야 합니다. 관리를 운영해야 하고요. 나라의 창고에 곡식을 비축해야 합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백성을 구휼할 곡식도 있어야 합니다. 나라를 운영하려면 결국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문제는 세금을 걷느냐 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걷어야 공정한가?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곡물을 기준으로 세금을 거두는 전세가 국가 재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은 모두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논은 물이 좋고 흙이 비옥합니다. 조금만 잘 관리해도 수확이 많이 나옵니다. 반대로 어떤 밭은 돌이 많고 척박합니다. 똑같이 일을 해도 생산량이 적습니다. 새마다 농사 상황도 다릅니다. 지난해에는 풍년이었지만 올해는 가뭄일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홍수가 나고 다른 지역은 비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당시에는 관리가 현장을 조사하고 그의 농사 상황을 평가해서 세금을 정하는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원칙만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농사가 안 됐으면 적게 걷고 잘 됐으면 좀 더 걷자는 것입니다. 문제는 평가하는 사람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에는 차이가 생깁니다. 같은 논을 보고도 한 관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올해 농사가 좋습니다. 다른 관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평년 수준입니다. 그러면 세금이 달라집니다. 더 큰 문제는 부정부패입니다. 관리와 친한 사람은 유리한 평가를 받고 힘없는 농민은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종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았습니다. 세금이 관리 한 사람의 판단에 따라 크게 달라져서는 안 된다. 세종은 좀 더 일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이 공법 논의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세종은 새로운 세법을 만든 뒤 곧바로 시행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1430년 세종 12년 공법 시행 여부를 두고 대규모의 의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참여 인원은 17만 2천여 명에 이릅니다. 조정의 전현직 관리들만 참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방의 수령과 아전, 그리고 농민을 비롯한 일반 백성층까지 의견을 내는 과정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것을 오늘날의 국민투표나 여론조사와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분사회였고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도 현대의 비밀투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지만 15세기의 왕조국가가 중요한 세금 제도를 바꾸기 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의견을 확인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여러분, 더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조사 결과 찬성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왕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찬성이 더 많으니 내일부터 시행하라. 하지만 세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반대했는지를 봤습니다. 지역별로 의견 차이가 컸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새 제도가 더 유리했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세종은 고민합니다. 수정하고 시험합니다. 다시 논의합니다. 그리고 또 수정합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1년? 2년? 아닙니다. 1430년 대규모 의견조사를 실시한 뒤 최종적으로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을 중심으로 하는 공법 체계가 정비되는 것은 1444년 세종 26년입니다. 무려 14년입니다. 여러분, 정책 하나를 가지고 14년 동안 논의하고 시험하고 수정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세종의 진짜 모습을 매우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종을 너무 완벽한 왕으로 기억합니다. 무엇이든 생각하면 정답이 나왔을 법합니다.
하지만 실제 세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역시 고민했습니다. 처음 만든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했습니다. 반대 의견이 나오면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수정했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처음부터 모든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현장을 살피고 더 나은 답을 찾을 때까지 고치는 사람. 그것이 세종의 방식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비된 제도에서는 토지의 생산력을 여러 등급으로 구분하는 전분 6등법과 그의 농사의 풍용을 여러 단계로 나누는 연분 9등법을 결합해 세의 부담을 보다 세밀하게 조정하려 했습니다. 물론 이 제도가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등급을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지역마다 상황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도든 실제 시행 과정에서는 새로운 문제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종이 공정한 세금을 만들기 위해 제도를 객관화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여러분, 여기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세종의 정책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비가 얼마나 왔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측정합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러면 시계를 만듭니다. 우리 농사에 맞는 농법이 부족하다. 그러면 농민의 경험을 조사해 책으로 만듭니다. 세금이 관리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면 기준을 만들고 사람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모두 같은 패턴입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자료를 모읍니다. 기준을 만들고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수정합니다. 세종의 정치

는 선한 마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한 마음을 제대로 만드는 정치였습니다. 나는 백성을 사랑한다. 그 말만으로 백성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어떻게 거둘 것인지, 농사법을 어떻게 보급할 것인지, 억울한 재판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이런 아주 구체적인 제도가 바뀌어야 사람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세종은 바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쯤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이 모든 복잡한 문제를 세종 혼자 고민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세종에게는 함께 공부하고 자료를 찾고 토론하고 때로는 왕의 의견에도 반대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름 하나가 등장합니다. 집현전. 하지만 집현전을 단순히 한글을 만든 학자들의 모임 정도로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집현전은 세종의 질문을 국가의 정책으로 바꾸는 지식조직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제 궁궐 안에 또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젊고 똑똑한 학자들이 책에 파묻혀 있던 곳. 때로는 왕과 밤늦게까지 논쟁했고 외국의 제도를 연구하고 조선의 법과 역사와 문화를 정리했던 곳. 세종시대의 최고의 띵크탱크. 집현전의 이야기로 다시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히스토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오래된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먼 나라 이야기, 이미 지나가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역사는 늘 지금 우리의 삶과 이어져 있습니다. 누군가의 선택이 시대를 바꾸었고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움직였으며 때로는 작은 실수가 큰 흐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역사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낸 우리의 모습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일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마음,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참고 견디는 시간들, 역시 모두 삶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히스토리는 거창한 연대기보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왕과 장군의 이름만 남는 역사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숨결,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연결되는 의미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과거를 듣는 시간이지만 결국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오늘 방송 속 한 장면이 여러분 마음에 오래 남아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세상을 보는 시선을 조금 넓혀주었다면 그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일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 생각할 거리가 있는 이야기, 그리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서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이야기로 기록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0: 네팔 홍수가 이제 닷새째로 접어든 가운데 네팔 정부는 실종자 구조를 최우선 국가적 과제로 놓고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1: 현장 상황이 열악한 데다 장비도 충분치 않아 우리나라를 포함해 4개 나라에 터널 구조 등 기술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실종자 가족들이 군 기지 밖에서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립됐던 사람들을 실어 온 헬리콥터는 물과 구호 물자를 싣고 다시 홍수 피해 지역으로 날아갑니다. 네팔 정부는 홍수 현장에서 지금까지 4천 명 이상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자 구조는 시간이 생명이라 수색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깊은 진흙에 비까지 내렸습니다. 수력발전소 터널 안에 실종자 100여 명이 갇혀 있는데도 기술적인 문제로 입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3: Due to some, you know, the heavy mud due to the flood and even for the tunnels, the entry and exit point they are closed and it's very difficult to find out the, you know, entry and exit point also.
2: 임기 시작 5개월 만에 초대형 재난을 맞게 된 네팔 정부는 수색 작업에 다른 나라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다가 조금 수정했습니다. 외국인을 포함한 실종자 규모가 급증하자 일부 특수 분야에 한해서는 한국 등 4개 나라의 전문가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 수색만큼은 네팔 구조대가 전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4: In areas such as opening the tunnel where people have been trapped, technologies that help us locate people alive in affected areas, quick forensic and DNA analysis, and mortuaries to keep the bodies.
2: 수색에 필요한 장비 사정도 열악합니다. 홍수 피해 지역 특성상 헬기 수색과 구조가 가장 효과적인데 여기에 투입할 헬리콥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팔 정부가 구조대원 3만 명을 투입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인력과 기술의 추가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0: 네팔과 중국 국경지대를 휩쓴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682명으로 증가했고 실종자도 3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팔 재난당국은 사망자가 67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중국 티베트 자치구 사망자 7명을 합하면 전체 사망자는 682명에 이릅니다. 또 네팔에서 발생한 실종자가 2,426명으로 늘면서 티베트에서 파악된 실종자 554명을 합치면 전체 실종자 수도 3,000명에 육박했습니다. 네팔 대홍수로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 9명에 대한 현지 수색 작업이 아직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1: 우리 정부 신속대응팀이 처음으로 두 차례 헬기 수색에 나섰지만 안타깝게도 생존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김철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5: 신속대응팀이 홍수 피해 지역에 헬기를 투입한 시각은 현지 기준 오전 11시 45분과 낮 12시 40분입니다. 실종자가 있을 거로 추정되는 지역을 두 차례 상공에서 맨눈으로 확인했지만 생존자를 발견하진 못했습니다. 신속대응팀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데다 경사까지 있어 접근은 물론 헬기 착륙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엔 민간 헬기를 추가 투입해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지점도 수색하고 네팔군을 통한 구조활동 역시 계속 독려한다는 계획입니다. 실제 네팔군도 우리 정부가 제공한 좌표에 따라 일대에 상륙해 수색활동을 벌였는데 역시 성과를 거두진 못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네팔군 당국은 침수된 수력발전소 터널 내부에 남은 100여 명 구조를 계속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두꺼운 진흙층으로 구조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카트만두에 있는 대형 종합병원은 연락이 끊긴 가족들을 찾으려는 이들로 연일 북새통입니다. 저희가 병원을 찾아온 뒤에도 실종자 가족들은 계속 이곳을 찾아와 가족과 친구들을 찾아달란 전단지를 담벼락에 붙였습니다. 전먹이 손녀와 어린 손자를 두고 사라진 아들을 찾는 노모는 눈물로 무사기관을 빌었습니다.
6: 가리 चाहिँ कस्तो भनि यहाँबाट अब गाडी चाहिँ गाडीमै गएको हो खासै गाडी लिन चाहिँ उनीहरू पाँच जना गएका हुन् यहाँबाट चाहिँ भाडाको गाडीमा गए हुन्
5: 수색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당국 간 통신이 복구되면 인명 피해 규모는 더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애끓는 사연은 더 전해질 전망입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YTN 김철입니다.
0: 네팔 대규모 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에 대한 헬기 수색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의 신속 대응팀 파견 인력도 확대됐습니다.
1: 다만 공군 다목적 수송기 시그너스 투입과 해외 긴급 구호대 파견은 아직 네팔 당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 추가 파견은 1차에 이어 이틀 만에 이뤄졌습니다. 외교부 직원 1명과 소방청 소속 8명으로 현지에서 수색, 구조 작업을 위한 실무진 위주입니다. 앞서 파견된 인력과 합해 20명으로 늘어난 대응팀은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현지 기상 여건 등이 허락된다면 신속 대응팀을 추가로 보내 수색 인력을 확대할 가능성도 관측됩니다. 정부는 네팔 당국에도 거듭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임상우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 단장이 네팔 외교부 관계자 등 주요 인사들을 접촉해 우리 국민 수색 구조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네팔 정부 측에 긴급 구호대 지원 의사도 계속 전달하면서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군 당국이 파견할 공군 다목적 수송기 시그너스도 대기 중입니다.
8: 네팔 상황과 관련해서 외교부 요청이 오면 아마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 시그너스는 지난 3월 중동전쟁으로 고립된 우리 교민들을 구하기 위한 사막의 빛 작전에 투입돼 200여 명을 수송해온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기입니다. 출격이 결정되면 향후 구호 인력뿐 아니라 각종 구호 물자와 장비를 네팔 현지로 수송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네팔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한 4개 주에 대해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을 여행할 예정이면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이미 체류 중인 경우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0: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직원 9명을 찾기 위해 민간 기업들도 총력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1: 두산그룹 박정원 회장과 박지원 부회장이 수색 활동 지원을 위해 네팔에 도착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9: 한국 남동발전 네팔 파견팀이 띄운 헬기가 가까스로 네팔 군 당국 허가를 받아 대홍수 피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애타게 기다렸던 첫 헬기 수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종자나 그 흔적을 발견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지에서 실종된 한국인 9명은 한국 남동발전 직원 3명,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6명입니다. 두산그룹 총수 일가도 직접 수색과 구조 지원 활동에 나섰습니다. 두산그룹 박정원 회장과 동생인 박지원 부회장은 함께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해 지원 활동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10: 구조 상황을 직접 와서 챙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도착했습니다. 정부 대응팀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구조 작업이 최대한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족분들은 실은 출국하기 전에 이미 뵙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려의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회사 차원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 고립됐다 구조된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인 직원 10명과 현지인 직원 15명은 현재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해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구조 작업이 빨리 성과를 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만을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 네팔 현지 상황과 수색 작업을 설명하고 가족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실종자 9명 중 4명의 가족은 네팔에, 5명의 가족은 국내에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0: 네, 이렇게 대홍수가 휩쓴 네팔에선 가족을 잃은 주민들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1: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이재민들은 침수된 집에서 생필품을 건져 나오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진흙밭으로 변한 네팔 누아코트 마을을 권준기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11: 중장비 삽으로 보따리를 가득 실어 나옵니다. 대홍수가 휩쓴 주택에서 생필품을 건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접근이 차단된 마을 입구. 현장은 구조대와 이재민, 취재진이 뒤섞여 혼잡합니다. 구조대원을 통해서 꼭 필요한 생필품만 꺼내오고 있지만 마을 전체가 진흙밭이 돼버려 그마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홍수 때 잃어버린 강아지가 구조대 품에 안겨 돌아오자 모처럼 표정이 밝아집니다. 반면 나흘째 남편 소식을 듣지 못한 여성은 한 번 터진 울음을 그치지 못합니다. 아직 본격적인 복구 작업은 엄두도 낼 수 없지만 끊어진 도로와 다리를 잇기 위한 임시 처방은 시작됐습니다.
12: Just we just try to connect the roadway to the another part. It is break on the middle. If we open this road for the light vehicles.
11: 하지만 우기인 네팔에는 거의 매일같이 비가 쏟아지고 있어 수색과 구조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공댐 붕괴로 대홍수가 재발할 거란 경고가 잇따르면서 재난 현장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1: 네팔과 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인한 피해 복구에 우리 돈 7조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스와르님 와글 네팔 재무부 장관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홍수의 피해 복구 비용으로 많게는 50억 달러, 우리 돈 7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50억 달러는 네팔 전체 경제 규모의 10%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0: 이번 사고가 발생한 네팔과 티베트 지역은 힌두교 성지 순례와 히말라야 트레킹 코스로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1: 사고 당시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이 지역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종자 숫자조차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13: 대홍수 발생 하루 전 네팔에서 중국 티베트 자치구로 넘어가는 다리 위 모습입니다. 닫힌 문 앞에 관광객들이 그야말로 발 디딜 틈 없이 서 있습니다. 국경까지 가는 길에도 인파가 끊이지 않습니다. 평상시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힌두교와 불교 순례객, 그리고 세계적인 트레킹 코스를 찾은 관광객들이 모이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시커먼 물이 덮친 그 순간, 줄잡아 수십 명이 혼비백산 도망쳤고 주차된 관광버스도 수십 대입니다. 국경 검문소 안에도 수속을 밟던 외국인들이 상당수 있었을 거로 추정됩니다.
14: Rising all the way four story high. We ran for our life. We ran 500 steps all the way up the mountain to be safe.
15: Mi rendo conto che praticamente due pullman su centinaia sono salvi.
16: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7: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 오후의 여유로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경제 이야기라고 하면 어렵고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의 하루하루와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이야기죠. 보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기치 못한 순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조용하지만 꼭 필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이 시간에는 복잡한 숫자와 용어 대신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쉽고 편안한 이야기로 경제와 보험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 여러분의 삶에 작은 힌트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지금부터 꿈꾸는 다락방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의 이서입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켈코보험에서 만드는 켈코 방송입니다. 지난주 꿈꾸는 다락방에서는 연준과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그리고 그에 따른 금리에 대한 이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미국 소비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미국 경제 이야기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기업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value, 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value와 요즘 미국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value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value라고 하면 거의 싸다란 의미를 담고 있었죠. 10달러짜리를 8달러에 판다. 햄버거를 1달러 할인한다. 두 개 사면 하나를 공짜로 준다. 그러면 소비자가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는 이 공식이 잘 먹히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맥도날드인데요. 맥도날드는 지난 몇 년 동안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해지자 다양한 할인 메뉴와 밸류미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2분기 미국 맥도날드의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은 불과 0.8%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손님 숫자입니다. 매출은 조금 늘었지만 고객 방문은 여전히 부진했습니다. 맥도날드 경영진도 미국 매장 고객 유입이 기대에 못 미친 원인의 상당 부분이 밸류 전략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데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특히 맥도날드의 핵심 고객이었던 저소득층 소비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소비자 분석 업체 뉴메레이터의 자료를 보면 연소득 4만 달러 이하 가구의 맥도날드 지출은 최근 분기에 전년보다 2.4% 감소했습니다. 추정 금액으로 약 3억 1천만 달러가 빠져나간 셈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햄버거를 안 먹는 것이라면 모든 햄버거 회사의 매출이 같이 나빠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맥도날드가 고전하는 동안 경쟁업체인 버거킹의 미국 동일 매장 매출은 2분기에 무려 8.5% 증가했습니다. 맥도날드는 0.8%, 버거킹은 8.5%, 상당한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버거킹은 햄버거 가격을 엄청나게 싸게 했을까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버거킹은 햄버거 자체를 바꿨습니다. 대표 메뉴인 와퍼를 손봤습니다. 빵을 바꾸고 마요네즈도 개선하고 포장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종이에 싸서 주던 와퍼를 박스에 넣어 모양이 찌그러지는 것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매장도 대대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그 결과 새롭게 바꾼 와퍼의 판매량은 약 20% 증가했고 버거킹은 웬디스를 제치고 다시 미국 햄버거 체인 2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여기서 가격 전략도 함께 사용했습니다. 두 개에 5달러, 세 개에 7달러 같은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격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버거킹의 전략은 단순히 싸게 팔겠습니다가 아니었습니다. 가격도 괜찮게 하고 제품도 좋아지게 하겠습니다 였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지금 미국 소비시장의 중요한 변화가 숨어 있었습니다. 소비자는 왜 갑자기 이렇게 까다로워졌을까? 첫 번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식 가격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패스트푸드에 가면 별 생각 없이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문을 다 하고 계산대에 뜨는 가격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 이 돈이면 다른 식당 가도 되는 것 아닌가? 바로 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패스트푸드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원래 세 가지입니다. 빠르고, 편하고, 싸다. 그런데 그 가운데 싸다가 약해졌습니다. 그러자 소비자들은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맥도날드에서 햄버거와 감자튀김, 음료를 주문했는데 가격이 10달러를 훌쩍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내면 테이블에 앉아서 직원의 서비스를 받으며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생각합니다. 조금 더 내고 제대로 먹을까? 이 변화의 최대 수혜자 가운데 하나가 놀랍게도 칠리스입니다. 칠리스는 전형적인 미국식 캐주얼 레스토랑입니다. 테이블에 앉으면 직원이 주문을 받고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원래 맥도날드와 경쟁한다고 생각할 만한 식당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쟁자가 됐습니다. 칠리스는 햄버거와 감자튀김, 음료 등을 포함한 세트 메뉴를 내놓으면서 패스트푸드와 직접 가격 비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슷한 돈을 낼 거라면 앉아서 제대로 식사하십시오. 라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이 먹혔습니다. 칠리스는 무려 21분기 연속 동일 매장 매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왜일까요? 가격만 싸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메뉴를 개선하고 매장 경험을 개선하고 SNS 마케팅을 강화하고 음식의 양과 품질을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맥도날드보다 몇 달러 더 비싸네. 그런데 그 다음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이쪽이 돈값은 더하네. 이것이 바로 지금 미국 소비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밸류의 재정의입니다. 밸류는 더 이상 cheapest, 즉 가장 싼 것이 아닙니다. Value for money, 내가 지불한 돈에 비해 무엇을 얻었느냐입니다. 이 변화는 음식점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유통업체 타깃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타깃은 최근 매장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데 막대한 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왜 온라인 쇼핑 시대에 굳이 오프라인 매장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쓸까요? 예전에는 유통업의 경쟁력이 아주 단순했습니다. 누가 더 싸게 파느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마존이 있습니다. 월마트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몇 번만 클릭하면 가격을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으로만 경쟁해서는 차별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타깃이 다시 강조하는 것이 쇼핑 경험입니다. 매장이 깨끗하고 제품을 찾기 쉽고 새로운 상품이 있고 뷰티나 인테리어 코너를 둘러보는 재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단순히 물건을 사러 오는 것이 아니라 타깃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소비자들이 말하는 밸류에는 이런 경험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경제 용어를 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비자 인여, customer surplus입니다.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개념은 간단합니다. 내가 어떤 물건에 20달러까지 낼 생각이 있었는데 15달러에 샀다면 5달러 이득을 본 것 같다라는 만족감이 생깁니다. 그것이 소비자 잉여입니다. 그런데 요즘 소비자는 이 계산을 단순히 가격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15달러를 냈는데 음식도 맛있고 서비스도 좋고 양도 많았다. 그러면 만족도가 높습니다. 반대로 10달러밖에 안 냈지만 음식도 별로고 기다리는 시간도 길고 매장도 지저분했다. 그러면 밸류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고민하는 것은 단순히 가격을 1달러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이 돈을 잘 썼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 소비자가 돈이 없어진 것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경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소비자들이 돈이 없어서 그렇게 까다로워진 것일까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다릅니다. 특히 저소득 소비자는 상당히 힘들어졌습니다. 식료품, 주거비, 보험료, 자동차 비용, 외식비가 지난 몇 년 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실제로 소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맥도날드에서 연소득 4만 달러 이하의 가구의 지출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고소득층 소비자는 상황이 다릅니다. 주가 상승과 자산 가격 상승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여전히 소비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K자형 소비입니다. 알파벳 K를 생각해 보십시오. 위쪽 선은 올라갑니다. 아래쪽 선은 내려갑니다. 고소득층은 여행도 가고 비싼 레스토랑도 가고 고급 제품도 삽니다. 반면 저소득층은 외식을 줄이고 할인 매장을 찾고 꼭 필요한 것만 삽니다. 같은 미국 소비자라고 해도 전혀 다른 경제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여기에 한 가지 변화가 더 생겼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도 아무데나 돈을 쓰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업들에게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싸게 해드릴게요 만으로는 부족해졌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업의 대응은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소비자가 힘들어한다. 그러면 할인 쿠폰을 줍니다. 1달러 메뉴를 만듭니다. Buy one, get one free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비자들은 이런 할인에 익숙해졌습니다. 할인이 특별하지 않습니다. 앱을 열면 쿠폰이 있고 이메일을 열면 할인 코드가 있고 다른 가게에 가도 세일을 합니다. 그러니 1달러 할인만으로는 소비자가 굳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외식업계의 실적을 보면 할인과 함께 메뉴 혁신, 음식 품질 개선, 매장 경험을 같이 제공한 업체들의 성과가 더 좋았습니다. 버거킹이 좋은 예입니다. 가격만 낮춘 것이 아니라 와퍼 자체를 개선했습니다. 칠리스 역시 할인만 한 것이 아니라 음식과 경험을 개선했습니다. 반면 맥도날드는 가격 프로모션이 복잡해지면서 오히려 소비자에게 밸류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옷도 마찬가지고요. 호텔도 마찬가지고 항공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비자는 이제 묻습니다. 얼마나 싸죠? 그리고 다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는 것은 무엇이죠? 이것이 미국 경제에서 좋은 신호일까요? 나쁜 신호일까요? 여기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소비자가 이렇게 까다로워졌다는 것은 미국 경제가 나쁘다는 뜻일까요?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7월 미국 소비자 판매는 전월 대비 0.6% 감소하면서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온라인 판매와 자동차 관련 소비도 감소했습니다. 지속되는 물가 부담과 높은 에너지 가격이 소비 심리를 압박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같은 보고서에서 음식점 매출은 오히려 0.5%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소비자들이 외식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갈 곳을 골라서 가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정말 심각한 경기 침체라면 사람들이 지갑 자체를 닫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이건 안 사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이것에는 돈을 쓰겠습니다. 라는 소비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 소비자를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가난해진 소비자라기보다는 계산이 빨라진 소비자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물론 저소득층의 재정 압박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미국 소비시장 전체를 단순히 소비가 죽었다라고 해석하면 현재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업에게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번 뉴스는 꽤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경기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무조건 가격부터 낮추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0달러짜리를 8달러로 낮추는 것보다 소비자가 10달러를 내면서 이 정도면 10달러 낼만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버거킹은 와퍼를 개선했습니다. 칠리스는 음식과 서비스 경험을 개선했습니다. 타깃은 매장을 개선하고 상품 구성을 바꾸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격 경쟁에서 가치 경쟁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맥도날드의 1달러, 2달러 할인 전략이 예전처럼 강력하게 통하지 않는다는 뉴스는 언뜻 보면 햄버거 이야기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2026년 미국 소비 경제의 중요한 변화가 들어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소비자들은 코로나, 공급망 대란, 인플레이션, 고금리, 주거비 상승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격에 훨씬 민감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영리해졌습니다. 무조건 싼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돈을 어디에 쓰는 것이 가장 나은가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버거킹은 살아나고 칠리스는 성장하고 타깃 매장은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맥도날드는 다시 밸류의 의미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 상식은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가격과 가치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가격은 내가 지불하는 돈이고 가치는 그 돈을 내고 내가 얻었다고 느끼는 만족입니다.
그리고 2026년에 미국 소비자는 이제 싼 제품을 찾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비싸도 좋습니다. 대신에 그만큼의 값어치를 보여주세요. 어쩌면 앞으로 미국 소비시장에서 살아남는 기업은 가장 싸게 파는 기업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내가 돈을 잘 썼다는 느낌을 가장 잘 주는 기업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1: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6: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 보험입니다.
7: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캘코 보험에서 지원하는 캘코 방송입니다. 여러분, AI가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더 이상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AI 때문에 사람의 일자리가 모두 사라질까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일자리부터 먼저 영향을 받을까입니다. 최근 골드만삭스는 선진국 노동시장에서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의 채용 둔화가 더 뚜렷해지고 있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먼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분야로 콜센터, 소프트웨어 개발, 컨설팅, 광고 같은 업종을 꼽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직업들이 과거 우리가 생각했던 자동화 위험 직업과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로봇이 공장 노동자들을 먼저 대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복적인 육체 노동부터 사라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생성형 AI는 반대로 와이칼라 사무직과 지식직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OECD의 2026년 분석에서도 AI에 가장 많이 노출된 직업군은 IT 전문가, 비즈니스 전문가, 관리자, 경영진, 과학, 공학 전문직 같은 고숙련 사무직이었습니다. 반대로 청소, 농업, 음식 준비 같은 육체적인 노동은 현재 생성형 AI에 상대적으로 덜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생성형 AI가 가장 잘하는 일을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글을 읽고 요약을 합니다. 답변을 만듭니다. 코드를 작성하고 자료를 비교하고 문서를 번역합니다. 광고 문구도 만듭니다. 바로 사무직에서 사람이 컴퓨터 앞에서 앉아 해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네 가지 직종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콜센터입니다. 콜센터 업무를 생각해보죠. 고객이 전화해서 질문을 합니다. 제 카드가 왜 결제되지 않았을까요? 보험 청구가 어디까지 처리됐나요? 배송이 왜 늦습니까? 상담원은 고객 정보를 확인하고 매뉴얼을 찾아보고 비슷한 질문에 정해진 답을 제공합니다. 이런 업무는 AI가 상당히 잘합니다. 이미 많은 기업이 사람이 전화를 받기 전에 AI 챗봇이나 음성 AI를 먼저 배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챗봇이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1번은 배송 문의입니다. 2번은 반품 문의입니다. 정해진 메뉴밖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생성형 AI는 고객이 평범한 말로 설명해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주문한 신발이 아직 안 왔어요. 라고 하면 주문 내역을 찾아 배송 상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콜센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상담원 전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간단한 문의를 처리하는 사람의 숫자가 먼저 줄어듭니다. 복잡한 민원, 화난 고객, 예외 상황, 금전적 책임이 있는 큰 문제는 여전히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즉, 사람이 하는 일이 사라진다기보다는 쉬운 일부터 AI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개발입니다. 프로그래머까지 위협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AI가 가장 빠르게 발전한 분야 가운데 하나가 코딩입니다.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기존 코드의 오류를 찾거나 코드 설명을 작성하는 일은 AI가 이미 상단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초급 개발자가 맡던 일 가운데 일부는 AI가 대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회사가 신입 개발자에게 로그인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보세요. 이 프로그램 오류를 고쳐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숙련 개발자가 AI에게 먼저 코드를 만들게 하고 직접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신규 개발자를 예전만큼 많이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고급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필요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스템

비교합니다. 수십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만듭니다. 파워포인트를 작성합니다. 특히 신입 컨설턴트들이 상당한 시간을 사용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AI에게 자료를 주고 이 산업의 주요 경쟁사를 비교해 주세요. 이 회사의 주요 위험 요인을 정리해 주세요. 라고 하면 몇 초 안에 초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같은 프로젝트에 예전처럼 많은 주니어 직원을 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명의 시니어 컨설턴트가 AI를 활용해 과거 3명이나 4명이 하던 작업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신입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크게 등장합니다. AI가 경력 많은 사람을 당장 없애는 것이 아니라 경력 많은 사람이 AI를 사용하면서 신입사원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생깁니다. 경력자는 어디에서 경력을 쌓았을까요? 처음부터 시니어였던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신입 시절 자료를 정리하고 보고서를 쓰고 실수를 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초급 업무를 AI가 해버리면 젊은 사람이 경험을 쌓을 입구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I와 일자리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경력 사다리의 첫 단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네 번째는 광고와 마케팅입니다. 광고 업계도 AI의 영향을 빠르게 받고 있습니다. 광고 문구를 만듭니다. SNS 게시물을 작성합니다. 제품 사진을 만듭니다. 영상 초안을 제작합니다. 소비자를 여러 그룹으로 나눠 어떤 광고를 보여줄지 분석합니다. 과거에는 카피라이터, 그래픽 디자이너, 데이터 분석가, 마케팅 담당자가 각각 하던 업무 가운데 일부를 AI 하나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특히 광고 시안을 여러 개 만드는 작업은 AI가 매우 빠릅니다. 예를 들어 과거 광고 회사에서 제품 하나를 홍보하기 위해 카피 문구 20개를 만들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AI가 몇 초 만에 100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필요 없을까요? 아닙니다. 100개 가운데 어떤 문구가 브랜드 이미지에 맞는지, 소비자가 불쾌해하지 않을지, 법적 문제가 없는지, 실제 시장에서 통할지는 사람이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고업계에서도 생산하는 사람보다 선택하고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이번 뉴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주목한 것은 단순한 해고 숫자가 아니라 채용 둔화입니다. AI 시대의 노동시장 변화는 영화처럼 어느 날 갑자기 수백만 명이 해고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게 나타납니다. 퇴사자가 생겨도 충원하지 않습니다. 신입사원 10명을 뽑던 회사가 6명만 뽑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겨도 AI를 활용해 기존 직원으로 해결합니다. 이렇게 몇 년이 지나면 사람들은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이 업종의 일자리가 왜 이렇게 줄었지? 이런 현상을 저는 보이지 않는 자동화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공장에서는 로봇이 들어오면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사무실에서는 AI가 직원의 컴퓨터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변화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용 숫자에는 조금씩 나타납니다. 다만 이 지점에서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AI가 모든 채용 둔화의 원인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OECD의 최신 Employment Outlook 2026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생성형 AI 사용 확대가 젊은 신규 노동자의 고용 악화를 전부 설명한다는 증거는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AI 노출도가 높은 정보기술, 금융, 전문 서비스 업종은 동시에 높은 금리와 경기 불확실성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채용 감소가 AI 때문인지 경기 둔화 때문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컨설팅 회사가 신입 채용을 줄었다고 해보겠습니다. AI 때문에 줄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컨설팅 수요 자체가 줄어설 수도 있습니다. 금리가 높아 회사들이 투자를 줄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단계에서 AI 때문에 일자리가 대량으로 없어지고 있다라고 단정하는

0: 것은 지나칩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AI에 노출된 일부 직종에서 업무 구조와 채용 방식이 이미 바뀌기 시작했고, 특히 초급 인력이 가장 먼저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IMF 연구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AI에 많이 노출되면서 AI와의 보완 가능성이 낮은 직업에서는 AI 관련 기술이 확산된 지역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AI를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즉 인간과 AI가 서로 보완되는 직업에서는 고용 감소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용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체와 보완입니다. Substitution과 Complementarity. 쉽게 말하면 AI가 내 일을 대신하면 대체입니다. AI가 내 일을 더 잘하게 도와주면 보완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고객 문의만 처리하는 상담원에게 AI는 대체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에 복잡한 보험 상담을 하는 전문가에게는 AI가 고객 정보를 빠르게 정리해주는 보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코딩만 하는 사람에게는 AI가 경쟁자가 될 수 있지만 AI가 만든 코드를 활용해서 더 큰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에게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내 직업이 AI에 노출되어 있는가 보다는 내가 하는 업무에서 AI가 나를 대체하는가 아니면 나를 도와주는가입니다. 이 차이가 앞으로 임금과 고용을 가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유리해질까요? 먼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AI는 일반적인 답을 잘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상황에서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리는 것은 여전히 인간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그 다음으로 사람을 상대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고객을 설득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신뢰를 쌓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은 자동화가 훨씬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AI를 피하는 것이 안전한 전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AI를 도구로 사용해서 자신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검증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AI는 매우 그럴듯한 틀린 답을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에는 자료를 만드는 능력보다 이 자료가 정말 맞는가를 판단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입사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을 얻는 방법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회사에 들어가 기초 업무부터 배우면 됐습니다. 앞으로는 학교에 있을 때부터 프로젝트, 인턴십, AI 활용 경험, 실제 고객이나 데이터를 다뤄본 경험이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 입장에서 신입사원을 교육하는 비용을 줄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역설적인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력이 없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경험을 요구하는 시대. 이것이 젊은 구직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AI가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뉴스는 불안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새로운 기술은 늘 어떤 업무를 없애면서 다른 업무를 만들어 왔습니다. ATM이 등장했을 때 은행원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터넷 쇼핑이 등장했을 때 소매업 일자리가 모두 없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일자리는 줄었습니다. 하지만 자산관리, 전자상거래, 물류, 디지털 마케팅처럼 새로운 분야도 성장했습니다. AI도 비슷한 길을 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변화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OECD는 AI가 장기적으로 생산성 성장률을 높일 수는 있지만 그 효과가 지역과 직업별로 크게 다를 수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AI를 활용하는 산업에서는 생산성과 고용이 함께 증가할 수도 있는 반면 초기 경력 근무자와 일부 반복적 지식 업무는 더 큰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해보죠. AI가 가장 먼저 없애는 것은 직업의 이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직업 안에 있는 가장 반복적이고 표준화된 업무부터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콜센터 상담원이라는 직업이 없어지기 전에 단순 문의 업무가 줄어듭니다. 프로그래머가 없어지기 전에 간단한 코딩 업무가 줄어듭니다. 컨설턴트가 없어지기 전에 자료 조사와 보고서 초안 작성이 줄어듭니다. 광고인이 없어지기 전에 반복적인 카피와 시안 제작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사람이 이런 기초 업무를 맡아온 신입과 초급 인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높은 판단력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의 가치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질문은 AI가 내 직업을 없앨까 해서 한 단계 바꿔야 합니다. 내 업무 가운데 AI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나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빨리 답하는 사람과 기업이 앞으로 노동시장에서 훨씬 유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AI와 인간의 경쟁이라기보다 어쩌면 앞으로는 AI를 이용해서 더 높은 가치를 만드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경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1: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2: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3: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4: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3: 개인 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4: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2: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5: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켈코보험.
6: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켈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7: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8: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켈코보험입니다.
5: 켈코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켈코보험.
6: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켈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7: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9: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0: 네팔 홍수가 이제 닷새째로 접어든 가운데 네팔 정부는 실종자 구조를 최우선 국가적 과제로 놓고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1: 현장 상황이 열악한 데다 장비도 충분치 않아 우리나라를 포함해 4개 나라에 터널 구조 등 기술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실종자 가족들이 군 기지 밖에서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립됐던 사람들을 실어 온 헬리콥터는 물과 구호 물자를 싣고 다시 홍수 피해 지역으로 날아갑니다. 네팔 정부는 홍수 현장에서 지금까지 4천 명 이상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자 구조는 시간이 생명이라 수색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깊은 진흙에 비까지 내렸습니다. 수력발전소 터널 안에 실종자 100여 명이 갇혀 있는데도 기술적인 문제로 입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3: Due to some, you know, the heavy mud due to the flood and even for the tunnels, the entry and exit point, they are closed and it's very difficult to find out the, you know, entry and exit point also.
2: 임기 시작 5개월 만에 초대형 재난을 맞게 된 네팔 정부는 수색 작업에 다른 나라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다가 조금 수정했습니다. 외국인을 포함한 실종자 규모가 급증하자 일부 특수 분야에 한해서는 한국 등 4개 나라에 전문가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 수색만큼은 네팔 구조대가 전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4: In areas such as opening the tunnel where people have been trapped, technologies that help us locate people alive in affected areas, quick forensic and DNA analysis, and mortuaries to keep the bodies.
2: 수색에 필요한 장비 사정도 열악합니다. 홍수 피해 지역 특성상 헬기 수색과 구조가 가장 효과적인데 여기에 투입할 헬리콥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팔 정부가 구조대원 3만 명을 투입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인력과 기술의 추가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0: 네팔과 중국 국경지대를 휩쓴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682명으로 증가했고 실종자도 3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팔 재난당국은 사망자가 67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중국 티베트 자치구 사망자 7명을 합하면 전체 사망자는 682명에 이릅니다. 또 네팔에서 발생한 실종자가 2,426명으로 늘면서 티베트에서 파악된 실종자 554명을 합치면 전체 실종자 수도 3,000명에 육박했습니다. 네팔 대홍수로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 9명에 대한 현지 수색 작업이 아직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1: 우리 정부 신속대응팀이 처음으로 두 차례 헬기 수색에 나섰지만 안타깝게도 생존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5: 네팔군 당국은 침수된 수력발전소 터널 내부에 남은 100여 명 구조를 계속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두꺼운 진흙층으로 구조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카트만두에 있는 대형 종합병원은 연락이 끊긴 가족들을 찾으려는 이들로 연일 북새통입니다. 저희가 병원을 찾아온 뒤에도 실종자 가족들은 계속 이곳을 찾아와 가족과 친구들을 찾아달란 전단지를 담벼락에 붙였습니다. 젖먹이 손녀와 어린 손자를 두고 사라진 아들을 찾는 노모는 눈물로 무사기환을 빌었습니다. 수색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당국 간 통신이 복구되면 인명피해 규모는 더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애끓는 사연은 더 전해질 전망입니다. 네팔 카트만두에서 YTN 김철입니다.
0: 네팔 대규모 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에 대한 헬기 수색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의 신속대응팀 파견 인력도 확대됐습니다.
1: 다만 공군 다목적 수송기 시그너스 투입과 해외 긴급구호대 파견은 아직 네팔 당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 추가 파견은 1차에 이어 이틀 만에 이뤄졌습니다. 외교부 직원 1명과 소방청 소속 8명으로 현지에서 수색, 구조 작업을 위한 실무진 위주입니다. 앞서 파견된 인력과 합해 20명으로 늘어난 대응팀은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현지 기상 여건 등이 허락된다면 신속 대응팀을 추가로 보내 수색 인력을 확대할 가능성도 관측됩니다. 정부는 네팔 당국에도 거듭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임상우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 단장이 네팔 외교부 관계자 등 주요 인사들을 접촉해 우리 국민 수색 구조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네팔 정부 측에 긴급 구호대 지원 의사도 계속 전달하면서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군 당국이 파견할 공군 다목적 수송기 시그너스도 대기 중입니다.
7: 네팔 상황과 관련해서 외교부 요청이 오면 아마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 시그너스는 지난 3월 중동전쟁으로 고립된 우리 교민들을 구하기 위한 사막의 빛 작전에 투입돼 200여 명을 수송해온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기입니다. 출격이 결정되면 향후 구호인력뿐 아니라 각종 구호물자와 장비를 네팔 현지로 수송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네팔에서 홍수

0: 홍수 피해가 발생한 4개 주에 대해 특별 여행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을 여행할 예정이면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이미 체류 중인 경우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1: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직원 9명을 찾기 위해 민간 기업들도 총력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2: 두산그룹 박정원 회장과 박지원 부회장이 수색활동 지원을 위해 네팔에 도착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한국 남동발전 네팔 파견팀이 띄운 헬기가 가까스로 네팔 군당국 허가를 받아 대홍수 피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애타게 기다렸던 첫 헬기 수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종자나 그 흔적을 발견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지에서 실종된 한국인 9명은 한국 남동발전 직원 3명,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6명입니다. 두산그룹 총수 일가도 직접 수색과 구조 지원 활동에 나섰습니다. 두산그룹 박정원 회장과 동생인 박지원 부회장은 함께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해 지원 활동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4: 구조 상황을 직접 와서 챙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도착했습니다. 정부 대응 팀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구조 작업이 최대한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족분들은 실은 출국하기 전에 이미 뵙고 왔습니다. 그래서 유료의 말씀을 드렸고요. 저 회사 차원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 고립됐다 구조된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인 직원 10명과 현지인 직원 15명은 현재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해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구조 작업이 빨리 성과를 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만을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 네팔 현지 상황과 수색 작업을 설명하고 가족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실종자 9명 중 4명의 가족은 네팔에, 5명의 가족은 국내에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1: 네, 이렇게 대홍수가 휩쓴 네팔에선 가족을 잃은 주민들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2: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이재민들은 침수된 집에서 생필품을 건져나오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진흙밭으로 변한 네팔 누아코트 마을을 권준기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5: 중장비 삽으로 보따리를 가득 실어 나옵니다. 대홍수가 휩쓴 주택에서 생필품을 건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접근이 차단된 마을 입구. 현장은 구조대와 이재민, 취재진이 뒤섞여 혼잡합니다. 구조대원을 통해서 꼭 필요한 생필품만 꺼내오고 있지만 마을 전체가 진흙밭이 돼버려 그마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홍수 때 잃어버린 강아지가 구조대 품에 안겨 돌아오자 모처럼 표정이 밝아집니다. 반면 나흘째 남편 소식을 듣지 못한 여성은 한 번 터진 울음을 그치지 못합니다. 아직 본격적인 복구 작업은 엄두도 낼 수 없지만 끊어진 도로와 다리를 잇기 위한 임시 처방은 시작됐습니다.
6: If we open this road for the light vehicles.
5: 하지만 우기인 네팔에는 거의 매일같이 비가 쏟아지고 있어 수색과 구조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공댐 붕괴로 대홍수가 재발할 거란 경고가 잇따르면서 재난 현장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2: 네팔과 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인한 피해 복구에 우리 돈 7조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스와르님 와글 네팔 재무부 장관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홍수의 피해 복구 비용으로 많게는 50억 달러, 우리 돈 7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50억 달러는 네팔 전체 경제 규모의 10%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1: 이번 사고가 발생한 네팔과 티베트 지역은 힌두교 성지순례와 히말라야 트레킹 코스로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2: 사고 당시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이 지역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종자 숫자조차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0: 대홍수 발생 하루 전 네팔에서 중국 티베트 자치구로 넘어가는 다리 위 모습입니다. 닫힌 문 앞에 관광객들이 그야말로 발 디딜 틈 없이 서 있습니다. 국경까지 가는 길에도 인파가 끊이지 않습니다. 평상시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힌두교와 불교 순례객, 그리고 세계적인 트레킹 코스를 찾은 관광객들이 모이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시커먼 물이 덮친 그 순간, 줄잡아 수십 명이 혼비백산 도망쳤고 주차된 관광버스도 수십 대입니다. 국경 검문소 안에도 수속을 밟던 외국인들이 상당수 있었을 거로 추정됩니다.
7: You know, rising all the way four story high. We ran for our life. We ran 500 steps all the way up the mountain to be safe.
8: Mi rendo conto che praticamente due pullman su centinaia sono salvi. La vallata subito è stata distrutta per chilometri e chilometri.
9: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2: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 유튜브 화면에는 보이시겠지만 이 자리에 우리 재정 전문가 최소한 30년은 책임지고 알고 보셔야 된다는 우리 문선영님 땀을 닦으시면서 앉아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3: 안녕하세요. 문선영입니다. 네.
12: 뭐 요새는 덥다는 얘기가 첫 인사예요.
13: 아니 그러게 말이에요. 네. 덥기도 하고 또 요즘 습도가 높아져가지고
12: 생각보다 그런 것
13: 네.
12: 같아요.
13: 저 이제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잖아요. 저희는 그러면 이제 길에 이렇게 걸어다니시는 네, 시니어분들이 예. 한인타운에 들어오면 좀 보여요.
12: 네, 네, 네.
13: 가방 메시고 양산 이렇게 쓰고 다니시거나 네. 모자 쓰고 다니시는 분들 보이는데 아 진짜 차 세워서 어디까지 가시냐고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아이고. 왜냐면 어떻게 저렇게 걸어가실까 너무 걱정 많이 됩니다.
12: 지금 말씀하시니까 네. 저도 사실 생각나는 게
13: 네.
12: 항상 그렇게 백 같은 거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끌고 마스크에 이렇게 눈만 내놓으시고
13: 네.
12: 더운데
13: 네.
12: 꽃무늬 티셔츠 입으시고
13: 네.
12: 바지 입으시고 이제 허리가 약간 굽으셔서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13: 마음 쓰이죠.
12: 참 대낮이고 그런데 좀 쓸쓸하다는 느낌이
13: 네.
12: 들어요.
13: 마음 쓰이고
12: 네.
13: 아 그냥 궁금해요. 그냥 어디로 네. 가시는 걸까, 어디까지 가시는 걸까, 괜찮을까, 뭐 식사는 하셨을까,
12: 그러니까
13: 별 이런 게 많이 상상이 되는 거죠.
12: 그러니까 네. 우리 문선영님이 그런 네.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적격한 일이야.
13: 네, 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2: 예,
13: 네.
12: 뭐 늘상 말씀하시면 항상 그 시니어들의 어떤 그 자산 관리 어떻게 보면 젊었을 때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면 되고. 시간이 있는데
13: 그렇죠.
12: 시니어들은 이제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이 없어요.
13: 맞아요. 맞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어떤 리콜 스토어 하시는 아 오늘 어쩌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12: 아,
13: 몰라요.
12: 예,
13: 그분이
12: 예, 예.
13: 라디오를 너무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지역에 리콜
12: 네.
13: 스토어 하시는 분을 이제 보통 저희가 오피스에서 손님들을 만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가게에 계속 계셔야 되잖아요.
12: 아,
13: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불가피하게 방문을 하게 돼요.
12: 오케이.
13: 그래서 예전에 한번 약속을 잡았다가 주소를 못 받아서 못 가고 이제 오늘 간 거예요.
12: 네.
13: 갔는데 이제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들을 이제 천천히 듣다 보니까
12: 네.
13: 아 너무 대단하시더라고요. 정말 이민 1세대 분들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말년에 왜 재산을 다 잃어버리시는 분들
12: 그렇죠.
13: 계시잖아요. 너무 안타깝죠.
12: 예, 예.
13: 너무 안타까운데
12: 네.
13: 뭐 잃어버리는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한테 뭐 배신당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투자를 잘못하는
12: 그렇죠.
13: 경우도 있을
12: 네,
13: 수 있을
12: 네,
13: 거고
12: 네,
13: 여러
12: 네,
13: 가지가
12: 네.
13: 있지만 어찌됐건 결국에 이게 요즘 이런 말 하면은 꼰대 소리 듣는 것 같은데 젊어서 고생을 사서 산다라는 얘기가 저는 조금 이해가 되는 게 그러니까 젊었을 때 다 고생하라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 고생을 어차피 하게 된다면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해서 나중에 노후에는 말년에는 정말 그래도 풍족하고 풍요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오전에 아침에 이제 일찍 9시에 가서 만나 뵌 그분은 저한테는 또 다른 그런 이제 식견을 좀 줄 수 있는 가르쳐 주시는 분. 그래서 사실 손님들 만나면서 진짜 많이 배워요.
12: 네.
13: 손님들 만나면서 와 이러신 분이 계셨구나 저런 분이 계시구나. 아 네네. 모든 결과는 원인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12: 네네.
13: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생활하셨을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저한테는 정말 귀중한. 손님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중하죠.
12: 아, 그렇죠. 네. 너무 감사한 일이고. 네. 자, 뭐 항상 하시는 거지만 뭐 이번 주에도 세미나가 있으시다고요?
13: 아, 그러게요. 이번 주에도 이제 8월에 마지막 세미나입니다.
12: 아, 그렇군요.
13: 8월에도 6번 세미나 했어요. 6번 세미나 했고 또 9월 세미나 일정도 사실 나왔거든요.
12: 아, 예,
13: 근데 9월
12: 그렇구나.
13: 세미나는 다음에 제가 왔을 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12: 네네.
13: 이번 9월 세미나 마지막 목요일은 라팔마, 오렌지 카운티 라팔마에서 이제 퇴근 시간 6시 30분에 롱텀 케어에 대한 세미나를 합니다.
12: 아, 롱텀 케어에 대해서 하는군요.
13: 그래서 이 세미나를 지난번에 LA에서 했었고요. 그리고 샌디에고에서 지난주에 했었는데 네. 반응들이 너무 좋았어요.
12: 그랬군요.
13: 궁금하신 것도 너무 많으시고
12: 네네.
13: 그리고 모두가 다 다른 어떤 세미나들은 한번 가서 들어봐야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약간 반응 구경,
12: 그렇지.
13: 뭐 반응 미리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데 이 롱텀 케어 세미나는 약간 얼전스를 가지고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12: 그러니까
13: 당장에 이런 생각을 내가 정말 필요하다고 느꼈어라고
12: 네.
13: 이제 그런 어전스를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굉장히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있던 태도 자세가 굉장히 지금 적극적이셨고 오시는 분들이 반응이 정말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12: 그렇군요.
13: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이죠. 8월 마지막 세미나
12: 네.
13: 목요일 내일 모레입니다. 라팔마에서 합니다.
12: 네.
13: 그래서 그 8월 마지막이니까 8월 27일이네요.
12: 네네.
13: 8월 27일 오후 6시 30분이고 이렇게 세미나 이게 안내가 나가면 이제 많은 분들이 나 그날은 못 가요. 그리고 혹시 뭐 LA에서는 안 돼요. 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다음번에 또 그런 세미나가 이제 있겠지만 꼭 세미나만 오시지 않아도 저희가 상담을 무료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1대1로도 만나보시고 그러니까 다음 달, 다다음 달에 언젠가 그 세미나가 있겠지라고 기다리지 마시고 연락 주셔서 1대1 상담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2: 자, 전화번호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616-827-9599 9599로 연락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13: 네.
12: 자, 라팔마 세미나고 뭐 지난번에도 롱텀 케어 말씀하셨는데 사실
13: 네.
12: 롱텀 케어는 항상 얘기해도 아주 벗어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가장 중요한 게 어느 날 멀쩡히 있다가 뵀는데 다리가 왜 그러세요? 허리가 왜 그러세요? 제가 얼마 전에 머리를 자르러 갔다가 지인을 만났다가 지팡이를 짚고 찔뚝찔뚝 하신 거예요. 아니 어디 차 사고 났어요? 그랬더니 원래 허리가 안 좋으셨는데 그게 심해져서 어느 날 일어났는데 허리가 안 펴지더래요.
13: 아이고야.
12: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고 이제 사무실도 정리하려고 나오신 거예요.
13: 그러니까
12: 롱텀 케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로 이제 앞길을 위해서 보험을 드는데 그거보다 좀 더 우리한테는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것 같아요.
13: 네, 맞아요. 이제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하루하루 몸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도 어른 그 시니어분들에 비하면 아직까지도 10년 정도는 나이가 어린 편인데도
12: 네네네.
13: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저도 하루하루 몸이 다르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리고 뭐 물건을 집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아이고 이제 욕이 나오는 게 이게 이런 거구나
12: 네네.
13: 절감을 하는데 뭐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다시피 롱텀 케어가 실제로 미국인들이 그 시니어 60대 이상 중에서 47%가 이 롱텀 케어를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무서운 넘버예요. 예를 들어서 두 명 중에 한 분은
12: 그렇지.
13: 롱텀 케어 상황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롱텀 케어라는 게 이제 우리가 혼자서 식사하실 수 있고 그리고 걸어 다니실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샤워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의복을 갈아입을 수 있고 그리고 화장실을 혼자 가실 수 있고 배변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여섯 가지 생활 기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여섯 가지 생활 기능이 어떤 분은 낙상하셔서 떨어져서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이상은 혼자서 못하는 거죠. 누군가가 밥을 먹여주거나 누군가가 뭘 해야 되는데 아니면 사고를 당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병 때문에 노안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결국에 한 50년 몸 쓰고 60년 쓰고 70년 쓰면 이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아프다 하더라도 이상하지가 않죠. 70년 동안 나사를 계속 돌려서 썼으니 부품을 그렇죠. 저희가 갈지 않았잖아요. 예를 들어 새 심장으로 뭐 부품을 갈았다라든지 자동차 같으면 엔진을 새로 갈기라도 하지만 저희 몸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롱텀 케어가 인생이 길어지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서 롱텀 케어 걸린 확률도 더 늘어났다라고 그렇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네. 롱텀 케어 걸리시면 어떻게 누가 돌봐주실 분이 좀 계신가요?
12: 그냥 이런
13: 왠지 아니, 왜 이렇게 죄송하죠?
12: 아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누가 해줄 것이다는 누구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니까.
13: 아 그래요?
12: 근데 네. 그 진짜 현실에 왔을 때 과연 해줄 것이냐는 저도 퀘스천 마크예요.
13: 저는
12: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요.
13: 저는 솔직하게 한 번도 저는 그 기대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12: 그렇죠.
13: 저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아들이 저를 돌봐줄 거라고 상상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그걸 기대하지도 않아요.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나는 저소득자야.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나는 메디카를 혜택을 받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롱텀 케어 상황에 준비하지 않아도 되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맞아요.
12: 네네.
13: 왜냐하면 메디칼로 롱텀 케어 상황에서 사실 커버가 좀 돼요.
12: 네.
13: 근데 문제는 이 저소득자 메디칼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나 그래도 65세 되니까 우리 메디케어 받잖아. 메디케어로 다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정말 큰 코 다칩니다. 메디케어로 롱텀 케어가 전혀 커버가 되지 않아요.
12: 네네네.
13: 메디케어는 그냥 건강보험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약값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알다시피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몸이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가시는 거라든지 혹은 뭐 수술을 받고 회복되는 기간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가능해요.
12: 그런데 롱텀 케어 전혀 해당이 안
13: 롱텀 되는군요. 케어는 수술로 낫는 게 아니죠.
12: 아이고 그렇구나.
13: 네, 롱텀 케어는 혼자서 식사 못 하시고 혼자 화장실 못 가시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생활 기능 중에서 만성으로 평생 이제 앞으로 그 기능을 혼자서 하실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로 요즘은 이제 치매라든지 알츠하이머가 이제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처음에는 혼자서 식사하실 수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치매나 알츠하이머나 뭐 이런 것들, 디멘시아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인지 장애뿐만이 아니라 생활 기능 중에서 당연히 못하도록 돼요. 제가 이것을 잘 아는 이유가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한국에 계시는데 저희 친정 어머님은 사실 치매시거든요. 치매 진단 받으신 지가 벌써 8년, 9년 차예요. 한국에서 다행히도 이제 형제들이 같이 가까운 데 살고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까지도 집에서 요양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식사 혼자 못 하시고요. 사실 침대에 누워 계셔도 옆으로 돌아 눕지도 못하세요. 우리가 그걸 돌려드려야지만 뭐 일어나고 눕고 하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가려운데도 극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손이 올라갔다가 잊어버리시는 이제 거기까지 단계까지 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직까지 집에서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나를 돌봐줄 것이다 라는 것은 기대하지 않으셔야 되고 이제 그런 세대가 지났죠. 그러면 집에서 혹시 요양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시설에 들어가셔서 요양을 하고 싶으세요?
12: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해본 적 없습니다.
13: 아 그래요? 지금
12: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그런 거.
13: 저는 반반인 것 같아요. 저는 집에서 내 침대에서 내 집에서 내 욕실에서 생활하면서 누가 와서 나를 돌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내 생활 공간에서 침대에서는 잠을 자고 소파에서는 TV를 보고 식탁 근처에 가가지고 밥을 먹고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냥 시설에 들어가서 전문적인 그런 요양을 좀 받고 싶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어떤 경우라도 하더라도요 돈이 필요해요.
12: 그렇죠.
13: 시설에 들어가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이 남가주에서는 평균 7,500불 정도가 필요해요. 그렇군요. 근데 7,500불이면 정말 이거 너무 네. 엄청난 돈이에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 부부가 한 5,000불 가지고 둘이 잘 살자라고 하셨던 분들이 한쪽 분이 만약에 롱텀 케어 상황에 걸리게 되면 시설은 못 보내요. 왜냐하면 한 달에 들어오는 인컴이 5,000불인데 은퇴 시에 이 5,000불 가지고 둘이서 행복하게 사시려고 작정을 하셨지만 한 분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게 된다면 7,500불 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12: 그렇죠.
13: 그리고 한다고 한들 나머지 남아 계시는 분은 생활비가 전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 혹은 집에서 이제 누가 좀 날도 돌봐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파트타임으로 사람을 쓰거나 아니면은 풀타임으로 사람을 쓰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4,000불에서 10,000불 정도가 필요해요 한 달에.
12: 아, 그렇군요. 네.
13: 그렇게 되더라도 결국에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죠. 혹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남편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아유 내가 그런 일 생기면 우리 와이프가 날 돌봐줄까 네. 그러는데 돌봐주실 수 있죠.
12: 네.
13: 다만 문제는 남편이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됐을 때 우리 와이프 사모님들도 나이가 드셨거든요.
12: 네, 예.
13: 근데 나이가 드셨는데 그 환자분을 일으켜 세우고 옷을 갈아입히고 씻기고 먹이고 하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왜 아시다시피 힘 없으신 분들 의식 네, 없는 분들 네. 일으켜 세우는 게 더 무겁거든요.
12: 그렇죠. 예, 예.
13: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 남아있는 한 분 혹은 와이프가 만약에 그런 상황인데 남편분이 와이프를 돌본다 한들 사실은 사람을 쓰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12: 그렇구나.
13: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돈이 필요해요.
12: 네.
13: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그게 바로 롱톰케 현실과 그 플랜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세미나를
12: 네.
13: 목요일에 라팔마에서 한다는 거죠.
12: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오후 6시 반에 라팔마에서 세미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롱톰케어에 대한 부분 가능하면 참석하시고 참석을 못하시더라도 개별 상담도 가능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전화번호 616-827-9599 616-827-9599로 연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한 말씀
13: 네.
12: 주신다면
13: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세미나와 달리 롱텀 케어 세미나는
12: 네네.
13: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12: 예.
13: 내가 당장의 필요성을 느끼시기 때문에
12: 그렇죠.
13: 오시는 분들입니다.
12: 네네.
13: 그날 세미나에 오셔서 롱텀 케어 플랜과 라이프 인슈런스의 생명보험에서 리빙 베네핏과 어뉴이티에 있어서 롱텀 케어의 대책에 대한 것들 세 가지를 다 비교해 드릴 거예요.
12: 아,
13: 그러면 과연 나한테 맞는 것은 무엇인지
12: 네네.
13: 이런 것 좀 보시고 그리고 또 무엇을 가지고 계시건 만약에 가지고 계신 플랜이 있다 그러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니까
12: 네.
13: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12: 한 번 더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616-827-9599 616-827-9599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재정 전문가 윤선영 대표님과 함께 또 좋은 이야기 많이 드렸습니다. 감사하시고
13: 네.
12: 건강하세요.
13: 네, 건강하세요. 무더위 조심하십시오.
12: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 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터크의 재정 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14: 안녕하세요. 문선영 씨. 아주 평소에 유튜브고 신문이고 라디오도 아주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활약이 뛰어나서 참 보기 좋고 믿음이 갑니다. 제가 그동안 은행에 묶어놓은 돈이 150만 불 정도 됩니다. 다른 것은 할 줄 모르고 재주도 없어서 그냥 은행만 놓았는데 문선영 씨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까 참 바보 같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뉴이티를 좀 들어놓을까 싶은데 문제가 제 나이입니다. 제 나이가 이미 75세인데 이자가 좋은 10년짜리 어뉴이티로 묶으면 제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그 10년이 너무 길지 않을까요? 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10년은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라디오에서도 문선영 씨가 77세 손님을 상담해 주는 것을 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앞으로 10년을 살지 걱정이 됩니다. 150만 불을 다 쓸 것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 두 애들이 받을 돈인데 앞으로 10년은 자신이 없네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2: 문선영의 머니톡.
15: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연락 잘 주셨습니다. 어뉴이티가 은행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신세계지요. 은행 이자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이 CD보다도 이자가 좋지요. 보통 10년을 묶으시면 매년 7에서 8% 이자 정도를 받으시는데 물론 12%를 보장한다는 광고도 많지만 아 사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주 운이 좋은 경우입니다. 어뉴이티가 이 주식의 이자를 따라가기 때문에 10년 평균 7에서 8% 자란다. 이제 그것이 못 자라도 이 정도 혹은 더 잘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니까 평균 이자 7, 8%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라는 동안에 세금도 안 내고 복리로 자라니까 참 좋은데 선생님 연세가 75세인데 앞으로 이 10년을 어떻게 묶어 놓느냐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데 하고 걱정이 되시는군요. 선생님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은행에 있는 이 150만 불도 선생님께서 언제 사망하실지 알 수가 없는 돈이죠. 어차피 은행에 있는 그 돈도 혹시 2년 후에 사망 하시면 뭐 10년 후, 뭐 15년 후에 사망하시면 누군가에게 남겨줘야 될 돈이 됩니다. 10년 어뉴이티도 마찬가지죠. 1년 후 사망하시건 5년 후 사망하시건 그 돈은 그대로 누군가에게 이제 물론 자녀들에게 남겨주게 되겠죠. 결국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데 은행에 넣어놨다고 더 오래 사시는 것도 아니고 어뉴이티에 넣어놨다고 혹시 일찍 사망하실까 걱정할 일도 아니죠. 다만 은행에 이자 없이 5년 있다가 물려주실지 어뉴이티 10년 넣었다가 5년 후 사망하시면 더 많이 불어난 돈을 물려주실지 이것 중에서 선생님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언제 사망할지 모르지만 이왕이면 많은 이자를 받는 돈을 물려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떤 분들은 언제 사망할지 모르니 뭐 2년이나 3년짜리 어뉴이티 짧은 것이 낫지 않겠냐 하시는데요. 그것도 일단 2년, 3년짜리 어뉴이티는 꼭 그 기간이 지나면 찾으셔야 합니다. 그때 찾아서 다시 또 2년이나 3년짜리로 또 계약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겠지만 이자가 내려갈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어떤 좋은 플랜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문선영의 머니토크 결론은 일찍 사망할지도 모르니 그냥 짧은 것으로 묶어놓아서 적은 이자를 받아 물려줄 것이냐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데 오랜 기간을 묶어놓아서 사망하고서 많은 이자를 받아 물려줄 것이냐 선생님 이제 어떤 게 좋은지 아시겠죠? 언제 사망해도 더 많은 돈을 물려줄 수 있는 법 그래서 저는 이 10년짜리로 어뉴이티를 계약하실 걸 권해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자산을 불려줄 어뉴이티는 앞으로 30년을 함께할 재정 전문 문선영의 머니토크 팀이 가장 잘합니다. 잠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0: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 상담과 재정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문선영입니다. 자, 오늘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1: 안녕하세요. 문선영 씨. 저는 46세 뉴저지에 살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저희 72세 어머님이 오래된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셨는데 얼마 전에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150불씩 내던 생명보험이 갑자기 830불을 내야 한다고 편지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어머님 플랜을 도와주셨던 에이전트가 이제 은퇴를 했는지 하라는 계시는지 연락도 안 되고 150불씩 내면서 한 번에 830불을 또 내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황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당황했습니다. 어머님이 사망하시면 30만 불이 나오는 보험인데 어머님 40대 후반에 들어놓으셨고 지금 거의 25년 넘게 내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에이전트하고 연락하라는데 에이전트가 연락이 안 되는데 답답해 죽겠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 건지요. 보험을 취소하는 게 나을까요? 문선영 씨가 답변을 가장 정확하게 해주실 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0: 문선영의 머니톡. 네, 25년 넘게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영문을 알 수 없이 보험료를 더 내라는 편지가 날라오면 아우 당연히 답답하시죠. 제가 지금 에스더 씨 어머님의 생명보험 팔러시 북이나 스테이머니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종류의 보험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몇 가지 알아보셔야 할 것 혹은 제가 알아봐 드릴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넘게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의 보험료를 갑자기 더 내라고 편지가 날라오는 경우는 보험의 디자인이 잘못됐거나 보험 안에서 자란 캐시밸류가 예상대로 충분히 자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험료를 중간에 더 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지요. 아니, 그렇게 보험 설계를 해서 손님을 드리면 안 되죠. 원래 보험료라는 것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차 사망할 확률이 높으니까 보험료가 점차 올라가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매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높이면 가입자 입장에서 매년 부담감이 커지겠죠. 그래서 원래 캐시 밸류가 쌓이는 보험에서는 딱 적정선에 고정된 보험료를 액수를 정해놓고 보험료를 나이에 따라서 올려서 청구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내는 보험료는 사실 순수 보험료보다 조금 높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 시절 보험료가 모두 다 보험료로 사라지지 않고 남은 금액의 이자를 받아서 쌓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어카운트 밸류 혹은 캐시 밸류이죠. 시간이 가면서 쌓이는 이 어카운트 밸류가 충분하기 때문에 100세까지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충분히 보험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님 보험료가 엑스트라로 더 내라고 온 경우 가능한 시나리오는 다음 몇 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째, 어머님의 보험료가 애초에 너무 낮게 내는 것으로 디자인이 된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 30만 불짜리 생명보험을 가입하시는데 당시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적은 금액으로 보험을 일단 가입시키는 경우입니다. 결국 내가 낸 돈에서 보험료를 빼고 충분한 돈이 남아서 이자를 받지 못하고 쌓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나이가 들면 보험료를 올려야 되는 경우이죠. 두 번째는 혹시라도 어머니께서 애초 계획대로 보험료를 내지 않으셨거나 어카운트 밸류에서 많은 돈을 찾아 쓰신 적이 있으시면 예정대로 보험이 유지되지 못하고 결국 언젠가는 이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것도 아니라면 세 번째, 이 보험 자체가 이자를 받는 방식이 주식에 따라서 오르고 내린 이자를 그대로 받는 변동이자 variable interest를 받는 상품이라면 주식 상황에 따라서 어카운트 밸류가 자라기도 하지만 떨어지기도 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죠. 문선영의 머니토크. 에스더 씨와 어머니의 답답한 심정을 10분 이해합니다. 또 에이전트도 연락이 안 되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실 텐데 연락 잘 주셨고요. 일단 어머님의 보험 팔러스나 스테이먼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검토하고 정확히 어떤 보험,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 그냥 취소하기 전에 보험을 유지하면서 플랜을 변경하는 방법, 혹시라도 30만 불을 20만 불로 낮춰서라도 유지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뭐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오래전 가입하신 생명보험 꼭 잘 지키고 활용할 수 있도록 문선영의 머니토크 팀이 돕겠습니다. 잠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2: .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 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3: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문선영의 머니터크, 바로 문선영의 재정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네. 머니머니 중에서 할머니는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역시 재치가 대단하십니다.
0: 아주머니. 그리고 또 네. 있어요. 우리가 많이 찾죠. 에그머니.
1: 에그머니.
0: 준비를 안 해놓으면 이게 진짜 어떻게 해. 이 계란을 잘 분산을 해서 네. 분산 투자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1: 맞습니다.
0: 알도 잘 까야 되는데. 이게 정말 힘들어요. 네. 진짜. 나는 왜 이렇게
1: 미안하신 재치십니다.
0: 아닙니다. 네네. 아니 그래서요. 네.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기존에 가입해둔 생명보험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보통 어떤 경우에 이런 고민을 가장 많이 하게 되나요?
1: 아, 뭐 보통 이렇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네. 첫 번째는 내가 자녀들한테 이 생명보험을 물려줄 필요가 없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이제 자녀분들 다 뭐 크셨고 그리고 아유 이 정도는 뭐 물려주지 않아도 돼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명보험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죠. 내가 과연 이거 킵해야 되나 아니면 없애야 되나 네.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한 분들은 아 젊었을 때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생명보험을 가입을 해서 돈이 나가는 줄 몰랐는데 네. 은퇴를 하고 나니까 네. 이제 인컴이 이제 딱 어느 정도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셜 연금 딱 그거 받아가서 하시는데 이 보험료 내가 계속 내야 되나 뭐 네.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험료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세 번째는 혹시 내가 메디칼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생명보험 가지고 있으면 메디칼 혜택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0: 네.
1: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서 생명보험에 고민하시는 분이 세 가지 계신 것 같아요.
0: 네. 네.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그 답은 어떻게 되나? 그 네.
1: 그럼 첫 번째 네. 말씀을 드려볼까요?
0: 네.
1: 첫 번째 말씀은 이제 자녀분들한테 필요가 없는데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 생명보험이 물론 자녀한테도 도움이 되려고 처음에 이제 가입들을 하시잖아요. 나이가 네. 이제 좀 젊으셨을 때는 네. 자녀분들도 어리고 하니까 이제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드시고 자녀분들 다 크고 엄마 아빠 우리 거 필요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사실 생명보험에서 자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쓸 수도 있어요.
0: 네.
1: 첫 번째 방법은 무엇보다도 캐시 밸류가 있는 라이프 인슈런스였다. 그럼 그 캐시 밸류를 내가 꺼내가지고 네. 나를 위해서 나의 인컴으로 만들지 않고도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인컴처럼 쓰는 거죠. 네. 이런 방법이 있고 또 두 번째는 혹시라도 내가 이제 나이가 드시면 뭐가 걱정이냐면 건강 중에서 이제 혼자서 생활하지 못하시게 되면 롱텀 케어 상황으로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럴 때 이거 돈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이제 걱정이 되신단 말이죠.
0: 네.
1: 사망할 때 나오는 돈이 네. 내가 살아있는 중간에도 찾아 쓸 수가 있어요. 내가 사망하는 네.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녀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데 네.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롱텀 케어 상황에 진단을 받았을 때 사망보상금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30만 불이라는 사망 보상금을 젊었을 때 들어놨다.
0: 네.
1: 그런데 이 생명보험이 애들은 필요가 없다. 네. 뭐 애들 뭐 줄 필요 있나 내가 다 키워놨는데 그런데 그 30만 불을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내가 롱텀 케어 상황에 걸렸을 때 30만 불에서
0: 조금씩?
1: 예를 들어서 업투 90%까지도 네. 내가 받는 거예요.
0: 네.
1: 그러면 롱텀 케어 비용 같은 거 걱정을 안 하실 수가 있죠.
0: 네.
1: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혹은 암이라든지 심장병, 뭐 신장 말기나 뇌졸증 같은 중병 진단을 받게 되더라도 내가 30만 불을 내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나 뭐 걱정이 없죠.
0: 네.
1: 그래서 나를 위한 플랜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알려드려야 되고
0: 아.
1: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보험료를 내가 계속 낼 수 있느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0: 네.
1: 보험료 내기 힘드실 수도 있죠, 그죠?
0: 네네.
1: 그리고 별로 그다지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0: 네.
1: 그럼 자녀분들하고 조금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0: 네.
1: 예를 들어서 우리 진행자님께서는
0: 네.
1: 어머님, 아버님이 네. 죄송합니다. 제가 생존에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0: 네네.
1: 만약에 30만 불의 네. 라이프 인슈런스가 있고
0: 네.
1: 그 200불씩 내고 계시다고 한번 해봐요.
0: 네.
1: 그러면 아유, 내가 지금 나이가 드니까
0: 네.
1: 내가 못 내겠다. 나이가 그냥 취소하려는다. 그러면 200불씩인데 네. 너가 낼 수 있겠니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0: 당연하죠. 당근.
1: 사실은 부모님이 이걸 가입해서 오셨다라는 게 고마운
0: 그럼요.
1: 거잖아요. 아니 엄마 네. 아빠가 어떻게 이런 거 미리 준비하셨을까?
0: 네.
1: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대단한 생각이 드시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그게 어떠냐면 지금 젊은 자녀분들은 그 이해 못해요.
0: 네.
1: 20대 30대가 엄마가 나 이거 생명보험 있는데.

0: 네, 나못 내겠다. 그럼 엄마 그거 취소해라고 얘기하고,
1: 네.
0: 엄마 뭐 그런 거를 우리 때문에 들었어.
1: 그런
0: 엄마
1: 얘기도 하지 마.
0: 괜찮아.
1: 이런다고요.
0: 맞아요.
1: 아유, 왜 죽는 얘기를 해? 막 이러면서.
0: 맞아요, 맞아요. 20대, 30대는 그럴 수 있어요.
1: 네.
0: 그런데 이제 40대, 50대가
1: 10대
0: 되면은 우리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요.
1: 이제, 네.
0: 부모님도 대단한 현명하시다. 어떻게 이걸 준비해 놓으셨을까.
1: 네.
0: 너무 감사한 일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엄마 200불 그러면 내가 낼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1: 네.
0: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혹시라도 다 안 쓰시고 사망하시는데 30만 불이 나오는데 자녀 입장에서 200불 내는 거 그거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요?
1: 가능하죠.
0: 당연히 가능하죠.
1: 그럼요.
0: 어떤 자녀분들은 이래요. 제가 이제 부모님의 그 생명보험을 설명해 드리고 자녀분들에게 본인들이 내시겠다고 이제 동의를 받으시면서
1: 네.
0: 이제 딱 상담을 끝내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 아드님들이 이제 배웅하러 저랑 같이 나온단 말이죠.
1: 네.
0: 나오면서 혹시 우리 네. 부모님 혹시 50만 불로 올리면 얼마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러기도 해요.
1: 네.
0: 그러니까 내가 돈을 더 내더라도
1: 네.
0: 50만 불로 올릴 수 있으면 더 좋다라는 거죠.
1: 네.
0: 그거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1: 네.
0: 자녀가 부모님의 생명보험금을 내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1: 그럼요.
0: 오픈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면 어떨까.
1: 네.
0: 그러니까 본인을 위한 플랜으로 찾아 쓰시는 거나 롱텀 케어 때 받아 쓰시는 플랜으로 바꿀 수도 있고 고
1: 네.
0: 동시에 자녀분들이 돈을 더 낼 수 있도록 해서
1: 네.
0: 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1: 네.
0: 그러니까 세 번째가 이제 문제가 메디칼.
1: 네.
0: 메디칼 때문에 이제 그 정말 그야말로 저소득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데
1: 네.
0: 혹시 내가 재산을 보고를 하거나 인컴을 보고할 때 이후 생명보험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1: 네.
0: 첫 번째,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1: 네.
0: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시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는 집 하나가 지금 현재 2026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네.
0: 2026년에 집 한 채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우리 메디칼 받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1: 네.
0: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막 파시는 분들도 계세요.
1: 네.
0: 그리고 또 뭐 아들 이름으로 막 넘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라이프 인슈런스도 사실 원칙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1: 네.
0: 나 그래도 이거 마음이 불안하거나
1: 네,
0: 나 싫다
1: 네.
0: 그러면 이 라이프 인슈런스에는 가입자라는 게 있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입을 하셨으니까 가입자죠.
1: 네.
0: 라이프 인슈런스에 가입을 하시면서 돈을 내는 사람이 따로일 수도 있고
1: 네.
0: 라이프 인슈런스의 소유권인 오너라고 그래요. 오너. 이 오너가 마치 비즈니스 오너 이런 것처럼 오너가 자녀분들한테 넘겨드릴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런 방법을 좀 쓰시게 되면
1: 네.
0: 라이프 인슈런스 따로 이제 굳이 보고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방법이 있다.
1: 네.
0: 꼭 반드시 취소 메디카를 유지하고 싶으신데 혹은 신청하고 싶으신데
1: 네.
0: 라이프 인슈런스 내가 해약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1: 네.
0: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1: 네.
0: 그러면 내 라이프 인슈런스는 애들이 돈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런데 이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사망했을 때만 혜택이 되는 거지 내가 롱텀 케어 걸렸을 때는 못 받습니다. 이제 이런 플랜들이 예전에 든 플랜들이에요.
1: 네.
0: 사실 지금 어떤 시대냐면요. 며느리나 똑똑한 따님이나 아드님들은 자제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부모님의 라이프 인슈런스를 가입을 하려고 해요.
1: 네.
0: 왜 그러냐면 뭐 부모님이 설마 막 빨리 돌아가셔서 내가 그 돈을 받아야겠다 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죠.
1: 네.
0: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들 롱텀 케어 걸리면 그거 진짜 내가
1: 네.
0: 직장 생활하면서 나 가정 생활하는 것도 요즘 힘든데 부모님 내가 준비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이신 거죠.
1: 네.
0: 그런데 아 생명보험이라도 지금 가입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1: 네.
0: 그러면 건강만 좋으시면 가입하시는데 문제 없고요.
1: 네.
0: 뭐 보통 68세까지도 가입을 하세요. 그리고
1: 네.
0: 동시에 뭐 물론 70세도 가입을 합니다만 동시에 건강이 좋으셔야 돼요. 건강이 안 좋으면 안 돼요.
1: 네.
0: 건강이 안 좋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
1: 네.
0: 실제로
1: 네.
0: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생기겠죠.
1: 네.
0: 그래서 만약에 건강하시면 그런 기존의 라이프 인슈런스, 오래된 라이프 인슈런스에
1: 네.
0: 만약에 내가 롱텀 케어 때 받는 혜택이 없다.
1: 네.
0: 그러시면 그런 라이프 인슈런스로 바꿀 수도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1: 네.
0: 옛날에 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가는 것처럼 이렇게
1: 네.
0: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상담을 해보시면 지혜롭게 그냥 무조건 취소하거나 무조건 나 모르겠다 하지 마시고 제가 방법들을 상황에 맞게끔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죠.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생명보험 중에서 왜 그냥 없어지는 보험이 아니라 돈이 쌓는 보험이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돈이 쌓여 있는 거죠. 그런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거기에 캐시 밸류를 내가 나를 위한 롱텀 케어가 되는 생명보험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건강이 이미 나빠져서 가입을 안 시켜주더라. 그런데
1: 네.
0: 캐시 밸류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어뉴티로 옮기는 것도 있어요.
1: 네.
0: 어뉴티로 옮기게 되면 내가 마치 내 은퇴 플랜처럼 그냥 생명보험을 다 찾아 쓰는 거예요.
1: 네.
0: 세금을 옮길 때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1: 네.
0: 동시에 혹시라도 롱텀 케어가 걸리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00불씩이 나오기로 했다.
1: 네.
0: 생명보험을 어뉴티로 옮겨서 한 달에 2,000불을 받기로 했다.
1: 네.
0: 그런데 롱텀 케어가 상황이 되면 4,000불로 두 배로 나오는 그런 플랜들도 있어요.
1: 아, 네.
0: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은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죠.
1: 네.
0: 다만 내가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느냐,
1: 네.
0: 그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1: 네.
0: 이게 이제 선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1: 네. 뭐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 문선영 재정 전문가가 네. 보실 때는 얼마 정도를 해놔야지 이게 어느이트 받다가 나중에 롱텀 케어 되면 두 배로 늘어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얼마?
0: 이게 또 나이에 따라 달라요.
1: 네.
0: 그리고 또 인컴에 따라 다르고 만약에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인데 한 달에 5,000불이 나온다. 그런데 5,000불 정도인데 그 정도면은 뭐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1: 네.
0: 연세가 뭐 예를 들어서 68세 정도 됐다.
1: 네.
0: 그런데 내가 혹시라도 롱텀 케어 때문에 좀 걱정이 된다. 근데 롱텀 케어 보통 시설이 들어가면 한 달에 얼마인지 아세요?
1: 얼마입니까?
0: 보통 한 7,500불이에요. 한 달에 한 사람에. 평균 오케이. 남가주가.
1: 예.
0: 그러면 7,500불이면 내가 5,000불로 지금 사는 건 괜찮은데 한
1: 네.
0: 2,500불이 모자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러면 그런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롱텀 케어 때 생활비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그러면 뭐 나이에 따라 다르고 롱텀 케어가 또 언제 걸릴지 따라 다르지만 뭐 10만 불, 20만 불 그 정도로도 충분히 어뉴티 들어가가지고 이제
1: 네.
0: 그건 가능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인컴이 또 얼마가 더 필요한지에 따라서
1: 네.
0: 들어가는 돈도 달라진다.
1: 네.
0: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방금 드린 거는 예를 드린 거고요.
1: 네.
0: 무조건 전화 주시고
1: 네.
0: 상담 한번 해보시면
1: 네.
0: 없는 방법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1: 아, 이 플랜이 요즘은
0: 네.
1: 정말 다양해져서 꼭 생명보험 예전의 개념하고 전혀 다르네요.
0: 네.
1: 어느이티 그리고
0: 네.
1: 롱텀 케어까지.
0: 네. 전화번호 먼저 알려드릴까요?
1: 네.
0: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1: 네.
0: 6268279599 626-827-9599번입니다.
1: 네, 626-827-9599 문선영의 머니터크.
0: 네.
1: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 엔진에서 문선영의 머니터크 치시면 문선영
0: 네.
1: 씨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이 다 나오니까요.
0: 네,
1: 참고하시기
0: 맞습니다.
1: 바라겠고요.
0: 네.
1: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외에도 더 자세한 재정보험 정보를 얻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8월에 세미나를 준비를 하셨다고요?
0: 네, 맞아요.
1: 네.
0: 8월에 저희가
1: 네.
0: 저희가 진짜 세미나 많이 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8월에도 정말 세미나를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1: 네.
0: 무엇보다도 정보가
1: 네.
0: 필요하다. 네, 이 개념 때문에 하는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라팔마, 세리토스, LA, 샌디에고 이 네 군데에서 세미나를 합니다. 8월
1: 네.
0: 중에.
1: 네.
0: 먼저 8월 10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에 은퇴 필수 아이템이라고 불리우는 어뉴티에 대한 모든 궁금증 다 해결해드리고요.
1: 네.
0: 내가 401k나 IRA에 있거나 아니면 CD에 있는 돈을 어떻게 어뉴티로 내가 옮길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13일에는 목요일입니다. 6시 30분에는 세리토스에서 부동산을 해결하고 은퇴를 수립하는 100일의 약속이라는 또 그런 세미나를 또 하고요.
1: 네.
0: 그리고 15일 LA에서 저녁에 하는 세미나예요. LA에서도 사람들이 또 이제 또 오셔야 되니까
1: 네.
0: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떤 세미나를 하게 되냐면요. LA는 저희 LA 오피스예요. 그 다시 말해서 에퀴터블 빌딩인데요.
1: 네.
0: 15일에 롱텀 케어에 대한 세미나를 죄송합니다. 그날 15일 토요일인데 오전 10시 30분에
1: 네.
0: 롱텀 케어
1: 네.
0: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내가
1: 네.
0: 꼭 반드시 롱텀 케어 플랜을 들어야 될까? 안 그러셔도 되는 분도 계세요.
1: 네.
0: 그래서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20일 목요일에는 샌디에고에서 롱텀 케어, 27일 라팔마는 또 롱텀 케어 세미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정보가 한꺼번에 많이 나가니까 네. 되게 헷갈리실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1: 네.
0: 그냥 저한테 전화 주시면
1: 네.
0: 제가 어떤 일정이든지 간에 다 보내드릴 거고요.
1: 네.
0: 그리고 또 신문이나 요즘 많이 방송에도 나가고 있으니까 세미나 귀담아 들어서 꼭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626-827-9599 626-827-9599 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나이 들어가지고 롱텀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요즘은 또 네. 애매한 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그냥 메디컬을 받든가
0: 맞아요.
1: 돈이 많든가 해야 되는데
0: 맞아요.
1: 애매해서 나중에 아프면 그냥 의료비로 다 나가고
0: 맞아요.
1: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 시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좀 그야말로 혜택들이 좀 많이 줄어든다라든지 변화가 좀 있었는데 뭐 트럼프 시대가 끝나면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끝나면은 좀 더 나아지는 부분도 있겠죠 당연히
1: 네.
0: 하지만 어쨌든 준비는 하셔야 돼요. 왜냐면 롱텀 케어를 나라와 뭐 정부가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1: 네.
0: 거기에다가 또 내가 책임질 수 있는가라는
1: 네.
0: 게 뭐 돈 있으니까 그거 다 쓰면 되지라고
1: 네.
0: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1: 네.
0: 준비를 해놓으면
1: 네.
0: 내 돈을 있는 돈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있는 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랜으로 만들어드리니까
1: 네.
0: 너무 필요하고 또 좋은 부분이죠.
1: 좋은 플랜들이 많으니까
0: 네.
1: 각각에 맞게 이렇게 상의를 하셔가지고 정하시면
0: 네.
1: 되겠습니다.
0: 네.
1: 그래도 어누이티 이런 거 탁 해놓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0: 그럼요.
1: 네.
0: 제가 그 만난 손님 중에서 한 분이 CPA 출신이신데
1: 네.
0: 이분이 1세대, 그야말로 이민 1세대 CPA라서
1: 네.
0: 본인이 CPA이셨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 세금을 내지 않으셨던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너무 답답하시면서도 일을 하셨는데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벌써
1: 네.
0: 이미 15년 전에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몰랐지만 어쨌든 나도 세금을 내고 나서 소셜 연금을 지금 받고 있는데 소셜 연금이 내가 뭐 생활비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어도
1: 네.
0: 그 돈이 그만큼 따박따박 들어오는 것처럼 효자가 없더라.
1: 그럼요.
0: 그런데 소셜 연금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즘 분들은
1: 네.
0: 반드시 어뉴이티 같은 거 하나 해 놓으시면
1: 네.
0: 너무 좋죠.
1: 그렇죠.
0: 네.
1: 잘 키운 효자 효녀가 있으면 아니 저는
0: 잘된 어뉴이티 네. 하나 잘된 라이프 인슈런스 하나 열 효자
1: 네.
0: 부럽지 않다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1: 그거 진짜 마음에
0: 네.
1: 드는데요.
0: 네.
1: 저는 늘 부모님께 용돈을 한국으로 보내드렸어요.
0: 네.
1: 그랬더니
0: 흔하시다.
1: 아버님이 세상에 그거를 적금을 들어놔서
0: 와우.
1: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저한테 그거를 언니 오빠 모르게
0: 와우.
1: 넘겨주셨어요. 좀 너무 감동을 받았어.
0: 와,
1: 야 그걸 그대로 모아서.
0: 그러니까 우리 진행자님은 효녀시고
1: 네.
0: 아버님은
1: 네.
0: 현명한 분이시네요. 돈나무를
1: 네.
0: 심으셨네요.
1: 네, 와우. 야 진짜.
0: 네.
1: 자 돈에 또 마음이 실린다고 그러죠.
0: 네.
1: 네, 요거를 잘 정리를 해놔야 은퇴 생활도. 그리고 자녀분에게도 가족에게도 현명한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0: 네.
1: 문선영의 머니토크 8월에 아주 좋은 세미나들이 있으니까요. 문의번호 626-827-9599
0: 626-827-9599로
1: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0: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 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터키 재정 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수많은 세미나를 통해서 세미나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어왔던 질문들, 그리고 손님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질문들을 정리해서 이 어뉘티 질문에 대한 답변의 시간으로 꾸며 보겠습니다. 자, 기대하십시오. 시작합니다.
1: 어뉴니티가 내가 다 찾아쓰기 전에 죽으면은 정부가 돈을 가져간다고 말도 있고 내 원금만 돌려주고 이자 받은 것은 남겨주지 못한다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
0: 아, 이런 이야기들은 도대체 누가 어디서 하는지 참 궁금하네요. 이것은 틀린 정보입니다. 어뉴이티에 30만 불을 넣어놓고 내가 사망한다. 그러면 당연히 30만 불의 이자를 받은 돈이 그대로 배우자나 자녀, 지정해 놓은 수혜자에게 가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고정 월급처럼 따박따박 평생 찾아 쓰는 어뉴이티였다. 그러면 내가 다 찾아 쓰지 못하고 남은 원금은 당연히 역시 배우자나 자녀, 지정해 놓은 수혜자에게 가는 겁니다.
2: 어뉴어티를 10년 묶어 놓으면 제가 쓰지 못하고 죽으면 10년 계약이라 페널티를 빼고 준다고 하던데 큰 손해지 않나요? 그리고 또 내가 사망해도 10년이 지나야 그 돈을 자녀가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 10년 계약 때문에 저는 어뉴어티를 믿을 수가 없네요.
0: 아이고, 저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10년 계약의 어뉴이티에 들어가더라도, 일단 사망하시면, 4년이 남았건, 5년이 남았건, 바로 사망 이후에 지정해 놓은 수혜자가 돈을 받을 수 있고요. 또, 10년 계약이라 하더라도, 사망하고 나면 전혀 페널티 없이, 원금과 이자 받은 전체 금액이 수혜자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따라서, 10년 계약이라고 해서,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요. 은행에 넣어 놓으시건, 주식에 놓으시건 사망하면 당연히 그 돈이 그대로 상속되는 것처럼 어뉴이티도 이 계약 기관과 상관없이 바로 모두 상속이 됩니다.
3: 우리 부부가 조인트로 어뉴이티에 가입했는데 제가 사망하면 제 와이프는 제가 받았던 평생 고정 인컴 어뉴이티의 금액이 반절로 줄어들어 그 혜택이 절반이 되는 건가요? 저랑 와이프가 평생 한 달에 어뉴이티에서 3,000불을 받는다 할때 내가 사망하면 우리 와이프는 1,500불만 받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0: 아닙니다. 그것도 낭설입니다. 평생 고정 인컴으로 받는 어뉴이티에 선생님과 사모님이 조인트로 함께 들어가시면 한 분이 사망하셔도 당연히 나오는 금액은 아주 변함없이 그대로 남은 분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혹시 공동 명의로 들어간 집에서 한달 렌탈 인컴이 3,000불이면 선생님이 사망하신다 해도 사모님이 한달 렌탈 인컴 3,000불을 계속 받으시겠죠? 공동 명의니까요. 어뉴이티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4: IRA를 어뉴이티로 옮길 때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뉴이티가 좋아 보이지만 세금을 내고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엄두가 안 나네요.
0: 아, 그 부분이 걱정이셨군요. IRA를 어디에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은행에 있건, 투자회사에 있건, 보험회사에 있건, 그 IRA를 어뉴이티로 옮길 때 똑같은 IRA 텍스 코드를 가지고 옮기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고 옮기게 됩니다. 즉, IRA를 어뉴이티로 옮기게 되면 상품 이름은 어뉴이티가 되지만, IRA 세금 룰은 그대로 IRA.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IRA 어뉴이티로 옮기게 되는 것이라 세금은 내지 않고 옮길 수 있습니다.
5: 생명보험을 어뉴이티로 옮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생명보험의 돈을 어뉴이티로 옮기고 생명보험은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0: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생명보험에 쌓인 캐시밸류를 어뉴이티로 옮기는 건데요. 보통은 생명보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이 어뉴이티로 옮기게 되는데 전체 캐시밸류를 옮기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세금 내지 않고요. 어뉴이티로 그대로 옮겨지지만 생명보험은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 캐시밸류 일부를 남겨놓고 생명보험을 유지하고 일부만 옮겨서 나는 어뉴이티도 가지고 싶다 하신다면 꽤 까다롭거나 그것을 허용하는 보험회사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회사는 가능할 수 있고요. 어떤 회사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와 상담을 해서 직접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선영의 머니토크. 네, 항상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많은 질문을 받고 또 상담과 플랜을 통해서 여러분과 직접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는데요. 많은 부분 어뉴이티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 때문에, 이 선입견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세미나에 꼭 참석하시고 개별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리고 재정 상담은 누구에게? 네, 문선영의 머니토크에게 맞습니다. 잠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6: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7: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8: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0: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어느새 8월의 마지막 주말을 맞았습니다. 한 달을 시작할 때는 시간이 넉넉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는데 달력을 넘길 때가 되면 시간의 빠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지나간 시간을 아쉬워하기보다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보고 누구와 마음을 나누었는지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큰일을 이루지 못했더라도 누군가에게 건넨 안부 한마디, 함께 웃었던 순간, 힘든 날을 잘 견뎌낸 것만으로도 우리의 한 달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8월의 끝자락에서 잠시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다가오는 9월에는 또 어떤 좋은 만남과 새로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힘과 유익을 전해드리는 소망의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